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5강인데요. 오늘 55강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영단어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습 목표부터 읽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표현할 때 시간, 일, 주, 월, 년 같은 단위를 사용해요. 오늘은 다양한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시간 단위 영단어 공부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시간 혹은 한 시간이라는 뜻의 hour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hour 이 단어를 딱 보면 H로 시작하니까 hour이라고 읽어야 할 것 같지만 첫 번째 H는 묵음,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hour, hour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 one hour 하면 한 시간이 되는 거고요. two hours 하면 두 시간이 됩니다. 그럼 열 시간은 뭐라고 할까요? ten hours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hour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겠죠?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써봐요. hour, H-O-U-R Hour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The meeting will take an hou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회의가요. 여기서 take라는 단어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라는 의미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An hour이니까 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The meeting will take an hour. 회의는 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을 살펴보았으니까 분이랑 초도 같이 기억해 둘게요. 1분, 2분 할 때 이 분은요, 우리 minute, minute이라고 합니다. 10분은 영어로 10 minutes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초도 기억해 둘게요. 초는요, second. second라고 말하니까 이 hour과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day, day입니다. day는 날 혹은 하루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자,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day, d-a-y, day, 날 혹은 하루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It rained all day 라고 말했거든요. 자, 비가 왔는데 all day라는 건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예요. All day,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All day를 같이 기억하셨다면 우리 every day도 알아둘게요. All day는 하루 종일인데 every day는 매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every day, 매일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이번에는 week, 주 혹은 일주일이라는 표현 기억해 둘 건데요. 자, week, 무슨 뜻이에요? 주, 일주일.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week를 쓸 때는 e가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쓸 때는 w-e-e-k. week. 자, 예를 들어서요. I go to the movies three times a week 라고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에 있다라고 해서 이 weekend를 주말이라고 하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onth인데요. 달이나 월 혹은 개월을 의미할 때 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읽어요? month, month.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month, m, o, n, th. 읽을 때는 앞에 강세를 두세요. month. 자, 예를 들어서,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his month가 언제일까요? 이번 달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다음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다음 달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그때는요. This가 아니라 next를 써주시면 됩니다. Next month 하면 다음 달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this month, 이번 달, next month, 다음 달.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 이어서 year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연이나 해 혹은 1년이라는 단어는 year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좀 특이하게 Y로 시작을 하는 단어예요. Y, E, A, R. 읽을 때는요, ear. 자,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pent a year in Canada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spent라는 단어는요, spend의 과거형입니다. 우리 spend라는 단어는 어떤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로 쓰이죠. 나는 캐나다에서 몇 년을 보냈을까요? A year이니까 1년을 보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만약 I spent 3 years in Canada 라고 했다면 나는 캐나다에서 3년을 보냈다가 되겠습니다. 자, year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을 나타내는 시간 단위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달력이 나와 있어요. 가장 위에는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우리 연이나 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year이라고 말합니다. year. 그리고 아래에는 몇 월인지가 나와 있어요. July는 7월인데요. 우리 몇 월이라고 할때 월은 month라고 합니다. month. 자, 그리고 아래 달력을 보니까요. 일주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주라는 표현은 뭐라고 해요? week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루를 나타낼 때는요. 하루는 day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더욱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늘 수업이 끝나고 꼭 다시 한번 복습을 스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생일인 달에 밤하늘에서 정말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도대체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인지 오늘 같이 한번 이 지구의 공전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 속 부텐 같이 한번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지구의 공전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태양의 연주 운동의 특징 말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들요. 지구의 공전, 그 중에서도 이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태양의 연주 운동. 이 특징들 알고 싶은데 그냥 알려줘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두리뭉실하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난도에 맞지도 않는 답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에 딱 집중해서 정보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하고 이런 내용을 얻기 위한 질문 생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현상을 먼저 공부하고 넘어왔습니다.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 스스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도 하죠. 우리는 그것을 지구의 공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태양이 있고요. 태양 주변을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공전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주기가 중요했었죠. 1년에 한 바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1년은 약 우리가 365일 한 바퀴를 돌면 360도니까요. 하루에 약 1도 정도 이동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방향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입니다. 두 지점을 우리가 고정해서 보면서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첫 번째 위치 지구의 위치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지구의 위치에서 태양은 여기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태양이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될 거예요. 조금 이동했을 때 이 지구의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지구가 실제로 움직인 거지만 지구가 움직였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태양 보고 네가 움직였지라고 얘기하는 겉보기 운동이 나타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지구의 공전 방향을 보면 서쪽에서 동쪽인 걸 보실 수가 있죠. 요만큼 이동했을 때 태양이 아,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구나. 그러면 보세요. 분명히 지구의 공전 방향 서쪽에서 동쪽인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정말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천체 일주 운동 방향은 지구의 자전은 서쪽에서 동쪽이었어요. 근데 천체 일주 운동 방향은 거의 반대 편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었다 보니 여러분들이 겉보기 운동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건가? 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구의 지금 공전 방향도 서쪽에서 동쪽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같은 방향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따라서 지구의 공전 방향 물어본다면 서쪽에서 동쪽이에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기에 태양이 황도라고 하는 특정한 경로를 따라 천구상을 1년에 걸쳐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 우리는 그것을 태양의 연주 운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과 지구의 공전 방향이 같습니다. 라고 해서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 역시 서쪽에서 동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요, 탄생 별자리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탄생 별자리. 아, 그 달에, 뭔가 내가 생일인 달에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탄생 별자리는요,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보로 얻고 싶어요. 질문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는 공전하면서 하늘에서 보이는 태양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들었어. 태양의 연주운동이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설명해줘 라고 하면 이 태양의 연주운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정확히 구분해서 뭐 나한테 설명해줘 라고 하는 것도 덧붙여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런 태양의 연주 운동의 특징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소제목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황도 태양이 이동하는 어떤 특정한 궤도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걸 따라 서쪽에서 동쪽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동하는, 실제로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태양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할 때 천구상의 황도라는 경로를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태양의 연주 운동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년에 걸쳐서 천구의 별자리를 배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밤하늘에서 태양의 반대쪽 위치한 별자리가 계절별로 다르게 보여지게 되죠. 따라서 태양이 1년 동안 황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배경 별자리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태양의 연주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시면, 이런 황도, 즉 태양이 지나면서 지나는 12개의 별자리를 우리는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라고 여러분 요 내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것, 지구의 공전 때문이었거든요. 공전으로 인한 현상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계절 변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던 거죠. 따라서 지구 자전축은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이 기울어진 상태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지구 표면을 비추는 각도가 달라지고요. 이는 곧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 변화로 이어지면서 계절의 변화를 유발하더라. 따라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변화시켜가지고요. 우리한테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은 매일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별자리 사이를 조금씩 이동한다고 배웠어. 태양의 연주운동 특징은 무엇인지 알려줘 라고 여러분의 질문을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둘다 공부했으니까요. 이 둘을 비교하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럼 얘를 비교해서 데이터 얻으려면 또 어떻게 다르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여러분이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셨으면 질문이 생성됐잖아요. 실제로 그 질문 넣어서 여러분만의 발표 자료를 위한 그 자료도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희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적합한 값으로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변명을 하면 할수록 좀 뭔가 궁색해지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무언, 침묵과 관련되어 있어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왜 이야기했어?
2: 어떻게 말해야 하지?
1: 너 나랑 친한 거 맞아? 믿고 이야기를 한 건데.
2: 미안해.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네. 미안해.
0: 오늘의 속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부정행위를 한 그는 감독관 앞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런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어.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돌다리 이태준. 서울에서 권위 있는 의사가 된 아들 창섭은 병원 건물을 확장하고 시설을 완비하려는 야망을 품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그는 과거 누이 창옥이 오진으로 허무하게 죽은 일 때문에 의사가 되었으며 이번 확장을 통해 더 완벽한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 창섭은 고향의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을에 도착한 창섭은 아버지가 찬물에 들어가 정성스럽게 돌다리를 보수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집에 돌아온 창섭은 아버지에게 땅을 파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며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순리라고 설득한다. 그는 병원 확장의 필요성과 서울 생활의 편리함을 들어 논리적으로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한다.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아버지는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근거이자 조상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라고 말한다. 또한 자신이 죽으면 땅을 아들이나 돈 많은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아끼고 직접 경작해온 소작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유언과도 같은 뜻을 밝힌다. 아버지의 엄중한 꾸짖음과 확고한 신념 앞에 창섭은 자신의 생각이 이기적이었음을 깨닫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다. 창섭은 아버지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다름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훌륭한 인물로 존경하며 서울로 떠난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늙은 제비가 새끼를 떠나보내는 시를 떠올리며 쓸쓸해하지만 다음날 아침 튼튼하게 고쳐진 돌다리를 보며 천리에 순응하고 땅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 작품은 병원을 넓혀 성공하려는 아들과 흙을 지키려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섭에게 땅은 금전적 가치였지만 아버지에게는 종교이자 역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호통 앞에서 창섭이 침묵하는 장면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속담 그 자체라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기심이 아버지의 거룩한 삶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사람을 건네주는 돌다리. 그 묵직한 돌다리처럼 변치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단단히 놓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의 속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였어.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고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을 쐬기 알아보기입니다. 밤길을 걸을 때 가까이 있는 가로등이 비교적 더 밝게 보이고 자동차의 전조등도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워질수록 더 밝게 느껴지죠? 밤하늘의 별 역시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어둡게 보입니다. 이처럼 빛의 밝기는 광원 자체의 밝기뿐 아니라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해서 광원과의 거리를 달리했을 때 빛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관계를 과학적으로 추론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 준비물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 기기에 설치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조도 센서와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조도 센서는 주변의 밝기를 직접 감지해 수치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를 책상 위에 일직선으로 놓고 자의 0cm 위치에 전등을 올려놓습니다. 자를 이용해 전등과 조도 센서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 실험에서는 거리만 달라지도록 하고 전등의 세기와 같은 다른 조건은 모두 같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등을 켠 다음 주위를 어둡게 하고 전등으로부터 30cm 위치에 센서를 세운 다음 스마트 기기의 빛의 세기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빛의 세기를 측정해 봅니다. 주위를 어둡게 하는 이유는 전등에서 나온 빛만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도 센서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전등을 향하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측정값을 서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센서를 전등에서부터 30cm 간격으로 멀리 옮기면서 60cm, 90cm인 곳에서 과정 3과 같은 방법으로 빛의 세기를 측정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등의 밝기는 그대로 두고 센서의 위치만 바꾸어 측정합니다. 거리가 달라질 때 측정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며 각 거리에서의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오늘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를 직접 측정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전등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빛이 더 밝게 측정되고 30cm 간격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밝기가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리가 30cm에서 60cm로 두 배 늘어났을 때와 30cm에서 90cm로 세 배로 늘어났을 때를 비교해보면 빛의 세기가 단순히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크게 감소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두 배, 세 배로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는 각각 약 4분의 1배, 9분의 1배로 작아집니다. 즉,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별의 밝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별에서 나온 빛은 우주 공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같은 넓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1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오늘 선생님과 드디어 어디로 왔습니까? 그렇죠. 최종 평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데요. 자, 이 최종 평가를 통해서는 우리 2학년 국어에서 배운 이 많은 방대한 이 내용들을 문제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번부터 3번은요. 제시된 시를 읽고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로 제시된 시는 우리가 배웠던 전역항구였어요. 그래서 이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적 하자가. 그렇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구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두를 배에 비유를 하면서 배가 쉬고 있다. 어디서? 그렇죠. 우리 집 현관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시적 화자인 나는 현관, 즉이 밤냄새가 솔솔 익어가는 항구에 앉아서 배를 만져보고 또는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이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고 이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가는 이런 내용의 시였고요. 나 시는 우리 손택수의 나무의 꿈이라고 하는 시였는데 이시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꿈들, 그래서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책상이 될 수도 있고 계단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창문틀,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바다를 바라보며 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나무가 될수 있는 미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요. 자,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 그래서 한줌새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잊지 마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나서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에서 이제 시상이 전환되면서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모습이든 가치 있다. 지금 너를 흔들리게 하는 이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며 춤을 추고 있구나. 춤을 추며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에 집중하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미래의 꿈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 그 자체로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1번 가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우리 가시에서 시적 화자가 무엇을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부모님의 편안한 모습을 묘사하며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편안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죠. 부모님은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뭐 밥을 안 치는 이런 집안일을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며 그들을 환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을 환대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집에 돌아온 부모님의 구두를 관찰하며 부모님의 삶에 대해 떠올려 보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시적 화자의 모습이 되겠죠. 가정에서도 이어지는 부모님의 일을 보며 고된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가정에서도 일을 하시는 건 맞지만 일을 통해서 고된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부모님의 고된 삶의 흔적을 보며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고된 삶의 흔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나의 시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의 화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자, 이 나의 화자는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나무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1번. 성장한 나무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그럼 나무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무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야기는 아니죠. 반성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고요. 나무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지, 나무가 직접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에 이룰 수 있는 꿈에 대해 화자와 나무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자가 나무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나무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미래의 다양한 모습으로 쓰일 나무에게 화자가 당부의 말을 건네고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쓰일 것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양한 모습을 열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잊지 마렴. 너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너는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야라고 하면서 당부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 맞죠. 나무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꿈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거나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기역부터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 기역은 가에 제시된 배 바닥에 긁힌 암초 자국들. 그래서 구두에 난 이런 상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나,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라고 이야기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미래의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더라도 너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피어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헌신,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어가 되겠네요. 자, 기역은 화자가 부모님의 하루가 고되었음을 알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시어, 맞아요. 그런데 니은은 나무가 피할 수 없는 소멸의 운명을 가졌음을 보여줍니까? 아니죠. 나무가 피할 수 없는 소멸의 운명을 가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의 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잖아요. 자, 기역은 부모님의 삶의 성과가 담긴 자부심을, 니은은 나무가 사회로부터 받는 인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삶의 성과가 담긴 자부심 또는 나무가 사회로부터 받는 인정을 볼수 있는 그런 구절은 우리 없었어요. 자, 기역은 부모님이 외부 세계로부터 받았을 위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암초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암초 갑작스럽게 맞닥뜨려서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 힘듦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어잖아요. 그래서 외부 세계로부터 받았을 위험 보여주는 거 맞고요. 니은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희생의 가치.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아궁이 속 장작으로 태워지고 나서 우리 피어오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설명. 기역은 화자에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일깨워주는 것. 그래서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일깨워주는 것 맞는데, 니은은 화자에게 현실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일깨워준다라고 했는데, 니은에 대한 설명이 틀렸죠. 자, 기역은 구두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구두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나무가 미래의 목표를 상실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좌절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부터 6번, 우리 마찬가지로 시를 읽고 푸는 문제인데, 이 가와 나에 제시된 시들은 우리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반영해서 읽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 시였습니다. 그래서 가,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화, 도시화 시대의 이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였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라고 하는 시인데, 이것은 언제의 모습? 그렇죠. 1960년의 4.19 혁명을 배경으로 그 당시에 희생됐던 사람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1번. 현실 극복 의지가 강하게 그려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 극복 의지가 강하게 그려지고 있는 시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낙관적이다 라고 하는 건 미래에는 다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전망도 드러나고 있지 않죠.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구가 들어간다. 이 회귀한다라고 하는 건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도 2시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라고 하는 것이 2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4번 선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도 우리 시에는 나타나 있지 않죠. 자,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희생된 존재를 드러낸다. 자, 이것은 그쵸. 우리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반영해서 읽었을 때 적절한 설명이죠. 이 도시와 산업화가 이 진행되던 시기에 희생되던 이 서민들, 그리고 나시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그래서 민주화라고 하는 이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희생된 존재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기억에 제시된 것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라고 해서 이앞 구절이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라고 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도시의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두 점을 치고 방범대원이 호각을 불고요. 메밀묵 팔려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고,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즉 무엇이 운영되고 있는, 그렇죠,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늦은 밤 들려오는 소리들 맞죠? 우리 새벽 2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늦은 밤 들려오는 소리들 맞고, 서민들의 고된 생활을 반영하고 있죠. 오, 이 새벽 2시라고 하는 시간에도 메밀묵을 팔면서 돌아다니고 육중한 기계가 굴러간다는 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된 생활을 반영하고 있고요. 산업화 시대의 특징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끈끈한 유대를 부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소리들이죠. 사람들 간의 이 끈끈한 유대를 드러내고 있는 소리들은 아닙니다. 자, 도시에서의 바쁜 삶을 상기시킨다.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5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보기를 참고하여 시인이 니은과 디귿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무엇인지 각각 살펴보니까,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이라고 하면서, 이 화사한 그의 꽃이 다시 피어날 것이고 맑은 그 숨결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기는요, 이 내용이에요. 신동엽은 4.19 혁명에서 희생된 시민을 추모하는 시를 지어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드높인 시인으로 평가된다.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일으킨 민주항쟁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도록 쓰고, 니은과 디귿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를 한 문장으로 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희생된 사람들의 무엇이? 그렇죠. 정신이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인이 니은과 디귿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작품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도록 쓰라고 했으니, 이4.19 혁명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넋, 정신,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4.19 혁명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무엇, 그렇죠,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서술형 답안을 구성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서술형 답안에 적절하게 사회문화

그래서 배경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부터 9번은 우리 김수월의 먼 후일이라고 하는 시를 읽고 풀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운율 형성 방법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봤었고요. 그리고 표현 방법 살펴봤었죠. 그래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는 날이 오면 그때 내 말이 이전 노라. 인데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읽어보면 이 화자의 상황상 실제로는 그렇죠.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즉 어떻게 표현한 것이다.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시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 7번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1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자, 어떤 시어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쵸. 계속 이전 노라, 이전 노라 반복하고 있죠. 자, 2번.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무엇 하면 이전 노라, 무엇 하면 이전 노라 라고 하면서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각행에서 동일한 음보를 반복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이전 노라 라고 하면서 각행을 우리 삼음보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는 삼음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맞고, 각행에서 글자의 수를 일정하게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행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반복하고 있는 것 보입니다. 그래서 글자 수도 일정하게 반복하고 있고요. 그런데 각행의 첫 부분에 동일한 소리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정답 5번 되겠습니다. 8번,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화자가 이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나 당신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그렇죠. 잊지 못했다. 그리워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희생과 헌신 아니고요. 원망과 미움도 드러나 있지 않죠.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이것이 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당신과 만든 추억의 아름다움 또는 당신을 잊으려는 끝없는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에 드러난 표현법이 쓰인 식구를 보기에서 찾아 쓰고 그 표현 기법의 효과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은 뭐냐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는 날이 오면 난 그때 잊었다라고 말할 거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잊지 못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드러난 표현법 뭡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반어법이 되겠죠. 자, 씹던 껌을 아무 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쑥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삥 돌아 교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바보 같아서 바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킬 것을 지키고 있는 이 친구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아유, 바보다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 기법이 쓰였는지 밝혔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식구, 너는 참 바보다를 밝히면서 이 식구에 사용된 표현 기법은 반어이다라고 하는 점을 밝혀주시면 되겠고요. 왜 반어를 사용했는가? 얘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나쁘게 행동하지 않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이런 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부터 13번 문제는요,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열보다 큰 아홉, 어때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모순되죠. 자, 우리 이런 표현법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열과 아홉을 비교 대조하면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고, 아홉이라고 하는 수가 미래의 꿈, 가능성이 있는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10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내용 확인 문제거든요. 내용 확인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글 속에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번. 열은 10진급수에서 가장 먼저 꽉찬 수이다. 라고 하는 언급을 글에서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열은 십백 천만 억 등의 십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찬 수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치하고요.

아홉이 활용된 고사성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 계속 고사성어를 예로 들어서 열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구곡간장, 구절양장, 구중굴궐, 구사일생처럼 이렇게 아홉이 활용된 고사성어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 조상들은 완벽을 추구하며 끈기 있는 태도를 가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얼핏 보면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서 맞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글에서 우리 조상들은 완벽을 추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쵸.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선조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3번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고요. 글쓴이는 아홉이 여유 있는 수, 가능성이 있는 수라고 그렇죠. 여기죠. 그래서 아홉은 열보다 많고 크고 높고 깊고 넓고라고 하면서 이래서 다음 또 그다음 그도 아니면 그다음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였기에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글쓴이는 중학생이 어딘가 부족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번의 정답은 몇 번? 그렇죠.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1번. 대조가 되는 두 대상을 견주고 있다. 어떻게 견주고 있어요? 무엇을 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열과 아홉을 견주고 있습니다. 적절하고요. 예상 독자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라고 하면서 중학생이라고 하는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예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아홉이 등장하는 고사성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제시하고 있고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글을 살펴보다 보면 독자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아홉이란 수는 어떤 수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독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요. 자, 일상 속의 평범하고 상식적인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홉이 열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식적입니까? 상식은 뭐예요? 아홉보다 열이 큰 거예요. 근데 역설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5번이 우리 1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말을 통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한창 자라고 배우고 놀아야 할 중학생이다. 어느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 없다. 항상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괴롭고 외롭고 서글퍼한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보자. 그렇죠. 아홉이란 수를 더 사랑해보자. 그럼 이 아홉이란 수는 어떤 수인데요? 그렇죠.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학생들에게 뭘 바라보자?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자, 인간은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아니고요. 완벽한 것보다 모자란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홉이라는 수가 가지는 특성이 되겠죠. 정확하고요. 스스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고 항상 노력하는 삶을 통해 성공에 다가가야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홉의 특성과 관련지어서 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3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이 글의 제목인 열보다 큰 아홉의 공통으로 활용된 표현 방법의 특징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열보다 큰 아홉 뭐예요? 그렇죠. 역설입니다. 자, 이 역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그래서 글쓴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제목에서 보듯 이렇게 미래의 모습을 찾자. 어디에서? 그렇죠. 지나간 오래된 것에서.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에요? 그렇죠. 역설의 방법이죠.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칭을 제시하면서 역설의 특징, 즉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속에는 진실이 함축된 표현인 역설을 활용하고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답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4번부터 16번은 우리 사람 몸엔 이게 더 좋아 못생긴 농산물의 반란과 관련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문란이 농산물에 대한 글이었어요. 자, 14번.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푸드 리퍼브는 겉모습 때문에 버려지는 비규격 농산물을 재상품화하는 활동이다. 자, 우리 이거 글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푸드 리퍼브는 이렇게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저렴한 가격과

가격과 친환경적인 판매 구매는 푸드리퍼브의 다양한 장점 중 일부이다. 그죠? 푸드리퍼브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 언급하고 있었어요. 소비되지 못하는 식량으로 인한 온실가스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것도 글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엔 환경계획의 식품 폐기물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원인이 될수 있다 언급했고요. 2021년 식품 폐기물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수확 후 낭비되는 식량은 약 14%에 달한다라고 했는데 이 14%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출처가 잘못됐어요. 어디예요? 그렇죠. 2019년 유엔 환경계획의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출처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유엔은 식품 폐기물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목표로 내세웠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 나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5번, 이 글에 쓰인 영상에 대한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적절성을 평가하려면 이 영상이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글쓴이가 이 영상을 제시한 것은 이 못난이를 강점으로 내세운 사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영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것은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비교적 최근의 사례임을 알수 있도록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마찬가지로 신뢰성이 되겠죠. 못난이 김치의 인기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렇죠. 이것을 생생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글쓴이의 의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못난이 농산물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못난이 농산물의 해외 수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글쓴이의 말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5번, 못난이 농산물의 이점을 알수 있도록 못난이 농산물 시장의 성장 추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6번 다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다 푸드리퍼브의 장점, 그래서 이 생각과 달리 재료 자체의 장점이 있다. 못난이 농산물 자체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 다의 내용이고, 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제시가 되어 있죠. 겉모양이 이상한 배추를 이용한 것, 그래서 못난이를 강점으로 내세운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와라는 모두 못난이 농산물의 활용이 환경적 측면에서 가진 이점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환경적 측면에서 가진 이점을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니고 대중의 오해를 소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중의 오해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난이 농산물로 생산자가 얻는 이점, 라는 소비자가 얻는 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다는 못난이 농산물의 장점, 그리고 라는 못난이 농산물의 단점을 이용한 긍정적 사례,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다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실제 성과에 라는 못난이 농산물의 잠재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17번부터 19번은 소비가 폭력이라면 이라고 해서 우리 윤리적 소비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축산업은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80%를 발생시킨다. 자, 이것은 글에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80% 발생시키는 것 맞고요. 척추동물의 비율은 가축, 야생동물, 사람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살펴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축, 사람, 야생동물 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요. 가축으로 기르는 소의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 우리 나 문단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을 위해 숲을 없애는 일은 지구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수단을 없애는 일이다. 그래서 숲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나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거든요. 5번, 축산업의 확대보다 농작물이 경작하는 것이 식량난을 대비하는 데더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농작물이 경작해 식량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틀린 설명은 2번, 그래프의 내용 확인하면 알수 있었어요. 자, 18번, 나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을 일반화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메탄가스 방출하고, 그 다음 대량의 물이 사용되고, 숲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를 기르는 과정에서,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지구를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축산업은 생산 과정에서 지구를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2번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이그레스인 설명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1번. 과학자의 의견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인용의 방법 사용하고 있나 봤더니, 그렇죠. 과학자 조천호 박사의 의견을 이렇게 직접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의 대규모 사육이 탄소 배출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해서 소의 사육을 통해서 우리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밝히고 있는 인과의 방식 사용하고 있었고요. 육류 소비 감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방면의 이점을 열거하고 있다라고 해서 열거의 방법 사용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점을 열거하고 있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지구의 자기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식량난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열거를 하고 있고요.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만 설명을 하냐면 대기오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자, 개인의 실천이 무의미하다는 견해와 작은 실천이 변화를 만든다는 견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라 문단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해라고 하는, 그래서 개인의 실천이 무의미하다는 견해, 그리고 이와는 달리라고 하면서 그와 대조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뉴런 동기와 여러분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거거든요. 오답 노트 정리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도 변함없이 영어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6번부터 출발해볼게요. 빈칸에 어나 언 또는 더 중에 알맞은 말을 써주는 문제가 26번부터 28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 26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더가 정답이었죠. 힌트가 되는 부분 바로 우리 스파게티 다음에 on the table 이 부분이에요. 꾸며주죠. 자, 막연한 스파게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는 그 특정한 스파게티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더가 붙는 거고요. 식탁 위에 있는 그 스파게티는 맛있어 보인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네요. 반면에 27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 그렇죠. 어가 정답이었고요. 앞에 내용 보도록 합니다. We go on a field trip. Field trip이 뭔가요? 바로 우리말로는 현장 학습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현장 학습에 간다. Twice a year. 1년에 두 번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어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지요? 바로 per의 의미로 자, 뭐뭐당, 뭐뭐마다 또는 우리말로 부드럽게 해석하다 보면 뭐뭐의 의미를 써게 되는 바로 그 쓰임이 되겠고요. 1년에 두 번. 됐죠? 자, 바로 27번의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문제는 아, 그러네요. 우리 해, 태양 앞에 덜을 붙여준다라는 거. 달도 그렇고요. 지구를 얘기할 때도 그렇지요. The sun is hot and bright. 태양이 뜨겁고 밝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자, 이어지는 29번부터 31번까지는 관원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29번 보도록 합니다. 자, 프린세스가 공주죠. 그 공주는 길고 컬리가 뭔가요? 어, 우리말로 곱슬곱슬한의 의미가 되겠고, 아, 그렇다면 그 공주가요, 길고 곱슬곱슬한 머리를,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헤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헤어로 나와주는 것이 바로 정답 되겠고. 자, 이어지는 30번째 문제는, I saw a dog in the park. 내가 공원에서 개 한 마리를 봤다.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한 마리의 개를 봤는데, 그 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대여 다음에 우리 비동사의 형태를 묻고 있는데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여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줄 때 이렇게 현재형의 비동사가 보이게 되면 뭐뭐가 있다, 뭐뭇이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대여의 모양이 변함이 없는데 비동사가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는 그렇죠. 이 문장에 주어는 대여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명사라는 거예요. 결국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우리가 is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somebody, 약간의 버터를 얘기합니다. 우리 버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취급이 되고요. 자, 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수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단수 취급하는 거죠. 뭐가 맞아요? is가 정답 되겠죠. 약간의 버터가 있다. 어디에? And the refrigerator. 자, refrigerator는 냉장고예요. 냉장고 안에 약간의 버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여 다음에 우리 비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결정해준다라는 기본적인 원칙,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이어지는 32번부터 34번까지는 밑줄 친 말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 유형이었는데, 일단 32번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The writer, 그 작가가 이 동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rite, 이 동사의 과거형이죠. 불규칙 변환을 가지고 있는 동사 다시 한번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wrote 썼다 라는 의미예요. lot 많은 이란 의미고요. fun 재밌는. 그러면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 왜냐면 story 가란들 이야기 세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앞에 lot 많은 이란 표현이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들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단어 우리 규칙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자음과 y로 끝나주고 있죠. 자음과 y로 끝난 경우에, 맞아요. y를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준다라는 기본 원칙. 우리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해주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stories. 이런 형태가 바로 story의 복수형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작가가요. 아이들을 위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썼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32번의 정답까지 확인해봤고.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There are가 나와주지요. 그렇다면 뒤에는 맞아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됩니다. 여기는 또 five라고 나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뭐냐? 우리 ox가 뭐 여러분들 황소를 얘기하지요. 근데 복수 형태가 규칙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시 한번 형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n을 붙여주면 우리 복수 형태의 명사가 되는 거죠. oxen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의 그림에 다섯 마리의 황소들이 있다. 라는 의미 문장 되겠고요. 우리 ox의 복수형이 oxen 이런 식으로 이 n을 붙여주는 불규칙이다라는 거 문제 통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보니까 my grandpa 나의 할아버지께서 has 가지고 계신다. 몇 개의 오래된 라디오예요. 그러니까 몇개 오래된 라디오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라디오가 하나가 아니겠죠. 그치?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됩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얘가 지금 5로 끝나긴 하는데 우리가 ES를 붙여주는 경우는 무조건 5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음과 5로 끝나는 경우였죠. 근데 여기는 I, 모음이에요. 모음과 5로 끝나기 때문에 ES를 붙여주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S를 붙여주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결국 이 문제는 radio란 단어의 복수 형태를 묻는 문제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s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돼요. My grandpa has some old radios.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됐네요. 3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35번부터 37번까지는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 유형이었는데 일단 35번 보니까 There is an university in the city. 그럴듯해 보이죠. 더군다나 there is가 와주고 뒤에는 단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거든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University. 세는 것이 가능한 우리 대학이란 의미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언을 붙여줬죠. 왜? 단수 형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University. 시작되는 발음이 그래요. 모음 발음이 아니라 자음 발음을 시작하죠. 그렇다면 언이 아닌 뭘로 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There is a university in the city. 자, 대학이 하나가 있다. 어디에?

이 도시에. 됐나요? 언이 아닌 뒤에가 자음마로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됐죠? 35번의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36번 문제. Will you go there by a subway? 근데 우리가 관사를 붙여주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공부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시험 문제 많이 나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by 다음에 자, 교통수단이 나와줄 때는 이 수단 앞에 여러분들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가 사라져야 되겠지. 그치? by a subway가 아니라 my subway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Will you go there? 너 거기 갈 거니? my subway 지하철을 타고. 또 지하철 타고 거기 갈 거니?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by 다음에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명사가 나와줄 때는 이 앞에 여러분들 관사를 붙여주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 이 36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37번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꽤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였던 것이 엑스레이가 여러분들 X가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모음 발음을 시작해요. 그렇다면 어가 아니라 그렇죠. 언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우리 get on X-ray가 X-ray를 찍다, 뭐 X-ray 검사를 받다, 우리말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또 공부했던 have to가 나와주죠. 뭐뭐 해야 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야 되고요. I have to get on X-ray. 내가 X-ray를 찍어야 한다. X-ray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언제? Tomorrow, 내일. 됐죠? 철자와 상관없이 우리 언냐 언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뭘로? 뒤에 나오는 단어 첫 발음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 뒤에 나온 단어가 엑스레이. 자, 엑스가 여러분들 모음 발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가 아닌 언이 맞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이어지는 38번부터 40번까지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란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단어 배열 문제였는데요. 일단 38번은 그녀는 케이크 두 조각을 먹었다. 그런데 단어 배열 문제가 나와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 줘야 되는 거는 영어는 우리말이랑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녀는 이렇게 나와주고 케이크 두 조각을이 먼저 나와주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녀는 그다음에 먹었다. 우리 이세 과거형 ate 이렇게 나와준 거고 여기는 빠진 부분이 케이크 두 조각. 아, 그러고 보니까 케이크 이란 단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공부했고요. 세워주는 단위로 그렇죠? 우리 piece 사용해 주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는 두 조각이에요. 투가 나와주고 piece란 단어가 그렇죠. 복수 형태로 pieces.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of가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조각의 케이크를 얘기할 때는 a piece of cake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케이크 두 조각이기 때문에 어가 사라지고 투가 나와준 거고요. piece를 복수 형태로 pieces 그리고 of 다음에 cake 나와주는 거예요. 빈칸에 정답이 됩니다. She ate two pieces of cake. 주의해야 되는 부분. 물론 여기는 단어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해 주는 거 어렵지 않죠. 시험에서는 여기 살짝 s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cake이란 명사가 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세워주는 단위로 얘를 활용해 준 거죠. 두 조각이니까 복수형이 된거 맞아요. 근데 여전히 케이크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이다 보니까 여기 S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39번. 그는 색안경을 하나 새로 맞춰야 한다라는 건데요. He needs to get 나와주고요. 여기 우리 빠진 부분은 색안경 하나, 하나의 색안경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생님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왼쪽의 알이랑 오른쪽의 알, 두 개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glasses 이런 식으로 복수형으로 활용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glasses 하게 되면 이게 안경인데 안경이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주는 단위로 뭘 활용해 주는 건가요? 바로 a pair of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거. 우리 이런 거는 pair라는 단위를 이용해 주는 건데요. 만약에 a pair of glasses 하게 되면 안경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새 안경이니까 자, 우리 new란 단어를 그렇죠? 페어 앞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 얘기는 a new pair of glasses. 바로 빈칸의 정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He needs to get a new pair of glasses. 이런 식으로 우리 glasses, 안경 같은 경우에는 pair를 활용해서 우리 세워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39번 문제의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4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연어들이라고 나와주는데요. 그런데, salmon 이란 단어. 이거 L이 발음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 salmon, 연어인데요. 얘가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명사였죠. 연어들 얘기할 때, 그냥 salmon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주어절이 나와주고요. 헤엄쳐 오른다. swim up 이란 표현을 사용해 주면 되는 거고, 뭐를? 그 강을. the river. 이런 식으로. Salmon swim up the river. 됐죠? Salmon swim up the river. 자, 연어들이 헤엄치는데 up the river. 직역하면 그강 위로. 그러니까 강을 헤엄쳐 오르는 거예요. Every year, 매년마다. 아, 연어들이란들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Salmon swim up the river every year. 이런 식으로 우리 40번의 정답 확인해 주고요.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 주던 부분은 뭘까요? 바로 이 단어.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불규칙 우리 복수형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기억하시고 또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어지는 41번, 4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써주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빈칸의 정답은, 그렇죠. 바로, 페어가 정답이었죠. 아, 그러고 보니까, blue pants. 팬츠는, 우리 바지라는 의미로 항상 복수 형태로 써준다는 거죠. 왼쪽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 오른쪽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 둘 다를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팬츠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워주는 단위, 뭘 사용해주는 거야? 뭔가,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복수형 써주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페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워준다고 얘기했죠. 여기는 a pair of blue pants. 자, 파란색 바지 한 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의 쌤이 입고 계신다. 뭐를? a pair of blue pants. 파란색 바지 한 벌을. 됐죠? 그 다음에, shoes. 마찬가지 여러분들. 물론, 자, 왼쪽 신발 하나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 신발 하나만 얘기할 때는 단수형을 써주겠죠. 하지만 신발은 제 기능을 하려면 왼쪽과 오른쪽 둘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를 고려하게 되면 shoes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단위로 역시 a pair, pair를 사용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a pair of shoes 하게 되면 신발 한 켤레를 얘기해 주고요. 여기 보니까 there are가 아닌 there is가 와줬죠. 왜 그럴까요? 그래요. 신발 한 켤레를 얘기하기 때문에 is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또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선반 위에 신발 한 켤레가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페어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4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furniture, 우리 가구를 얘기해 주고요. 가구. 그 다음에 information, 정보. 둘다 명사인데요. 공통점은, 그렇죠.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information, 정보. 세는 것이 가능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취급해 주고요. 우리 furniture, 가구 있잖아. 가구의 구체적인 종류를 얘기해 주는 예를 들면 bed, 침대, desk, 책상.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는 것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그냥 가구라고 얘기할 때이 명사는요. 자, 셀수 없는 명사로 취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워주기 위해 우리 사용하는 단위가 바로 그렇죠. piece란 단어예요. 여기 바로 piece가 정답이 되고요. She's going to buy a piece of furniture. 자, 그녀는 가구 하나, 가구 한 점을 구입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우리 또 공부했던 비동사 나와주고 going to 동사 원형.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 표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아이들은 I would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우리 would like,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었지요. 뭐라고요? Would like to 동사원형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I would의 줄임말 I'd가 된 거고요. I'd like to give him a piece of information. 나는 그에게 정보 하나를 주고 싶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됐지요? 우리 furniture와 information 둘다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취급해주고 세워주는 단위로 piece를 활용해준다라는 거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했나요?
자, 이어진 문제. 43번부터 45번까지인데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관사를 써주고 관사가 필요 없으면 X자를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관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잡으셔야 돼요. 부정관사라고 얘기하는 어나 언. 그리고 정관사라고 얘기하는 덜을 공부했지요. 자, 그렇다면 43번에는 자, 어나 언이 필요한지 아니면 더가 필요한지 이거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보세요. 내용상으로 Did you have fun? Have fun이 즐겁게 보내다, 재미있게 놀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보냈니? 즐겁게 놀았니? 즐겁게 보냈니? 그 다음에 and 나와주고요. 빈칸 나와준 다음에 party, 파티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가 우리 단수 형태로 나와줬는데 여기 뭐가 붙여줘야 될까요? 내용상으로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파티에서 즐겁게 보냈니? 라고 지금 A가 질문한 거예요. B가 Yes, I did. 그랬대요. It was great. 파티가 아주 좋았대요. 그렇다면, 자, 지금 A가 묻고 있는 파티는 그냥 막연한 하나의 파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도 알고 있고 질문을 받는 B도 알고 있는 특정한 파티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이럴 때 써주는 거 바로, 그래요, 덥니다. 특정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43번에 우리 덜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Did you have fun at the party last weekend? Yes, I did. It was great. 이렇게 대화가 완성이 됐고요. 자, 44번째 문제는요. 일단 A가 이 게임이 재미있지 않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B가 우리 보세요.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은 뭐뭐 하자,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뭐가 정답일까요? 그래요. 어가 정답으로 나와준 이유가 Let's play a different game. 다른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특정한 게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하나의 다른 게임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A가 Thank you for coming.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표현도 잡아줘야 되는 것이 Thank you. 자, 이거 모르는 친구도 없지요. 감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얘기할 때 for 다음에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야. Thank you for coming. 와줘서 고맙다. How did you get here?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I came. 내가 왔다. 어떻게? My bike. 자전거를 타고. 그런데 빈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X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그래요. 우리 by 다음에. 자,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명사가 나와줄 때는 그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문제 통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45번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이 내용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어지는 46번부터 48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곳이 세 군데나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씩 고쳐주는 것이 바로 46번부터 48번까지의 문제가 되겠고요. 첫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get up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여기는 과거형으로 got up. 문제될 거 없지요? 내가 일어났다. 몇 시에? 7시. 오늘 아침에 내가 7시에 일어났다. 자, 이런 의미의 문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I had a fried egg. Fried egg. 우리말로는 그렇지요. 표준어로 계란 프라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계란 프라이 하나를 먹었고요. 또뭘 먹은 건가요? A cup of milk. 자, 우유 한 컵, 우유 한 잔을 또 먹었던 겁니다. 마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표현해 줬지요. 그다음에 and two bananas. 두 개의 바나나. 두 개의 바나나니까 자, 복수 형태로 나와준 거 너무나 잘했네요. 이게 다 아침으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침으로 계란 프라이 하나랑 우유 한 잔, 그리고 두 개의 바나나를 먹었다. 두 번째 문장까지 잘못된 거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 사실은 좀 전에 우리 문제를 통해 확인했던 내용이 또 그대로 적용되는 잘못된 문장이 들어가 있죠. by 다음에 교통수단을 얘기해 주는 명사가 나와줄 때는 관사를 붙여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바로 46번의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학교에 간다. 뭘 타고?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란 이야기예요. 우리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명사 앞에 관사 지워주는 것이 바로 46번의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when이 여기서는 언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 할 때, 나중에 또 공부할 내용이에요.

내가 left home 집을 떠날 때, 집을 나설 때뭐 하려고? 학교 버스를 타려고. My grandma, 나의 할머니께서 gave me a scarf. 자, 목도리를 하나 주셨던 겁니다. 자, 일단은 목도리란 스카프란 단어가 한번 나와줬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앞에 나온 명사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얘기한 그 목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어 스카프가 아니라 the scarf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겠죠? 더를 붙여줘야 돼요. I love the scarf. 나는 그 목도리를 love니까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 정말 좋아한다는 거죠. because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고 여러분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자, 뭐 때문에 그 스카프, 그 목도리를 좋아하는 건가요? 그게 많은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색깔 세는 거 가능하잖아. 근데 많은 색깔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복수 형태로 나와줘야 되겠죠? many colors. 됐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그 목도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목도리가 많은 색깔이 있는 거야. 색깔이 다양한 거예요. I said, 내가 말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할머니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우리 color를 colors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48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우리 49번, 50번.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주어진 우리말. 자,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어로 발음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주어져 있고요. 조건에 맞게 영작해 주는 문제 유형인데, 일단 49번은 우리는 그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슴들을 볼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조건이 위로 시작해 줘야 되고, 단어 many, near, at 사용해 줘야 돼요. 필요시 단어 형태를 바꿔달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10개의 단어로 써주는 겁니다. 일단, 자, 조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 시작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볼수 있다니까, 우리 몸할 수 있다. 그렇죠? can이라는 조동사를 활용해 줍니다. 자, 보는 거니까, see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과 사슴들이요. 많은. many가 조졌죠. many 다음에 사람들, 뭐 여러분들? 그렇죠. people. 그리고, 자, 중요한 거 뭘까요? dear 같은 경우에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긴 복수형으로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공원에서니까, 그렇죠? At the park로 우리 문장을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결국 정답은요, We can see many people and deer at the park. 됐나요? We can see many people and deer at the park. 바로, 49번의 정답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상자 안에 물 다섯 병이 있다. 대어로 시작해 주는 거예요. 결국,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There is냐 또는 아냐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고요. 여기 뭐가 있는 건가요? 물 다섯 병이에요. 그 당연히 그렇죠. 아가 맞겠죠. 왜? 물 다섯 병이니까. 다섯 병의 물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줘야 될까요? Five 다음에 병. 바들이 여러분들 당연히 복수 형태로 나와줘야 됩니다. Five bottles of water. 그 다음에 상자 안에. 자, in the bo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정답 나왔네요, 여러분들. There are five bottles of water in the box. 확인해 볼까요? There are five bottles of water in the box. 이런 식으로 오늘 마지막 문제의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there is냐 또는 there are냐 또는 뭐뭐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there was냐 were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 정말 우리 내신 문제를 많이 나와주는데요. 결국 대어는 모양이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비동사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는 대어가 주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 역할하기 때문에 그 주어에 맞게 뭐뭐가 있다. 현재형일 때는 돼. 자, is냐 아냐. 뒤에 나오는 명사를 봐주고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인다. 그러면 아가 맞겠죠. 뒤에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인데 단수 형태로 나와준다. 또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보인다. 그럴 때는 둘 중에 당연히 is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뭐뭐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복수 명사가 나와줄 때는 그치요. there were가 맞는 거고 만약에 뒤에 자 세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수 형태가 보이거나 아니면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나와줄 때는 there was가 뭐뭐가 있었다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거고 우리 오늘 마지막 문제를 풀었던 거는 자물 다섯 병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is가 아닌 are를 활용해 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1번 문제부터 마지막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위 은혜쌤이 왔어요. 자, 우리 16강 마치고 오늘 17강에서 새로 만났는데요. 벌써 전체 강의의 3분의 1이나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요.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단원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간이거든요. 우리 3단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발표하고 질문해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을 받다 보면 발표할 일도 질문할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때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함께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 내용 학습은 1번부터 16번까지 함께 할 텐데 3단원 넘어왔다고 해서 2단원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다채로운 모습의 설악산에서 글쓴이는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 5입니다. 자, 오를 때는 조심조심 가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정상까지 올라갔으니까 또는 어디까지 도달했으니까 마음이 풀어져서 자칫 다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5였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새로운 단원에서 어떤 만점 고치기 퀴즈를 낼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교재로 들어가 볼까요? 자, 발표하고 질문해요. 발표라는 것은 뭐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문은 뭐예요? 누군가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것은 왜 그렇게 되지? 어떤 내용일까? 더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질문한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 나온 친구가 하는 것이 뭐죠? 질문인가요? 발표죠, 발표. 이상으로 조선의 왕,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발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앞을 보고 아무것도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화면에 세종대왕의 업적이라고 해서 세종대왕의 모습도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데요. 보니까 컴퓨터도 있어요. 무엇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발표를 할 때. 자,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얘기합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는 단어 나오죠.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물음표로 끝나는 거, 질문하는 거. 이 친구의 발표를 쭉 들은 후에 더 알고 싶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네요. 이렇게 발표하고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지 이번 단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0쪽을 펼쳐주세요. 이 학습 목표는요, 자료를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이라는 것은 선택한다, 고른다 이런 뜻인데 발표를 준비할 때, 아직 발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 준비 많이 해야 되죠. 앞에 나와서 뭔가를 얘기할 때 되게 떨리기도 하잖아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냐. 발표 주제,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설명을 할 것인가, 또 발표 목적, 내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건지, 만든 작품을 소개하려는 건지 목적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표를 듣는 사람은 반 친구들일지 아니면 전체 학교 학생인지 동생들인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발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에 활용할 매체, 매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잖아요. 인쇄 매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서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컴퓨터 등을 활용한 어떤 디지털 매체, 인터넷 매체일 수도 있겠네요. 발표에 활용할 자료의 유형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바로 알려주지 않고 우리 뒤에서 배울 내용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료의 유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제나 목적, 듣는 사람, 매체 등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될 수 있거든요. 최신 정보인지 확인한 자료, 너무 옛날 자료를 가져와서 이미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앞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옛날 자료를 가져다 쓴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꼭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책에서 찾아보는 거죠. 자,
책에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정확한 정보들이고요. 아주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 책에서 한번 찾아볼까? 하면 장수풍뎅이가 좋아하는 먹이, 장수풍뎅이가 주로 서식하는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정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자료에는요. 영상 자료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영상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책은 인쇄 매체이기 때문에 영상 자료는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가장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또 편리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장점은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영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이 존재해요.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료를 고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찾는 것은 쉬워요. 검색어를 검색해서 입력하면 쫙 뜨는데 그중에서 고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떻게 선택하지? 할 때요.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질문하든 그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답변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약속도 정해야 하고요. 직접 가기도 해야 하니까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는 것보다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과학관이나 전시관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흔하게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책, 인터넷, 전문가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컴퓨터를 켜놓고 뭔가를 검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표 목적은 무엇으로 할까? 발표를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발표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 하는 거 보니까 발표한 뒤인가요? 아니요, 발표를 하려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뭘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화산이란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려는 모양입니다. 나는 뭐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거죠. 태블릿이나 또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고요. 다는 뭐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그런 방법이네요. 우리가 빈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바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지원이의 생각입니다. 발표하기 전이에요. 어떻게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 발표자에게 어떤 내용을 질문해야 할까 고민하는 건가요? 자, 지원이는 발표를 하려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나 목적이나 주제를 고민하고 있죠. 질문해야 할거 아니고요. 어떤 유형의 자료를 넣어야 발표 내용을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겠죠. 2번의 동그라미. 자, 두 번째 문제. 이에 제시된 자료 조사 방법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우리가 그림 보면서 바로바로 찾았던 그런 답인데요. 기억. 뭐죠? 책에서 찾는 건가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건가요? 책에서 찾아보기. 그림만 봐도 알수 있죠. 그리고 니은, 다에 어울리는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기였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림을 보고 우리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인터넷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을 찾는 방법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선생님, 일단 여기에 표시 한번 하고 싶어요. 인터넷으로 찾을 때그 방법

방법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표시해 주세요. 표시하지 않으면 장점을 찾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사진을 구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인터넷에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번.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이것도 역시 틀린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 사진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3번.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 3번을 답으로 한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요.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죠. 찾는 것은 금방 찾아요. 검색어 입력해서 입력 버튼 누르면, 검색 버튼 누르면 많이 떠요. 하지만 우리가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4번.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을 만드는 곳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번거로움. 인터넷이면 방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직접 찾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과 관련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 자료를 고를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을 때의 단점이죠. 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자료를 고를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헷갈렸을 수 있는 문제예요. 아마 3번 문제를 틀렸다면 3번을 골랐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고를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찾는데, 고를 때이 말들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요. 발표 자료를 찾을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서 번호를 쓰는 거네요. 뭐할 때요? 발표 자료를 찾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 고려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조사를 할수 있을까? 뭐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문가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또는 책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할 수도 있죠.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 있게 발표하는 태도? 자료를 찾을 때요? 아니죠. 발표하는 태도는 발표할 때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내용을 돋보이게 할 자료 유형.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말하려는 내용을 돋보이게 하려면 어떤 자료를 쓰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들, 자료를 찾을 때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발표할 때 알맞은 목소리 크기 역시 태도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찾을 때는 아니고 발표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알맞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번호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과 3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 넘어가기 전에요. 자료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1쪽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료의 유형. 첫 번째로는 글이 있습니다. 글. 우리가 국어 과목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글이잖아요. 이 글은요,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반도 화산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백두산은 뭐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줄줄줄 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자료의 유형도 있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그림은요, 이해하기 쉽게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사진은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이나 사진 중에 사진인 것 같죠.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표나 그래프가 있습니다. 표는 수치나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수치나 정보를 정리해서 한눈에 짠볼수 있도록이요. 지금 이것도 표이죠. 백두산 화산 분화 현황 해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언제 시기는 언제고 횟수는 몇 회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글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한눈에 들어오기 좋겠군요.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죠. 또 영상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자료의 유형이기도 할것 같은데요. 움직임이나 어떤 변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림 또는 사진 같아 보여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영상을 재생하고 일시정지하고 또 소리도 키웠다 줄였다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 보이잖아요. 영상

발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움직이겠죠. 재생 버튼을 딱 눌렀을 때 화살이 분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임 변화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요. 여기 소리 버튼 있죠? 움직이니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들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움직임이나 변화 과정이 나오니까 몇 초짜리 영상이어도 보면서 아, 이렇게 화산이 분출하는 거구나. 그 과정을 글로 적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자, 그런 이런 네 가지의 자료 유형 보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입니다. 가부터 라까지 나타난 자료 유형을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가는 뭐예요? 한눈에 보면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는 글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한반도 화산 현황에 대해서 백두산은 이것이고요. 줄줄줄 글로 적어서 나타내는 것, 자료. 나는 뭐예요? 이거 사진인가? 영상인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재생 버튼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림이나 사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나는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다, 이것은 뭐죠? 표나 그래프인데 여기 다에 나타난 것은 표네요. 표나 그래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랑 비슷해 보이지만 영상을 재생하고 멈출 수 있는 버튼이 있네요. 영상. 이렇게 연결해 주면 정답입니다. 6번이요. 가부터 라 가운데 화산의 뜻을 자세히 발표할 때 활용하기 알맞은 자료에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뭐예요? 화산의 뜻, 화산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글, 그림이나 사진, 표나 그래프, 영상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자세히 글. 글처럼 자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또 글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호에 동그라미 하셨죠? 기호 가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7번부터 8번까지는 다음 발표 개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발표 개요라는 것은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로 뭘 말하고 두 번째로 뭘 말할지 이렇게 정리하고 짜놓은 틀을 말하는데요. 발표 주제는 화산입니다. 화산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이냐? 화산의 뜻과 종류,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 화산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도별로 화산이 몇 번 폭발했는지 그 폭발 횟수도 발표해서 다룰 예정인가 봐요. 그런데 기억을 발표할 때 활용하기 가장 알맞은 자료 유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료 유형 중에서 기억을 발표할 때 활용하기 좋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이 뭔데요?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폭발하고 있는 모습, 어떤 자료 유형을 쓰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무엇과 무엇 중에 헷갈려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일까? 아니면 영상일까? 헷갈리셨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하면 자,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 보여줄 거야. 사진으로 보여줄까? 영상으로 보여줄까?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영상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폭발하는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생생하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장 알맞은 자료 유형은 뭐다? 영상이다. 영상. 물론 사진도 괜찮겠지만 가장 알맞은 자료 유형이잖아요. 폭발하는 모습 얼마나 생동감이 있겠어요. 그것은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자료 유형을 쓰는 거니까 6번 문제에 그 가나다라 있는 거 보고 기호를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6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였고 이 뜻은 뭐예요? 7번과 8번 문제는 이것을 보고 풀어라 하는 거니까 여기는 다른 기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료 유형 이름을 적는 겁니다. 답은 영상이었어요. 8번. 7번에서 답한 자료 유형을 고른 까닭을 쓰시오. 아, 7번과 8번 문제가 세트여서 7번을 맞춰야 또 8번도 알맞게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7번에서 답한 자료 유형이 뭐였죠?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그러면 왜 그것을 골랐을까? 아까 우리가 말로 이야기했지만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을 움직임으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사진 아니고 영상을 고른 거죠. 똑같이 적지 않았어도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면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9번 문제 풀기 위해서 글 한번 읽어볼게요. 화산은 땅속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하면서 화산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더 읽어볼까요? 화산은 땅 위에도 바다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하는 현상을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화산과 화산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가 문단에서는요. 나와 볼게요. 화산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꼭대기까지의 경사가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습니다. 마그마가 분출해 정상 주변이 무너지면서 생긴 곳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라산의 백록담, 백두산의 천지가 이렇게 생긴 호수입니다. 하면서 나 문단에서는 아, 화산이라는 것은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다. 화산 활동으로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화산 암석 조각이 나옵니다. 화산가스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데 대부분은 수증기입니다. 용암은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해 액체 상태로 지표면을 따라 흐릅니다. 화산재와 화산 암석 조각은 고체 상태인데 화산재는 아주 작고 화산 암석 조각은 크기가 다양합니다라고 하면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라 볼까요? 화산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건물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땅속 마그마 근처의 열은 지하수를 데워 온천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화산재는 땅을 기름지게 해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줍니다. 그래서 라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아, 화산이라는 것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야. 도움이 되는 점도 있어.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는지 여러분 확인하면서 문제 한번 볼까요? 가부터 라 가운데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을 발표할 때 알맞은 부분을 골라 기호를 쓰는 거네요. 자, 여러분 지문을 한번 다시 쭉 살펴보면 중심 내용 선생님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죠?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 어디에 있어요? 다 문단에 나오는 것이죠. 화산 활동으로는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는 것들은 가나다라 중에 다에서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었고요. 문단을 읽을 때 중심 문장 같은 것을 밑줄 쳐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밑줄 표시를 잘 했다면 바로 다라고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10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눈 대화에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알맞게 말한 친구네요. 재성. 화산의 크기와 모양을 발표하려면 라의 내용을 정리해야 해. 자, 화산의 크기와 모양 어떤 문단에서 다루었었죠? 라가 아니라 나 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잖아요. 은진. 화산의 피해와 이로운 점을 발표할 때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어. 그쵸? 건물이 무너져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 화산의 피해를 알수 있고, 또, 농작물이 잘 자라는 모습, 또 온천의 사진, 이런 것들을 함께 제시하면, 아, 정말 이러한 피해와 이로운 점이 있네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 은진입니다. 은진.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을 두 가지 골라 쓰는 거예요. 우리 글에서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 나옵니다.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그리고 화산 암석 조각까지 있는데요. 그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고르면 용암과 화산 암석 조각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동그라미 하는 것이 아니라 골라 쓰라고 했으니까 용암, 그리고 화산 암석 조각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온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료를 선별할 때 고르려고 할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하네요. 1번, 하나의 정보만 찾아서 활용한다. 아니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를 알맞게 고르면 괜찮습니다. 발표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해야죠. 자료를 좋다고 아무거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표하려는 주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어려운 내용을 활용한다. 어려운 내용을 쓴다고 좋은 발표가 아니죠.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를 고민해야 하잖아요.

발표의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유형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효과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자료가 흥미로운 내용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과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 단계가 있고 조사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해요. 아, 내가 어떤 자료를 활용할까? 그런 다음에 자료 조사를 했으면 그것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선별을 하죠. 그리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발표를 한 뒤에 항상 마지막에는 잘 되었는지 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요, 항상 출처를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어디서 가져온 정보인지 출처를 꼭 남겨야 하거든요. 책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차례를 보고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책이 굉장히 두꺼운 것도 있잖아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차례를 보고 관련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검색 도구에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서 자료를 찾는 거예요. 막 길게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찾아보고 싶은 것을 간결하게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13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가는 계획하기입니다. 첫 번째였죠. 주제와 매체를 선택해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고, 그것을 발표할 때 인쇄 매체를 선택할 것인지, 인터넷 매체를 선택할 것인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찾는 방법을 생각해요. 차례를 보고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겠어. 책을 통해서 또 관련 있는 부분을 차례를 보고 찾는데요. 그리고 인터넷을 선택했으면 검색 도구에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서 찾아봐야겠어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단계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는 무엇을 해요? 계획이라는 걸 하죠.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매체를 선택해야겠다.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발표하는 거 아니죠? 자료를 찾아서 선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가 이루어지겠죠. 발표하기. 마지막에는 그것이 잘 되었는지 점검하기 단계로 가겠죠? 가라다나가 정답입니다. 14번. 기억과 니은의 매체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기억을 보니까 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매체네요. 인터넷 매체. 니은은 인쇄되어 있는 인쇄 매체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뽑아져 있는 것, 인쇄 매체 붙어 있는 겁니다. 15번.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겁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의 출처를 기록하면서 조사한다. 출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믿을 만한 자료인지보다 흥미로운 자료인지를 먼저 고려해요? 아니죠. 믿을 만한 자료인지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6번.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친구들의 대화에서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고 그 내용을 알맞게 고쳐 쓰기까지 해야 해요. 본유. 책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해. 맞는 말이에요. 아윤. 표나 그래프 자료는 신뢰도가 높은 신문이나 공공기관 누리집 같은 곳을 찾는 것이 좋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니까. 진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검색 도구에 가능한 긴 문장, 아니죠. 핵심어를 검색하는 게 좋죠. 따라서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는 진선이고요. 어떻게 바꿔줄까요? 가능한 긴 문장이 아니라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게 좋아. 이렇게 바꿔줘야겠네요. 네, 우리 16번까지의 문제 잘 풀어보았는데요. 마지막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자, 책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면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수강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오늘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해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지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각은요, 세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암석은 다시 작은 알갱이인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은 이 지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시작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우리나라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옆에 일본 열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위에 여러 점들이 지금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빨강색은 화산, 그리고 초록색은 지진이라고 하네요. 일본은 지금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사진입니다. 읽어보면요. 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화산 활동과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본에 훨씬 더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5강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여러분들은 찾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지표의 암석이 공기, 물,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 성분이 변하거나 부서지는 현상.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 암석들이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바뀌는 걸 풍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풍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표의 모습은 서서히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이 풍화의 원인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그림은요, 어떠한 커다란 바위, 암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암석에 틈이 있을 텐데,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물은 얼음으로 얼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물이 들어갔는데 얼어버렸네요. 그러면 물보다는 얼음의 부피가 더 크죠. 즉, 부피가 팽창하면 이 암석과 암석 사이가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녹고 얼고를 반복하다 보면요. 이 암석이 점점점 벌어져서 풍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물의 작용으로도 이렇게 풍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은요. 딱 봐도 식물의 뿌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식물의 작용에 의해서도 풍화가 일어나는데요. 식물이 이러한 암석 틈으로 뿌리를 막 내려요. 그런데 식물은 계속 생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뿌리의 힘으로 암석이 갈라지고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이 그림, 석회동굴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석회동굴은요, 거대한 석회암지대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무엇이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요. 이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 있으면 지하수가 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이 지하수가 그래서 석회암지대를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하수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지하수에서 석회암이 녹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해석의 묽은 염산 반응과도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화면은요, 선생님, 이거는 풍화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돌 색깔이 붉게 변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 풍화에는요, 우리가 성분이 변하는 것도 풍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암석은요,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산소와 반응한 것입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성분이 변한 것도 풍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의 작용으로도 풍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풍화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흙이 있을 것 같아요. 흙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아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된 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토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화되어 부서진대요. 단단한 암석 뭐였어요? A였어요. A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가 풍화되어서 위에 있는 B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래요. 아, B를 얘기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층은요, B층이 풍화되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B층이 더 잘게 부셔지면요, 이제 드디어 식물이 뿌리 낼수 있는 토양이 되는데,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는 층은 C층인 것 같아요. D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D층에 굉장히 많은 식물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B층 다음에 더 토양이 많이 만들어지면, 더 잘게 풍화가 되면 만들어지는 층은 바로 D층입니다. C층이 아니에요. 그러면 C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읽어보시면요. 빗물의 녹은 물질과 진흙이 아래로 이동하여 쌓인다. 아, 지금 D층에 막 비가 내려요. 그럼 빗물의 녹은 물질과 함께 더 작은 입자, 진흙과 같은 입자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쌓이는 층이 뭐예요? 바로 C층입니다. 그래서 C층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 모든 토양이 A, B, C, D층을 다 갖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된 토양일수록 이렇게 네 개의 층을 완벽히 갖출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굉장히 좀 작은 범위의 지각의 변화를 얘기했다면, 우리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게요. 우리 대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설은 무엇이냐면요,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해서 대륙 이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륙 이동설은요, 과거에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베게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과거에는 이 대륙들이 하나로 다 붙어 있었어. 그런데 그 대륙이 점점점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대륙이 이동을 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야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때 베게너는 이큰 하나의 대륙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게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과거에 판게아가 있었는데 판게아가 막 갈라져서 현재의 대륙까지 오게 된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대륙이 이동해라고 하면은, 아니, 내가 대륙 위에 있는데 대륙이 어떻게 이동해라고 물어보게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다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의심을 품었어요. 아니, 어떻게 대륙이 이동한다는 거야? 너 증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에 대한 증거를 굉장히 탄탄히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 첫 번째는요,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선이랑 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을 갖다 이렇게 붙여봤더니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증거는 해안선의 모습의 일치를 보아 과거 얘네들은 붙어 있었던 거야. 지금은 떨어져서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붙여보면 굉장히 비슷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을 살펴보고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화석을 살펴봤어요. 메소사우루스는 파충류 화석이고요. 글로소프테리스는 우리 양치식물 화석이거든요. 그럼 두 화석은 먼 바다를 건너갈 수 없어요, 이 생물들은. 그러면 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은 남아메리카에서도 발견되고 아프리카의 이 아래 지방에서도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화석이.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물이 과거 그때 살았던 시대에 이 바다를 건너갈 순 없잖아. 그러면 이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면 말이 되지. 메소사우루스가 왔다 갔다 했던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글로소프테리스 역시 우리가 일부 지역에 이렇게 대륙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과거의 이 대륙이 한데 모여져 있었다면 이 식물이 이렇게 번식을 하면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화석의 분포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북아메리카 산맥과 유럽의 산맥을 이렇게 갖다가 놓았더니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맥의 분포, 이 산맥의 연속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것 역시 대륙이 이동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마지막은요. 남극에도 빙하가 있지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도 과거에 빙하의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빙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이 빙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빙하의 흔적을 이렇게 대륙들을 맞춰보니 일치하더라. 빙하의 흔적이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의 흔적이라고 하는 네 번째 증거를 들어서 대륙은 이동했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알겠어. 너가 대륙이 이동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륙이 도대체 어떻게 이동한 거야? 그 힘의 근원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베게너는 그 힘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베게너는 여러 증거를 이처럼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즉,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그 시대에는 대륙 이동설이 크게 지지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이 대륙 이동설이 교과서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힘을 얻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말보다는요, 판이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이라고 하는 것에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판이 보이죠? 우리 익숙한 거예요. 위에 지각이 있고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껍게, 바다 밑에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밑에는 멘틀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판이라고 하는 건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판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각과 멘틀을 포함한 100km 두께의 층을 우리가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럼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겠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읽어보면요.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얼마의 두께에 100km의 두께의 비교적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 판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 판은요,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을 우리 간단하게 대륙판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고요.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을 간단히 해양판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두판 중에 두꺼운 판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잘 배웠죠? 대륙 지각이 두껍다 보니까 당연히 판 역시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판은요, 여러 개가 존재해요. 굉장히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이 우리의 이 지구의 겉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판은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판들이 보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태평양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해양판, 태평양판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포함한 유라시아판, 또 북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또 아프리카 판, 그리고 여기 나즈카판, 굉장히 여러 종류의 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한번 방향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한번 보니까, 판과 판이 지금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한번 보면요. 판과 판이 서로 이번엔 가까워지고 있네요. 또 이쪽에 보면요. 이쪽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서 움직이고 있네요. 아,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모이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과 멘틀을 포함한 100km의 두께의 층이라고 했어요. 그 층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우리 지각이 흔들리는 거, 우리가 지표 위에 서 있을 때막 땅이 흔들리는 현상 뭐라고 얘기해요? 지진이라고 하죠.

땅과 땅이 꽝 부딪히면 당연히 진동이 생길 거고요. 이와 같은 지진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판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열은 암석을 녹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판의 경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활동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는 현상, 뭐라고 할까요? 우리 화성암 배울 때도 비슷한 현상 배웠죠. 바로 화산 활동입니다. 또 밑에는요,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이래요. 뭐겠어요? 지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화산대라는 말이 있는데, 화산대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 화산대가 주로 태평양 가장자리에 굉장히 이렇게 뚝 둘러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대서양 중앙쯤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저기 아프리카 동쪽에, 요쪽에도 굉장히 화산이 많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지진대입니다. 지진대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뜻하는데요. 이 지진대도 화산대와 굉장히 유사해요. 태평양 둘레, 즉 태평양 가장자리에 지금 지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대서양 중앙에도, 그리고 이쪽에, 이쪽 동쪽 지역에도 지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산대와 지진대를 겹치고 또 거기다가 판의 경계를 한번 겹쳐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가 바로 이큰 지도입니다. 지금 빨강색의 화산대, 파랑색의 지진대, 그리고 실선의 판의 경계를 겹쳐놨더니 여러분들 지금 어떤가요? 지진대와 화산대와 판의 경계가 대체로 일치합니다. 물론 100%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 것도 부분 부분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판의 경계를 따라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화산 활동과 지진은 판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구나.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만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 활동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설은 결국에는 이렇게 판들이 움직이면서 판에 포함된 이 대륙들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대륙 이동설을 좀 넘어서 판의 움직임으로 이러한 지각의 변화가 나타난다. 지금 이처럼 화산 활동과 지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5강의 내용도 완전하게 잡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원대한 개념 아이템 하나하나하나 모아봤으니까요. 이제 문제로 개념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자, 우리 기초탐구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대륙 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 과거에는 서로 붙어 있었다는 주장인가요? 그렇죠. 과거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큰 하나의 대륙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게아라고 베게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모습이 일치하는 것은 해안선의 일치는 대륙 이동설의 증거다라고 베게너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3번. 거대한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했나요? 아니요. 이걸 설명하지 못해서 그 당시의 베게너의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X라고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로 기초탐구 문제고요.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한

석탄보다 두꺼울까요? 선생님이 이전에 배운 내용이랑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중 두꺼운 지각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대륙지각이 훨씬 더 두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지각을 포함한 판이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다고 했으니까 X라고 해주면 될것 같아요. 2번. 지구의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판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각각의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서로 같은 방향과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판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판들이 한 방향으로 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겠죠. X고요. 4번. 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거나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내신 실전 문제입니다. 그림은 암석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풍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풍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암석 틈에 물이 들어가요. 그 물이 얼어버려요.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암석이 벌어지면서 풍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 얼음은 암석의 틈을 점점 벌어지게 합니다. 왜? 물이 얼면 부피가 더 커지거든요. 니은,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암석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풍화작용이죠? 디귿, 기온이 높은 지역보다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더잘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왜요? 왜더 낮은 지역에서 잘 일어날까요? 물이 얼어야 돼요.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물이 차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이러한 풍화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성숙한 토양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성숙한 토양, 이렇게 네 개의 층이 잘 발달한 토양, 그러니까 성숙한 토양의 단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A는 B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 만들어낸 층이래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돼요. A는 B에서 녹은 물질이 A로 쌓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B가 오면 그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B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A로 갔대요. 말이 안 되죠. 빗물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둘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B가 A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죠. 틀렸고요. C는 암석 조각과 모래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C는요, 뒤에 단단한 암석이 풍화되면서 조금 더 작은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니은은 맞고요. D긋, D는 풍화를 받아 생성된 고운 흙. D 그림만 봐도 이게 흙이 아니라는 거 감이 오실 것 같고요. D는요, 풍화가 거의 되지 않은 단단한 암석층이다. 이 암석층이 노출이 되면서 풍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C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지구의 겉부분은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림을 보면 많은 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판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나즈카판처럼 작은 것도 있습니다. 기억 맞죠? 니은, 판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날 수도 있었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판은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고 어긋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될것 같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입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화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지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0: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지진대와 화산대는 특정 지역의 긴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었나요? 네, 선생님이 해석을 할때 우리 태평양 가장자리에 띠 모양으로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띠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도 맞는 이야기고요. 닐,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지구상에서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죠. 고르게 분포했다면 일본에만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일본은 판의 경계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판의 경계, 즉띠 모양으로 어딘가에는 좀 집중되게 우리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과거, 뭐의 흔적이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빙하의 흔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의 무엇이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화석.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서쪽과 남아메리카 대륙 동쪽의 어떤 모양이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빙하, 그리고 화석, 그리고 해안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대한 개념 클리어로 나온 것은요, 오늘 대륙 이동설에 대한 증거 네 가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았더니 어떠한 모습의 일치가 있었고요. 또, 메소사우루스와 글로소프테리스의 무엇을 보았더니 어떤 것의 분포에 따라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베게너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이것의 분포도 살펴보았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대륙에 어떠한 흔적을 근거로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각각에 들어갈 4개의 단어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5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대단원의 수업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한강 한강 공부하시면서 개념 복습하고 또 문제 풀어나가는 재미에 푹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 오늘도 또 만났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절차를 지키며 토론해요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보통 싸우지 말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말로 싸우는 게 있습니다. 말로 싸우는 게 있습니다.

싸우는 게 바로 토론이에요. 배틀이야. 자, 이 토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첫 시간이고요. 어떻게 하면 말로 상대방에게 이길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6학년 국어 목표,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있어요. 출발! 자, 교재 펴셨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 장면들입니다. 앞에 어느 한 사람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자신의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보일 겁니다. 어딜 가나 이렇게 다른 곳을 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쵸?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를 잘 보시면서, 여기 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의 주제? 토론 주제입니다. 자, 이 토론 주제를 조금 어려운 말로 알아두면 좋죠? 논제라고도 해요.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전문 용어를 몇 가지 쓸 겁니다. 어디든 간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네, 그 용어들을 알아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좀 알아두세요. 자, 토의 주제를 다른 말로 논제라고도 하고, 지금의 토론 주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가 토론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그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 난 반대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세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어때?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 주장하고 너무나 똑같죠? 자, 이런 측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것을 찬성 측이라고 합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일회용품은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려요. 그건 사실이죠? 일회용품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죠? 자, 이것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분명히 말로 하는 싸움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측이 있겠죠? 자, 이것을 반대측이라고 합니다. 반대측. 자, 이쪽은 반대측. 이쪽은 찬성측이 되겠죠? 일회용품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구 쓴다는 거지. 일회용품을 마구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금지하는 것까지는 난 반댈세 하는 거예요. 아, 일회용품은 좀 사용할 수 있지. 그렇다고 그걸 그냥 완전히 사용하지 말라고 어떻게 금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논제, 토론 주제에 대한 반대측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회용품은 위생적이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왜? 한번 쓰고 또는 뭐두 번, 세번 쓰고 버리게 되니까. 깨끗해요. 위생적이에요. 휴대와 보관이 편리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일단 말로 하는 이 싸움, 토론은요, 찬성하는 측이 있고요, 반대하는 측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저는 중간입니다. 저는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찬성과 반대 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토론의 조건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말이 먹혀야지. 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주장에 신뢰성이 있다. 또, 타당하다.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장을 하고 나서 또는 의견을 얘기하고 나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 또는 근거를 같이 내놔야 돼요. 여기도 주장만 여러 번할 것이 아니라 이 주장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이제 근거. 근거까지 더 나오면 좋겠죠? 그 이유나 근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자, 그것은 선생님이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마을이 있어. 여기 마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이렇게 있어. 있는데, 뒷산.

있대. 이 마을에 뒷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에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야 한대요. 지금 이 뒷산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터널이 없어. 여기 이렇게 마을이 있지만 이 산을 뚫는 터널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터널 공사를 하자는 찬성 측이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겠죠? 길이 굽어서, 길이 꼬불꼬불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게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 산을 돌아가게 되죠. 자, 우리 이산 너머에 어딘가에 지금 가고 싶은데 터널이 없으니까 뺑 둘러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그 이유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편의는 뭐 편하다는 것이죠. 편의점, 그러면 편하게 물건 사는 그 가게가 편의점이야. 자, 교통사고 안 나게 하려면 안전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불편해.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려면 편의성을 봐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 공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터널이면 이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자동차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거고 또 반대쪽에서 오는 그런 터널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두개 정도 뚫어야 될까요? 네. 자, 그런데 이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쪽도 있죠.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다면 그건 뭐다? 토론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말하기 형태는 토론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이렇게 터널을 만들게 되면 큰일이 난다는 거지. 뭐가 안 좋은가? 터널 공사로 생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반드시 이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소음 생기죠? 너무 시끄러워. 다다다다다다다. 진동이 느껴져. 그래서 누가 피해를 볼수 있어? 여기 사는, 여기에 사람만 이 앞에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그 동물들도 많이 살 거란 말이죠? 자, 이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요. 특히 이 마을에, 이 산에 천연 기념물이 있나 봐. 수리부엉이, 천연 기념물의 터전이 굉장히 위태로워진대요. 그래서 마을에 그 뒷산에 있는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터널을 뚫으면 안 된다. 인간이 조금 돌아가면 어때요? 좀 불편하면 어때요? 이 터널 때문에 이 산에 있는 생태계가 망가지니까 터널을 뚫으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찬성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아니면 반대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손 들어주는 사람이 토론에는 있다는 거. 말싸움이라고 했잖아. 그쵸? 논쟁이에요. 여기는요, 이번엔 찬성 측이, 이겼습니다. 아니면 반대 측이 이겼습니다. 하고 판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린 판정단이라고 해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볼게요. 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랍니다.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마을 뒷산 터널 공사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찬성 측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성. 그쵸? 그 다음에 반대 측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 생태계. 생태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냐? 아니냐? 아니다, 아니다. 생태계냐? 뭐, 이렇게 양쪽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토론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기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결론이 나겠죠. 이게 바로 토론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 바로 이유가 되겠죠. 또는 근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터널 공사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100번을 얘기해봐야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귀만 아파. 그러니까 내 주장에 설득력을 가지려면, 타당성을 가지려면 이유와 근거가 그럴듯해야 돼요. 자, 반대 측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찬성 측은, 자, 우리는 안전해야 되고 편리해야 해요. 그래서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터널 공사 찬성.

자, 반대측은 아닙니다. 인간이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 뒷산에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동물들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 근거들을 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반대측이 내세운 주장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반대측이 뭐예요? 터널 공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아까 앞에 2번에 나왔던 것 다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절대로 터널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 네. 터널 공사 중 차가 많이 막히니까 소음과 진동으로 잠을 자기 어려우니까 한바탕 이거 소음과 진동하고 여기 답이라고 넣을 뻔했어. 끝까지 읽어봐야지. 터널 공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길이 굽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터널 공사로 생기는 소음과 진동, 여기도 소음과 진동 나오는데 뒤가 다르죠? 마을 뒷산에 사는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니까. 어떤 거였어요? 5번이죠? 한마디면 이거 체크할 뻔했어. 그런데 잠을 자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터널 공사하면 안 돼! 라고 주장했죠. 자, 이와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무엇을 들어서? 근거를 들어서, 이유나 근거예요. 이걸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밝히는 말하기가 있어요. 그 말하기 형식을 뭐라고 한다?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들어본 친구 있을 거야. 어? 토론? 그럼 토의는? 자, 토의는 뭘까요? 이것도 토자가 들어가. 토의. 토의는요, 찬성과 반대측이 아주 심하게 다투는 게 아니에요. 토의는요, 야, 우리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결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볼까? 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네, 요 의자 들어가죠?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안 싸워. 싸우지 않아. 사이가 아주 좋아. 어떻게 할까? 우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탕수육은 어때? 막 이러면서 그냥 의논하는 거야. 이거 다 먹자. 이래도 돼. 예? 이게 토의예요. 근데 토론은 아니라는 거지. 토론은 파이팅이야. 찬성 측, 반대 측 나누어져서 승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어요. 이게 토론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터널 공사할까요 말까요? 하나만 뚫을까요? 뭐 이런 거안 돼. 하자 말자 딱 분명하게 갈립니다. 대립이 있어요. 자, 일단 토론 순서, 이 토론 절차부터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 글이 이해가 되니까. 자, 이 토론할 때는요, 일단 그 찬성 측과 반대측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판정단이라고 해서 찬성 측의 그 주장이 옳은지 또 반대측의 주장이 옳은지 판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자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보세요. 지금부터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해줘요. 네, 진행자죠. 자, 그리고 저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입니다. 찬성 측부터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장 펼치기예요. 네, 주장을 이제 찬성 측에서 쫙 하고 펼친다고요. 자, 이게 주장 펼치기 단계고요. 그러니까 처음 부분이 되겠죠? 자, 주장을 펼치는데 찬성 측만 펼치는 게 아니야. 공평하게 반대 측도 주장을 펼쳐야겠죠? 자, 그걸 상대 측에서 이렇게 잘 경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걸 이렇게 받아 적기도 해요. 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허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장을 펼치다 보면 그리고 그 주장에 맞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오다 보면 이 이유는 좀 허술한데? 아, 이 근거는 믿음직하지가 않아. 신뢰성이 없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놓치지 않고 다 적어놔. 그런 다음에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좀 발견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반론하기 단계예요. 여기에서 공격이

0: 들어올 수 있죠?
1: 그럴 때는 또잘 막아줘야지. 네. 이게 반론하기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주장 다지기.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해 주는 것. 예. 이게 바로 주장 다지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자신들의 주장을 다 펼치고 또 반론까지 하고 나면, 이제 토론하는 그 과정을 주의 깊게 본 판정단들이 이제 나설 차례죠. 자, 어떤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은 좀 부족했고,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반대 측이 이겼다, 아니면 찬성 측이 이겼다, 이렇게 판정을 해줍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장 펼치기부터 서서히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토론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토론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상상하고 이 사회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찬성 측 얘기하죠? 자, 여러분이 잘볼수 있게 네모 칸을 한번 쳐줘 볼게요. 어떤 주장을 펼치나 보세요. 누리소통망. 누리소통망이 뭐예요? SNS라는 거잖아요. 뭐, 카땡땡, 뭐, 문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친구들하고 많이 이거 사용을 하고 있죠?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즉,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친구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국 초등학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누리소통망 이용률이 2023년에 비해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거 잘 들어봐.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학생에게 누리소통망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통법이기 때문입니다.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고 더 많은 친구와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누굴 보고 얘기해야 될까? 반대 측을 보고 얘기해야겠죠. 근데 반대측을 보면서 자기가 미리 준비한 원고 보면서 틈틈이 보면서 얘기하려면 미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찬성 측의 주장을 한번 여러분이 다 분석을 좀 해보자는 거지. 일단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예요? 주장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의견이라고도 해요. 네. 자, 주장을 먼저 펼쳤죠.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대요.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자, 뭘까요, 이거? 이유예요. 그러니까 SNS,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연락 주고받기 때문에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쵸? 근데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뭘까? 2024년에 뭐 설문조사를 했는데, 막 이런 말 있죠? 자, 이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뭘까? 이 설문조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 자, 그럼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세 가지가 뭐냐? 바로 토론하는 사람들이 꼭 주장 펼치기에서 내놔야 할 요건들이야, 요소들이야. 이게 없으면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토론이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먼저 주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주장에 따른 이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든든히 받쳐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가 없으면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토론해봐야 진다. 그러면 이유와 근거 중에 어떤 것들이 특징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유는요, 약간 주관적인 거예요. 근거는요, 약간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봐도 인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자료가 들어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설문조사. 이거 자료예요. 자료를 갖고 와야 돼. 자료 갖고 와야 돼. 2024년 전국 초

0: 초등학생 5천 명을 대상으로 뭐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렇다더라. 2023년에 비해서 요 소통망 이용률이 높아졌다더라. 이건 자료지요. 내 주장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주관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이게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주장에 힘을 얻는 거예요. 나 세지? 내 주장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사회자가 얘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반대측의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에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회를 줘야지. 응. 자, 여기 빨간 거 다시. 이 토론의 주제는 뭡니까? 네, 요거죠, 요거. 우정을 쌓는데 누리소통망이 도움이 된다. 자, 이 대화에서 사회자 역할로 알맞은 거두 가지. 주제 안내하고 순서 안내하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잘한 점, 양측. 찬성과 반대측에 그 양측에서 잘한 점, 부족한 점을 평가하고 판정해 주는 건 누가 해요? 판정단이 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까닭으로 제시한 이유를 정리해 쓰시오. 자, 주장하는 까닭이 뭐예요? 설문조사까지 얘기하고 이유도 얘기했죠? 훨씬 더 편리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예, 그 본문에서 그대로 베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찬성 측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갖고 온게 있어요. 자, 이유와 근거는 여기서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유는 그냥 나의 생각이야. 그쵸? 아주 주관적인. 주관적이라고 했죠? 주관적인 그냥 자신의 생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근거는 조금 더 뭐다? 자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걸 우리는 객관적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거로 사용한 자료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왔죠? 굉장히, 그러니까 토론은 어려운 거야, 사실은. 네, 준비도 많이 해야 돼. 이기려면. 근거를 갖고 와서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자, 반대측도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반대측 한번 잘 보세요. 재밌어요. 자, 보겠습니다.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대. 이거 뭐예요? 이것은 반대측의 주장이에요. 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죠. 그런데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주로 소통하다 보면 실제로 현실 세계인데 실제 대화하는 그 기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죠. 자, 그럼 근거도 내놔야 돼. 그지? 세 가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거로 가져온 게 뭐야? 교육 전문가의 말이라는 거예요. 최근 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대. 전화는 즉각 대답해야 돼. 그치? 막 얘기하다. 그래,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아, 나 짜장면. 이래야 되는데. 맨날 이걸로만 톡톡톡 하다 보니까, SNS로만 하다 보니까,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대답 안 하고 그냥,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실제로 전화하면서 대화하면, 너 짜장면 먹을래? 뭐 짬뽕 먹을래? 너 어디 가 있니? 아, 잠깐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전화는 즉각 대답해야 되고, 그림말도 사용할 수 없어. 누리소통망에 의존하고 소통하다 보면 사람과 실제로 대화하는 방법에 오히려 미숙하다.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장, 이유, 그리고 여기 근거까지 다 있죠? 여기도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3분간 협의 시간을 가지겠대요. 시간을 줍니다. 협의 시간, 3분 동안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야, 어떻게 하면 저쪽 주장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토론자들은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래요. 뭘 준비하래요? 자, 토론의 꽃입니다. 반론. 어떻게 하면 저쪽 주장을 무너뜨릴까?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반대 측이 주장하는 까닭으로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친구와 쉽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실제 대화 기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대답해도 되고, 그림말도 쓸수 있으니까, 친구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찬성 측이었죠? 예, 이건 찬성 측이었고, 실제 대화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친구들과 오히려 대화하는 기술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반대측이 제시한 근거는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한번 찾아서 다섯 글자 교육 전문가. 어느 한 교육 전문가라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함정이야. 다음 시간에 요 교육 전문가가 아주 큰 쟁점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꼭 보세요. 이 교육 전문가의 말을 근거로 들고 왔습니다. 자, 토론자들이 지키고 있는 규칙을 바르게 말한 친구 하윤은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반말로 편안하게 말하면서 자기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는 유찬의 말이죠. 자, 여기 반말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토론에서 반말로 얘기하면 탈락이에요. 네, 반드시 높임말로 예의 있게 얘기해야겠죠? 주장을 뒷받침하는 무엇이 있다? 이유가 있고 근거를 함께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윤이가 얘기합니다. 자, 하윤이가 얘기했어요. 이 내용 뒤에 바로 이어질 토론의 절차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죠. 일단 지금 단계는 주장 펼치기 단계였어요. 각자의 주장을 쫙 펼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줬죠, 사회자가. 반론을 준비하세요. 3분 동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질 토론의 순서, 절차는 1번 반론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는 다 풀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토론은 세 가지가 반드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주장이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을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유를 또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튼튼해야 이 탑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장은 열심히 했는데 그 밑에 이유가 빈약하고 근거가 빈약하면 이것은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토론에서 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이유와 근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구별할 수 있는가도 선생님이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라면 문제 볼까요? 라면 문제예요. 어떤 문제에 찬성식과 반대측이 각각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밝히는 말하기가 있다는데 뭘까요? 토론일까요? 토크쇼일까요? 토론에서는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나의 주장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유와 근거 튼튼해야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 풀어가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16번 문제부터 풀어갈 텐데, 16번부터 구원픽 지정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개념책 강의를 선생님과 설명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문제인데? 라는 그런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16번, 21번 둘다 중요한 문제라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지정하고 가니까 꼭잘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1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씨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길이가 10cm, 자,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 8cm, AC의 길이 6cm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상황 어디선가 보셨던 기억이 나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개념책 문제에서는요, 그냥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형태의 문제였었는데, 선생님이 그 문제에서 내접원과 같이 그림이 등장하면서 사이에 있는 색깔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런 형태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더불어, 그렇지.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제곱한 것의 차를 생각해봐라. 뭐 이런 형태로도 문제를 또 질문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걸 차원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원기둥 모양의 통 안에다가, 그렇지, 직각삼각형 모양의 치즈를 집어넣는 이야기로 바꿔서 실생활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억들이 좀 떠올라야 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 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기억이 좀씩 떠오르시죠? 그래요. 그렇다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외접원의 반지름부터 구하자.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 라지 R은 빗변 AB의 중점에서부터 나머지 점까지의 거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심은 어디에 만들어진다? 빗변의 중점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외접원의 지름이 10cm고, 그렇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라지알이 5cm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여기 있는 원과 선분 AB의 접점이랑 중점이 절대 일치하는 게 아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일치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점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5cm야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커다란 외접원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요. 그 외접원의 넓이 S는, 그렇죠, 파이 곱하기 5의 제곱하고 쓰여지면서 25파이 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요, 외접원의 넓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우리 SR이라고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아, 선생님 그냥 외접원의 넓이라고 쓰지 왜 이렇게 귀찮게 막 문자를 쓰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요, 이렇게 첨자를 붙이면서 무언가를 구별하는 경우들이 문제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지. 자, 이렇게 SR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외접원의 넓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기호는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방금 정한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에 가면 문제를 만날 때 문제에서 방금 무언가 새로운 문자를 정해 놓고요, 그 문자를 그 뜻에 그대로 따라 이해하면서 문제를 해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아셨죠? 그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S 라지 R, 아, 이걸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외접원의 넓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을 가지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구하는 내접원의 넓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았어. 내접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접점까지를 우리 내접원의 반지름 스몰 r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S 스몰 r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내접원의 넓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좋았어.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기호들에 익숙한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우리는 내접원의 반지름만 구할 수 있다면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25파이에서 내접원의 넓이를 빼면 충분히 정답 찾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 구합시다.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식에서
넓이 활용해서 구해보자.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곱하기 높이 6 했던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네 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24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야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좋아, 이게 첫 번째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 더 있죠? 어떻게 할 수도 있더라?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더라. 여기 있는 네 저번의 반지름이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직각삼각형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이 하얀색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고, 그럼 접점과 꼭지점 C를 연결한 이 길이가 네 저번의 반지름으로 바깥쪽에서 이 접선의 길이와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네 저번의 반지름 R을 구해내면 되는 거였었죠. 자, 이걸

곱하기 10 나누기 2 하면서 2라고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디선가 본것 같아요. 맞아. 우리 좀 전에 그 얼마 전에 풀었던 14번 문제에서도 똑같은 직각삼각형과 똑같은 네저번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번에서 계산했던 그 네저번의 반지름과 동일한 계산들이 여기에 다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예, 선생님 똑같은 거 설명해서 재미없는데요. 그래,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하나 더 준비했죠. 선생님이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래.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기본 길이 3, 4, 5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것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이게 6, 8, 10으로 두 배가 되어서,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로 두 배가 된다라고 개념책에서 설명했었던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 그거 생각하면, 그냥 눈으로 딱 보자마자, 네저번의 반지름 2cm 바로 쓰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실전책이니까, 우리 실전풀이를 생각하면, 이 4번처럼 풀어내는 게 가장 시간을 아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 안 되지.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공부해 놓은 상태에서 이해가 다 되어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냥 마지막에 답을 딱 써도 괜찮다. 이런 얘기야. 절대 선생님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수학쌤이 인터넷 강의에서 외우라 그랬어. 아니야, 절대. 다 이해하다 보면 당연히 성립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지금 정도라면 머릿속에 외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 네저번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요. 이 네저번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2의 제곱하고 쓰여지면서 이 값이 얼마니? 그렇지. 4파이라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네저번과 외저번의 넓이의 차를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16번의 문제이기 때문에 25파이에서 4파이 빼준다면 21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줄 수 있는 거였죠. 자, 분명히 우리 네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거 선생님이 지금 모든 방법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마지막에 기본적인 형태들에서는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개념책에서 두 가지 설명해 드렸었으니까 그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 전혀 안 나요? 그러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번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네요. 16번 한 문제 푸는데 시간들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가져가야 될 것들이 많은 좋은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D와 AC의 길이가 같답니다. 자, AD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라는 게 이렇게 딱 주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각 CDE의 크기, 여기 사이에 아주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해봐.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각은 크기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ACD의 크기는요, 그렇지. 90도를 서로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45도다라고 생각하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자, 요거 우선 하나 알아두고 갑시다. 괜찮죠? 그러면요, 우리 커다란 직각 삼각형 ABC에서 너 직각, 너 25도? 그럼 반대쪽에 요렇게 만들어지는 각이 90도에서 25도를 빼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90도에서 25도를 빼면요. 그렇지. 65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 빨간색 각의 크기가 65도예요. 자, 그렇다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빨간색에서 하얀색 각을 빼면요. 그래요. DCE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20도야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선생님이 그거 이제 표시해 볼게. 자, 여기 있는 DCE라고 이야기하는 요각, 이 각이 20도구나라는 걸 발견해 낼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하고 싶어 하는 그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만 알면 된다? 그렇지. 각 DEB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하나의 외각만 알면 된다. 왜? 여기 있는 이 삼각형, 그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20도와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 더해서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않나요? 자, 근데 이 가게 크기는 답에 문제에 쓰여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삼각형 DBE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25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올 거거든요. 그래서 25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20도와 CDE라는 각을 가지고 더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각 CDE의 크기를 생각해봐라라는 문제 5도하고 아주 가볍게 써낼 수 있습니다. 자, 산수야, 그냥. 그치? 뭐만? 그렇지. 요 삼각형에서, 삼각형 CDE에서 이 25도가 하나의 외곽이구나라는 것만 눈에 보였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조금 눈에 잘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이 좀 조그맣지만 좀눈잘 뜨고 찾아보시면 삼각형이 눈에 외곽이 보여야 합니다. 자, 이거야. 요렇게 만들어지는 CDE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선분 CE의 연장선과 선분 DE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각, 이거 외곽이다. 이 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개의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죠.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17번 문제의 정답 5도 하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의 내부에 AP와 BP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점피를 잡아놓은 상태다. 자, 그랬을 때각 APC의 크기, 여기 표시된 이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 APC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때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와 아래쪽에 있는 세모를 180도에서 빼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그라미와 세모만 구해낼 수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랑 세모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두 밑각의 크기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30도 빼면 세모 구할 수 있겠네. 그지? 이렇게 구해볼게요. 자, 이제 두 개의 밑각의 크기부터 한번 구해볼까? 각 B와 각 C의 크기는 180도에서 70도를 빼낸 걸 반띵 딱 나누어 가지면 되니까 55도야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세모는 55도에서 30도 빼면 되는 거니까 아, 네가 25도구나라는 걸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서 전체적으로 55도인데 15도를 제외하면 아, 이 각의 크기가 40도구나. 각 ABP가 40도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습니다. ABP가 40도라면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BAP도 40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구할 수 있겠다. 동그라미 몇 도? 너 30도야라는 생각 할수 있지. 결국 삼각형 APC라는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세모와 구하고 싶어 하는 각을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각 APC는 180도에서 30도와 25도, 즉 55도를 빼주면 우리 구해낼 수 있겠네. 180도에서 55도 빼주면 125도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괜찮니? 이렇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면 되겠죠. 근데요, 이 문제를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를 동그라미, 이 각의 크기를 세모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옮겨오게 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와 세모를 더하면 70도다라는 것도 우리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각 B와 각 C가 두 개의 밑각으로 각의 크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 더하기 15도랑 요 위쪽에 표시되어져 있는 이 각. 각 ACP. 이 ACP와 30도를 더한 게 동그라미 더하기 15도하고 각의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ACP라는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 빼기 15도야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괜찮니? 그래.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15도, 요렇게 두개 더해도 동그라미 더하기 15도.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 APC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내각의 총합 180도에서 뭐 빼내면 된다? 세모 한번 빼내고요. 동그라미 한번 빼내고요. 15도까지 빼내는 거니까 플러스 15도로 이렇게 바뀌어지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빼내는 건데 세모랑 동그라미가 70도니까 180도에서 70도를 빼내면 110도하고 남을 거고 뒤쪽에 15도 더해지니까 자, 125도라고 이렇게 문제

풀어지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렸는데 선생님은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산수 계산들을 좀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좀 더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갈지는 선택입니다. 꼭 이렇게 풀어야 될 필요는 없죠. 산수 계산하면서 문제를 가져가도 되는데 선생님은 산수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시험 볼 때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멋지게 풀어갈 수 있다면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는 거 추천드려 봅니다. 자, 이게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19번 보자. 그림과 같이 점호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그랬을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했는데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각형 AOB의 넓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넓이를 가지고 우리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전체 밑변 BC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이 문제를요. 순수하게 삼각형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선분 5에서, 점 5에서 선분 AB의 수선의 발을 내립시다. OA와 OB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요. 그래요. 이 각의 크기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밑변이 수직 2등분 되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그럼 두 개의 삼각형 비교해 볼까요? 밑변의 길이가 동일한 직각 삼각형인데 하나의 변을 공유하고 있다. 뭐 심지어 각의 크기 똑같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합동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AOB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로 주어져 있는데 하나의 넓이가 15제곱센티미터가 되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지는구나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요. 요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 그게 아래쪽에도 또 존재합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O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까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립시다. 이제 지우고 이번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립시다. 아까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고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얘기했던 거고 너 직각이고 너 동그라미였어요. 나머지 각을 세모라고 얘기해볼까요? 그럼 너 세모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직각이고 역시 아래쪽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아, 밑변을 수직 2등분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요. 이 두 개의 삼각형 비교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빗변을 공유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그때 요 동그라미라는 각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각의 크기마저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직각? 직각이니까 요거 두 개의 변이 평행하거든요. 그래서 엇각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삼각형도 뭐다? 합동이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삼각형이랑도 합동이죠. 왜?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 같아져야 되니까 OBC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실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네 개의 직각 삼각형, 합동인 것들로 다 나누어 쪼개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의 넓이가 얼마였습니까? 15였으니까 전체적으로 네 개를 생각해보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생각해보면 이게 60제곱센티미터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 다 푼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높이가 20, 아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6cm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6cm 하고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뭐 아니면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했었죠. 아까 전에 자 이렇게 요렇게 전부 다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기 때문에 자, 요 점을 H라고 이야기하면요. 선분 OH의 길이를 구하면 OH의 길이의 두 배다라는 얘기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OB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였으니까 아, 요 길이가 3이구나. 그럼 3의 두 배, 6cm구나. 자,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죠. 이건 순수하게 합동의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거 시각을 좀 바꾸면 문제가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왜냐? 삼각형 ABC의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라는 것만 알면 이 길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데 합동을 생각하지 않고요. 시선을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AC라는 걸 밑변으로 하는데 점 O가 이 AC

A를 2등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니까. 그렇다면 삼각형 AOB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과 삼각형 O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은요,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면서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돌려보세요. 그렇지? 그럼 밑변의 길이 같고 높이 동일한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삼각형 AOB라는 넓이와 삼각형 BOC라는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니까, 그렇지. 밑변 BC의 길이가 6cm라고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할 만합니까? 정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선생님은 굳이 삼각형의 합동보다는 이렇게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의 넓이의 조건, 우리 예전에 중학교 1학년에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로 가보자. 20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5위의 세점 ABC에 대해서 각 BAO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각의 크기 구해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삼각형 OBC가 2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러면 이쪽 끝에 있는 각도 38도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38도, 38도, 70도 알고 있으니까 AOB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각 AOB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뭐 하면 돼? 180도에서 이 삼각형 BOC라는 전체의 내각의 총합 180도에서 38도 두 개, 70도까지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0도 빼고요. 38도를 두번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결국 110도에서 38도 두번 빼주면 76도를 빼내는 거니까 아, AOB의 크기가 34도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각의 크기가 34도라는 걸 지금 구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각을 좀 바꿔서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등변 삼각형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등변 삼각형. 어때? 그렇지. 요 34도가 꼭지각이고 나머지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은데 그 중에 하나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BAO라는 크기를 생각해 보면 180도에서 34도라는 꼭지각 빼서 정확하게 2로 나누어주면 하나의 밑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이 값이 90도에서 17도 빼내는 거니까 73도야라고 얘기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여기 요 각의 크기 73도, 너도 73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괜찮니? 좋아,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하나 존재합니다. 자, 이건요, 선생님이 그냥 아이디어만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 아까 34도라는 거 구했었죠? 그렇다면요, 이 바깥쪽에 있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어요. 자, 요 바깥쪽에 있는 각과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요 BAC라는 각이 무슨 관계냐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BAC라는 삼각형이 하나의 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요 표시한 하얀 색깔 이게 그렇지 외심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으니까 절반하면 BAC라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고요. 이 옆쪽에 있는 각의 크기 또 찾아낼 수 있거든요. 왜? 삼각형 AOC도 2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각의 절반에서 요각 빼면 찾아낼 수 있다. 요런 아이디어로 외심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건 여러분께 한번 풀이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외심각으로 풀수 있는 풀이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게시판 활용하시면 선생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보자. 2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 I는 삼각형의 내심이다 그랬을 때 ID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문제의 원리만 파악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ID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만 생각하면 돼요. ID가 뭡니까? I가 내심이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이 2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꼭지각의 2등분선이니까 밑변의 수직 2등분선하고 같아지면서 ID가 네 저번의 반지름인 겁니다.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당황스럽죠? 그림 그려볼까요? 너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네 저번이 이 삼각형 ABC 안에 이렇게 들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D가

접점이라는 거예요. 왜? 선분 AB와 선분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선분 AD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자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다라는 거지. 수직이라는 게 중요하죠, 지금 상황은. 아, 수직이야? 그럼 ID와 BC가 수직으로 만나니까 ID가 네 저번의 반지름이구나, D가 접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ID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네 저번의 반지름 구해라라는 문제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풀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곱하기 높이 3이라고 이야기하는 값이 2분의 1 곱하기 네 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전체 둘레의 길이. 자, 당연히 이 길이 5cm일 테니까. 자, 18cm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분의 1 약분 되고요. 3도 약분 한다면 R이라고 이야기하는 값이 자, 9분의 8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3으로 약분했으니까 이거 6이고요. 그렇다면 6분의 8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4cm라고 주어지면서 선분 ID의 길이도 3분의 4cm다라는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이게 21번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자. 22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내심과 외심이 있는데 그다지 계산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각 72도야? 그럼 너도 72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BOC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가 몇 도인지 구해집니다. 왜 그래? 요두 개의 각에 대한 외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외각. 그래서 72도 두개 더하니까 각 BOC가 144도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각의 크기 하나만 구하면 각 구할 수 있겠지. 역시나 외각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72도와 90도를 제외하면 18도 만들어지는데 18도를 내심 i가 2등분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각의 크기 9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아, 그럼 삼각형 POB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너 외각이고 144도와 9도를 더하면 되겠네라는 생각할 수 있지. 153도라는 정답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괜찮아요? 그림이 조금 작아서 눈에 잘안 보이는데 천천히 외곽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뒤쪽에 있는 내용들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푸른 코발트빛 지중해. 우리는 이탈리아 연안의 사르데냐에 도착했지요. 저 달리는 말을 좀 보세요. 이 말은 이곳의 연례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이 섬은 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생에는 이런 멋진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철저하게 독립적입니다. 이들은 지아라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래전 이들의 조상이 야생으로 방사되면서 숲속에 자리를 잡은 거죠. 여름이 되면 지아라 말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이제부터 긴장감이 가득한 이야기 속 함께 떠나봅시다. 사르데냐는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에서 약 400km 거리에 있습니다. 섬 중앙에 있는 지아라 고원은 평균 해발 500m 높이로 솟아있죠. 이 48제곱킬로미터의 자연 황무지는 관목지와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은 약 600마리 말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상한 모양의 호르크 참나무들도 있습니다. 지아라 말 무리입니다. 이 말은 무리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죠. 수컷은 갈기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암컷의 갈기는 눈에 띄게 짧죠. 이 인상적인 갈기는 수컷을 더 크고 강하게 보이게 합니다. 늠름한 기세로 이동하지만 이 말의 어깨 높이는 130cm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경주마와 비교했을 때 이 품종은 놀라울 정도로 작아서 조랑말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지아라 말은 가족 단위로 지내죠. 우두머리인 수컷이 서너 마리의 암컷과 그들의 새끼까지 약 10마리를 돌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연장자 어미죠. 이 어미는 먹이와 물을 구할 곳을 알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이 따르는 겁니다. 맨 뒤를 따르고 있는 건 아비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서열일지도 모르죠. 지아라 말 가족은 보통 반경 1km 이내에 정해진 영역 안에 머뭅니다. 대체로 풀을 뜯으면서 보내지만 이들이 어김없이 방문하는 중요한 장소가 있죠. 바로 빗물로 가득 찬 연못입니다. 말은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의 영역에는 항상 연못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외로운 말 한 마리가 나타났죠. 거느리는 가족이 없는 수컷입니다. 이 무리를 장악하려고 온 거죠. 아비 말은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분노했죠. 달갑지 않은 침입자를 향해 돌진합니다. 젊은 수컷이 먼저 공격하지만 아비말은 때를 기다립니다.
아비말은 목을 심하게 물렸죠. 하지만 달아나는 건 젊은 수컷입니다. 상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수컷이 다가와서 무리의 한 암컷에게 접근합니다. 이번에도 아비말이 도전자에 맞섭니다. 최고 속도로 젊은 수컷을 쫓아내죠. 이런 일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죠. 마침내 우린 진정한 우두머리가 나서는 걸 봅니다. 자주 하는 동작은 발차기죠. 지아라말의 뒷다리 근육은 특히 강합니다. 발차기를 적시에 했을 땐 치명적일 수 있죠. 여기서는 우두머리가 힘을 과시합니다. 상대는 이것을 당해낼 수가 없죠.

무리를 지키기 위해 우두머리는 접근하는 모든 수컷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봄이 되면 지하라 고원이 여러 가지 야생화로 장식되죠. 아쿠아틸리스 매화마름이 연못 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고원 기슭의 밀밭과 목초지가 파릇파릇한 초록빛으로 반짝이죠. 지하라 말도 새 생명을 맞이합니다. 갓 태어난 망아지가 첫걸음을 떼죠.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지만 다리는 아직 무척 흔들립니다. 어미는 멀리서 지켜보죠. 새끼가 도움 없이 걷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그 보상으로 어미의 젖을 먹을 수 있죠. 많은 암컷이 4월에 새끼를 낳습니다. 미래에 도움이 될 발차기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이것이 지하라 고원의 숲에서 이 생명체가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원래 여기 살았던 건 아니란 거죠. 이들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한데 한 이론에 따르면 25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농장 동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더 크고 강한 말이 도입됐을 때 더 작은 지하라 품종은 야생에 방사됐죠. 하지만 곧 농부들의 수확물을 먹어치우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말들은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외딴 곳의 땅인 지하라 고원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바위 투성이의 환경에서 대체로 걱정 없이 지냈죠. 하지만 건기에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못이 말라버리죠. 새끼들에게는 특히 힘든 시기입니다. 한때 물이 풍부했던 곳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죠. 다른 무리도 이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죠. 우린 고원에 남은 마지막 연못으로 향하는 이들을 추적했지만 이 연못마저도 크게 줄어들었죠. 다른 무리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말은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죠. 더운 여름에 충분한 물을 찾지 못한다면 죽게 될 겁니다. 보통 지하라 말무리는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살지만 절박한 시기에는 협력 방안이 필요합니다. 연못은 다른 영양분도 제공하죠. 봄에 흰꽃을 피우는 아쿠아틸리스 매화마름은 값진 별미입니다.

말들은 그들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지. 이 연못은 우리가 아까 봤던 성가신 존재도 끌어들였습니다. 젊은 수컷이죠. 우린 이 말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 시기뿐이죠. 한 가족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젊은 수컷이 움직이죠. 그의 목표는 물을 마시느라 바빠서 무리의 시선에서 벗어난 암컷입니다. 이 수컷의 전략은 천천히 이들을 몰아서 자기 쪽으로 데려오는 거죠. 하지만 발각됐고 우두머리 수컷이 다가옵니다. 젊은 수컷은 쫓기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두머리들은 쉴 틈이 없죠. 이번엔 젊은 수컷이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암컷을 괴롭힙니다. 외치뷰하죠. 발각됐습니다. 이 우두머리는 침입자에게 바로 돌격하죠. 그리고 자기 영역을 지킵니다. 우두머리는 격렬하게 물을 튀기며 상대를 공격하려 하죠. 그리고 발차기를 하자 침입자도 반격합니다. 또다시 물을 튀기죠. 우두머리는 몇 가지 동작을 결합합니다. 진정한 대장이죠. 하지만 젊은 수컷은 혈기가 왕성합니다. 젊은 수컷은 몸을 세우고 우두머리의 목을 물어뜯죠. 이것은 일반적인 싸움 기술입니다. 우두머리는 가까스로 공격을 저지하고 우위를 점하죠. 그리고 젊은 수컷에게 위세를 부립니다. 그걸로 끝이 났죠. 우두머리는 모든 도전자를 상대해야 하는데 또 다른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발차기만으로도 젊은 수컷을 물러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우두머리의 공격이 빗나갔죠. 그때 젊은 수컷이 다가가서 목을 뭅니다. 목의 아래 부분은 말의 약점이죠. 그곳을 물린 상대는 무력해집니다. 우두머리는 확실히 허를 찔렸고 어쩔 도리가 없죠. 승자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담하지 못한 우두머리는 그 현장에서 떠나버렸죠. 그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우두머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비말은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지는 것이 장기적 전략일 수도 있죠. 어쨌든 연못에 도착한 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운을 되찾을 때까지 일부러 물러난 걸지도 모르죠. 이곳에서는 새로운 싸움에서 승리해 가족을 되찾는 게 흔한 일입니다. 수컷은 기껏해야 5년에서 6년 정도만 우두머리로 지낼 수 있는데 에너지 소비가 정말 많은 일이죠. 사르데냐 섬, 여름이 절정입니다. 해변은 해양과 바다를 즐기는 여행객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지아라 고원에 모두가 잘 지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촬영하던 해, 이 지역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대부분의 연못이 말라버렸죠. 극심한 굶주림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목에 많은 벌레가 붙어있지만 이 말은 떨쳐내려 하지도 않지요. 망아지는 서 있기도 힘듭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바싹 마른 땅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초록색 잎은 모두 후르크 참나무 잎이라 말이 먹기엔 너무 딱딱하죠. 어딘가에서 물이나 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들은 계속 방황합니다. 가뭄이 최악에 달했을 무렵, 촬영팀은 숲에서 쓰러진 어른 암컷을 발견했죠. 암컷은 일어나려 애쓰지만 남아있는 힘이 없습니다. 수유 중인 어미는 쉽게 탈수돼 모든 에너지를 잃을 수 있지. 이 어미 말도 아마 새끼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다음 날, 한 망아지가 암컷에게 다가가죠. 이 암컷의 새끼일 겁니다. 새끼는 쓰러진 어미를 부드럽게 재촉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 해에는 무려 130마리의 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아라 말은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내린 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고원의 끝자락까지 왔죠.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광활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건조한 고원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말들은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는 데 익숙하지 않죠. 전체 몸무게가 앞다리에만 쏠려 있습니다. 게다가 단단하고 평평한 발굽은 부드러운 바위 위를 걷기엔 적합하지 않지요.

이제 언덕을 반쯤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풀을 먹게 됐죠. 오랜만에 먹는 먹입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죠. 풀을 뜯는 양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동은 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쫓기 위해 소리치죠. 결국 이들은 풀밭을 황폐화시키는 성가신 존재로 여겨집니다. 말들은 보았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내려오는데 너무도 힘들었던 비탈길을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0: 바싹 마른 구원만이 그들을 기다리죠. 하지만 사르데냐에서 사람과 말의 관계가 늘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말들을 위해 건초를 마련해주는 농부도 있죠. 지아라마를 특별히 아끼는 이도 많습니다. 수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아프고 다친 말을 치료해주죠. 이것은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이 끝났죠. 사르데냐에 가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비는 말의 갈기와 평원을 모두 적시죠. 말들은 축축한 이끼를 갉아먹습니다. 풀의 싹도 영양분을 제공하죠. 지아라 고원 곧 초록빛 풀로 풍성하게 덮일 겁니다. 이 말들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혹독한 여름을 견뎌냈지만 그건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지아라 말 인간과 자연 모두의 영향을 받아왔죠. 그리고 이들은 매번 강인함과 열정으로 어려움에 맞서왔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발차기를 할 때 우린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 계속해 볼 텐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죠. 오늘은요, 4단원,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지난 시간에 못다 문제 싹 풀어보고요. 이어서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들도 한번 만나볼 겁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또 차근차근 단원 정리 평가 1회와 2회 문제 함께 풀어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지난 시간에 우리 16번 문제까지 풀어봤잖아요. 이어서 오늘은 17번 문제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4단원, 중요한 내용을 찾아요 단원에서 우리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지 크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이야기할 테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잽싸게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자,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로, 시간의 변화. 그래요. 시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를 생각해 보고요. 또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장소의 변화. 이야기했나요? 장소의 변화. 그래요.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야기에서 장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하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인물의 마음의 변화. 그래요. 인물의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장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해 보면은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보다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겠지요? 자, 17번 문제는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그세 가지 방법만 잘 기억하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뭐에 변화냐면 장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장소의 변화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인물의 무슨 변화냐면 인물의 마음의 변화,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일이 일어난 바로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잘 파악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일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장소, 마음, 시간 세 가지를 하나씩 적어주면 17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8번부터 20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8번 문제부터 바로 보죠.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글쓴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알기 위해서는 글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잘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 배운 것 떠올려 볼게요. 자,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잘 찾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하나는 이 글에서 중요한 낱말이 무엇인가? 또,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 중심 문장을 잘 찾으면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그래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을 조금 더 쉽게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즘 승환의 반에는 눈이 나빠져 병원에 가는 친구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을 보죠. 자, 첫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겠군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첫째를 보죠. 첫째,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너무 가까이에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문단에 이어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이 첫째,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가 중심 문장이고요. 그 다음 문장이 뒷받침 문장이죠. 둘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중심 문장,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초점을 맞추기 어렵고 눈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뒷받침 문장. 셋째, 눈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중심 문장. 눈에 필요한 영양분과 물을 섭취해야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배웠지요? 이렇게 뒷받침 문장은요, 중심 문장에 좀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거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므로 18번 선택지 2번을 보면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가 정답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8번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9번 문제 보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은요, 눈 건강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또는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본다면 선택지에서 어떤 낱말을 중심으로 이글 속에서 그 낱말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요, 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이 물이 중요한 낱말이죠. 그럼 이 글에서 물을 찾아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낱말의 앞과 뒤를 잘 보세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거죠. 자, 2번은요, 작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 근육이 튼튼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화면이라던가

그리고 스마트폰 가까이 보면 눈 건강에 나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고요. 마지막으로 5번.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볼때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0cm 여기 있지요.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합니다. 낱말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잘 보면 2번이 틀렸구나 알수 있으므로 19번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20번 문제도 볼게요. 기억부터 비읍까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분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요? 배운 내용 떠올려 봤습니다. 자, 중심 문장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중심 문장은요, 각 문단의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역, 또 둘째에서 디귿, 그리고 셋째에서 미음이 바로 중심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역과 디귿과 미음 세 가지를 빠뜨리지 않고 잘 적어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 뒷받침 문장은요, 니은과 그리고 리을 그리고 미음 다음에 비읍 이렇게 여섯 개를 각각 세 개씩 세 개씩 적어주면 중심 문장은 기역 디귿 미음 뒷받침 문장은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구분하여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까지 확인해 보는 20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를 지나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도요. 우리 배운 내용 차근차근 떠올리면서 풀어보면 쉽게 풀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죠.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메모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은 가위표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배웠지요? 메모라는 것은요, 무엇인가요? 메모. 메모는요? 그래요. 기억나나요? 메모는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쓴 것을 메모라고 하잖아요. 자, 이때 메모는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쓰는 것 맞고요. 또,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쓰는 건 좋은데, 자세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씁니다. 가위표고요. 3번.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지지 않게 쓴다. 그래요. 이 메모를 할 때는요. 아무 내용이나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기록하는 것이 바로 메모잖아요. 따라서 세 번째는 또 동그라미. 동그라미 가위표 동그라미 해주면 1번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해결해 보죠. 메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를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4명의 꿀단지 친구가요. 각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보고 메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메모라는 것은요.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쓰는 것이 바로 메모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어떤 상황에서 메모를 써야 하는지 또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 현지라는 꿀단지 친구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와 나눈 대화를 모두 메모했어. 자, 우리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자,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쉬는 시간에 내 친구랑 이야기했던 그 대화들이 메모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대화였나요? 네. 아마 거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뭐 나와? 또는 오늘 체육시간에 뭐 해? 오늘 미술시간에 뭐 해? 뭐 어제는 뭐 했어?와 같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을 했을 거예요. 이럴 때는요. 굳이 우리가 이 종이와 연필을 들고 메모하면서 대화해야 할 필요는 없지요. 그냥 편하게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따라서 이 상황은 메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지혜는요. 엄마가 안 계실 때 걸려온 전화의 내용을 메모해 두었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이야기나 어떤 대화를 듣고 메모해야 할 수도 있겠죠. 엄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잘 메모해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영우, 책을 읽고 인상 깊은 내용과 그 까닭을 간단히 메모했어.
그래요. 이 책을 읽고 이런 내용과

이유를 잘 메모하면 기억에도 오래오래 간답니다. 자, 상현이는요, 어제 과학 시간에 배운 중요한 내용을 공책에 메모해 두었어. 그래요. 예습이나 복습을 할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잘 메모해 두면 그 역시 또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맞지요. 따라서 아닌 경우를 말한 친구는 첫 번째 현지니까 정답에다가 현지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우리 3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 그림을 보고 준우의 메모를 정리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준우 친구가 자, 열심히 여기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자, 약속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구나.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과 장소가 처음 들었던 것과 바뀌었나 봐요. 이런 경우에는요, 메모를 해야 합니다. 왜냐? 약속 시간과 장소는 중요한 내용이지요. 거기에다 바뀌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죠. 자, 보니까요, 6월 10일 약속이고요. 원래는 5시 문방구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줄이 그어져 있고요. 빨간색 글씨로 6시 학교 정문 앞이라고 적었습니다. 아, 시간이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네요. 따라서 이 메모를 보고 우리는 아래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약속 시간은요, 6월 11일. 날짜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6월 11일. 5시에서 6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6시라고 시간을 적어주면 되고요. 약속 장소는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학교 정문 앞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메모를 잘 보고 학교 정문 앞이라고 바뀐 장소를 잘 적어주면 우리 3번 문제 해결할 수 있지요. 이렇게 준우의 메모를 보고 정리해보는 3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4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만나볼 건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었던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이럴 때는 뭘 찾아보라고요? 선택지에서 모든 문장을 다 찾는 것이 아니라 낱말, 중요한 낱말 위주로 찾고 앞뒤를 잘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죠. 자, 1번.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단맛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액체 또뭐 단맛 이런 낱말을 찾아보면 되겠지요. 자, 보니까요. 이 글에서는 여기. 셋째,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단맛이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그라미 해주고요. 자, 2번. 매미는 배 밑에 구멍에서 액체를 내뿜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낱말을 찾아볼까요? 배밑 구멍, 뭐, 액체, 이런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봅니다. 어디에 있나요? 짜잔!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첫째, 매미는 배 밑에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는다. 그리고 먹은 것 대부분을 몸 밖으로 내뿜는다. 이몸 밖으로 내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매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많은 나무의 수액, 나무의 영양분이 되는 액체를 마시는데, 그 먹은 것 대부분을 내뿜는다라고 했으니까, 배 밑에 구멍에서 수액, 액체를 내뿜는다가 맞지요. 자, 3번. 매미는 액체를 내뿜으며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액체를 내뿜으며 몸을 보호한다라는 말은요. 그 아래 문단 둘째를 보겠습니다. 매미는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해요라는 말이 나오죠. 따라서 맞습니다. 자, 어디에 정답이 있을까요? 4번 아니면 5번 같은데. 자, 4번. 맑은 여름날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은 이슬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찾아볼까요? 첫 번째 문단에서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그 정체는 바로 매미가 내뿜는 액체라고 했지 이슬이란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5번. 매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많은 양의 나무의 수액을 마신다. 아까 찾았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또는 알맞지 않은 것과 같은 문제를 볼 때는요, 선택지에 있는 낱말을 중심으로 글 속에서 그 낱말을 찾아보고요, 그 낱말의 앞뒤 부분을 자세히 보면 문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 보죠. 다음 메모가 알맞지 않은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메모했나 봐요. 날씨 맑은 여름날, 매미 소리가 들리는 나무 밑에서 물방울을 맞은 적이 있나요? 하늘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라고 문장으로 이렇게 잘 적어주긴 했는데요. 자, 지금 보면 바로 이 문장들은 이첫 번째 문단의 문장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요. 이렇게 메모는요, 그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쓰는 것이 바로 메모, 메모입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까닭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내용을 또는 뭐 글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알맞지 않아요?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라고 선생님은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참고해서 정답 적어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번부터 7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6번 문제부터 보죠. 자, 글 가나 가운데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문단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빠르게 한번 가나 한번 읽어보죠. 자, 가는요, 먼저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걸 보아 그 다음 문장부터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어떨 때?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 버스를. 자,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 개가 있고요. 이 문을 이용하실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고요. 다음 나아글은요. 다음으로 버스를 탄 뒤에 안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음부터는 버스를 다 타고 나서 안전사항을 말해주겠구나. 또 이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 앉은 좌석에 안전띠 매고요. 양쪽 뒤를 딸깍 소리가 나게 채워주고요.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일어나지 말고 이동하지 마세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손 들고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은요. 보기는 버스 안에서는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운전하시는 기사님께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이미 버스에 다 타고 나서의 어떤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글 가는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 나는 버스를 탄 뒤에 안전사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탄 뒤에 내용은 바로 나 문단과 어울리겠다. 따라서 기호를 쓰면 나라고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차례대로 짝지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제목,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우리 배운 것처럼 이 중요한 내용을 메모할 때는, 기록할 때는 제목을 쓰고요. 또, 이 낱말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절한 숫자와 기호를 이용해서 쓰면 좀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죠. 그리고 이 글은 방금 본 것처럼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내용과 타고 난 뒤의 내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할 때도 이렇게 점선을 그려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메모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보죠.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글 속에서 질서를 지켜 차례로 오르내리기라고 되어 있었고요. 버스를 탄 뒤에는 항상 먼저 해야 하는 것, 안전띠 매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서와 안전띠를 찾으면 4번이기 때문에 7번 문제 정답 4번이라고 적어주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8번부터 11번까지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8번 문제부터 볼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물어볼 때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선택지의 핵심 낱말을 찾고요. 그 낱말의 앞뒤를 잘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지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매주는 콩콩콩, 콩으로 만든다. 맞아요. 2번, 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 먹거리 나와 있습니다. 맞고요. 3번,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2개월에서 3개월 발효시킨다라고 있는데요. 볏짚과 발효를 잘 찾아보면은 볏짚과 발효 여기 있습니다. 그 뒤를 볼까요? 메주를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으면 3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2개월에서 3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지가 않네요. 4번, 메주를 발효시키면 사람 몸에 이로운 성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집니다라고 나와 있죠. 5번, 된장은 항아리에 메주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많이 넣어, 숯을 넣어 삭혀 만든다라고 있는데요. 여기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9번도 볼까요? 다음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있는데요. 1번의 띄우다란 뜻은요, 바로 이 뜻이에요. 누룩이나 메주 따위를 발효시키다란 뜻이기 때문에 2번으로 연결해주면 되고요. 삭히다란 뜻은 김치나 젓갈 따위의 음식물을 발효시켜 맛이 들게 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2번은 1번으로 잘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만나볼까요? 다음은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생각하며 간추려 쓴 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배운 내용 떠올려 볼까요? 중심 문장은 그 문단에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 문장을 잘 생각하며 간추려 쓴 글을 잘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목은요.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만드냐면 가 문단을 볼게요. 된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먹거리예요.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합니다라고 해서 나 문단부터는 어떻게 된장을 만드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만드는 방법 무엇을 된장을 만드는 방법 된장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내용을 볼까요? 찌은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 따뜻한 곳에서 말립니다. 메주를 무엇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냐면 글 속에 이렇게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은 볏짚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볏짚 잘 적어주고요. 다음은 이것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라고 있는데요. 이라 문단에 보면 항아리에 이런 것들을 넣어 잘 삭힌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은 항아리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은 된장, 2번은 볏짚, 3번은 항아리이네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 만나볼 차례입니다. 11번 문제는요. 이 글을 읽고 새롭게 한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을 알맞게 이야기하지 않은 친구 묻고 있습니다. 연습부터 볼까요? 간장 고추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먹거리가 된장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먹거리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연서는요. 메주를 띄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 새롭게 알게 된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글을 보면 이렇게 띄우기 전에 20여일간 준비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볏짚으로 묶어서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둔비다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점 알게 되었어. 좋습니다. 정연이는요, 된장이 만들어질 때 항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라고 있는데요. 라 문단에서 항아리가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항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연이가 알맞게 이야기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알수 있기 때문에 11번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정현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번 문제부터 11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만나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에 문제를 풀며 더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또 우리 친구들이 더 조사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적어줄 것.

0: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풀다가 딱 끝난 느낌.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꼭꼭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모두 바로 또 봐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부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개념은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이번에 배울고 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시험에 등장하고 형태를 바꾸고 성질을 추가해서 만나시게 될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 무게중심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 무게중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무게중심이 넓이와 관련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 이야기할 텐데, 오늘 이두 가지 개념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 우리 유제 8번 문제 하나 남겨놨었습니다. 그 전에 풀었던 문제들보다 더 중요하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유제 8번 문제 살펴보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저기 있는 유제 8번은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선분 EF의 길이를 활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질문은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질문인데, 실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묻고 싶은 건 선분 EF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길이만 알면 밑변의 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질문하지 않고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선분 E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 바로 전에 풀었던 7번 문제가요. 여기 이 밑에 있는 이런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7번처럼 문제를 풀어서 변의 길이들을 구하고 나면 여기 있는 선분 EF의 길이를 구할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먼저는 변의 길이들을 구하는 방향처럼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유제 7번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습니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생각해서 변의 길이의 b를 생각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은 나비 모양의 닮음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옆으로 있죠. 그래서 이 나비 모양의 닮음에서 길이의 b를 생각할 거다. 대응변이 선분 ab와 선분 cd가 대응변이고, 그게 2대 3의 b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b는 2대 3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a 2대 2c의 길이의 b가 2대 3이에요. 자, 요거 2대 3이죠. 그럼 여러분, 이 a 2대 2c의 길이의 b를 그대로 어디로 옮길 수 있습니까? 아래쪽으로 옮겨줄 수 있겠죠. 왜냐? 너도 직각, 너도 직각이니까 이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평행하니까 위에서 2대 3이라고 나누어졌던 그 길이의 b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2대 3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선분 bf 대 선분

FC가 2대3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다음과 같이 직각 삼각형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때 EF라는 선이 중간에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고, 요 끝에 있는 선분의 길이가 6cm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오른쪽 끝에 있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긴것대 전체를 생각하면 3대 5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3대 5.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변대 끝에 있는 이 변도 3대 5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어요. 자, 가능하세요? 그래. 이 방법대로 우리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에만 집중하면 가운데 끼어 있는 선분 EF의 길이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 그림 따로 그려드렸는데, 이 그림 지우고 왼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복잡한 와중에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떼서 눈으로 한번 보고 다시 복잡한 그림 안에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C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3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가졌다면 C를 기준으로 해서 3대 5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 EF와 AB의 길이의 비도 3대 5구나라는 걸 얘기해 볼수 있겠다. 자, 이거 비례식으로 써보면 선분 EF의 길이 대 6cm가 몇대 몇이더라? 3대 5더라 이야기할 수 있고 선분 EF의 길이가 구해지죠. 너는 5분의 18cm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질 거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삼각형 EBC의 넓이를 생각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15 곱하기 높이 5분의 18이라고 식을 정리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닐 거고요. 약분해서 계산 진행할 수 있겠네요. 자, 5하고 15 약분되면 3 남고요. 2하고 18 약분되면 9 남으니까 3과 9가 분자에 곱해져 있어서 27 제곱 센티미터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답 구할 수 있겠죠? 좋아. 이렇게 공부했다면 우리 이 그림의 관점을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을 가지고 EF의 길이를 구했잖아요. 근데 실은 오른쪽에 있는 9cm를 가지고도 EF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자. 여기 삼각형 BCD를 생각할 겁니다. 이 삼각형 BCD에서 역시나 EF라는 것과 CD라는 것은 서로 평행이죠. 그렇다면 2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의 비가 그대로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자, 이번에 B라고 이야기하는 꼭지점을 가지고 짧은 것대 전체를 생각하면 2대 5라는 길이의 비를 찾아볼 수 있겠지. 그래서 삼각형 BCD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여기 있는 선분 EF 대 CD가 2대 5라는 길이의 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식을 쓸수 있어. 선분 EF 대 9cm. 이게 2대 5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선분 EF의 길이가 5분의 18cm다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결과는 똑같아요. 삼각형을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볼 거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볼 거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제에 따라서 주어진 정보가 더 많은 쪽 삼각형들을 보시면 되고요.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 관련된 내용이 우리 교재에는 따로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러 우리 친구들이 만나게 되는 다른 문제집들에 공식처럼 뭐 A 플러스 B분의 EAB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이 쓰여져 있는 그런 책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공식은 그냥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전에 설명할 때도 어땠어? 평행 사다리꼴에서도 공식이 우리 책에 쓰여져 있지만 공식 외우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방법이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삼각형의 모양들을 발견해서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고 그림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많이 만나시게 될 문제니까 이 유제 8번 꼭 중요하게 체크하시고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유제 8번까지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한 얘기를 해보죠.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국외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무게 중심이죠. 중선에 의해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럼 중선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선은 하나의 꼭지점에서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직선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수직이니 하면 아닙니다. 수직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중점하고 꼭지점을 연결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삼각형에서는 중선이 몇개 있겠습니까? 세개 있겠죠.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 중점과 연결한 중선 있을 수 있고요. B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 중점과 연결한 중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C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 중점과 연결한 중선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중선은 총세 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그렸던 것처럼 그세 개의 중선이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점을 뭐라고 하겠다?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자, 그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우선 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꼭지점과 그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이라는 게 바로 중선이죠. 중요한 거 직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직각으로 착각하는 친구들 좀 있어요. 직각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선은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게요. 길이의 B를 결정하고 있고요. 선분 BD 대 CD가 1대 1이다라고 길이의 B를 결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분 BC와 A라는 점을 지나면서 BC의 평행한 직선을 가상으로 하나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의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의 넓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너랑 너 평행하면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높이가 똑같은데 밑변의 길이가 똑같죠. D가 중점이니까. 밑변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다. 길이가 다 똑같으면 넓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서로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동이니? 라고 얘기했을 때 합동은 아니에요. 합동이 되는 경우가 우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두 개의 삼각형은 하나는 예각삼각형, 하나는 둔각삼각형하고 만들어지면서 합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동은 아니지만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근데요, 중선을 꼭이 방향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저 성질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점에서 선분 AC의 중점에, 즉,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서로 똑같아지게 선을 연결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과 위쪽에 있는 삼각형이 역시나 넓이가 똑같아진다.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중선에 관해서 넓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 좀 만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두 개의 문제 풀어보면서 중선이 어떤 식으로 넓이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몸으로 느껴보도록 하자. 자, 유제 1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M이 삼각형 ABC의 중선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너 중선이야. 그럼 BM의 길이와 CM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 ABM의 넓이와 ACM의 넓이가 똑같애라는 얘기 자연스럽게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넓이 조건들이 주어져 있고 삼각형 APC 오른쪽의 넓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넓이 조건 주어져 있는 게 PBM의 넓이가 7제곱센티미터다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삼각형 PBC에서도 어떤 일 벌어져요? 여전히 M은 선분 BC의 중점이면서 PM은 삼각형 PBC의 중선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 똑같아져서 너도 7이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32제곱센티미터니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너는 16제곱센티미터인데 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닌 나머지 삼각형 PCM의 넓이가 7제곱센티미터니까 빼면 얼마 나오더라? 9제곱센티미터 나오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PAPC의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정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구해놓고 나면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부분도 넓이가 9, 이 부분도 넓이가 9하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두 개의 삼각형 ABP라는 삼각형과 ACP라는 삼각형이
밑변을 A

AP로 공유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C라는 점을 지나면서 선분 AP의 평행한 직선 하나 생각해 보고요. B라는 점을 지나면서 선분 AP의 평행한 직선 생각해 보면 이 직선들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수직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도 수직, 이렇게도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 높이가 똑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됐나요? 그도 그럴 것이 평행선이 세 개가 존재하는 건데 지금 현재 M이 중점이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생각했잖아요. 평행선에서 떨어져 있는 선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떨어져 있는 선분이 너가 1대1이면 다른 쪽에서도 1대1이다라는 거 길이의 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평행선에서 선분의 길이의 비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 당연히 1대1 된다라는 생각 할 수 있어야겠지. 자, 결국 요런 얘기들까지도 생각해 준다면 이 유제 1번에서 우리 단순하게 답을 구하는 거 이상의 공부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제 2번 가봅시다. 자, 역시나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M이 선분 BC의 중점이다라고 얘기했어. 아, 이게 중점이래.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선분 BM과 선분 CM의 길이 서로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H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를 14cm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14cm라면 이 길이는 7cm고 역시나 BM도 7cm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지. M이 중점이니까.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MC의 넓이가 35제곱센티미터라는 조건 주고 있어요. 자, AMC라는 삼각형의 넓이 조건, 이게 35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럼 생각해 보자. 밑변이 7이면 높이가 얼마여야 합니까? 그렇지. 10cm여야 넓이가 35제곱센티미터 나오겠죠.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10 하면 35하고 나타나니까. 결국 이 넓이 가르쳐 준 건요, 이 높이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선분 AH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는 식은 10cm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역시 중선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M이 중점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유제 2번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중선이라는 것이 넓이에서 어떤 영향을 하는지, 영향을 주는지, 반대쪽 선분의 중점에 연결되니까 아, 밑에 있는 선분을 둘로 나누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 충분히 중선에 대한 정보를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 무게중심으로 진짜 정의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각형에서는 중선이 3개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3개의 중선이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G라는 알파벳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이시죠? 선분 BC의 중점 D,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중선. 선분 AC의 중점 E,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도 중선. 선분 AB의 중점 F, 그러니까 C와 연결해서 너도 중선. 만나는 교점 하나,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근데요, 이런 무게중심은요, 정말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1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선분 AD의 길이를 2대1로 나누는 점이 점 G다라는 거죠. 즉, AG의 길이가 GD의 길이의 두 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중선뿐만 아니라, 그렇죠. B에서부터 E로 가는 중선에서도 역시나 몇 대면 2대1이라는 길이의 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2대1이다라는 생각 할수 있습니다. G라는 점이 중선을 2대1로 쪼갠다라는 건세 개의 중선 모두에서 성립되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CG 대 GF의 길이의 비도 2대1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게중심에서 정말 중요한 성질이에요. 나중에까지 계속 써먹을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해야지. 왜? 라는 생각해야죠. 그래, 항상 우리가 개념책에서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그 고민을 해결한 다음에 그 기억은 머릿속 어딘가에 잘 저장해 두고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2대 1로 쪼갠다라고 하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빠르게 빠르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그 말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왜 2대 1로 쪼개지는지 이유를 설명을 할 거란 얘기고요. 그거 잘 이해하시고 머릿속 한 곳에 잘 저장해 놓으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볼 겁니다. 첫 번째요.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F라는 점과 E라는 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와 E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분 AB의 중점, 선분 AC의 중점이니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다.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밑변과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배웠던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선 FE의 길이가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이 되면서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이 눈에 하나 띄네요.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눈에 보여요. 이게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선분 BE도 G라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는 생각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CF라는 선분도 G라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EF를 연결하는 순간에 나머지 두 개의 중선이 점 G에 의해서 2대 1로 나누어진다라는 얘기를 바로 증명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다른 쪽 방향에서 선을 연결하면 나머지 하나 AD라고 이야기하는 선분도 G에 의해서 2대 1로 쪼개진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을 활용해서 우리 증명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괜찮죠? 이게 G라는 점이 2대 1로 쪼갠다라는 얘기를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괜찮은가요? 자, 근데 이거를요, 이제 우리 조금 불편하게 증명 한번 해보자. 자,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쪼개도록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선분 EF의 길이를 한번 다시 그려놓고 생각하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점, 너를 H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생각했었고,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요렇게 GD라는 길이와 GH라는 길이도 몇대 몇이어야 돼요? 2대 1이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너 선분 GH의 길이를 A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분 GD의 길이가 2A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FE라는 선분이 중점들을 연결한 선분이니까요. 전체 커다란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래. 이 A라는 꼭지점에서부터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A에서부터 G까지 내려오는 길이와 A에서부터 D까지 내려오는 길이도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 즉, 아래 3A만큼의 길이가 여기 있는 선분 AH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길이가 3A예요. 자, 결론 내려집니까? A부터 시작해서 A부터 H까지가 3A, H에서 G까지가 A, G에서부터 D까지가 2A 하고 쓰여지니까 A부터 G까지는 4A, G부터 D까지는 2A 하고 만들어지죠. 그래서 2대 1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에 가면 이 중간에 선을 그려서 3대 1대 2가 된다라는 걸 설명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 선생님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도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건 뭡니까? G가 무게중심이라면 중선을 2대 1로 쪼갠다, 무게중심이. 이런 얘기 기억해야 되고, 우리 그 방법으로 두 가지 생각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 그리면서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을 생각해 보는 거다. 근데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AH까지 3, H에서 G까지가 1, 또 G에서 D까지가 2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 3대 1대 2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할수 있겠죠? 요 내용들까지 생각한다면 실은 우리 이제 길이의 비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 겁낼 게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접근해 보자. 유제 3번입니다. 아, 개념 확인 문제 1번 보고 유제 3번 갈게요. 자,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렇다면 선분 AD는 당연히 중선이란 이야기겠죠. 왜? 무게중심이 그선 위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A부터 G까지, G부터 D까지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Y는 3의 두 배여야 된다. Y값 생각하면 당연히 6이겠고요. 자, X는요. D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중점이니까 선분 BD와 선분 CD가 길이가 똑같아야 돼서 X도 6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XY가 각각 구해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친절하게 여기에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G가 무게중심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에 같다라는 표현이 없어도 당연히 점 D가 중점이고 두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친절한 거예요. 괜찮죠? 자, 유제 3번으로 넘어가 보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두 개의 중선의 교점이 G다. 그리고 GD의 길이 가지고 AD의 길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어요. 두 중선의 교점이 G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무게중심. 그렇다면 선분 AG 대 선분 GD의 길이가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분 AG의 길이는 10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선 AD의 길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두개 길이 더한다면 15cm를 정답으로 쓸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죠. 어때요? 할만합니까? 그래, 2대 1만 기억한다면 해결할 수 있겠지. 다음 문제 가자. 유제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그때 G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분 CG의 길이, 요 길이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직각 삼각형이라는 게좀 독특하죠? 직각 삼각형 하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지. 빗변의 중점이 뭐더라? 외심이더라. 선생님, D가 어디 가봐서 중점입니까? 그래, 아까 개념 확인 문제에서는 길이가 같다고 표시해줬지만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C라는 점에서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선을 그렸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중선이 된다. 그렇다면 점 D는 선분 AB의 중점이 될 거고 당연히 선분 BD와 AD의 길이 같아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중점이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의 외심이고, 그렇다면 이 점에서 꼭지점까지에 이르는 모든 거리는 다 똑같다. 즉, 선분 DA, 선분 DB, 선분 DC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분 AB의 길이가 18cm였으니까 BD나 AD나 CD가 9cm가 될 거다. 그래서 요 길이가 9cm가 됩니다. 그런데 그 9cm를 G가 몇대 몇으로 쪼개요? 2대 1로 쪼개죠. 그러니 선분 CG의 길이가 6cm가 될 것이고 DG의 길이가 3cm가 돼서 2대 1로 나누어진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정답은 6cm 하고 써줄 수 있어요. 괜찮니? 직각삼각형의 특징 생각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유제 5번 가보자. 역시 G와 G'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삼각형 ABC라는 것의 무게중심이 G고요. 이번에는 그 G라는 점을 가지고 다시 삼각형 GBC를 만드는데 그 GBC의 무게중심이 G'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뭘 구하래? G' D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여러분, 현재 AD가 중선이고요. G가 무게중심이니까 AG 대 GD가 2대 1이다라는 얘기해야 되죠. 그렇다면 G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는 얼마여야 돼? 24cm의 절반. 그렇지. 12cm여야 돼. 자, 근데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G'D는 어떻습니까? 그 12cm를 다시 G'이 2대 1로 쪼개는 거죠. 2대 1로 쪼개는 거야. 그때 1에 해당되는 것만큼 아니겠어요? 12cm를 2대 1로 쪼개는 것 중에 1만큼에 해당하는 거니까 12cm의 3분의 1만큼, 즉 4cm야 라고 이렇게 유제 5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무게중심에 대해서 다시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무게중심을 표시한 그런 문제예요. 자, 요 문제들을 풀때 우리 요런 식으로 길이를 직접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실은. 자, 여기 제일 짧은 길이를 A라고 하면 G'의 길이가 2대 1로 A의 두 배가 되니까 이 길이가 2A가 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3A의 두 배가
24cm가 되니까 요게 6a가 된다라고 얘기해서 a가 4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선분 g'd의 길이죠. 그래서 4cm라는 정답 요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서 식을 세워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유제 6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세 개의 변의 길이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했던 그대로예요. 이거 제일 작은 걸 A라고 하면 그 다음 거 요거 얼마? 2A가 될 거고 그럼 G에서 D까지가 3A니까 A부터 G까지 이 전체는 6A가 되겠다 생각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죠. 그걸 그대로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6대 2대 1이다 라고 A만 딱 나누어서 쓰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유제 6번까지 우리가 무게중심의 정의와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 1로 나눈다라는 성질 활용해 봤거든요. 자, 이 뒤로 유제 7번, 8번 쪽에 가면 이제 응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이 변의 길이의 응용 생각하고 넓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무게중심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0일 완성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계속해서 개념 학습 이어집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비문학 독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판적 읽기 그리고 창의적 읽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읽기 단계로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비판적 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비판적 읽기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비판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걸 비판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 비판적 읽기란 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내용이 글 속에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등을 무엇하면서 판단하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인 읽기, 수용적인 읽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다 맞겠지, 뭐 맞는 내용이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맞아? 정말이야? 사실 그대로인 건 맞아? 틀린 내용 없어? 이렇게 따져보면서 읽는 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자,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또는 반박하면서 비판적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 내용은 이러이러해서 맞는 내용이야 라고 공감하는 것도 비판적 읽기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야! 라고 반박하는 것도 비판적 읽기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읽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자, 비판적 읽기는 왜 해야 되는가? 글에는 내용이나 또는 표현 방법이 정확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글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비판적인 태도로 판단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글쓴이의 생각이나 관점이 과장되거나 또는 충분한 근거 없이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경우, 그 의견에 그냥 따를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균형감 있게 글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 등을 파악하며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라는 건 판단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판단하냐? 이 글이 타당해? 공정해? 적절해? 지금 신뢰성 있어? 믿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판단하며 읽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말 좀 앞에서 우리가 사실적 이해, 뭐 화제 찾고 그래서 구조 파악하고 또 뭐 주제 파악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 머리를 써야 되겠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까지 해봐야 되니까 비판적 읽기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관점이나 내용을 비판해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글에 제시된 관점이나 내용이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는 건데, 자,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타당성입니다. 글에 나타난 정보가 합리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 나타난 정보는 합리적이야, 근거는 정확해, 일관성 있어 라고 한다면 이 글은 타당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글은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글쓴이가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나 의견,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합리적이며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일관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그 글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맞는 내용이다, 이걸 괜찮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글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문제의식, 그것을 다루어 나가는 방식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정한지를 판단해 보는 것, 이것을 바로, 그렇죠, 공정성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글쓴이가 글의 내용을 다룰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우리 관점, 지난 시간에 추론하며 읽기에서 살펴보기는 했는데, 우리 신문기사, 신문기사의 경우는 어때요? 사실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하는 건데 그런 신문기사에서조차 관점이 존재합니다. 보통 관점이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의 기사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다루겠죠. 부정적인 얘기는 쏙 뺀단 말이야. 예를 들어 그 북극의 항로가 열린다. 북극은 지금 얼음판이잖아요. 그러면 배를 띄울 수 있으려면 얼음이 싹 다 녹아야 돼.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려면
얼음이 녹는 현상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얼음이 다 녹아야 배를 띄울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이 현상을 다루면 너무 긍정적이에요. 앞으로는 북극의 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또 경제적으로 물류를 운송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만 한다고. 근데 반대로 환경을 관점으로 하는, 그러니까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건 정말 대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았어요. 그럼 북극 곰은 어떡하냔 말이야. 얼음이 다 녹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 기후현상 어떡하냔 말이야. 그래요. 따라서 이 공정한가라는 하는 부분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글의 관점이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이냐 또는 부정적인 관점이냐라는 것을 따져서 공정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긍정적인 관점의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만 다루었다. 그러면 부정적인 관점의 글도 한번 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양쪽의 글을 다 같이 보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글 읽기가 이렇게나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사실 비문학 독해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독해 방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는 과정이야.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 많이 알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자, 비판적 읽기 계속해서 봅니다. 이번에는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내용에 적절한지 또는 글의 표현 방법이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그러니까 자료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적절성이죠.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한 내용에 적합하며 필요한 형태로,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정보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에 보고서 쓸 때 여러 가지 자료들 넣을 수 있잖아요. 이때 자료 넣을 때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주제와 관련된 자료면서 위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그 자료가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 적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살펴보고 이어서 네 번째는 그래서 다루고 있는 정보와 그에 대한 생각이 사실에 부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과연 사실이야? 라는 거죠. 즉 신뢰성입니다. 글쓴이가 제시한 정보나 예시가 믿을만하며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이 내용은 정말 요즘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그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라 그래요. 그 이유는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저작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줘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부분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이번에는 표현 방법에 대한 비판입니다.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문장의 호응이나 수사적인 장치, 수사적 장치 말이 좀 어려운데 그 대표적

적절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따져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비판적 읽기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이제 개념 적용, 또 지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문 읽어봤어요? 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 보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개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인데 이 글은 공공 디자인에 대한 글이죠. 가에서는 보다 나은 공공 디자인을 위해 실용적인 기능 그리고 미적 기능의 균형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실용적인 부분만 생각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뭐 공원에 있는 벤치 같은 거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뭐 되게 편하지는 않겠지만 뭐 산책을 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곳 그런 부분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예뻐야지. 아무래도 디자인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봐야 한다. 라고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남문단에서부터는 이제 그에 대한 자세한 예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나에서는 덴마크의 디자이너 이에페 하인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디자인한 벤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실용적인 기능에 창의적인 상상력까지 더해진 좋은 예다. 그리고 다에서는 영국의 솔라트리입니다. 실용적 기능에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더했어요. 트리, 나무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균형을 이뤘다. 다른 나라의 사례만 소개할 겁니까? 아닙니다. 라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죠. 전주 연돌탑이에요. 공공 디자인에 인간미를 더해서 깊은 인상을 준 사례이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 각각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 마문단 정리합니다. 공공 디자인은 이렇게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 균형을 이룰 때 그 효과가 크게 발휘되며 이 두 기능이 조화된 공공 디자인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가부터마의 주장과 근거 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예요. 가에 나타난 주장은 공공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이죠. 보다 나은 공공 디자인을 위해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균형을 생각해 볼 때이다. 그럼 이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는 뭐예요? 가에 보면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공 디자인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의 두 배가 넘는데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볼 때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그 균형, 즉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렇다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최근 조사네요. 그렇습니다. 공공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했어요. 니은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나를 볼게요. 나에 나타난 주장은 공공 디자인의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용적 기능의 창의적인 상상력, 그러니까 미적 기능이 더해져서 재미와 즐거움까지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는 뭔가요? 여긴 지금 예시 문단이잖아요. 그래요. 덴마크의 디자이너 예페 하인입니다. 벤치를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자세로 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근거는 리을에 있네요. 실용적 기능에 창의적 상상력이 더해진 공공 디자인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까요? 달을 보겠습니다. 주장은 공공 디자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하면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기죠. 주변을 밝히는 가로등의 실용적 기능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해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편안함을 주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주장한 근거 역시 이 문단도 예시 문단이었습니다. 영국의 산업 디자이너 로스 러브 그로브가 디자인한 솔라트리를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근거는 미음에 있네요. 공공 디자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해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편안함을 준 예였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이번에는 랍니다. 주장은 공공 디자인에 인간미를 더하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였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공공 디자인에 인간미를 더하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그래요. 이 문단은 우리나라의 사례를 든 문단이었습니다. 전주에는 남원과의 경계를 알리는 전주 연돌탑이 있는데 사랑이 담긴 엄마의 밥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인간미를 더하니까 깊은 인상을 주지 않니? 라고 주장한 거죠. 즉 우리나라의 예였네요. 기억으로 이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 살펴보겠습니다. 주장은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 조화된 공공 디자인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뭘까요? 마는 그 내용을 정리하는 문단이에요. 그래서 집 앞 놀이터에 바닥 분수, 알록달록한 안내 표지판, 보행자 우선도로의 작은 타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 이런 기능이 조화된
공공 디자인이 주변에 많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근거가 되겠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디귿에 있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공 디자인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문단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주장했고 그렇게 주장한 이유, 즉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죠. 윗글에 사용된 자료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각 역할에 알맞은 자료 1부터 4를 빈칸에 쓰시오인데요. 자료가 적절한지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절성을 판단해 보는 거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게 하나 정도 들어있어서 얘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으면 이게 정말 비판적 읽기구나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 글은 애석하게도 다 자료가 뭐 훌륭하게 잘 들어있어요. 자, 어떤 자료가 들어있는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솔라트리가 설치된 모습을 주변 경관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자료는 그렇죠. 바로 자료 3이었어요. 얘가 솔라트리야. 솔라는 이제 빛을 말하는 건데 그냥 단순한 조명이 아니에요. 나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예쁘죠? 자, 자료 3의 역할이네요. 자, 이어서 다음 2번입니다. 공공 디자인 만족도와 관련한 정보를 수치화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자료 1입니다. 2017년 공공 디자인 만족도 조사 그 결과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불만족. 보통. 이거 너무 많아요. 그죠? 매우 불만족도 11이나 됩니다. 만족이 16, 매우 만족이 3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자료는 자료 1이었습니다. 이어서 예페하인이 디자인한 벤치들의 특징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화했다는 건 눈으로 볼수 있게 그려줬다라는 거죠. 자, 어딨나요? 바로 자료 2에 있습니다. 예페하인의 벤치들인데, 그참 정말 특이하고 독특한 그런 벤치인데, 편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 벤치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렇게 좀 들어 누우면 되게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료 2의 이 벤치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드는데, 아이들의 호기심을 되게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료는, 그렇죠. 자료 2. 이렇게 3번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전주 연돌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자료는 이렇게 내용을 보완하거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할때 나타내죠. 전주 연돌탑 어딨나요? 그래요, 자료 4예요. 이거 봐봐. 지금 여기서 밥을 해가지고 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 자료 4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빈칸에 자료 4 이와 같이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비판적 읽기였고요. 이제 네 번째 읽기, 창의적 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독해에 어찌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창의적 읽기예요. 궁극적인 목적.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창의적 읽기란 뭐냐? 글을 읽으면 독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에서 무엇을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창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이렇게 있고, 독자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 얘네들을 잘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 이게 창의적인 읽기인데요. 자, 글의 내용과 관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아예 상관없는 창의적인 생각은 그냥 창의적인 생각일 뿐인 거죠. 우리는 창의적 읽기니까 내용과 관련해야 돼요.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읽는 방법이라. 와, 너무 극찬이지 않아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대,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면서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성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변에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책을 읽어라. 얘야, 책을 읽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성숙한 이런 가치관을 잘 형성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창의적 읽기는 독자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 사실적 읽기나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와는 그렇죠.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읽기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왜 읽냐라고 하면, 뭐, 지식의 보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식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 근데 단순히 뭔가 모르는 지식을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혜를 얻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융합이 돼야 돼요. 나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서, 또,
이 글에서는 요만큼, 이 글에서는 요만큼, 저 글에서는 요만큼. 그러면 그렇게 합친 것은 정말 나만의 새로운 지식, 지혜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정말 새로운 차원의, 보다 높은 차원의 읽기가 창의적 읽기예요. 자, 창의적 읽기는 왜 하느냐? 개인이나 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뭐늘 그렇죠. 늘 새롭게 새로운 문제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요거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인생은 그래요. 자, 그럴 때이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책 속에 답이 있죠. 책 속에 담긴 글쓴이의 경험과 지식 또는 가치관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마리야. 실마리. 약간의 단서를 얻고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멋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창의적 읽기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자, 그러면 창의적 읽기 어떻게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글에 담긴 문제 상황을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을 통해 해결한 내용이 나와요. 글에. 그럼 일단 글을 읽으면서, 아, 글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나에게, 독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정보, 우리가 글에서 확인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친구 사이 참 너무 소중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좋죠. 근데 친구 사이라고 항상 좋진 않아. 친구 사이 우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담은 여러분이 소설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럼 거기에 나온 주인공은 친구와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겪으면서 또 다양하게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걸 읽고, 아, 여기 나온 주인공은 이렇게 해결했구나. 비슷한 상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주인공과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좀 이런 방법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게 창의적 읽기예요. 궁극적인 읽기다. 정말 최고의 읽기다. 뭐 이런, 우리가 인간으로서 뭐 이런 얘기를 앞에서 되게 거창하게 했는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단계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잘할 수 있겠죠?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사례를 다룬 글을 읽음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크, 너무 좋은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글에 담긴 글쓴이의 문제 해결 방안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어. 아, 이거는 좀 애매한데. 라거나 아니면 어떤 소설인데 열린 결말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주인공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뒤엔 얘기가 필요해.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자는 무엇을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창의적 생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글을 읽으며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대체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읽는 건데, 이런 읽기가 바로 뭐다? 창의적 읽기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읽기 개념 네 가지 보고 있잖아요. 이 중에 제일 재미없는 읽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적 읽기예요. 그냥 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 사실 제일 접근하기 좋은 건 사실적 읽기지만 가장 재미있는 읽기는 추론적 읽기, 나아가 비판적 읽기, 그리고 창의적 읽기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야 하는 것을 그냥 네네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이거지만 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 생각은 뭐야? 라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넣을 때 훨씬 더 재미와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봐도 정말 창의적 읽기가 가장 재밌다라고 느낄 거예요. 비문학 읽기는 이렇게 재미있는 분야예요, 여러분. 자, 개념 적용 문제 갑니다. 역시 글이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간접 광고에 대한 글입니다. 간접 광고가 뭐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 한참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커피를 막 타. 그러면서 이 커피가 얼마나 좋은 커피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얘기해. 갑자기, 뭐지? 여기서 왜 커피? 이럴 때 있죠.
이런 게 바로 간접 광고예요. 그러니까 상업적 광고다. 이건 광고다라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광고를 하고 있는 것. 이게 간접 광고인데 이 글은 이 간접 광고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죠. 자, 간접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무의식적인 각인 효과를 심어준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구나. 커피는 그거야. 옷은 저 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한창 몰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커피는 말이야. 이렇게 나와봐요. 뭐야, 이 드라마를 망쳤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한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빼앗아요. 왜냐면 각인효과 심어져 버리니까. 해서 시청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해야 된다. 못하도록.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강하게 가해야 한다. 시청자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과도한 간접 광고를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갈까요? 기역에 사용된 논증 방식을 정리했대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건데, 자, 기역입니다. 볼까요? 그물코가 느슨해. 그럼 물고기가 어때? 그물망을 쉽게 빠져나가겠죠. 그럼 물고기 잡을 수 있어? 못 잡죠. 이와 마찬가지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뒤에 얘기예요. 앞에 물고기 얘기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뭐야? 방송법 시행령의 규정이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처럼 모호하면, 그러니까 간접 광고 하면 안 돼라고 해놓고 단 제작상 불가피하거나, 그러니까 제작할 때 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뭐 자연스러운 노출이면 뭐 허용해. 이런 식으로 모호해버리면 광고주들과 방송사가 법망을 쉽게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제작상 불가피하다고 얘기해. 이건 자연스러운 노출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 법적 제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즉, 그물코 느슨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물고기 못 잡는 것처럼 간접 광고, 과도해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넣어서 그 공통점, 비슷한 점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유추라고 합니다.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잘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글의 전개 방식이에요. 기역 부분은 느슨한 방송법 시행령의 규정과 법망을 쉽게 피하는 광고주들과 방송사를 그물코가 느슨한 그물망과 물고기에 빗대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즉, 두 대상이 지닌 속성의 무엇을? 유사성을 판단 근거로 활용한 논증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도 논증에 대해서 여러분 배웁니다. 귀납 논증. 그리고 뭐 유추, 유비추리, 유비추론. 유추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연역 논증. 이렇게 배울 기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비문학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라고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윗글의 관점을 바탕으로 자료에 대해 비판했대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했는데 일단 자료부터 봐야겠죠?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안에 등장하는 제품들이 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기업의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접 광고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자, 자료의 내용도 역시 간접 광고에 대한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글과는 관점이 완전히 반대라는 걸알수 있죠? 앞에서 봤던 글은 간접 광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글은 간접 광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버리면 프로그램에 이것을 떨어뜨려. 자, 앞에서 간접 광고의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거 뭐예요? 시청자들한테 각인 효과를 심어서 선택권, 뭐 없게 만들고, 게다가 그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게.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한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지나친 간접 광고에 대해 비판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 프로그램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무엇? 완성도가 높아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야. 너무 재미있게 잘 봤어요. 즉, 몰입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 삼은 것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넣어서 이 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판적 읽기는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 면에서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는 거죠. 표현 방법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글쓴이가 숨겨둔 의도나 당시 사회적, 문화적 이념이 적절한지도 판단해 볼수 있어요. 자, 창의적 읽기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사례를 다룬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실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였죠. 이렇게 그대로 받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비문학 제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글 먼저 읽어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물질, 이 물질들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에 답을 하나하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거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바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의 공부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부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온 음료 마시는 거본 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때 운동이 끝나고 마시는 이 이온 음료, 이때 말하는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한번 정확한 정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개념, 원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자는 그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원자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원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양성자 몇 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의 구조를 보면 양성자 수 3개인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양성자 수로부터 원자 번호를 따왔습니다. 그러면 너 오늘부터 원자 번호 3번이야 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원자 번호 3번,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2주기 1조 원소에 해당하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리튬 원소 기호까지 바르게 적어내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서 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는 같을 수밖에 없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양성자 수가 사실 3이라면 전자 수도 3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 3개 그려져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구나. 그거 한번 표현해보면 원자에게 전하량 플러스 3이에요. 전자는 하나당 1마이너스의 전하를 갖는데 마이너스 1. 근데 그런 거 3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전하량 더해주시면 원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전하를 띠지 않는구나. 바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질소한테 너 양성자 수몇 개야라고 물어보니까 나 7개야라고 얘기했어요. 너 원자 번호 7번이구나. 그러면 2주기 15족 원소 질소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와 전자 수는 같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 수 역시 7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러면 요 7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7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7이라고 하면서 우리 원자가 중성이었던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소 볼게요. 산소는요, 지금 여기 양성자 수 8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전자도 8개인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자 번호 8번이 되는 거고요. 이중이 16족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라고 하는 원소 기호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트륨 역시 양성자 수에 보시면 11이에요. 아, 너 원자 번호 11번이구나. 3족이 1족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트륨 이렇게 원소 기호까지 적어주시면 결국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 전자수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전자수 역시 11이 됩니다라고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 움직일 수 있냐면 바로 전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전자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하의 균형이 맞아서 전하를 띠고 있지 않던 입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제는 어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전자를 오히려 얻어도 전하를 띠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를 띠게 된 이상 더 이상 원자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는 그걸 그래서 이온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전하를 띠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니까 원자에게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리튬을 예시로 보면 원자에게 전하량 계속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자꾸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음이온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연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전자 두 개죠. 그럼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해주시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아, 최종적으로 이 입자는 원자 상태에서는 전하의 균형이 맞았는데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감소하죠?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지면서 결국 이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이온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리튬 원소 기호만 써서는 얘가 원자를 얘기하는 건지 이온을 얘기하는 건지 아 이걸 구분해 줘야겠다. 원소 기호만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원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리튬의 경우에 우리 요 위에다가 요렇게 플러스라고 하는 걸 적어주면서 지금부터 이온으로 표시를 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를 잃고 얻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자가 이온이 되는가, 그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자가 그럼 이 원자 읽으시면서는 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얻으면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마이너스 양이 들어오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고요.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감소해서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중성이었던 입자가 이제는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게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온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원자 상태에 있습니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가 표현해보자 라고 한다면 원자에게 전하량 이걸 우리가 플러스 1로 만약에 보고 전자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1로 본다면 실제로 정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구나. 근데 이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지금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진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바로 양이온이다라고 여러분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양이온은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때요. 전자를 잃는다고 음이온되는 거 아닙니다.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져서 양이온되는 것이더라.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불러주느냐? 뭐뭐 이온을 붙여주면 됩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부르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지금 원자 모형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자가 3개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럼 니은은 일단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다라고 하는 건 확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3개에요. 마이너스 3의 전하량이라면 원자에게 전하량도 플러스 3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양성자 수가 3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빨간색은 3개고 흰색은 4개거든요. 아, 그래서 빨간색이 양성자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수 있고, 지금 요 흰색에 해당하는 것은 아, 얘가 바로 중성자에 해당했구나라고 각각을 포함해주시면 되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원자핵이었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 수 3이니까 원자 번호 3번 리튬이었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리튬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기 먼저 적어주시고요. 전자 지금 몇 개를 잃어버렸죠? 1개를 잃어버렸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를 지금부터 우리가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작은 숫자로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그럼 1이라고 적어야 되는데요. 과학에서 1은 생략할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1을 원래 적어야 되는데 1은 생략한 상태구나. 자, 그럼 그 숫자 옆에다가 그렇게 전자가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이 입자가 무슨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까? 그 최종 전하를 적는 거예요. 아, 원래 원자 상태에서는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 잃어버리니까 원자에게 전하량, 전자의 총 전하량, 아, 그래서 결국 얘는 플러스 1 띠게 되었습니다. 플러스 전하 띠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하의 종류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불러줄 것이냐? 우리가 뭐뭐 이온이라고 불러주면 되니까요. 얘 리튬이었어요. 그러면 리튬 이온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리튬 이온이다라고 했다면 그 이온식까지 내가 적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 그럼 양이온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럼 우리가 뭐뭐 이온이라고 붙여서 불러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기율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앞에서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면 이온 그중에서도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그리고 우리 불러줄 때는 뭐뭐 이온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서 이렇게 양이온 되기 쉬운 물질이라고 하면 순위 여러분들이 금속을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물론 수소는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소는 여러분들이 예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리튬, 그리고 여기 있는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모두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튬 이온, 아니면 나트륨 이온, 아니면 칼륨 이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있잖아요. 얘네들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베릴륨 혹은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 칼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습니다. 또 칼슘의 경우에도요,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역시나
불러줄 때는요, 마그네슘 이온, 그리고 얘도요, 칼슘 이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기율표 있어요.

주로 왼쪽에는 금속들이 있고 수소는 예외지만, 그럼 금속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양이온이 된 거죠? 우리가 불러줄 때는 뭐뭐 이온 이렇게 불러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양이온 주기율표와 연결해서 여러분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양이온들의 종류, 내가 읽을 수 있는지만 일단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한테 이온식, 화학식 제시가 됐어요. 아, 수소라는 애가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됐구나. 칼륨이 전자 하나 잃으면서 양이온 됐구나. 은이 전자 하나 잃으면서 양이온 됐구나. 얘도요,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으면서 양이온 됐구나. 여기 보면 구리가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얘도 나비 전자 두개 잃으면서 양이온 됐구나. 바륨도요,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마그네슘도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알루미늄 세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됐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쭉본 것은 원자 하나가 양이온 될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온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원자 이온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질소 하나에 수소 4개라고 하는 게 보여서 바로 하나의 양이온이 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다원자 이온도 있더라. 얘네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양이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음이온을 볼게요.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 반대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분명히 중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를 얻는 겁니다. 그럼 전자를 얻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럼 전자를 얻었다는 건 마이너스 전하량이 우세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린 지금부터 음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원자의 계전하량을 우리가 플러스 1로 보고 전자를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본다면 두개 있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 정말 이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구나라고 보시면서 아, 전자를 얻어요. 근데 자꾸 얻는다는 연상 때문에 양이온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고 얻는다, 마이너스 전하량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고 음이온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온 공부할 때 뭐뭐 이온 이렇게 붙인다고 했어요. 근데 음이온의 경우에도 뭐뭐 이온 이렇게 붙이면 이게 양이온인지 음이온인 것인지 우리가 좀 혼동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음이온의 경우에는 뭐뭐 화이온이라고 붙여줄 건데 우리 원소의 이름 중에 산소, 염소 이렇게 소로 끝나는 원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로 끝나게 되면 소를 지우고 뭐뭐 화이온 산소예요. 그럼 소를 지우고 산화이온. 염소예요. 그럼 소를 지우고 염화이온.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원자의 계전하량이 일단 플러스 9에 양성자 수가 9라는 거거든요. 아, 원자 번호 9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원자 상태에서는 그러면 원자의 계전하량 전자 9개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결국 중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자를 하나 얻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자의 계전하량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자가 10개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원소 기호 있고 오른쪽 위에다가 얻은 전자의 개수를 적는 거죠. 이렇게 1 적을 거예요. 근데 요 1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최종 이 입자의 전하의 종류 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뭐뭐 화이온 붙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로린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얘는 음이온 되었기 때문에 뭐뭐 화이온 붙여서 플로린화 이온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음이온 한 종류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원자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원자 상태가요. 원자의 계전하량 플러스 8이에요. 그쵸? 그리고 전자가 몇 개냐면 8개예요. 아, 원자는 전기

0: 전자적으로 중성이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전자 두 개를 더 얻었다라고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원자에게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을 건데 전자 두 개가 더 들어왔죠. 그럼 전자의 총 전하량이 10이 되면서 아, 이 입자가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얻은 전자의 개수 1을 적어주시고 그 옆에 최종 그 입자의 전하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얘가 산소예요. 그러면 산소화 이온인가요? 아니죠. 뭐를 빼고 소를 빼고 산화 이온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원자에서 이온이 될때 원자에게 전하량은 바뀌지 않지만 전자의 총전하량이 바뀌면서 어떤 이온을 띠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온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그것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음이온을 주기율표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들은 비금속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7쪽에 위치한 원소들을 보면서 얘네는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로린화 이온입니다. 염소, 소로 끝나니까 염화 이온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산소의 경우는 전자 두개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쉬운 거죠. 근데 소로 끝나니까 산화 이온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고, 황의 경우에도 전자 두개 얻으면서 음이온 되기 쉬워요. 그래서 황화 이온입니다라고 이런 음이온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불러줘야 하는지까지 여러분들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정말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들이 음이온 되기가 쉽구나. 비금속과 연결해 주시면서 내용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바로 더 다양한 음이온의 화학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음이온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이름 화학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염화 이온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얘는 다 암기해야 됩니까? 물론 암기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해석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아, 염소가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었구나. 그래서 염화이온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더 중요해요. 여기 아이오딘 있었는데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어서 아이오딘화이온 되었어. 또 여기 황이 있었어요. 전자 두개 얻어서 음이온 된 거죠. 황화이온 되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 앞에서 양이온의 경우에도 하나의 원자가 이온이 되는 경우와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음이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다원자 이온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뭐뭐 화이온이라고 하는 불러주는 그 이름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온식, 화학식과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기억의 영역이거든요. 아, 얘네들은 그냥 이런 이름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앞으로 우리가 수산화 이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때 수산화 나트륨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거든요. 그때 그 수산화 이온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탄산 이온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 황산 이온 질산 이온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 탄산 이온, 탄소와 산소, 황산 이온, 질산 이온. 요렇게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화학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죠. 얘는 아세트산 이온이고요. 과망간이산 이온이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실험에서 살펴볼 거라서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크로멤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 이렇게 이름들이 있고, 우리 이거 보면서 전자를 몇개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양이온, 음이온 얘기했잖아요.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요, 물론 모든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다 물에 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물에 녹을 수 있는 양이온, 음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히 여기 예시를 보면 염화나트륨. 여러분, 소금에 원료잖아요. 얘를 이렇게 무게 물에 녹여보면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지금 녹아서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여기서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체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체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경우 우리가 물에 녹였어요. 수용액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온이 실제로 정말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인가? 우리 그거 확인하는 실험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 두 가지 우리 물질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황산구리이고요. 하나는 과망간이지산 칼륨. 얘를 물에 녹였어요. 각각 수용액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온들이 정말 전하를 띠고 있다면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온들이 서로 다른 극으로 끌려갈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이 장소가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우리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딱딱 용액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여기 모두 다 지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질산 칼륨 수용 수용액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여기를 적시는 이유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에는 황산구리 수용액, 그리고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톡톡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시면 여기 황산구리 수용액 얘도 어쨌든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할 건데, 여기 구리 양이온, 황산, 음이온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얘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얘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구리 이온이요,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온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리 이온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이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아, 정말 이 구리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전류를 흘려줬더니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이온이 정말 전하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아요.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 톡톡 떨어뜨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칼륨 이온, 과망간이지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극으로 끌려갈 건데 얘가 보라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온이라고 하는 게 보이진 않지만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걸 통해서 아, 정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전하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색깔에 집중하지만 이 색깔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많은 이온 중에 얘네가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칼륨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얘도 양이온이라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지만 얘는 색이 없어서 우리 눈에 뭔가 색의 이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거 뿌려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칼륨 이온, 질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 역시 각각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모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디테일한 것들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니까요. 꼼꼼하게 이온의 이동까지, 색 이동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가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것이라고 한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 오늘 여기에 집중했었어요.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국어 과목으로 다시 만났죠. 국어 5단원 의논하며 토의해요.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하고 오늘의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또는 처지를 두 글자로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찾았나요? 그렇죠. 바로 정답은 관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의 키워드이기도 했죠. 관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 상황이나 같은 대상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5단원 단원평가 2회 문제, 10문제 모두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수행평가까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수업 듣기 전에 미리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와 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게 국어 공부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의 40쪽이고요. 단원평가 2회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들 머릿속에 꼭꼭 눌러 담고 그리고 오늘 문제풀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2번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보면 지금 가 글과 나 글이 있어요. 같은 세계 문화 행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글쓰니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글을 쭉 읽으면서 가글의 글쓴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지? 나글의 글쓴이는 또 어떤 관점일까?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가글부터 같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글쓴이가 아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게 좋은 점이 많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는 거예요.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 행사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울 수 있고 관습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특별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 행사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계 문화 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세계 문화 행사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금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지죠, 우리 친구들. 자, 무엇을 통해서? 맞아요. 글쓴이가 사용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아, 이 글쓴이는 뭔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계 문화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접
접근해야 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가글과 나글,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확인해 볼게요. 1번, 글 가와 나 가운데에서 다음 제목과 어울리는 글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제목이라고 하면 그 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자, 확인해 보면 세계 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제목을 보니까 문제점이라는 낱말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글 가와 나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어울리겠어요? 그렇죠. 바로 글 나가 되겠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글 가에서는 첫 번째 문단부터 바로 좋은 점이 있어요 라고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렇지만 나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합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목은 글 나와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볼게요. 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각각 기호를 쓰세요. 자, 기역에서 리을까지의 보기를 읽어보고 각각의 보기가 글 가에 해당하는지 글 나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구분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지나치게 상업화, 오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글 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글 나를 읽다 보면 지나치게 상업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상업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상품화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려는 이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을 상업화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지나치게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보다 너무 지나치게 돈을 벌려는 목적에 치우치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소중한 의미를 조금은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해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글 나와 어울리는 표현이다. 자, 니은도 볼게요. 세계 문화 행사에는 좋은 점이 많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자, 좋은 점 바로 나왔죠. 키워드 글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특별한 행사,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것은 어디 글 가였나요? 글 나였나요? 그렇죠. 글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그 다음 리을을 보면 세계문화행사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리을과 같은 경우에는 글 나의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잘 설명한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정리해 주세요. 자, 3번에서 5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 나, 다 나누어져 있고요. 주제는 모두 공공자전거예요. 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가나다 각각의 글쓴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가, 공공자전거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도움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죠. 공공자전거가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라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도 볼게요. 또 공공자전거를 고르게 배치하고 관리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반은요,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차도로 가면 위험해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요. 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이 공공자전거가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세요. 라고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글 가에서 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찾아서 글의 기호를 쓰세요. 자, 1번 보니까 공공자전거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가나다 중에 누구였죠? 그렇죠. 글 가의 글쓴이였죠. 따라서 가. 2번 봅시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공공자전거, 뭐,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라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셋 중에서 글 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 3번. 공공자전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한 것은 가나다 중에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가, 다. 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글 가에서 다 가운데에서 지우와 관점이 비슷한 글의 기호를 쓰세요. 자, 우리 지우는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 같이 읽어볼게요. 지우가 이야기하죠. 공공자전거가 인도에 쓰러져 있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라고 했습니다. 불편이라는 이 표현이 또 나왔죠. 이 지우도요, 공공자전거는 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 인도에 쓰러져 있어서 걸려 넘어질 뻔하고 이렇게 위험해서 불편했던 적이 있어 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 어떤 글의 관점과 비슷하다? 글, 나와 비슷하다 라고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겠죠? 5번 볼게요. 글 가에서 다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을 찾아볼 때 알맞지 않은 것을 아는 것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글 가나다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발견한 공공자전거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세요라는 겁니다. 기억.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라는 내용이 글 가나다 중에 있었나요? 없었죠. 오히려 글 가의 그 내용을 보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공공자전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정답 바로 기억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나머지 보기도 살펴볼게요.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다니지 않는다. 그렇죠. 글 다를 보면, 자, 여러분, 차도로 좀 다니지 마세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아, 자전거 전용 도로를 지금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귿. 공공자전거가 골고루 배치되지 않는다. 이것도 글 나에 잘 나와 있죠.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자전거가 어느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 있는 일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점도 해결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자, 6번에서 8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상황이 있는데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 1도 등장하고, 친구 3도 등장하고, 친구 4도 등장해요. 전체적으로, 아하, 학급 토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기 전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글을 읽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 1이 이야기하죠. 좋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토의해 보는 건 어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친구 1이 제안한 게 무엇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주제로 토의하는 거 어떨까요? 토의 주제를 던지고 있죠. 친구 3.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글 가의 상황을 보니까 학급 토의 중에서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나요? 맞아요. 토의의 주제 정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자, 그 다음 글 나도 읽어볼게요. 친구 1.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모아봅시다.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친구가 힘들어할 땐 도와주기. 친구를 툭툭 치지 않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렇죠. 의견 모으기 단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글, 가와 나 사이에 의견 나누기를 충분히 한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이제 하나로 모아보는 겁니다. 자, 친구 3 이야기하죠. 그런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억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점. 자, 이 말은 지금 말이 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친구 3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친구 4가 말을 가로채서 이야기하고 있죠. 친구와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토의 절차 가운데 글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방금 우리가 같이 했던 부분이에요. 글 가, 나, 토의의 절차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우리 정리했죠. 가는 어떤 상황이었죠? 맞아요. 토의의 주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친구에게 좀더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따라서 글 가는 미음, 토의의 주제 정하기 단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글 나는 어떤 걸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의견을 모으고 있었죠. 여러 사람이 각각 제각각 제시했던 그 의견들을 이제 하나로 정리해서 모으기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있죠? 의견 모으기. 이렇게 정답 정리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지 쓰세요. 아까 친구 3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무엇이랑 관련이 없다? 그렇죠.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랑 관련이 없는 의견인 것 같아요. 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토의의 주제는 무엇이었는데요? 맞아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이게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가 친한 친구랑 맛집 찾아가기라고 했잖아요. 아, 이걸 보고, 맛집 찾아간다고 그래서 친구를 존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8번 볼게요. 친구 3과 같이 친구의 의견에 질문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이 의견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제랑 관련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비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비판과 비난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비난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무시하는 거지만, 비판을 하는 것은, 저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잘못된 점은 없을까? 이렇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질문하면 좋은 점, 한번 이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각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 미술 시간에 뭔가를 다듬는 그런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울퉁불퉁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을 깔끔하게 다듬죠. 이 사람이 낸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견이 항상 완벽한 게 아니라 처음 나온 의견은 얼마든지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조금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교하게 다듬는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또 문제가 될수 있을 만한 부분은 보완하고 장점을 이렇게 살려서 구체적으로 다듬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도 하고 비판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의를 할 때, 아, 무조건 나는 친구의 의견을 존중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맞아, 맞아. 그것도 좋아. 와, 이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만 하면 오히려 우리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가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2번도 볼게요. 유연한 분위기에서 토의가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유연한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은 질문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에게 존중하는 듯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리액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3번.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끼리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질문하거나 비판함으로써의 좋은 점은 아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서 10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가를 보면요. 글은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광고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 광고 장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파악해야 돼요. 먼저 여기 공을 잡고 있는 이 손을 보면,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이 여가 시간을 놀이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행동 혹은 운동 이런 것을 함으로써 사용하는 그런 시간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쭉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구도 나와 있죠?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나눕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광고 장면이 되겠어요. 자, 글나 읽어볼게요. 오리온즈는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은 후원금으로 끼니를 굶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자, 이렇게 도시락 전달하고 책을 기부하는 거 모두 어떤 행동이에요? 그렇죠. 나눔을 실천하는 행동이지요. 기억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의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오리온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자, 글 나는요, 오리온 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리온 진은 무엇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상금 사실 내가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치만 이 오리온 진은 지역 어린이 병원에 그 돈을 활용해서 장난감을 기부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9번 볼게요. 광고 가와 글 나의 공통된 주제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여기 이것의 시작은이라고 했죠. 지금 이 광고와 글 공통된 주제는 바로 나눔이 되겠습니다. 나눔이 시작된 그런 계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10번. 9번에서 찾은 주제와 관련 있는 토의 주제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방금 주제는 바로 나눔이었죠. 그럼 우리가 나눔을 주제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어떤 토의를 할수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토의 주제를 정할 때에는요, 하나의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좋지 않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또는 해결 방안, 다양한 대안들을 찾을 만한 그런 주제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나눔을 활용해서 우리는 이런 주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예시입니다. 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보면 좋겠죠?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토의 주제를 정해두면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좀더 다채로운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야 단원평가 2회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수행평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42쪽을 보면 수행평가가 나와 있고요. 1번에서 3번 문제는 리더십에 대한 어떤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리더십이라는

0: 말이 나왔어요. 리더십은 과연 리더만의 것일까라고 이 글쓴이가 제목을 정해두었죠. 아, 이 글쓴이는 왠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리더십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팀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 리더십을 리더만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리더십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팀은 더욱 생산적으로 움직이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아닌 구성원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토의 상황에서는 리더십은 토의를 원활히 진행하려고 노력하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시키기, 마지막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토의하기, 토의에 참여하기와 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죠. 팀이 성공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리더십을 공유해야 합니다. 팀에서 리더십이 공유될 때 팀원들의 협력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모두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구성원이 리더십을 발휘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결국 팀은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토의할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예를 3가지 정리해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문 속에 그대로 답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 토의해서 리더십은 첫째, 토의를 원활히 진행하려고 노력하기, 이 부분 그대로 적어주고요. 둘째,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시키기, 그대로 적고요. 셋째,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토의에 참여하기, 그대로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2번. 이 글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여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고, 또 글쓴이가 주로 활용한 표현도 있었죠. 먼저 이 글의 제목은 리더십은 과연 리더만의 것일까? 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각각의 문단의 중심 문장을 그대로 적어주면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리더십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팀이 성공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리더십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했죠. 각각의 문단의 중심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죠. 모든 구성원이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리더십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글쓴이의 관점이 모든 구성원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관점을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이 글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토의 주제로 토의할 때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쓰세요.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토의 주제가 우리 반에서는 어떻게 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뭔가 궂은 일이 있어도 내가 나서서 솔선수범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도 결국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해결했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퀴즈. 모든 친구들과 토의하기, 의견 결정하기, 토의 결과 나누기의 활동은 토의의 과정 중 토의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시간에 국어 마지막 단원으로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상.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언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한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변명을 하면 할수록 좀 뭔가 궁색해지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무언, 침묵과 관련되어 있어.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왜 이야기했어?
2: 어떻게 말해야 하지?
1: 너 나랑 친한 거 맞아? 믿고 이야기를 한 건데.
2: 미안해.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네. 미안해.
0: 오늘의 속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부정행위를 한 그는 감독관 앞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런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돌다리. 이태준. 서울에서 권위 있는 의사가 된 아들 창섭은 병원 건물을 확장하고 시설을 완비하려는 야망을 품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그는 과거 누이 창옥이 오진으로 허무하게 죽은 일 때문에 의사가 되었으며 이번 확장을 통해 더 완벽한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 창섭은 고향의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을에 도착한 창섭은 아버지가 찬물에 들어가 정성스럽게 돌다리를 보수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집에 돌아온 창섭은 아버지에게 땅을 파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며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순리라고 설득한다. 그는 병원 확장의 필요성과 서울 생활의 편리함을 들어 논리적으로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한다.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아버지는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근거이자 조상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라고 말한다. 또한 자신이 죽으면 땅을 아들이나 돈 많은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아끼고 직접 경작해온 소작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유언과도 같은 뜻을 밝힌다. 아버지의 엄중한 꾸짖음과 확고한 신념 앞에 창섭은 자신의 생각이 이기적이었음을 깨닫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다. 창섭은 아버지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다름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훌륭한 인물로 존경하며 서울로 떠난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늙은 제비가 새끼를 떠나보내는 시를 떠올리며 쓸쓸해하지만 다음날 아침 튼튼하게 고쳐진 돌다리를 보며 천리에 순응하고 땅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 작품은 병원을 넓혀 성공하려는 아들과 흙을 지키려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섭에게 땅은 금전적 가치였지만 아버지에게는 종교이자 역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호통 앞에서 창섭이 침묵하는 장면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속담 그 자체라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기심이 아버지의 거룩한 삶 앞에서 발가벗

0: 깨어진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사람을 건네주는 돌다리. 그 묵직한 돌다리처럼 변치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단단히 놓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의 속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였소.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 알아보기입니다. 밤길을 걸을 때 가까이 있는 가로등이 비교적 더 밝게 보이고 자동차의 전조등도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워질수록 더 밝게 느껴지죠? 밤하늘의 별 역시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어둡게 보입니다. 이처럼 빛의 밝기는 광원 자체의 밝기뿐 아니라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해서 광원과의 거리를 달리했을 때 빛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관계를 과학적으로 추론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 준비물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 기기에 설치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조도 센서와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조도 센서는 주변의 밝기를 직접 감지해 수치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를 책상 위에 일직선으로 놓고 자의 0cm 위치에 전등을 올려놓습니다. 자를 이용해 전등과 조도 센서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 실험에서는 거리만 달라지도록 하고 전등의 세기와 같은 다른 조건은 모두 같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등을 켠 다음 주위를 어둡게 하고 전등으로부터 30cm 위치에 센서를 세운 다음 스마트 기기의 빛의 세기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빛의 세기를 측정해 봅니다. 주위를 어둡게 하는 이유는 전등에서 나온 빛만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도 센서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전등을 향하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측정값을 서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센서를 전등에서부터 30cm 간격으로 멀리 옮기면서 60cm, 90cm인 곳에서 과정 3과 같은 방법으로 빛의 세기를 측정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등의 밝기는 그대로 두고 센서의 위치만 바꾸어 측정합니다. 거리가 달라질 때 측정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며 각 거리에서의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오늘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를 직접 측정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전등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빛이 더 밝게 측정되고 30cm 간격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밝기가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리가 30cm에서 60cm로 두 배 늘어났을 때와 30cm에서 90cm로 세 배로 늘어났을 때를 비교해보면 빛의 세기가 단순히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크게 감소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두 배, 세 배로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는 각각 약 4분의 1배, 9분의 1배로 작아집니다. 즉,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별의 밝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별에서 나온 빛은 우주 공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같은 넓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즐겁게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 바로 네, 우리가 처음 방문하는 곳이죠. 바로 Science Island, 과학의 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일상에서도 특정한 조건만 갖춰지면 목격할 수 있는 이 음펜바 효과라는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왜 이름이 음펜바인지 지문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지문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단어의 의미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워크북의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freezer, 냉동고. unclear, 불분명한, 모호한. certain, 어떤, 특정한. prove, 증명하다. ridiculous,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condition, 조건. observe, 관찰하다. freeze, 얼다. scientific, 과학적인. still, 여전히, 아직도. age, 시대.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true, 사실인. at that time, 그 당시에. pay attention to, 무엇에 주목하다. introduce A to B, A를 B에게 소개하다. 자, 오늘의 단어였는데요. 열심히 적어보셨나요? 자,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오늘의 지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which freezes first in the freezer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which는 어떤 것이라는 의문 대명사예요. 즉, 어떤 것이 in the freezer, 냉동고에서 먼저 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보통 이런 which라는 의문 대명사는요. A or B, 어떤 선택지를 주는 A or B 구조와 함께 잘 쓰여요. 즉, 어떤 것이 냉동고에서 먼저 얼까? Cold water, 차가운 물, or hot water, 뜨거운 물. 자, 둘 중에 무엇이 먼저 얼 것 같나요? 네, 선생님은 당연히 차가운 물이 더 차가우니까 먼저 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답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The answer is, 정답은 무엇이다? hot water, 뜨거운 물이라고 해요. 뜨거운 물이 더 먼저 온대요. It may sound

ridiculous. 자, 이것은 어떻게 들릴 수 있다? ridiculous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봤던 단어인데요. 그쵸? 엉뚱한, 우스꽝스러운 이런 단어로 봤어요. 뭐 또는 이상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자, sound라고 하면 우리가 뭐 소리라는 명사의 의미로도 알고 있지만,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고요. 여기서 메인은, 그치, 그동안 우리가 많이 본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어떤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But, 그러나, 주어 동사. It is true. 이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In certain conditions. 자, 어떤 조건에서요? Certain이라고 하면 특정한이란 뜻이죠. 즉, 특정한 condition이라고 하면 조건이에요. S가 붙어 있으니까 조건들이 되겠죠. 자, 이것들은 특정한 조건들에서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This phenomenon, 현상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러한 현상은 뭐라고 불린다고요? Is the 음펜바 에펙트. 그쵸? 음펜바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음펜바 에펙트라고 한다. 자, actually 뒤에 나와 있는 중요한 연결어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 This interesting idea. 이 흥미로운 생각은 시작이 되었대요. 자,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In the age of Aristotle. 자, 시대에 시작이 됐는데 어떤 시대냐면요. Of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생각이었대요. But, 그러나, people didn't pay attention to it at that time. 자, 그러나, 주어 동사. 사람들은 그것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 Pay attention to라고 하면. 그렇죠. 방금 우리가 단어를 적으면서 봤던 표현이죠. 무엇에 주목하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 didn't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At that time. 그 당시에요. 아, 그러면 이 음펜바 효과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생각이 아니고요. 엄청 오래전부터, 즉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부터 있었던 생각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주목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 이어서 계속 볼게요. In 1963, 자, 1963년에 음펜바, 컴마, a Tanzanian high school student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콤마는 그렇죠. 둘이 동격임을 나타냅니다. 즉, 탄자니아의 고등학생인 음펜바가 observed it. 그것을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observe라고 하면 그렇죠. 관찰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observed,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관찰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음펜바라는 학생이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while 그리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죠. while he was making ice cream. 그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동안에요. 무엇으로? with hot milk and sugar. 뜨거운 우유와 그리고 설탕으로요. in his science class. 그의 과학 수업에서. 자, 여기서 while이라고 하면 좀 중요한 접속사인데요. 무엇을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즉, 음펜바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동안에 발견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빈칸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빈칸은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까지 다 읽어보고 한번 채워볼게요. 자, blank. 빈칸이 나오고요. He introduced it. 그는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누구에게? To modern scientists. 현대 과학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they, 그리고 그들은요. 여기서 그들은, 그렇지. 앞에서 음펜바가 소개한 이 과학자들이 되겠죠. 자, 이 과학자들이 started,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To study this scientific phenomenon. 바로 이러한 scientific, 과학적인 phenomenon,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cience라고 하면 과학이고요. scientific, 과학적인 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started 뒤에 있는 이 to study가 좀 무슨 역할을

할까 궁금하시다면, 자, 이때 to 부정사는요, star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즉, 그들은 시작했어요. To study. 연구하기 또는 연구하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은펜바가 이것을, 이 현상을 과학자들에게 소개를 했을 때 또는요, 소개를 한 후에 그들은 연구를 시작을 한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겠지만, 아, 여기에는 뭐뭐한 후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보면요. However, 그러나, 그쵸. 그러나, scientists, 과학자들은 couldn't prove it. 뭐할수 없었대요? 그렇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rove라고 하면 증명하다. 즉,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대체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증명은 못했다는 거예요. It's still unclear. 자, unclear이라고 하면 불확실한 이런 의미죠. 즉,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Why this happens?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해요라고 해요. 자, 우리 여기에서 why this happens 이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볼까? 그렇죠. 이거 간접 의문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이 의문문 있죠. 이 의문문을 문장의 일부로 쓰고 싶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Why does this happen?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러한 직접 의문문을 이렇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문장의 일부로 써주고 싶을 때는 이것을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간접 의문문은 먼저 의문사를 써주고요. 그리고 주어와 동사가 오는 형태로 써주게 됩니다. 자, 이런 어순으로 쓰면 무엇이 된다?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 된다라는 거. 앞으로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은 앞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간접 의문문이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즉, 여기서 간접 의문문은요. 그렇죠.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할까?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Why this happens? 선생님, 주어면은 근데 문장 맨 앞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뒤에 와 있냐? 왜냐하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it이 주어 자리에 있긴 한데요. 사실 주어의 의미는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합니다. 즉, 이 it은요. 진짜 주어, why this happens 라는 간접 의문문, 이 진짜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낸 거예요. 이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그냥 앞에 주어 자리만 차지하는 가짜 주어를 넣어준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it은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불확실하다,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하고요. 진주어인 why this happens,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아, it이 가주어고 진짜 주어, 간접 의문문이 진주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키를 찾기 위해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우리 comprehension check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빈칸에 뭐뭐한 후에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추측을 했죠. 은펜바가 그것을 과학자들에게 소개한 후에 그들은 그 과학적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자, 뭐뭐한 후에? 그렇지. 이번에 afte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밑줄 친 은펜바 에펙트에 대해 알수 없는 것은? 자, 지금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 은펜바 효과는 무엇이었죠? 바로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어는 현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죠? 답할 수 있고요. 자, 2번, why does it happen? 자, 왜이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그렇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지문의 이 부분에 보면 It's still unclear.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Why this happens?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답할 수 없는 것은요. 그렇죠. 2번이 되겠죠. 2번.
자, 3번에 when did the idea start? 이 생각 자체는

언제 시작했죠? 1963년은 아니고 그 훨씬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4번은요. 그렇지. 방금 얘기한 1963년이 되겠지. When did Mpemba discover it? 그리고 마지막 5번은요. Who introduced it to modern scientists? 현대 과학자들에게 소개를 한 사람은 음펜바라는 학생이 됐었죠. 자, 2번이 되겠고요. 3번으로 가봅니다.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음펜바 효과란 무엇이다? 이러한 물이 freezes faster than, 자, faster than 이라고 하면 비교급 표현인데요. 뭐뭐보다 더 빨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물이 더 빨리 얼죠? 그렇지.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그러면요. Hot water freezes faster than cold water이 되겠죠.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In certain conditions. 특정한 조건에서는 더 빨리 온다.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으로 가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써 볼게요. 자, A. You speak English very well. 너는 영어를 매우 잘한다. You blank like a native English speaker. 너는 마치 원어민처럼 들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동사 우리 지문에 나와 있었는데요. 네, 바로 sound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you sound like a native English speaker. 너는 원어민처럼 들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다음에 B번. In this information blank, you can easily find a lot of information. 자, 이러한 정보 빈칸에서요. 여러분은 많은 정보를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보 시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information age라고 하면 정보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서 많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age 그리고 information 네, 대문자로 쓴 이유는요. 한 시대를 특정 짓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ge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워크북으로 가서요. 오늘의 영작 훈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볼게요. 찬물과 뜨거운 물 중에서 냉동관에서 어떤 것이 더 빨리 얼까? 자, 어떤 것이라는 우리 의문 대명사가 있었어요. 바로 OH죠. 그래서 OH freezes. 어떤 것이 first, 더 빨리, 더 먼저 얼까요? 어디에서? In the freezer, 냉동고에서. Which freezes first in the freezer? Cold water, A. or B, hot water. 이렇게 which라는 의문 대명사는요. A or B, 선택지를 주는 구조와 함께 많이 쓰인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장. 이 흥미로운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시작되었다. This interesting idea 시작되었다. Started 언제요? In 그리고 the age of Aristotle이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이어서 3번으로 가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 그럼 이미 people didn't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다. Pay attention to 이렇게 쓰면 되겠죠. Didn't pay attention to it.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언제요? At that time. 그 당시에가 되겠죠. 그래서 pay attention to라고 하면 무엇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다음 4번. A high school student observed it. 한 고등학생이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뜨거운 우유와 설탕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던 중에, 자, 우리는 이 부분만 영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뭐 하는 중에,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 그렇지, while이 오고요. while, 주어 동사가 오죠. while he was making ice cream. 자,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던 중에, 무엇으로? with hot milk and sugar. 뜨거운 우유와 설탕으로. 자, 마지막 문장 가봅니다. 그가 그것을 현대 과학자들에게 소개한 후에, 자, 이 절까지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뭐한 후에, after he introduced it. 그가 그것을 소개한 후에, 누구에게요?

네, two modern scientists. 현대 과학자들에게 소개한 후에 그들은 이 과학적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영작을 한번 다 해봤습니다. 어때요? 잘 적어보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키를 이제 얻으셨는데요. 자, 우리 벌써 15번째 키입니다. 그쵸? 잘 적어두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핵심 표현 바로 while 이라는 접속사였는데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봤던 예문을 보면 while he was making ice cream. 그가 뭐 하던 동안, 그쵸? 그가 아이스크림을 만들던 중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표현 노트에 잘 적고 복습 한번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 인증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문장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탐험 인증을 해주세요. 자, 오늘도 열심히 따라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리딩파워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은 바로 투명인간입니다. 자, 우리 투명인간이라는 주제로 같이 독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Can you find the invisible man in the photo?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invisible 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 보이죠? 사실 visible 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invisible은 반대말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 되겠네요. 보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당신은 찾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남자를. 근데 어디서요? In the photo, 사진 속에서.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Liu Bolin likes to hide. 자, hide는 숨다 라는 의미의 동사죠. 이 Liu Bolin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You won't even know he's there 이라고 했거든요. 당신은 심지어 알지 못할 거래요. 그가 거기에 있다는 걸. 그가 거기에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투명 인간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거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He asked some artists and photographers to help him. 자, 이 문장 조금 긴 편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asked에 한번 밑줄 쳐주시고 이어서 to 부정사구에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ask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to 부정사구가 나오게 되면요, 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가 몇몇 화가들과 사진 작가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그를 도와달라고. 자, 여러분 그가 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일단 그는 숨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숨겨달라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부탁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First, 어떻게 숨겨주었는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The artists, 화가들은 painted the clothes, 옷을 칠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옷인지 뒤에 있는 관계 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관계 대명사 that은요, 사람, 사물 모두 꾸며줄 수 있고 여기서는 옷을 꾸며주고 있네요. 어떤 옷이냐면 그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칠했습니다 라고 해석되겠죠. 계속 볼게요. On his clothes, 옷 위에다가 they painted the shelf. 그들은요,

그렸다고 합니다. 옷 위에 선반을 그렸대요. 이따 그림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볼게요. 자, 근데 또 어떤 선반인지를 뒤에 있는 이 관계 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 위치는요, 사물만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쵸? 선반은 선반인데 그의 뒤에 서 있었던 그 선반을 질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they carefully drew every soda can exactly라고 했습니다. 우리 carefully라고 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뭔가 정성을 들여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exactly, 부사 하나 더 있는데 exactly 하면 정확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소다캔을 정말 섬세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렸다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Then, 그리고요, they painted his face and his shoes. 그의 얼굴과 신발도 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finally라고 하거든요. finally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마지막으로 the photographers, 사진사들이 took hundreds of photos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took는 take의 과거형이죠? take도 의미가 정말 다양한데 누구랑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사진과 함께 쓰이면 사진을 찍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진사들이요, 수백 장의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최고의 사진, 완벽한 사진 한 장을 찾기 위해서. 완벽한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as you see라고 했는데요. as도 뜻이 많잖아요. 여기서는 뭐뭐 하듯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당신이 보는 것처럼 볼수 있듯이. They made him part of the background. 자, 여기서요. made 한번 밑줄 쳐볼게요. 그 다음에는 him 밑줄 쳐볼게요. 그 다음에는요, part of the background. 이렇게 밑줄 쳐볼게요.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밑줄 쳐주셨죠? 우리 make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구문입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만들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배경의 일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The work was very hard. 그 작업은요, 정말 힘들었어요. work 하면 일도 되지만 작업도 됩니다. 그 작업은 굉장히 힘들었고, and took more than 10 hours. 자, 여기서는 take의 과거형 took가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자, 이렇게 시간 앞에 나오게 되면 시간이 걸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Kureseo. took more than 10 hours 하면 10시간이 넘게 걸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But they were happy with their magic.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부린 그 마술에 굉장히 행복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언급한 그들의 마법, 그들의 마술은 뭐가 될까요? 그 남자를 배경의 일부로 만든 것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문제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해당 내용은 일단 우리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었어요. 누구의 노고? 화가들과 사진사들의 노고가 있었죠. 가장 먼저 옷 위에다가 이 선반도 칠한 거고요. 소다캔도 칠한 거고. 그리고 얼굴에도 이렇게 색칠을 했고요. 신발에도 색칠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 바로 내용 이해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미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의 키워드가 뭘까요? 이 글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투명 인간일 거예요. Invisible. 그리고 man. 자, 이런 말들이 반드시

be found는 발견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만 발견되지 못하는 남자. 이게 바로 뭐예요? Invisible man.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남자란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5번으로 골라줄 겁니다. 자, 같은 말이지만 지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A mistake made a wonderful photo라고 했습니다. 실수가 멋진 사진을 만들어냈다. 자, 이 사진 실수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목이 안 된다. 2번 보시면 A new computer skill to take photos. 사진을 찍기 위한 컴퓨터 스킬. 근데 새로운 컴퓨터 스킬이래요. 새로운 컴퓨터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쵸? 3번 가겠습니다. The mistakes that our eyes often make. 관계대명사 대절이 지금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습니다. 실수인데 어떤 실수냐면 우리 눈이 흔히 하는 그런 실수래요. 우리 눈이 하는 실수,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아니었죠? 제목이 될수 없겠고요. 이어서 4번 보시면, Who is better, an artist or a photographer? 화가랑 사진작가 중에 누가 더 잘해?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하는 글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답 5번 골라줄게요. 다음 2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their magic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말로 쓰라고 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 문장부터 볼게요. They were happy with their magic이라고 했죠. 그들은 그들이 부린 마법에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요, 만들었어요. 그를 배경의 일부로. 그들은 배경의 일부로 그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갈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부터 세부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우볼리는 화가들과 사진가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네, 부탁을 했고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1번은 일치합니다. 다음 2번. 화가들은 제일 먼저 리우볼린의 옷에 그림을 그렸다. 자, first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옷에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다음으로 3번인데요. 화가들은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수백 번 다시 그렸다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수백 번 다시 그렸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진 작가들이, 사진사들이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한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4번 보시면 완성된 사진에서 리우볼리는 배경의 일부로 보인다. 네,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 모든 작업을 완성하는데 10시간 넘게 걸렸죠. 네, 그래서 5번도 맞아요.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갈게요. 다음 단어의 뜻풀이를 찾아 연결해 보겠습니다. A를 보시면 shelf, 선반인데요. 선반하면 나무 조각이 떠오릅니다. On the wall, 벽 위에 있는 나무 조각. 근데 뭘 하기 위한? To keep things on, 물건들을 올려놓기 위한. 이게 선반이죠? 이어서 B 볼게요. Background. 자, background 여기 한번 볼게요. Things in a picture, 사진 속에 있는 물건들인데요. 어떤 물건들이냐면 뒤에 있는 which,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뒤에 있는 사진 속 물건들. 이게 바로 배경이죠? 그래서 background 연결할게요. 이어서 magic, 마법이나 마술인데요. The power to make impossible things happen.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문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힘. 이게 바로 마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이제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교재 102쪽에 워크북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A입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자, 1번.

떠오르시면 invisible인데 visible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번에 hide는 뭐예요? 숨다입니다. 그리고 carefully 하면요. 굉장히 신중히, 정성을 들여서 이런 뜻이고요. 또한 photographer이라고 하면요. 사진사가 됩니다. 이어서 clothes인데요. clothes는 옷이잖아요. 그쵸? 이어서 paint, 그리다, 색칠하다, 둘다 됩니다. 이어서 shelf인데요. 선반이고요. 또한 behind는 뭐뭐의 뒤에라는 뜻이죠. 이어서 9번 갈게요. Exactly. 자, 우리 exact라고 하면 정확한인데 뒤에 ly를 붙여서 정확하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hundreds of인데요. 수백의라는 뜻이고요. 이어서 perfect 하면 완벽한. 그리고 part는 뭐예요? part. 부분입니다. 부분이나 일부. 자, 이어서 background인데요. background는 배경입니다. 이어서 magic 갈게요. magic 하면 마술이고요. 다음으로 photo 하면 네, 사진이에요. 그리고 artist 뭐 하는 사람이죠? 네, 화가 혹은 예술가, 미술가 다 가능합니다. 자, 단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영작 훈련 가볼게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 보시면 그는 몇몇 화가와 사진사들에게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부탁했다 동사부터 쓸 거거든요. 자, 부탁하다라고 할 때는 ask라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누구에게 부탁했는지가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뒤에는요, 무엇을 부탁했는지 그 부탁한 내용이 to부 정사구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ask 목적어 to부 정사구 해서 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he asked some artists and photographers to help hi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2번 가겠습니다. 그의 옷 위에 그들은 그의 뒤에 서 있는 선반을 그렸다. 자, 그의 옷 위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들이 그렸다 해줄게요. They painted the shelf. 그들이 선반을 그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선반인지 뒤에서 관계 대명사절이 꾸며줍니다. Which stood behind him. 여기서 관계 대명사 which는 앞에 있는 사물인 the shelf를 꾸며주고 있네요. 다음 3번 갈게요. 그들은 모든 소다캔을 정확하게 정성을 들여 그렸어요. They carefully 나왔고요. Drew every soda can. 모든 소다캔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exactly 해주면 되겠죠? 4번. 사진사들은 완벽한 한 장을 얻기 위해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다. 우리 take photos 활용할게요. Took hundreds of photos.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 한 장을, 완벽한 한 장을 얻기 위해 to get the perfect one. 이렇게 갈게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 일은 매우 힘들었고 10시간 넘게 걸렸다. The work was very hard. 그리고 10시간 넘게 걸렸다.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Took more than 10 hours가 됩니다. 여러분, take의 과거형 took is였는데 take는 시간과 함께 쓰일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관계 대명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쌤이 구문 포커스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독해 출발하기 전에 예습 다 해오셨죠? 열심히 어휘 외우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아, 자, 이제 요쯤 됐으면, 우리 오늘 벌써 15번째 시간이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독해 실력이 조금 조금씩은 쌓아가는 게좀 느껴져야 되고요. 전에 못했던 부분도 이제는 좀잘 독해가 되는 부분,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부분도 생겨나야 되고요. 자, 아직 부족한 부분 있다면 선생님과 잠시 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리 오늘도 먼저 여러분 독해 힘이 되어줄 리딩 파워부터 살펴보고 오죠.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왓의 해석이었어요. 그쵸? 우리 독해할 때 왓도 사실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아마 예문 주어진 거 보면서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건 없었을 것 같아요. What is your name? 할때 왓은 뭐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이런 건 의문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다가 뭔가 뭐뭐 하는 것, 요렇게 해석되는 왓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 왓인 거고,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탄문에도 영어는 what을 써서 나타내죠. So what a beautiful day 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what은 뭐 무엇도 아니고 뭐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야 진짜 오늘 아름다운 날이다 라고 하는 감탄을 하기 위해서 또 가지고 오는 표현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또 what의 해석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문장 속에서 또 독해를 잘 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지금 단락이 좀 나뉘어져 있죠. A, B, C, D라고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요거 주어진 글 읽고 나서 순서를 잘 배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독해를 해 나갈 것이다. 기억해 주시고.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출발해 보죠. In Greek mythology, there was once a nymph named Echo who loved her own voice. 그리스 신화에는요, 있었어요, 있죠? 한때 요정이 있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과거 분사 수식하는 구조라는 거 알아보셔야 되고, 뭐라고 불리는 요정이냐? 에코라는 이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관계대명사가 다시 나오면서 또 수식이죠. 이 에코라는 요정이 누구였냐면 loved her own voice. 자신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했던 그런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이 하나 있었답니다. Echo spent her time in the forest chatting with a group of nymphs. 근데 이 에코가 숲속에서 친구들과 그 요정 무리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chatting 하면서. 그래서 우리 spend 동사에 또 구조가 있거든요. spend는 보통은 뒤에 목적어로는 이런 시간이나 아니면 돈도 나와요. 뭐 얼마를 썼다, 뭐 이런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 시간이나 돈을 썼는지 할때 항상 이렇게 ing의 구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spend, 목적어, ing. 목적어를 뭐뭐 하면서 보다, 아, 보내다 또는 뭐 쓰다 뭐 이런 해석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에코가 그녀의 시간을 숲속에서 뭐 하면서 썼냐면 수다 떨면서 채팅 하면서 그쵸? 누구와 그 요정 무리와 막 이렇게 수다스럽게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Echo had one problem. 이런 에코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She was too talkative. 그쵸? 우리 예상했듯이 너무 말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talkative는 수다스러운 말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too가 붙게 되면 부정적으로 쓰이죠. 너무 말이 많아. 입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요정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ABCD 순서를 지금부터 배열을 해볼 건데요. 이제 가장 먼저 어떤 게 놓여야 할지가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연결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자, A, 먼저 앞부분을 좀 보세요. 다 읽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앞부분의 어떤 표현들을 보면서 연결이 될 만한 걸 찾는 겁니다. 근데 A는요, 갑자기 에코가 헤라를 갑자기 새로운 등장인물이 너무 튀어나오는 거죠. 요거 뒤에 놓기에는 그치? 옆에다 두고 이랬거든. 그럼 적어도 헤라가 누군지의 소개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A 문장이 와야 되지 않냐. A는 살짝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B의 앞부분을 또 살짝 보는 겁니다. One day. 요거 처음에 시작하기 너무 좋죠. 뭔가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날. 이렇게 좀 시작을 하잖아. 아마도 에코가 너무 터카티브해서 문제가 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one day 이렇게 시작하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B를 후보로 두고 또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C는 역시 안될것 같아요. 그녀가 말하길 에코는 이러이러해. 근데 그녀가 누군데요? 주어진 단락에서는 에코밖에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C도 탈락. 자, 뒤로 갔더니 또 갑자기 헤라가 너무 뜬금없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확실히 B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단락인 것 같아. 라고 파악이 됐다면 일단 B 문장을 먼저 해석을 쭉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B 다음엔 어떤 게 올까? 이렇게 추측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B부터 읽어보죠. 어느 날 헤라 등장을 하네요. 헤라가 was looking for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남편이 제우스야. 또 그리스 신화니까. 제우스가 누군데? Who was hanging out with Echo and the other nymphs in the forest. 남편이 제우스인데요. 근데 제우스가 어울리고 있었어. 자, hang out with 하면 누구누구와 뭐 어울리다. 누구누구와 지내다. 뭐라는 해석이에요. 누구랑 어울려서 있었냐면, 에코와 그리고 다른 요정들과. 그러니까 숲에서 부인 두고 에코랑 다른 요정들이랑 같이 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한 남편, 좀 딴짓을 하고 있는 남편을 이제 헤라가 찾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는 이것도 그녀가 말했어. 에코는 뭐 이러이러할 거야. 뭔가 사건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좀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D는 헤라가 에코가 자기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러거든요. 어떤 사건이 없어요. 남편을 찾고 있을 뿐이죠. 역시 탈락이야. 그러면 우리는 B 다음에 A로 가야 될것 같네요. 자, A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코가 남편을 찾아서 숲으로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헤라를 툭 aside. 옆에 두단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옆에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distracted her with a long and entertaining story. 그러니까 막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네. 자, 여기에서 특이 과거 동사 one and 뒤에 distracted가 과거 동사 2로 에코의 행위로 둘다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옆에서 딱 앉혀놓고 distracted 하면 뭔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집중을 못하게 방해하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라를 뭘로 그러면 막 주의를 분산시켰냐? 길고 재밌는 이야기. 또 에코가 이게 좀 되잖아요. 말을 잘하니까 막 길고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헤라한테 해주면서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Until Zeus could sneak away. 이러려고. 알고 봤더니 제우스가 몰래 빠져나갈 때까지 헤라를 붙잡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until 하면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이고 접속사로 뒤에 지금처럼 주어와 동사 가지고 올수 있고요. sneak away 이게 바로 몰래 살금살금 빠져나가다 이런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헤라가 이 사실을 알면
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슬쩍 봤던 것 중에서 뒤에 보시면 헤라가 에코가 자기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거랑 아주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웬 주어 동사 그리고 콤마 찍히고 다시 주어 동사 구조 파악하면서 읽어주시면 독해가 빨라지고요. 근데 뭘 깨달았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fool이 바로 동사로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코가 나를 속였구나라는 거를 헤라가 깨달았을 때 그녀는 punished. 이게 처벌하다라는 뜻이죠. 에코를 처벌했습니다. In the cruelest way. 그래서 아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에코에게 벌을 내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C로 가면 되겠죠? 자, 그 벌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쉬의 정체는 헤라였습니다. 헤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코는 will only be able to speak what is spoken to her. 그녀에게 말해진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해보자면, 자, be able to는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코는 오직 뭐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냐면 what is spoken to her. 자, 원래 speak이 말하다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be spoken으로 말해지다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 말해지는 건 바꿔 말하면 그냥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뭔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말은 못해.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what이 바로 관계 대명사 what으로 뭐뭐 하는 것, 즉 그녀에게 말해진 것, 그녀가 들은 것만 말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She will always only speak the last word she hears. 그래서 들은 것도 다말 못해.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들은 것의 마지막 단어만, 여러분 메아리 치는 거, 그게 에코잖아. 그쵸? 끝에 단어만 메아리 치듯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런 가혹한 벌이 내려지면서 끝이 납니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 잘 찾아봤죠? BA, 그리고 우리가, D가 먼저였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이고. 자, 밑줄 친 말. 방금 헤라가 내린 처벌. 그게 밑줄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에코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얘들아? Proud. 자랑스러울까? 당연히 아니겠죠? Satisfied. 만족스러울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아마도 frustrated. 좌절스러웠겠죠? 3번이 정답이고. 자, 4번에 impressed. 감명을 받은 거야. 감동받는 거예요. 절대 아니겠죠? 자, 마지막 5번에 indifferent라는 뜻은 이제 무관심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또 모르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이거는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무관심한이란 형용사의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말로 간단히 쓰시오 그랬거든요. 헤라의 처벌이 뭐였느냐? For what Echo had done. 에코가 한 짓에 대한 헤라의 처벌은 이것도 지금 좀 전에 본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요거 한국말로 번역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해진 것에 대해서만 끝에 단어만 말할 수 있는 거. 그쵸? 들은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것도 마지막 단어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번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서 필요한 경우 형태 변형 가능하고요. 먼저 A, the boy was muttering. mutter 하면은 막 웅얼웅얼 거리는 거야. 약간 웅얼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중얼중얼 하니까 내가 공부하는데 어떻게 했어? 막 누가 계속 옆에서 중얼중얼중얼해. 그러면 엄청 막 주의가 산만해지겠죠. 그 단어가 바로 distract인데요. 여기서 지금 시제가 과거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여기도 과거로 시제 일치를 좀 해주죠. 그래서 ed를 붙여서 distracted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B 문장은 우리 부모님은 used to 하면 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곤 했을까? 나에게 이걸 하곤 했대요. When I lie to them. 내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나를 처벌하곤 했다. 이거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처벌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punish. 자, 이 자리는 지금 투부정사 자리라서 그대로 동사 원형의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해 우리 본문 단어 문제풀이까지 마쳐보고요. 우리 이어지는 월크북에서 어휘와 또 영작으로 실력을 업해보자.

자, 우리 먼저 단어부터 확인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번으로 내려가면 우리 끝에가 이렇게 IVE로 끝나는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항상 형용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talk, 말하는 거잖아요. talkative, 그러면 너무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이런 뜻이 되고, 자, 그 다음에 take a side. 그러니까 side가 이게 옆이거든요. 그래서 옆을 딱 차지하고 이런 느낌으로 옆을 차지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우리 distract 좀 전에도 나왔었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다, 주의를 분산시키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eak away 살그머니 빠져나가다, 그리고 hang out with 세 단어 다 묶어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다, 어울리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ool은 명사로는 바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그렇게 바보로 만드는 거니까 속이다 또는 놀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punish의 명사 형태가 ment를 붙여서 punishment가 된다라는 것까지, 얘는 동사, 얘는 명사, 얘는 벌하다, 얘는 벌 또는 처벌, 이렇게 우리 단어 관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러면 영작 훈련으로 넘어가 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했던 에코라는 이름에 요정이 있었다. 요건데요. 자, 일단 주어진 단어는 있었다만 나와 있습니다. 요정이 있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 요정은 언니, 이게 요정이야. 근데 어떤 요정이냐면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인 거죠. 그래서 named Echo, 이게 바로 뭐뭐라는 이름의 요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수식할 수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로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했던, 다시 한번 수식을 관계 대명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o loved her own voice, 이렇게 끝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보면 요정이 있었어요.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를 정말 사랑했던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이 있었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배열해 주시고, 자, 2번으로 가보죠. 헤라는 제우스를 찾고 있었는데, Hera was looking for Zeus.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는 에코 및 다른 요정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 우리는 뒷부분만 영작합니다. 자, 주어는 그는. 근데 그는이 없어. he가 없네. 자, 이때 우리가 바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콤마 뒤에 후를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Zeus를 그대로 받으면서 그런데 그는, 이런 뜻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Who, 뭐 하고 있었어요? Was hanging out with. 시간을 보내고 어울려서 놀고 있었어. 누구랑? Echo and the other names.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콤마 후가, 그런데 그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였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번까지 볼까요? 에코는 그녀에게 말해진 것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들은 것만 말할 수 있다. 요거죠? 그래서 에코는 will only be able to speak. 오로지 말할 수 있을 거야. 뭐만? 그녀에게 말해진 것만.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뭐뭐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었는데, what is spoken? 그럼 말해지는 거지. 누구에게? To her. 아, 그녀에게. 아, 이런 식으로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한 문장을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완강 미션 하면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What she thought was right. 이거 한번 직접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what은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감탄사인지 한번 골라보시고.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정말 수고 많았고요. 복습 중요합니다. 생각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2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챕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챕터 제목에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대명사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부정대명사가 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제기대명사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정대명사 그 이름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투부정사 할때 부정이 정할 수 없는 거였죠. 정해지지 않았다, 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부정이라서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이라고 좀 표시를 해볼까요? 자, 불특정한 거예요. 그것, 저것, 이게 아니라 불특정한. 그럼 어떻게 불특정한 걸 가리킬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I need a shirt, I'll buy on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 셔츠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 사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 사는데 셔츠, 어떤 색 셔츠에 어떤 디자인에 이걸 살지 정한 게 아니죠. 특정 셔츠를 하나 콕 집어서 나저 셔츠 사야지가 아니라 셔츠를 사긴 살 거야. 그냥 하나 사야지.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거지. 정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는 I'll buy it 이라고 하지 않고 I'll buy one 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셔츠가 언급되긴 했지만 그것과 똑같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물건을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땐 원을 씁니다. 자, 근데 복수다? 그러면 ones를 써요. 우리가 원을 하나로만 알고 있으면 원에 s가 붙는 게 굉장히 어색한데 얘를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고 s가 붙는구나 복수일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So I need shoes. 이번엔 신발이네요. 우리가 신발을 한 짝만 사진 않잖아요. 그쵸? 한 켤레. 두 개를 사는 거죠. 두 개가 한 켤레, 한 쌍이니까. 그래서 I'll buy ones. 그때는 ones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은 it 또는 they잖아요. 복수일 경우에는. 자, 이때는 정해진 거. 딱그 물건을 콕 찍어서 얘기할 때 써요. 그래서 I bought a shirt라고 하면 내가 셔츠를 하나 이미 샀잖아요. 그럼 내가 산 셔츠는 이미 색깔도 정해져 있고 디자인도 사이즈도 다 정해져 있는 딱 하나의 그 셔츠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드는 거죠. 내가 산 바로 그 셔츠. 다른 어떤 셔츠와 바꿀 수 없고 그 셔츠여야만 하는 거죠. 여기 있은. 그쵸?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I bought shoes예요. 나는 신발을 샀어요. 내가 산그 신발이 나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So I like them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one과 ones 좀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it, them. 얘네와 얘네도 구분을 하시고 단복수도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one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모두를 쓸때 쓰는 거, 그리고 둘다 양쪽 모두.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 단어들은 이미 본 적이 있고 잘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모두 또는 모든 어를 쓰고요. 그다음 둘 다, 두 개가 있는데 둘 다라고 할 때는 우리 both를 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모든 모두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대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여요. 한번 보면 자, 전부 모든이라는 의미로 만약에 대명사다. 그럼 모든 것, 뭐 모든 사람, 뭐뭐의 전부 이렇게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는 모든 것이니까 복수 명사가 올수 있고요. 셀수 있는 명사의 경우. 그럼 셀수 없는 명사는 그 자체로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형용사다. 그러면 이 뒤에 바로 of가 없이 바로 명사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형용사니까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복수명사 이렇게 되는 거고 모든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both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이니까 당연히 둘 다니까 두 개. 셀수 있어야겠죠?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both of 복수 명사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것들 둘 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of가 없이 역시 바로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순서니까 both 복수명사 둘 다의 뭐뭐 이렇게 돼서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모든이니까 둘 다, 모든 이런 애들은 복수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복수가 맞는데 이제 문제는 셀수 없는 명사일 때. 셀수 없는 명사는 of과 같이 쓸수 있으니까 이때는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셀수 있는 명사는 다 복수 형태로 쓰니까 복수 취급을 하는 거고 셀수 없는 명사만 단수 취급을 한다.
셀수 없는 명사는 원래 단수 취급을 하니까 그대로 단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A 문제 몇개 풀어볼게요. 자, one 또는 ones 부정 대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it을 써라. 둘 중에 골라서 써라 라고 했어요. 자, I lost my bike 라고 했죠. 내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help me find it일까요? one일까요? 자, 그걸 찾는 걸 도와줘. 근데 뭘 찾아요? 내가 잃어버린 나의 그 특정 자전거죠. 그럴 때는 it을 씁니다. 자, these are big. 이거는 커요. I want smaller. 자, 이것들은 복수네요. 이것들은 커요. 라고 했으니까 나는 더 작은 것들을 원하는 거죠. 이큰거 말고 작은 것들이니까 smaller one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또 하나 특징을 파악을 해보면 it이라는 인칭 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big it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smaller it 이러지 않아요. 그쵸? 근데 얘는 부정대명사는 이렇게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smaller ones. 왜냐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뭔가 설명을 더해서 그것의 구체화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딱 특정 그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형용사를 쓴다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I like carrot cake. 나는 carrot cake를 좋아해. 그것은 맛이 좋다. 이렇게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당근 케이크죠? 그래서 it tastes good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 prefer this 빈칸. 나는 이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저것보다. 자, this라는 형용사가 수식을 하려면 it은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이 저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it's too heavy for the little 빈칸이에요. 그것은 너무 무겁다. 누구에게는 작은 사람에게, 작은 누군가에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작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거죠. 아, 무거운 거죠. 그래서 the little의 또 수식을 받기 때문에 ones가 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we watched the game. 우리는 게임을 봤어요. 그쵸? We enjoyed. 우리가 본그 경기를 즐긴 거니까 it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닛 2와 3, 이로 가서 유닛 2 and 3에 보면요. 부정대명사인데, 자, 2번과 3번을 선생님이 합쳐서 한 번에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부정대명사 유닛 2에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나씩 가리킬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뭐 사람이 두개 또는 두 명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두개 중에 하나라고 할 때, one을 쓰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를 the other이라고 해요. 자, 근데 세 개를 보면요. 자, 세 개도 처음에 세개 중에 첫 번째는 하나는 이렇고, 다른 하나는 이렇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는 이래라고 설명을 하려면, 일단 one으로 시작을 하는 건 똑같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의 another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마지막 하나의 the other이 들어갑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일단 두 개든 세 개든 몇 개든지 간에 제일 처음 하나를 설명할 때는 무조건 원이에요. 그쵸? 하나를 제일 처음 설명을 해요. 근데 하나를 설명하고 나서 얘를 설명하면 끝. 나머지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자, 나머지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두개 중에 마지막, 나머지 하나. 그때 마지막일 때는 무조건 너를 붙여요. So the ot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개 중에 두개 설명했고 마지막 하나도 역시 the other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두 개는 하나하고 마지막 하면 끝인데 세 개는 중간에 낀 애가 있죠. 자, 이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렇게 쪼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n other이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우리 an은 한 개일 때 붙잖아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Another은 사실은 on과 other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예요. 근데 마지막은 아니니까 너는 붙일 수 없고 그냥 on이라는 관사와 other이 합쳐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 another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another's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 개라서 on이 붙은 거니까 s는 절대 붙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일 때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일 때 one is red, the other is blue,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이렇게 하는 거고 세 개일 때는 one is red, 하나 설명했어요. 그 다음 또 다른 하나, another is blue, 그 다음 the other is yellow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other 앞에 뭐가 붙으면 네가 붙으면 특정한 것이 되므로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마지막 것 하나라는 의미를 쓸때 우리가 the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는 상황도 이어서 우리 같이 바로 볼게요. 자, 여러 개가 있다. 자, 아까는 두 개, 세 개였고요. 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설명할 때 무조건 원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 개를 제일 처음 설명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내가 3개 몇몇 개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some을 씁니다. 부정대명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설명을 다 하고 마지막이에요. 그럴 때뭐 쓴다고요? 너를 붙여요. 그쵸? 근데 여러 개예요. 나머지 모두라고 할때 여러 개다? 그러면 the others를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닌데 중간에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3개를 설명했어요. 몇몇이라고. 근데 또 3개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럼 아직 4개가 남았는데 중간이죠. 근데 another은 하나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other에다가 on을 빼는 거죠. 하나가 아니니까. 그리고 복수 s를 붙여주면 others가 돼요. 그래서 설명할 게더 남았으나 중간에 여러 개를 설명할 때는 others를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개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the others. 이렇게 설명이 가는 거죠. 그걸 문장으로 보면 얘는 복수니까 some are red. 몇 개는 빨간색이고 others are blue. 또몇 개는 파란색이고 the others are yellow. 나머지 전부는 노란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each other, one another. 얘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each other는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쵸? 서로, 둘이 서로예요. 서로 서로라고 할 때, 두 명이 있을 때는 each other입니다. 그래서 Amy and Sally looked at each other. 에이미와 셀리가 서로 서로를 쳐다본 거죠. 서로 쳐다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one another은 셋 이상일 때 우리끼리 서로 서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we had to help. 우리는 도와야 한다죠? One another, 서로 서로. 우리가 뭐 10명일 수도 있고, 3명, 4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끼리 서로 서로 도와야 한다라고 할 때는 one another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둘의 차이를 조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 3번을 합쳤잖아요. Unit 2, 3를 합친 이유는 이제 한 개와 여러 개를 좀 같이 한 번에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공이 만약에 5개가 있어요. 내가 공을 5개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 하나는 뭐라고 설명하죠? 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 근데 또 다른 하나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근데 설명할 게 아직 남았죠.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Another. 그렇죠? 또 다른 하나. 자, 그러면 얘를 또 설명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남았어요. 그럼 이때 뭘 쓰죠? 우리 세 개일 때만 했는데 다섯 개인 경우는 똑같아요. 아직 마지막은 아니니까 더는 붙일 수 없고 하나잖아요. 얘도 another입니다. 그럼 얘는요? 얘도 another이겠죠. 그쵸? 아직 하나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를 설명해요. 다 설명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The other 이렇게 가는 거죠. 좀 감이 오죠? Another은 여러 번쓸수 있어요. 얘는 마지막이니까 한 번밖에 못 쓰죠. 얘도 시작이니까 한 번밖에 못 쓰죠. 그쵸?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얘를 먼저 설명하고 싶어요. 몇몇이죠. 한 개가 아니죠. 시작인데 한 개가 아닐 때는 some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를 설명하고 싶은데 아직 설명할 게 남았네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Another. 또 다른 하나. 자, 근데 여러 개를 설명할 건데 아직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럼 더는 못 붙여요. 그쵸? 그럼 뭐예요? Another도 안 되죠. 얘는 한 개니까. 그럼 뭐예요? Other에다가 S. Others. 그쵸? 그리고 마지막 하나네요. 그럼 뭐예요? 얘는 The Other. 이렇게 갑니다. 그쵸? 한번더 해볼게요. 자, 얘는 일단 두 개를 설명할 거예요. 여러 개 중에 제일 처음 여러 개의 복수는 sum이고요. 자, 또 다른 하나를 설명해요. 얘는 Another이 되겠죠? 자, 설명할 게 남았는데 두 개, 복수예요. 그럼 뭐예요? Others. 설명할 게더 남았는데 한 개예요? Another. 그죠? 자, 설명할 게 남았는데 여러 개? 그럼 또 Others. 그죠? Another, Others는 여러 번쓸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설명인데 여러 개네요. 마지막이니까 더 붙이고 여러 개니까 Others. 됐나요? 그래서 요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을 좀 잡았어요. 그쵸? 표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감을 익히면서 여러분들이 또 복습할 때 동그라미 좀 그려놓고, 내 마음대로 분류를 해가면서 이때 뭐 쓰지? 저때 뭐 쓰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A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을 쓰시오 라고 했고요. 예, 유닛 2의 A입니다.

처음 보니까 I don't like this 빈칸 했고요. Please show me 빈칸 이렇게 했어요. 자, 나는 이 빈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this one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저에게 또 다른 하나를 보여주세요라는 거죠. 딱두 개만 있는 상황이라고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여러 개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다른 하나? Another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There were two pieces of pizza. 여기는 두 조각이라고 딱 제안을 줬어요. 그렇죠? 피자 두 조각이 있었는데 She ate one. 그렇죠? 두개 중에 하나? 그녀가 하나 먹었고요. 그러면 너는 먹을 수 있어. 뭘요? 나머지 마지막 하나죠? The othe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닛 3의 A를 한번 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 했네요. 자, There are two rings. 반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쵸? 근데 one is silver. 괜찮죠? 하나는 은색이고요. And the other 와야 되죠. 그쵸? 둘 중에 마지막 하나니까 틀린 부분 여기에 밑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 other is gold. 하나는 금색이다. 뭐 색일 수도 있고 진짜 은, 금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는 은, 다른 나머지 하나. the other is gold.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she has four dolls. 자, 인형이 네 개예요. 그녀는 네 개의 인형이 있는데요. One, 하나 갔어요. 그쵸? 하나는 a teddy bear. 곰인형이고요. And the others, 나머지 것들이니까 네, 세 개의 인형이겠죠? 네개 중에 하나는 샜고. 마지막 나머지 인형들이에요. 근데 is 안 되죠? 그쵸? 세 개예요.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 밑줄을 치고, 복수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Barbie dolls. 나머지는 바비 인형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신 기출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거 하나 골라봐라.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we should always consider. 우리는 항상 고려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쵸? 자, some people love to live with pets. 어떤 사람들은, 그쵸,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복수의 사람들은 애완동물과 같이 사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쵸? 그러면 뭐예요? Others don'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mong seven students. 7명의 학생들 중에서 몇몇은 안경을 꼈어요. 그런 반면에 나머지는 아니다. 이때는 the others예요, others예요. 자, 안경을 쓰고 안 쓰고 말고 또 있어요? 안경을 뭐 하나만 쓴다든지, 반만 쓴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안경을 쓴 사람 아니면 나머지 전부 다안쓴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는 the others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other, 뭐 another, the others 이런 것들 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 유닛 4로 가서 부정대명사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본 단어예요. 근데 얘를 문법적인 요소로 조금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자, it가 각각이라는 뜻이죠? 부정대명사로 쓸수 있어서 all이나 both처럼 it's of 하고 복수명사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얘는 복수명사만 된다. 일단 그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얘가 형용사다? 그러면 뒤에 명사를 쓸수 있는데 바로 이때는 단수 형태로 와야 됩니다. 단수 명사가 옵니다. 자, every는 대명사로는 쓸수 없고 형용사로 쓰는데 every도 역시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뒤에 단수 명사가 온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some과 any가 있는데 자, some은 몇몇의 약간의 복수의 의미죠. 그래서 some of하고 복수명사 역시 대명사로 쓸수 있고요. 자, 얘는 셀수 없는 명사로도 쓸수 있어요. all처럼. 그래서 some of 셀수 없는 명사라고 하면 셀수 없는 거니까 그것의 일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some이 형용사로 쓰였다. 바로 복수명사 쓸수 있고, 셀수 없는 명사 역시 쓸수 있고요. 자, any도 마찬가지인데, any는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보통 쓰입니다. some은 긍정문에 쓰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의문문이더라도 권유를 하는 거. 커피를 조금 드시겠어요? 뭐 마실 것좀 드시겠어요? 쿠키를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권유할 때는 의문문이더라도 any를 쓰지 않고 some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지 의미는 사실 비슷해요. 어떤 좀 몇몇의 약간의라는 의미인데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어떤 뭐뭐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약간 한글식으로 좀 번역을 바꿔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some any가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문장에 쓰이느냐, 긍정문이냐 아니냐

0: 그걸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any of 뒤에 복수명사 또는 셀수 없는 명사 올수 있고요. any도 of 없이 형용사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명사, 셀수 없는 명사가 뒤에 다올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에서 우리 틀린 부분을 찾아 밑줄 긋고 고치기 한번 해볼까요? 1번에는 Are there some problems? 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문? 의문문이죠.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문문일 때는 some을 쓰지 않고 any를 쓰잖아요. 근데 얘가 권유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some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할 때는 any를 써서 are there any problems?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다음 each teams, each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합니다.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동사도 단수 동사 쓴 거예요. 그래서 틀린 부분 밑줄은 teams에 그어 주시고요. team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Any students want to wear school uniforms? 얘는 마침표로 끝났어요. 그죠? 부정어도 없어요. 긍정문이죠. 그런데 any가 오니까 어색하죠? 어떻게? Some students 이렇게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 Unit 5에서 지금부터는 재기 대명사를 배울 텐데, 자, 재기 대명사는 나 자신, 그녀 자신, 누구 자신, 자기 자신을 말하는 대명사의 형태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우리가 I다, 나다, 그러면 나 자신, myself. 소유격 형태의 self가 붙었고요, 얘는. 그 다음에 you는요, yourself. 너 자신, 당신 자신, yourself. 소유격 형태의 self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he는 그죠? 그러면 그 자신. 이번에는 목적격 형태의 self가 붙었죠. 그리고 she는 그녀 자신이라고 하려면 herself. her은 뭐 소유격, 목적격 다 되니까, 그죠? herself. 이렇게 보시면 되고, it은 it 그대로에다가 self. 그 자체, 그것 스스로, 그것 자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수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유격이나 목적격 형태의 self가 붙는데, self 자체도 복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위에 일단 소유격 our이 되는데 self의 복수형 selves가 돼요. 그래서 F로 끝날 때 우리가 복수형을 만들 때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얘도 그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you. 자, you는 단복수가 주격일 땐 같은데 얘는 yourselves가 되면 복수가 되는 거고 yourself가 되면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they, 뭐 he, she, it 얘네들 3인칭의 복수는 they죠. 주격은 they이고요. 얘는 them이라는 목적격에다가 selves 이렇게 붙여주면 재기 대명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재기 대명사는 도대체 어떨 때 쓰느냐? 자, 얘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써요. 그래서 I love myself.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근데 I love me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me와 I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재기 대명사만 써야 하고요. 얘는 원래 목적어 자리에 뭔가를 채워야 하니까 얘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근데 강조 의미의 재기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냥 직접이라는 의미로 강조야. 그럼 얘를 빼도 되죠. 강조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they made the cake. We made the cake ourselves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강조니까 없어도 we made the cake. 문장이 되죠. 여기도요. 여기 넣을 수도 있어요. 문장 끝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대명사 옆에 we ourselves made the cake.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도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강조의 역할일 때는 생략이 되더라.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도 문제 몇개 풀어보면, 일단 재기대명사를 쓰라고 했고요.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표시해 볼까요? 자, look at 빈칸인데, 여기에 누구 자신인지를 뒤에 보면, before you go 와. 그쵸? 너가 나가기 전이니까 뭐예요? 너 자신을 거울 속에 봐라. 라는 거죠. look a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예요. 너 자신을 보아라, 거울 속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면 안 되겠고요. 자, does he love you? 했어요. 그가 너를 사랑하니? 빈칸, not your background, 너의 배경이 아니라 너 자체를 사랑하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ourself를 넣는데 이미 목적어가 있고 강조 아닌 거죠?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 the children cleaned the house. 그 아이들이 집을 청소를 했어요. 직접이니까 themselves가 되겠고요. 얘는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우리 유닛 6로 가면 제기 대명사의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 표현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외워줘야 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for 하고 제기 대명사가 오면 혼자 힘으로 스스로란 뜻이에요. 이제 이 제기 대명사를 쓸때 우리가 자리에 oneself라고 쓰거든요. 근데 얘는 for oneself를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oneself를 적절한 문맥에 맞는 제기 대명사로 바꿔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맥상 나 혼자 힘으로다 그러면 for myself가 되는 거고 그 혼자 힘으로라고 하면 for himself 이런 식으로 oneself를 변형해서 쓰셔야 돼요. 그대로 oneself 다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by oneself. by가 붙으면 홀로, 혼자서라는 alone의 의미와 같고요. of itself. 얘는 itself 그대로 쓰는 거예요. oneself가 아니죠. of itself를 그대로 써서 저절로라는 의미. 그다음에 in itself라고 되면 본래 그 자체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beside oneself 좀 표현이 과격하긴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side 뒤에 누가 제정신이 아닌지 그 맥락에서 필요한 사람에 맞춰서 여기 제기대명사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talk to oneself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잣말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enjoy oneself 하면 내 자신을 즐기는 거야.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make oneself at home. 우리 make yourself at home 이런 표현을 회화에서 많이 쓰는데 편하게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상대방에게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있으세요 하기 때문에 make yourself at home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help yourself도 많이 들어봤죠.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라는 뜻인데 무엇을 마음껏 드세요라고 해서 to 해서 뭐가 어떤 대상을 쓸 수도 있어요. 뭐 help yourself to the sandwiches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마음껏 먹다. 그리고 kill oneself 자기 자신을 kill 하는 거니까 자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했고요. She always talks to herself가 되겠죠. 그녀니까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Do yourself,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혼잣말 하는 거고요. 그 다음, be kind yourself to selves, to fresh juice and salad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ves to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음식, 주스와 신선한 주스와 샐러드를 마음껏 드세요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 learning is always good. 자, 이건 동명사 주어죠. 우리 어떻게 해석하죠? 배우는 것, 뭐 학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배우는 것은요, 항상 좋아요. 자, 그 자체로 좋은 거죠. 뭔가를 내가 꼭뭐 어떤 목표가 있고 이게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학습은 그 자체로 좋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in itself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대명사 외에 오늘은 조금 특이한 부정대명사 종류들 정리해 봤고요. 제기대명사까지 배웠습니다. 자, 제기대명사는 사실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또 모르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특징,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특히 그리고 관용 표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어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 풀다가 말았잖아요. 마저 다 풀어보고요. 서술형 문제까지 모두 만나볼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문제 만나볼 거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이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국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유적 표현을 배우고 있으니까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국어 마지막 시간을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서 한번 선생님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국어 마지막 시간은 마법이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열심히 함께 공부하다 보면 재미도 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법이다 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다면 이 시간,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빗대어 표현할지 궁금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단 지금은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해 보자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정리평가 2회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먼저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마지막 시간 우리 집중해서 열심히 마법 같은 시간 마무리해 보자고요. 자, 11번부터 1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시험에서 이렇게 내가 아는 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아는 글이더라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더라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봤던 사랑이 뭔데요라는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가부터 보죠. 아들은 도시로 물려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뭐가 그리 바쁜지 소식 한점 없다. 지금이라도 아들이 눈앞에 있다면 어린애처럼 꼭 끌어안고 사랑을 듬뿍 주고 싶을 것이다. 어쩌면 어머니는 입에 두 손을 모아 손나발을 만들어 소리칠지도 모른다. 나팔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처럼 아무리 눈코 뜰새 없이 바빠도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어미 말 알았지?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도시 저쪽 건물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나오는 칼날 같은 햇빛. 자, 비유적 표현 나왔습니다. 햇빛은 햇빛인데 칼날 같은 햇빛이래요. 에흠칫 놀라며 얼른 두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고요. 질끈 두 눈을 감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나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을 개발 중에 있대요. 그래서 로봇 이름 역시 휴먼과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휴머니드라고 지어 놓았대요. 김수철 박사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로봇의 손을 잡아흔들며 활짝 웃었다. 로봇이 고개를 갸웃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로봇이 말이에요. 박사의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림이라는 감정은 파장의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비유적 표현 나왔습니다. 어디에? 그리움이라는 감정이요. 뭐처럼?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된대요. 파장이. 그러니까 잔잔한 물가에 돌을 탁 던집니다. 그러면 그돌 주변으로 막 이렇게 물결이 막 파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그러니까 파장이 물결처럼 물결에 빗대어 표현했죠. 비유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휴머니드, 너 이제 사람이 다 됐구나.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로봇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김수철 박사는 로봇을 살포시 끌어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왜? 왜 문제인데, 사람이? 저는 이제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 말은 나는, 로봇은, 로봇인 나도 사람의 감정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정작
사람들

로봇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글 가에서 김수철 박사님의 어머니가 아들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감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어미 말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사랑, 사랑, 사랑을 잊지 말았으면 하고 있네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사랑은 3번에 있죠. 정답은 3번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12번. 기억에 사용된 표현의 효과에 대해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비유적 표현의 효과를 쓰시오와 같습니다. 칼날 같은 햇빛 비유적 표현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의 효과는 뭐예요? 라는 문제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날 같은 햇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은 햇빛인데 칼날 같은 햇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어떤 삭막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칼날에 비유해서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도시의 삭막하고, 막막하고 쓸쓸한, 삭막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 도시의 삭막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 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냥 햇빛 하는 것보다 칼날 같은 햇빛, 칼날의 빛대로 표현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요, 우리 배웠던 비유적 표현의 좋은 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떠올려 볼까요? 비유적 표현의 좋은 점. 비유적 표현을 쓰면 어떤 점이 좋았나요? 글쓴이의 마음이 더잘 전해지고, 우리가 아는 익숙한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게 해줄 뿐더러, 그 장면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줬죠? 이 문제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봤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니은은요, 여기 있죠. 휴먼과 마인드를 결합해서 휴머니드라고 지어 놓았대요.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사람을 두려워한다. 2번 도시로 불려가 일하고 있다. 3번 김수철 박사의 어머니가 개발하셨나요? 김수철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4번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휴머니드가 문제는 뭐다? 인간이다. 로봇도 느끼는데 사람의 감정을. 사람이 정작 로봇의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니 바로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김수철 박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나요? 본인도 지금 잊어버린 판국에 따라서 정답은 4번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4번 문제. 글 나에서 휴머니드는 그리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맞게 짐작한 내용의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우리 봤던 이 부분.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그냥 슉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느껴봤나요? 예를 들면, 나랑 친했다가 전학을 간 친구, 또는 가족인데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마음속 저 깊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결처럼 파장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그러니까 박사가, 야, 너 이제 사람 다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1번,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에게 좋지 않다. 자, 2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꽤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파장이 물결처럼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했고요. 3번,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아니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정답은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5번입니다. 디귿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말한 친구 묻고 있어요.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랬나요? 자, 서하.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로봇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로아.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감정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이 드긋의 뒷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다 뭐가? 감정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따라서 로아가 알맞게 말했고요. 제민이는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까지 개발할 수 있다니 기술이 뛰어난 것 같아. 그냥 단순히 막 기술이 뛰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왜 사람이 문제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죠. 로아가 잘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로아라고 이름을 잘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까지 우리 차근차근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문제 만나보죠. 이번에는요, 16번부터 1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우리가 읽었던 글이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자, 가부터 봅시다. 햇빛이 들지 않던 방에 어디선가 햇빛이 들어와 유화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게다가 햇빛이 마치 기억처럼, 뭐뭐처럼, 뭐뭐 같이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유화를 쫓아 그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며 비추는 겁니다. 뭐가 햇빛이? 그런 일이 있고 난후 그런 일, 뭐가 햇빛이 막 따라다니는 일. 유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이윽고 닷 되드릴만 한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굉장히 큰 알을 낳았습니다. 유아가 알을 낳았다고 회기한 이리로다. 그 알을 돼지에게 주도록 해라. 금화왕의 명령으로 유아가 낳은 알은 돼지 우리에 버려졌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돼지는 알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밟을까봐 두려워하는 듯이 슬슬 피해 다녔고 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그리예요. 유아 부인이 그걸 알고, 그 사실을 알고는 주몽을 불러 말했대요. 너를 해치려는 무리가 있구나. 자, 지금 또 다른 장면인데요. 해치려는 무리가 있다는 걸 알고 주몽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이곳을 벗어나 화를 면하도록 해라. 주몽은 눈물로 어머니에게 하직, 이제 갑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궁을 벗어나 말을 달렸습니다. 충실한 부하이자 믿음직스러운 벗, 이런 사람들도 주몽을 따랐고요. 자, 그런데 대소의 무리가 그 사실을 알고는 주몽 일행을 뒤쫓았대요. 바람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 자, 말은 말인데요. 바람처럼 달리던이라고 역시 비유적 표현에 쓰였습니다. 그냥 빠르게 달리던이 아니라 바람처럼 달리던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굉장히 빠르게 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서 그 장면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죠. 바람처럼 달려? 진짜 빠르게 달렸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갑자기 앞다리를 치켜들고 멈추었습니다. 깊은 강물이 주몽 일행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계속 뒤쫓고 있습니다. 대소의 무리가. 그리고 주몽은 크게 탄식하며 외치죠. 나는 해모수의 아들이며 물의 신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화를 피해 도망갔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왔으니 이를 어찌하냐? 어찌할꼬? 그때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떠오르더니 몸을 이어 자, 나를 팔고 가. 건너편까지, 강 건너편까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뭐가? 자라와 물고기가 말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을 읽어보았고요. 자, 16번 문제부터 해결해보죠. 이 신화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신화라는 것은요, 어떤 신이나 신과 거의 비슷한 인간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 또는 신과 거의 비슷한 인간이니까 뭔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화는요, 방금 봤던 것처럼,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잘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가 영차영차, 내 다리를, 몸을 밟고 가, 이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화의 주인공은 누군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하백, 대소, 주몽, 유화, 해모수 중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아가 난 알에서 태어난 주몽이 정답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묻고 있네요. 아까 봤던 그 부분, 햇빛이 마치 무엇처럼 쫓아라고 있는데, 자, 문제는 비유적 표현은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다른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햇빛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때어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쫓아서 그녀가 움직이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요런 비슷한 특성이 있어야 돼요. 꽃게, 번개, 우산, 그림자, 무지개 중에서 사람이 요렇게 서 있으면 요렇게 사람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뭐 그림자. 바로 그림자를 햇빛과 연결해서 마치 햇빛이 그림자처럼 유화의 뒤를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더라, 비추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그림자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8번 볼까요? 니은에 사용된 표현이 주는 효과로 알맞은 거 묻고 있습니다. 자, 니은은 아까 봤죠? 바람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 자, 비유적 표현 나왔고요. 갑자기 앞다리를 치켜들고 멈추었대요. 깊은 강물 앞에서요. 막 빠르게 달리다가 힝 하고 멈춘 겁니다. 놀라서 강 보고. 이 효과로 알맞은 거. 1번. 주몽이 달리는 이유를 짐작하게 해준다. 2번. 주몽의 말에 털 색깔을 잘 떠올릴 수 있다. 3번. 대소의 무리가 주몽을 뒤쫓은 이유. 4번. 주몽의 말에 빠르고 힘찬 움직임을 더잘 느낄 수가 있죠. 막 바람처럼 샥 달리다가 앞발을 치켜들고 지금 멈춘 거예요. 강을 보고 놀라서. 이한 문장을 봐도 지금 막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막 재생되고 있는 것 같죠. 5번. 주몽의 말이 바람 부는 날에, 엥? 바람 나왔다고 바람 부는 날? 아니에요. 따라서 이 표현이 주는 효과는 바로 4번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선택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9번입니다. 이 주몽이 대소의 무리를 피해 도망갈 때 도와준 동물 두 가지를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봤죠?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떠오르더니 몸을 이어 강 건너편까지 다리를 만들었다. 따라서 자라와 물고기, 이런 문제도 제발 맞춰주세요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절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잘 보고 골라주면 돼요. 1번 자라, 5번 물고기. 정답은 1번과 5번 두개잘 골라주면 19번 문제 해결해 볼수 있고요. 자, 이제 단원정리평가 이후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인데요. 이야기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떠올리기 위해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2번. 기억에 남는 사건 생각해 보고요. 배경도 생각해 보고요. 표현도 생각해 봅니다. 비유적 표현, 뭐 등등. 또, 기억에 남는 인물, 주몽, 대소, 등등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거 좋은데, 1번. 글쓴이의 다른 작품을 찾아보는 건좀 어울리지 않아요. 인상적인 부분은요, 그 이야기에서 찾아야지 다른 작품을 떠올리는 건 알맞지가 않겠죠. 따라서 20번 문제 정답, 선택지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단원정리평가 이후에 20번 문제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 서술형 문제까지 모두 만나봐야 하겠는데요. 서술형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네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1번과 2번 이어지는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예요. 자, 시가 한편 나오고요. 자, 1번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시를 보죠. 아,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우리 이 시도 많이 봤습니다. 풀잎과 바람이라는 시였잖아요. 친구를 풀잎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쥐라는 풀잎처럼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은 드는 친구 좋아. 라고 1연 나오고요. 2연,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친구를 바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잎같이 해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하는 바람, 바람 같은 친구 좋아. 라고 풀잎과 바람씨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은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감상하면 좋은 점입니다. 우리 배웠죠? 어떤 점이 좋나요? 크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글쓴이의 마음과 생각을 더잘 느낄 수 있다. 또,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장면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장면을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느낄 수, 떠올릴 수 있다. 한 가지만 적어줍니다. 우리 배웠던 거 떠올리며.

이게 세 가지 중에 딱한 가지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적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친구를 풀잎과 바람에 비유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잘 보고 적어줘야 됩니다. 자, 먼저 비유적 표현 풀잎입니다. 지금 풀잎 같은 친구 좋아라고 했는데요. 그 아래를 보면 왜 풀잎에 비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세 번째 행에 해질 때, 헤어질 때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좋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잎을 보면서 그렇게 비유한 까닭은 헤어질 때또 만나자고 하는 친구의 모습과 비슷해서 이렇게 풀잎에 비유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헤어질 때, 세 번째 행을 잘 보고 적어주세요. 헤어질 때, 헤어질 때, 또 만나자고, 또 만나라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풀잎도 이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이 풀잎 같은 친구,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친구 같아라고 떠올린 거죠. 헤어질 때또 만나자고, 손을 흔드는 친구의 모습과 비슷해서. 그래서 풀잎에 지금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헤어질 때또 만나라고 손 흔드는 친구의 모습과 비슷해서 이렇게 풀잎을 이용해서 풀잎 같은 친구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자, 2번은 바람입니다. 이연에 보면 바람 같은 친구 좋아라고 했잖아요. 그 역시 그 밑을 보면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 바람 같은 친구 좋아라고 했죠.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얼싸안는 친구의 모습과 비슷해서 바람에 비유해서 네, 표현한 것이겠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 얼싸안는 친구의 모습과 비슷해서 이렇게 친구를 풀잎 같은 친구, 이연에서는 바람 같은 친구라고 이렇게 각각 재미있게 표현한 시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주었으니까요.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비유한 까닭을 잘 적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남은 두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3번과 4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막 우리 봤죠?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탄식하죠. 그러니까 자라와 물고기가 다리를 만들어주고 고맙다 등을 밟으며 강을 건넜고요. 주몽이랭이 강 건너편에 내리자마자 자라와 물고기는 슉 순식간에 흩어졌대요. 자, 뒤쫓아온 대소의 무리는 유유히 달리는 주몽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소 무리에게는 이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봅니다. 왜? 물고기와 자라도 지금 아는 거예요. 주몽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말이죠. 졸본주에 이른 주몽은 그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를 열었습니다.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 일단 비루스 상류에 초막을 짓고 머물며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정했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신화라는 것알수 있죠. 자, 문제는 3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기억을 비유적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기억은 이거예요. 자라와 물고기가 순식간에 샥 흩어진 겁니다. 아, 내렸군. 확인하자마자 샥 흩어진 겁니다. 자, 보기는 이거예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기억과 같죠? 그런데 그 아래를 보니까 천둥처럼이라고 천둥이라는 다른 대상이 왔습니다. 요란한 시끄러운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천둥처럼이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식간에 흩어지는 이 특징, 어떤 대상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쏜살같이 또는 연기처럼 갑자기 사라지는 대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볼게요.
자, 자라와 물고기.

0: 물고기는 비유적 표현 이용해서 자라와 물고기는 자라와 물고기는 슉 사라지는 연기처럼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유적 표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라와 물고기는 연기처럼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것만 정답이에요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비유적 표현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이자 국어 6단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이웃으시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또 참고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인상적인 부분은 자라와 물고기가 다리를 주몽에게 강 건너라고 다리를 만들어 준 장면이라고 인상적인 부분 적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이 인상적인 부분 적어 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이렇게 또 예를 들어 한번 적어 볼게요. 동물들도 자라와 물고기도 주몽이 귀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이렇게 서술형 문제의 마지막까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어 마지막 단어 서술형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또 그냥 헤어지기 너무 아쉽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 국어 마지막 시간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우리 함께하는 시간은 마법이다라고 한 것처럼 만자막 통합본 5학년 1학기 국어 시간을 어떤 대상에 빗대어서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서 국어 시간은 뭐다? 또뭐 같은 국어? 이렇게 한번 우리 친구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비유적 표현으로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국어는 끝이 났지만 아직 다른 공부 남아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열심히 공부해봐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국어 단원평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2단원 내용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2단원 핵심 내용 정리하고 단원평가 1회 문제도 만나봤죠. 그럼 오늘은 이어서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단원평가 2회 내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2단원 바르게 고쳤어요에서는요. 감상문을 읽고 또 감상문을 써 보았습니다. 자, 감상문을 쓸 때에는 그냥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고쳐쓰기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글 수준에서, 그리고 문단 수준에서, 마지막으로 문장 수준에서도 고쳤으면 여러분들이 글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단원평가 2회, 그리고 수행평가

내용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원평가 2회 만나볼게요. 네, 단원평가 2회도 역시 몇 문제? 네, 10문제입니다. 10문제는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이 단원평가 문제를 풀 때에는 시간을 정해두고 풀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여러분, 목표 시간은 얼마인가요? 자, 우리 10문제 풀 때 뭐 20분도 좋고요. 또 30분도 좋아요. 여러분, 목표를 해두고 나서 집중해서 풀어보는 것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 가요. 의자병을 극복하자. 의자병을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기는 병을 의자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데 앉아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있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목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1시간 앉아있었다면 5에서 10분 정도 일어나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의 제목은 바로 의자병을 극복하자라는 겁니다. 의자병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안 좋은지, 또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글이었어요. 두 번째 글 나입니다. 친구를 칭찬합시다. 읽어볼게요. 우리는 종종 칭찬을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은 쉽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점이나 칭찬할 점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상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았구나, 대단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칭찬 겸 인정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합니다. 우리 모두 친구를 칭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글은요, 바로 친구를 칭찬합시다 라는 내용을 담은 글이었어요. 자,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다. 그러니까 칭찬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아침에 친구들을 칭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칭찬하는 거, 오,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친구들 칭찬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 있는 문제 한번 만나볼 거예요. 1번, 중요한 문제가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기억에서 리을 가운데에서 없애거나 고쳤어야 하는 문장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글 두 개에는요, 기억부터 리을, 밑줄 쳐져 있는 문장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없애거나 또는 고쳤어야 하는 문장을 모두 골라보라 라고 합니다. 그럼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의자병을 극복하자라고 하면서 의자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자병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목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의자병 때문에 생기는 안 좋은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억에서 니은 볼게요.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자,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 의자병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불필요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니은 하나 찾았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나에 보니까 아, 친구를 칭찬합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아, 우리 칭찬은 인색하다, 칭찬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 그리고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띄어쓰기가 어때요? 잘못되어 있어요. 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그 다음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서 써줘야 하는데 붙여서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자, 친구와 상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았구나, 대단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이러한 칭찬 겸 인정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합니다. 자, 칭찬 겸 인정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칭찬 겸 인정. 자, 이렇게 내용을 나열하고 있을 때, 이어서 쓰고 있을 때 우리가 칭찬 띄우고 겸 띄우고 인정 이렇게 써야 하는데 어때요? 다 붙였었죠? 그럼 잘못 쓴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문제 1번으로 돌아갔을 때 없애거나 고쳤어야 하는 문장을 모두 골라 기호를 써라 라고 했으니까 총 몇 개 찾았어요? 네, 맞아요. 세 개 찾았습니다. 니은, 그리고 디귿, 그리고 리을, 이렇게 세 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 되게 많죠? 세 개나 찾았네요. 다음 2번. 1에서 고른 문장 가운데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두 문장을 알맞게 고쳐 쓰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었으니까 이거 두 개만 선생님이 아래에 준비해 놨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쓸 때에는 그 사이를 띄워서 써줘야 한다라고 했죠? 한두, 띄우고, 개라고 써줘야 하고요. 자, 그 다음, 리을. 이러한 칭찬 겸 인정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합니다. 칭찬 겸 인정. 이렇게 이어주거나 나열하는 경우에도 겸, 앞뒤를 이렇게 띄워서 써줘야 하는 거예요. 칭찬 겸 인정. 이렇게 써야 하죠. 바르게 고쳐서 위에다가 문장을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귿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하는 말은, 자, 여기가 중요하죠? 한두, 띄우고,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줘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리을도 써볼게요. 칭찬, 띄우고, 겸, 띄우고, 인정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 잘 생각해서 다시 써주면 모두 다 정답이에요. 3번, 글가에 의자병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1번, 의자가 불편해서 생기는 병일까요? 아니죠. 의자가 불편하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2번, 의자에 앉는 자세가 예쁜 병이래요. 의자에 앉는 자세가 예쁜 병에 걸리면 의자병일까요? 아니죠. 3번, 의자를 너무 자주 바꿔서 생기는 병? 자주 바꾸면 의자병이 생기나요? 아니죠. 4번,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기는 병? 맞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서 있다 보면 혈액순환도 되지가 않고 허리도 좀 아파질 수 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게 의자병이라고 했잖아요. 5번, 목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의자병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바로 4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글 나의 중심 생각과 어울리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 나의 중심 생각과 어울리는 것, 자,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자, 이 말은요. 말이 쉽게 퍼진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이고요. 2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칭찬이 그렇게나 중요하다. 칭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3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아무 상관없는 아주 약한 자가 중간에 껴서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하필 마주친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고요. 5번,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가 잘 듣고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글 나에서는요, 친구를 칭찬합시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칭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울리는 표현은 바로 2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것이 바로 어울리는 것이 되겠네요. 5번. 글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라고 합니다. 글 가는요, 의자병을 우리가 극복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글 나는요, 친구를 칭찬합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진 않았어요. 나,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소개하고 있었나요? 자, 건강에 해로운 것,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 건강에 해로워요. 이거 말해주고 있었는데, 글 나와는 관련이 없어요. 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점을 제시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5분에서 10분 정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좀 일어납시다. 그 다음, 평소에 친구를 칭찬합시다. 라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라, 모두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를 소개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나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가에만 있었죠. 따라서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한다면, 다라고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6번에서 9번은요, 여기 있는 표를 보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 선생님이 한 번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만 잘라두었어요. 자, 첫 번째는 주제 정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친구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 떠올리기. 아, 우리 어떤 글을 쓸 건가 봐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 급식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 여드름이 생기는 까닭,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역사. 자, 친구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여러 가지를 떠올려서 주제를 정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제에 대해 조사하기예요. 조금 전에 주제를 정했죠? 그러면 정한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자료 조사. 어떻게 자료를 조사했느냐면 주제는 모르겠지만 카페인은 커피, 차,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코코아 등에 포함되어 있다.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조사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정리했다면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내용을 정리해 두자. 이게 바로 주제에 대해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글의 내용을 조직합니다. 자, 그냥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해요. 자, 어떤 구조로 쓸 것인지를 계획을 하는 건데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조직합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 밝히고요. 가운데에는요, 설명하려는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자, 그 다음 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까지 끝났으니까 직접 글쓰기 해볼 거예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글쓰기. 아, 여러분, 이 과정 무슨 과정이에요? 그렇죠. 바로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표는 다 살펴봤어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6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자, 기억은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조사한 내용은 이렇게 아래 카페인은 커피, 차,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코코아 등에 포함되어 있다. 등등등등.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자, 카페인이 여기저기 포함됐대요. 그 다음, 과다하게 섭취하면 가슴 두근거림이나 수면장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생긴대요. 주제로서 카페인이 필요한 까닭이 알맞을까요? 아니죠. 카페인이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 그렇죠. 청소년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을 때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이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면 장애가 생기는 이유와 치료 방법. 자, 수면 장애가 카페인 때문에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주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가 되겠죠. 다음 7번입니다. 이 표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종원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공유하는 과정을 나타낸 표야? 자, 여러분,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공유하는 과정을 나타낸 표인가요? 아닙니다. 설명하는 글이었잖아요. 자, 예담. 쓴 글을 문장 수준에서 고치는 방법을 설명한 표인가요? 아니요. 문장 수준에서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성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나타낸 표야. 그렇죠. 바로 성호가 이 표에 대해서 알맞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8번. 이 표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 표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 딱두 가지만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가. 친구들에게 어려울 만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다. 자, 친구들에게 어려울 만한 주제를 고르는 것이 좋은 주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읽기에 너무 어려운 주제는요, 별로 좋은 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주변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을 주제로 고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죠? 나, 그림이나 사진, 영상 자료로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림, 사진,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글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 그냥 글로 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만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뭐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고, 영상도 보여주시고 하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도요, 우리

그림이나 사진, 영상 같은 것들을 알맞게 넣으면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도 더잘 가고요. 자, 다예요. 글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설명하려는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렇죠. 설명하려는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이 글이 쓴 의미가 더욱더 있는 거죠. 너무 어렵고 대충 썼으면 읽는 사람이 봤을 때 에이, 뭐야. 그리고 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려는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아주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자, 다시 문제를 돌아봤을 때이 표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 두 가지요. 그렇죠. 바로 나, 다두 가지를 써준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떠올리며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이 글을 쓰게 된 까닭을 밝히기.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여 정리하기. 자, 둘 중에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니은을 다시 볼게요. 글의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자, 글의 내용을 조직한다고 하는 것은 글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가운데에는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그다음 끝에는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계획하는 거죠. 처음에는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를 밝혀야 돼요. 그다음 가운데에다가는요, 설명하려는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히 서술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또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죠. 자, 보통 처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 있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글을 읽는 사람이 더욱더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그의 글을 쓰게 된 까닭을 밝히는 것 아니고요.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여 정리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겠네요. 10번입니다. 글을 읽고 고쳤으면 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고쳤으면 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한 친구를 찾으래요. 볼게요. 범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어. 자, 범준이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대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진, 잠을 잘 자는 것이 기분을 조절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 궁금하대요. 그러면 이건 궁금한 점이죠. 고쳤으면 하는 점이 아닌 거죠. 유영,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어. 자, 내용이 어려웠으니까 이 부분을 고치자. 이게 좀 별로야. 아쉬워. 그러니까 바로 유영이가 이 글을 읽고 고쳤으면 하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친구가 되겠네요. 바로 정답은 유형이에요.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 10문제도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머릿속에 잘 정리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행평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행평가할 때그 순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호를 골라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로 풀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선생님과 함께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부터 2번, 여기 있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억. 사람은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불안한 감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할때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 불안한 감정은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불안한 감정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한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읽을 때 편안해 보였나요? 아니면 조금 불편해 보였나요? 네, 선생님 조금 불편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기도 해요. 때로 숨이 가빠지거나 몸에 열이 나고 배가 아프기도 해요. 불안할 때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자, 사람이 너무 불안하면 그것이 몸의 신체 반응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불안 덕분에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과제를 맞춰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노는 것을 미루고 과제를 다 하기도 하고,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더

노력하기도 해요. 이처럼 불안은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감정이에요. 불안한 감정 덕분에 우리는 더잘 준비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죠. 불안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에는 심호흡을 해보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자극되어서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어요. 이처럼 불안은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을 것 같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불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를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라고 합니다.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었나요? 그렇죠.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한 글이었어요. 자, 불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불안하면 어떤 신체 반응이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요. 아,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불안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찾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불안할 때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보다 더 많이 쓰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다시 보면서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거나 또는 머리가 어지럽기도 해요. 때로는 숨이 가빠지거나 몸에 열이 나고 배가 아프기도 해요. 그 다음, 불안할 때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라고 했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반응을 두 가지 이상 쓰면 됩니다. 자, 정답은 딱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하나 이렇게 써볼게요. 한 가지에, 선생님이 띄어서 쓰지 않았네요. 한 가지에,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또 머리가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도 이 아래에 있는 글을 보고 나서 그 위에 있는 글을 보고 나서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을 두 가지 이상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써보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도 써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쓴 것,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라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기억을 보기의 조건에 맞게 고쳐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요, 우리 글에서 선생님이 읽기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 부분. 바로 그 부분이 바로 기억인데요. 보기의 조건. 겹치는 표현을 줄인다.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적절히 나눈다. 이두 가지 조건에 맞게 고쳐 써보는 겁니다. 아, 선생님이 봐도 고쳐 쓰기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먼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적절히 나누어 볼 거예요.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길게 한 번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마다 한번 끊어 볼게요. 사람은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끊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 불안한 감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미 불안한 감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없어도 될것 같아요.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 불안한 감정은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생님이 보기에는 굳이 없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문장을 하나 끊어볼게요. 그 다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불안한 감정이에요. 자, 이렇게 세 문장 정도로 나누어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고쳐 써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불안이라는 말을 굳이 여러 번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한 문장에 그냥 한 번만 써도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불안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랑 당연히 똑같이 쓸수 없겠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

수업으로 고쳐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쓴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한 문장을 네 줄, 다섯 줄씩 써요. 엄청나게 길게. 그런데 다시 읽어보라고 하면 본인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고쳐쓰기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꼭 다시 읽어보고, 이거 읽기에 문장이 너무 긴데? 그러면 이 조건처럼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적절히 나누고 겹치는 표현은 줄여가면서 다시 한번 써보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떠올리며 괄호 안에 초성을 보고 알맞은 말을 쓰래요. 한번 볼게요. 1번.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을 쓴다.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읒, 미음? 그렇죠.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 자, 제목은요.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골라서 적어야 해요. 제목이 진짜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일기를 쓸 때도 그렇고요.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도 제목을 처음에 쓰지 마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2번. 지읒과 관련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글을 쓴다. 자, 우리 이 글은요, 전체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지읒은 바로 주제죠, 주제.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글을 씁니다. 3번. 맞춤법에 맞고 기역기역한 문장으로 씁니다. 자, 뭔가 장황하지 않고 너무 길지 않고 깔끔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간결한 문장으로 쓰는 거죠. 간결한 문장으로 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4번. 쓴 글을 다시 읽으며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 글을 어떻게 쓴다? 자,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서 글을 고쳐 쓴다. 고쳐 쓴다.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되겠네요.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드러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면 글을 잘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평가 내용도 선생님과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문장, 이 문장을 보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다음 문장을 띄어쓰기에 알맞게 고쳐 쓰세요. 정답은 어디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는 거예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3단원의 내용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3단원도 공부해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떤 책 준비하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북투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죠? 오늘은 8단원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요. 실전책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핵심 복습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1번부터 7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우리 핵심 복습 먼저 만나볼게요. 자, 우리 핵심 복습인데요. 우리 8단원에서는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 속 인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실속 인물은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친구와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만났어요. 그 다음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죠. 빙긋 웃으니까 친구도 빙긋 웃고, 고개를 까딱 하니까 친구도 까딱 하고, 팔도 휘휘 젓고 폴짝폴짝 뛰면서 신호를 주고받았네요. 이게 바로 작품 속 인물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마음이 어떨지 짐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을 떠올리면 내가 빙긋 웃자 너도 빙긋 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니까 아, 나의 기분이 뭔가 즐겁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인물과 비슷한 무엇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인물과 비슷한 나의 경험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나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때 느꼈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쓴이 또는 글 속에 있는 인물의 마음에 조금 더 깊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예를 들면 신호라는 시를 읽고 나서 아, 내가 어떤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 지난번에 학교 가는 길에 저기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 친구랑 팔을 휘휘 저으면서 우리 신호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 이렇게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 아,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이 글쓴이, 그러니까 인물의 마음에 짐작할 수 있어요. 어? 나 그때 그 친구랑 이렇게 신호 주고받아서 되게 반가웠는데, 되게 즐거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작품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합니다. 표현 어떻게 할까요? 글로 써보는 거예요. 아, 글쓴이가 이렇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 횡단보도 맞은편, 친구들이랑 건널목에서 만난 친구랑 신호를 주고받으니까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글로 써보는 거예요. 또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볼 수도 있겠죠. 두 친구의 대화를 볼게요.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친구의 말, 작품에서 가장 무엇? 그렇죠. 바로 기억에 남는 장면. 장면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작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우리가 작품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깊게 감상할 수 있어요.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과 그 장면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함께 정리하면 돼. 그러면 작품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었죠? 만약 어렵다면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인형극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보았어요. 인형극이네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인형극이에요. 그러면 인형극에서 기억에 남는 무엇이나 무엇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인형극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인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죠. 예를 들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그림자 인형극 우리 봤잖아요. 여기에서 똘이, 그러니까 오빠 똘이죠. 호랑이에게 손에 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 그리고 그 인물, 똘이랑 호랑이가 기억에 남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왜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았을까? 아, 손에 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고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은 엄청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반짝이는 생각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똘이가 멋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자,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그 까닭은 이것이에요.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인형극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진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빈칸 채워보고요. 기억에 남는 인물에게 무엇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인물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인물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이 인형극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얼 느꼈는지 쉽게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서 글로 쓴 것이 바로 아래와 같은 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거예요. 인형극을 감상하고 또리에게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나라면 정말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용기 있게 호랑이를 물리칠 방법을 생각한 내가 너무 멋있었어. 나도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이죠. 이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 와, 너 그거 정말 대단하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의 생각과 느낌을 잘 담아 글로 쓴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살펴본 인형극 사자와 생쥐 있죠? 그리고 해와 달이 된 온우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담아서 다음과 같은 글을 한번 써보세요. 확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를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우리 신호라는 시도 읽어보았고요. 우산 사용법이라는 시도 읽어보았어요. 이 시를 읽을 때 알맞은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1번, 시를 읽을 때에는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 읽습니다.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리 이건 마치 김밥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 김밥은요, 여기에 있는 이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을 때 진짜 맛있는 맛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시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는 부분만 읽는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 더잘 기억에 남거나 하지는 않아요. 우리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 감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2번, 인물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고 마음을 짐작하며 읽습니다.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는 것, 시를 읽는 좋은 방법일까요? 네, 맞아요.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는 것은 시를 읽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한번 모두 모아서 정리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1번부터 7번까지를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7문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할 거 없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3번은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시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시를 한번 잘 읽어보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두 개보다는 한 개.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우산 속에서 팔짱 낀두 사람. 어깨 동무한 두 사람. 더 따뜻해? 더 정다워. 자, 여러분, 이 시의 제목 기억나나요? 그래요. 이 시의 제목은 바로 우산 사용법이었어요. 우산 사용법? 선생님, 우산은 그냥 접었다 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시에서 말하는 우산 사용법은 그렇게 우산을 펴고 접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두 개보다는 한 개가 더 좋대요. 두 개보다 왜한 개가 더 좋지? 뭐든 더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더 좋대요. 왜요? 크면 더 편하고 좋을 텐데 뭐든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이 아래를 보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우산 속에서

책장을 낀두 사람, 어깨동무한 두 사람. 여러분,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는 건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행동이 아니죠.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친밀하게 친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산 하나, 작은 우산 하나를 같이 나누어 쓰다 보니까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때요? 두 사람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겠죠. 더 따뜻하고 더 정다운 사이가 되겠죠? 이 시는 비 오는 날 친구와 함께 우산을 썼을 때 느꼈던 좋은 기분, 좋은 느낌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만나볼게요. 이 시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비가 오는 날, 친구와 함께 우산을 나누어 썼을 때, 그때 느꼈던 그 따뜻함, 그 정다움을 표현한 시였습니다. 그럼 보기를 볼게요. 1번. 친구와 함께 우산을 썼습니다. 네, 그렇죠. 친구와 함께 우산을 나누어 쓴 것. 이것이 바로 시에 나타나 있는 상황이죠. 2번.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3번. 친구에게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우산을 빌려주었다는 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새 친구가 생겨 좋아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가 생겼다는 내용. 찾을 수 없죠. 이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5번.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를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를 맞았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 시는 친구와 함께 우산을 나누어 쓴그 상황에 대한 시였어요. 그러니까 알맞은 것을 골라라. 바로 1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우산 속에서 친구와 어떻게 하였나요? 라고 합니다. 우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우산 속에서 팔짱을 낀두 사람. 우산 속에서 어깨동무한 두 사람. 친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 거죠. 보기를 볼게요. 우산 속에서 친구와 어떻게 하였나요? 싸웠습니다. 싸웠나요? 아니요. 친구와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답게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했죠. 축구를 했습니다. 우산 속에서 축구를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산 속에서 잠이 들었나요? 아니요. 우산 속에서 잠이 든 것도 아니에요. 우산 속에서 춤을 추었나요? 아니요. 우산 속에서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죠. 마지막, 어깨동무를 하였나요? 네, 맞아요. 우산 속에서 팔짱을 끼고 또 어깨동무를 하였다. 그러니 친구와 어떻게 하였나요? 하면 5번을 골라주어야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도 답잘 찾았죠? 3번이에요. 이 시를 읽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를 읽고 나서 그냥 시를 읽고 이시 재밌었어. 좋아.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나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래야 그 인물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거든요. 하람이에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친구가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해줘서 고마웠던 적이 있어. 자, 어때요? 이 하람이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친구와 함께 우산을 나누어 쓴 경험. 비슷한 경험? 맞습니다. 하람이는 비슷한 경험 잘 떠올렸어요. 서진이. 선물 받은 우산을 잃어버려서 선물해준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선물 받은 우산을 잃어버린 상황이네요. 선물 받은 우산을 잃어버린 상황은 친구와 함께 우산을 나누어 쓰는 상황과는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이 시를 읽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의 이름은 바로 하람이가 됩니다. 하람.

다음 4번부터 6번 문제도 만나볼 텐데요. 4번부터 6번 문제는요. 단순하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각각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먼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볼게요. 여기에 있는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신나게 웃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가운데를 보니까 커다란 공처럼 생긴 박이 가운데가 뚝 하고 잘려 있네요. 이 안에서는 많은 보석들과 돈이 보여요. 자, 이 이야기는 바로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어요. 마음씨 착한 흥부는요,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보고 고쳐주었어요. 제비는 은혜를 갚으려고 박씨를 가지고 왔고, 이 박씨를 심으니까 이렇게 생긴 박이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 박을 딱 하고 갈랐더니 안에 여러 가지 보석들과 돈이 잔뜩 들어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흥부는 부자가 되었대요. 그런데 놀부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놀부도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똑 하고 분질러 버립니다.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치료를 한 다음 박씨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박씨를 심었더니 세상에 박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도깨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놀부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흠씬 두들겨 맞았대요. 하지만 마음씨 착한 흥부는 우리 형님 놀부를 도와서 함께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장면은 흥부네가 박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많은 금은보화를 갖게 된다는 그런 장면이었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그림일까요? 그래요. 바로 콩쥐 팥쥐 이야기인데요. 콩쥐와 팥쥐가 같이 살았는데 새엄마가 콩쥐에게 일을 맡겼어요. 곡식을 찧어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항아리를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보니까 항아리에는 끝에 구멍이 나 있었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세상에 항아리가 차지 않는 거예요. 그때 흑흑 울고 있으니까 두꺼비가 나타나서는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항아리의 구멍을 두꺼비가 막아주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콩쥐는 드디어 일을 다 마치고 마을 잔치에 갈수 있었대요. 도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단은요? 할머니가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요. 이 할머니는 밭에서 이렇게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나서는 너를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겨울에 진짜 맛있는 팥죽 만들 건데 팥죽 만들 때까지만 기다려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라 이 호랑이가 알겠어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올수록 팥죽을 만드는 계절이 다가올수록 할머니는 너무 슬프고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내가 곧 팥죽 다 만들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니. 그랬더니 송곳, 멍석, 지게 이런 알밤 친구들이 나타나서 팥죽 한 그릇씩을 얻어먹고는 할머니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를 이 친구들이 돌돌돌돌 말아서 강물에 버렸대요. 할머니는 살아남게 되었죠. 마지막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요. 바로 별주부전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토끼 그리고 자라가 있어요. 옛날에 용궁의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렸대요. 그랬는데 이 용왕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토끼의 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너 나가가지고 토끼의 간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한 거죠. 자라가 토끼를 데리고 이렇게 용궁으로 갑니다. 용궁으로 가서 진짜 토끼의 간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토끼는 꾀를 내어서 토끼의 간이 육지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라한테, 나 육지에 가서 간 가져올게 하면서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토끼는 살아남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토끼가 용궁으로 처음 구경 가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이야기들 머릿속으로 다 떠올렸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이에요. 장면 가에서 흥부의 마음은 어땠을지 쓰세요. 장면 가, 박을 딱 하고 열었더니 금은 보화가 절절

철철철 쏟아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가난했는데 돈도 많아지고 보석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흥부의 마음은 일단 기뻐요. 기쁘고 또 앞으로 가족들과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행복해요.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또는 신났을 것입니다. 또는 설렜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었다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흥부의 마음을 생각해서 정답을 한번 잘 적어보세요. 5번이에요. 장면 나와 라는 어떤 이야기의 한 장면인지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장면 나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흐흐흐, 울고 있는 친구, 이 친구 누군가요? 이 친구 바로 콩쥐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콩쥐 팥쥐라는 이야기다. 콩쥐 팥쥐 이야기에서 콩쥐가 이 항아리, 그러니까 독에다가 물을 다 채워야 하는데 못 채워서 슬피 울고 있는 장면. 이때 두꺼비가 나타났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별주부전이 아니라 콩쥐팥쥐다. 라를 볼게요. 라는 이렇게 자라 등 위에 토끼가 타고 있어요. 이 둘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용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왕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별주부전이라고 했어요. 별주부전. 그러니까 라는 1번 별주부전과 이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위표 모양으로 정답을 잘 적었을 거예요. 6번이에요. 장면 다에서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하여 쓰세요.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해라. 우리 조금 전에는 흥부의 마음을 짐작해 보았잖아요. 이번에는 할머니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할머니께서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밭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나요? 그래요. 바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와서 갑자기 멍멍 해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덩치도 엄청나게 큰데요. 그래서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해 본다면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놀랐어요. 그 다음 딱 뒤를 돌아보니까 호랑이인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를 한번 밭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아마 할머니는 놀라고 무서웠을 거야. 놀라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짐작해 볼수 있죠. 여러분도 이야기에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해요. 그 다음, 인물의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할머니 이렇게 뒤로 펄러덩 넘어지는 거 보이죠? 이게 깜짝 놀라서 그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썼다면 모두 다 정답이에요. 다음 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때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라라고 합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때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작품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 작품에 대한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 자, 여러분 두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이두 친구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작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지 떠올려봐. 그리고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과 장면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함께 정리하면 돼. 여러분, 이두 친구의 대화를 보니까 정답이 눈에 보이죠? 그래요.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 때에는요. 작품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써야 해요.
그 다음.

0: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도 함께 씁니다. 작품에 대한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 적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은 알맞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것을 적어야 할까요? 작품에 대한 우리 반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각을 적어줘야겠죠. 그러니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 라고 한다면 바로 가와 나를 골라줘야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예요. 이 그림과 관련 있는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그림을 잘 살펴보면 정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은 2학년 1학기 국어 만점왕 마지막 시간이에요. 북투 실전책 준비하고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회 1단원의 개념을 전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1단원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그 개념들을 떠올리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 그리고 2회, 7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도 신나는 공부 출발해 볼까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부터 함께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면 달라지게 될 점을 알맞게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평화 통일이 된 후에 한반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세연이 이산가족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거야? 친구들, 평화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럼 고통이 더욱 심해질까요? 아니죠. 현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될 거야. 우리는 통일을 했잖아요. 그런 언제 올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없겠죠. 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아니고. 성준이,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더 크게 달라질 거야? 이제 통일이 되면 서로 소통할 텐데요? 아니죠. 가을이, 인구와 자원이 증가하고 경제가 더 성장할 거야? 맞습니다. 자, 우리 인구, 남한의 인구, 북한의 인구 합치면 인구가 더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북한의 자원이, 지하 자원이 많이 있어요. 남한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 지하 자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인구와 자원이 증가하고 따라서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서빈이 대륙으로, 대륙으로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막혀 있어 이동이 어렵게 돼. 자, 지금 이것은요, 분단되었을 때예요. 자, 우리는 반도 지형이잖아요. 우리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분단되어 있으니까 지금 대륙으로 이어지는 길이 막혀 있어요. 하지만 평화통일이 된다면 대륙으로, 바다로 다 뚫려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교통의 중심지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어떤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하고 계세요. 자, 설명 내용 한번 볼까요? 남북 분단으로 군인을 훈련하고 무기를 생산하는 이 비용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대요. 자, 여기 뜻이 나오죠? 군인을 훈련하고 무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 이게 뭐예요? 국방비잖아요. 즉, 남북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 중에서 우리는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통일을 이루면 국방비를 줄여 교육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평화통일의 좋은 점이에요. 자, 우리가 해마다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까닭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평화통일이 된다면 그런 상황, 우리가 상상하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겠죠? 자, 따라서 국방비의 일부분을 줄여서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국방비였어요. 자,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지금 생태계가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 장소는요, 분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였어요. 즉, 분단의 장소였는데, 현재는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주변에 탐방로를 만들었대요. 이거 뭐예요? 평화의 길 말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리고 또 역사, 문화 자원이 많아 근처에 박물관을 만들었대요. DMZ 박물관이군요. 여기 DMZ 박물관. 박물관을 만들어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장소는 바로 무장하면 안 되는 곳, 비무장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무장지대 찾으면 4번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런데 보기를 보면 1번 전쟁기념관, 우리 친구들 가본 적 있나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기념관인데요. 전쟁의 역사, 특히 우리나라 6.25 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이제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기념관은 천안시에 있는 기념관이죠. 독립기념관,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독립운동했던 그런 기록들을 이곳에 가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철원노동당사 우리 공부했었죠.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은요, 서울과 경기 일대에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우리가 가서 등산도 할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5번까지 함께 푸는 문제네요. 다음은 정현이가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답사하고 쓴 글입니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정현이가 이 장소를 방문한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썼대요. 자, 기역을 다녀와서. 그러면 이 기역에는 이 정현이가 답사한 장소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6.25 전쟁 때 파괴된 다리와 멈춰선 기차가 있었다.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명절에 북한 땅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내는 이것도 볼수 있었다. 자, 친구들, 파괴된 다리와 멈춰선 기차. 자, 여기 장단역에서 선생님이 전쟁 중에 폭격을 받아서 멈춰선 기차가 이곳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곳은 바로 임진각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진각 관광지에는요, 파괴된 다리와 멈춰선 기차도 있지만, 또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절할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망배단도 있죠. 망배단.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4번, 기역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은 임진각 관광지지요. 북한이 만든 관광지는 아니고요. 2번, 남북

회의 장소로 사용된다? 자, 남북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우리가 공부했던 장소는 아마 판문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3번.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곳은 비무장지대. 4번. 평화누리공원을 만들어 평화통일기원 행사를 한다. 맞아요. 이 임진각 관광지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평화누리공원 만들었고요. 또 건축물, 평화의 종도 만들었었죠. 5번.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서로 넘어갈 수 없게 한 경계선이다. 이것은 휴전선, 군사분계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니은 선생님이 멀리 바라보며 절하다, 망배단이라고 했죠? 정답은 1번, 망배단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장소들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했고요. 보기에서 백두산, 우리 친구들 알지요? 백두산은요, 북한과 중국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 퀴즈에서 설명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우리 1단원에서 여러 장소를 공부했는데, 자, 힌트를 보면서 그 장소를 알아맞혀 봐요. 1단계, 이 장소에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힌트만 보고도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자, 어디죠? 자, 2단계,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이에요. 어디예요? 판문점이죠. 자, 3단계,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경비를 서고 있다. 이것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이 장소는 5번 판문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를 쓰시오. 자, 한번 여기 빈칸이 있는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지연이가 말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맞아요. 우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 공부했었죠? 그랬더니 유진이가, 맞아.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이곳으로 관광을 가기도 했어.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래. 그랬더니 영훈이가, 맞아. 배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기도 했었지. 자, 북한의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북한의 금강산이겠죠. 우리 금강산 관광 사업 공부했습니다. 경제적 노력에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자, 7번은 금강산이었어요. 자,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7.4 남북 공동성명 7월 4일에 남과 북이 공동, 동시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성명인 거죠. 자, 이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평화 통일을 위한 큰 틀, 큰 원칙을 발표했다 하면서 세 가지의 원칙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7.4 남북 공동성명 하면 항상 평화 통일에 관한 큰 틀, 큰 원칙을 얘기했다. 그것을 발표했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자, 개성에 공단을 세우기로 합의하였다. 자, 개성 공단, 우리 경제적 노력에서 공부했는데요. 개성에 공단을 세우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때입니다. 2000년에 있었던 정상회담 때 합의를 한 것이고요. 따라서 아니죠. 자, 2번 경의선, 동해선 연결을 추진하였다. 자, 이것도 경제적 노력에서 공부했는데 7.4 남북 공동성명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어서 3번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합동 예술 공연이 열렸다. 자, 이것은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는데 사회 문화적으로 노력한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 노력인데요. 자, 2018년에 남북한 합동 예술 공연이 북한에서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남한의 가수와 북한의 가수가 만나서 예술가들이 만나서 함께 공연을 펼친 거예요. 서로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7.4 남북 공동성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자, 원칙 큰 틀을 발표했다.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자, 우리 통일

이렇게 하자. 자주적인 방법으로 통일하자.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통일을 하자. 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자. 민족 대단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하자. 자, 이런 원칙을 발표했다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도 볼게요.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사진에 나타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친구들,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막 국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죠? 자, 여기 한반도가 그려진 깃발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요, 남한과 북한의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2018년에 있었던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개막식 때 남한 선수와 북한 선수가 함께 입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평화 통일의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 문화적 노력에서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볼게요. 1번, 국가 유산을 공동으로 조사하였다? 아니죠. 2번, 결의말 큰 사전 편찬의 배경이 된 건? 아닙니다. 3번, 남북 기본 합의서의 채택으로 이어진 거 아니죠. 지금 이것은 2018년도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언제예요? 1991년이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통일을 위한 사회 문화적 노력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세계에 남한과 북한이 하나임을 보여주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맞죠? 이 개막식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개막식 때 이렇게 함께 입장했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 남한과 북한이 하나임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5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0번, 11번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은 현우기가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민주화로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민주화 운동 공부했었는데요. 4.19 혁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4.19 혁명의 배경은 뭐였죠? 그래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 과정. 4.19 혁명 시위는 마산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마산 앞바다에서 중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시위가 더 확산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4월 19일에 전국에서 큰 시위가 벌어졌고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4.19 혁명 때는요,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시위에 참여를 했어요.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 자, 그럼 10번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4.19 혁명의 배경은 3.15 부정선거죠. 3.15 부정선거.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리고 11번입니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라고 했어요. 자, 전두환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이거는 훨씬 뒤에 일이고요. 이승만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게 정답이죠? 자, 광주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일어났다. 이건 5.18 민주화 운동 얘기하는 거죠. 계엄군이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도 5.18 민주화 운동. 5번,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요, 지금 4.19 혁명 이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다음 중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1번, 마산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이죠. 정부는 시민들의 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했나요? 아니에요. 이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계엄군을 광주로 보냈죠. 아닙니다. 3번,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맞섰다. 맞습니다. 4번, 박정희가 일으킨 군사 정변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난 건가요?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은요, 전두환이 신군부를 데리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니죠.
자, 5번 시민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고 헌혈을 하며 어려움을 극복했다. 네,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들이 이와 같은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3번,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선언의 이름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당시 여단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어요. 자, 이 선언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는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6월 민주항쟁 때 국민들이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대통령 직선제 실시였죠? 자,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에 대통령 직선제 실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자, 정답은 뭐예요? 6월 29일에 발표한 6.29 민주화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6월 민주항쟁 이후 달라진 생활 모습으로 볼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6.29 민주화 선언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1번. 선거를 통해 지역의 대표를 뽑습니다. 지방자치제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TV 뉴스에 방송할 내용을 정부가 확인합니다. 자, 이것은 언론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6.29 민주화 선언에는요, 언론의 자유도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아니고요.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얘기하는 거죠. 4번,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요. 누리집의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죠. 자, 따라서 틀린 건 2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역에 해당하는 산업은 무엇입니까? 자, 친구들, 우리 민주화에서 산업화로 넘어왔어요. 읽어볼게요. 6.25 전쟁 직후, 자, 그렇다면 1950년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은 면화, 사탕수수, 곡식 등 물자를 활용한 산업이 발달했었죠. 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면화로 면직물 만들고, 사탕수수로 이제 설탕 만들고, 밀로 밀가루 만들고. 자, 그래서 이런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자, 가발 산업은 가발, 가볍잖아요. 경공업이죠. 아니고, 자, 전자산업은 언제 발달했어요? 1980년대 발달했으니까 아니고요. 설탕 산업 맞죠?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드는 설탕 산업 발달했고요. 자, 자동차 산업, 자동차는 무거워요. 중화학공업.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80년대에는 자동차 수출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자,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도 이제 화학공업이니까 중화학공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로 봐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눈 크게 뜨고 읽어볼게요. 195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였나요? 자, 중화학공업은요, 1970, 80년대에 발달했죠. 자,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맞죠?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요. 1970년대에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으로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하였다. 자, 정보통신산업, 컴퓨터, 반도체 산업은 선생님이 1990년대라고 했죠. 틀렸네요. 자, 4번. 1990년대에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 경공업은 1960년대. 틀렸고요. 중화학공업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점차 감소했나요? 아니에요. 수출액이 점차 증가하면서 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산업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산업인지 볼게요. 이 산업은 많은 자본과, 그러니까 많은 돈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 선생님이요, 자본, 높은 기술력 하면 어떤 산업 딱 생각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바로 그렇죠. 우리 중화학공업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자, 무거운 제품, 중공업과 화학 제품, 화학공업을 함께 부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중화학 공업이죠. 자, 특히 1970년대, 1980년대에 크게 발달했어. 자, 그럼 보기에서 중화학 공업 찾아봅시다.

자, 설탕 산업은요, 1950년대에 발달한 것이고, 신발은 이제 가벼운 거니까 경공업이죠? 조선 산업, 조선, 배, 무겁습니다. 중화학공업, 맞죠? 자, 로봇 산업은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죠. 자, 문화 콘텐츠 산업도 이제 서비스업. 그래서 서비스 산업 200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국을 빠르게 이동해요. 이건 무엇의 발달입니까? 교통의 발달과 관련된 사진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1번, 라디오. 이것은 통신이죠? 2번은 아파트, 주거환경. 자, 3번, 컴퓨터, 통신이죠? 자, 4번, 이거 뭐예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개통이네요. 1970년에 있었던. 그래서 교통의 발달이니까 4번이 되겠죠? 자, 5번, 컬러 텔레비전, 통신이겠죠?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이 인물이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 인물인데요. 서울 청계천에 있는 기념관 벽에 설치된 동상입니다. 이 인물은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70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도 썼던 이 인물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바로 전태일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애썼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산업화의 진행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에 발생한 문제들이 되게 많았죠?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적으라고 합니다. 뭐, 주택 부족 문제 적어도 되겠고요. 선생님은 환경 오염 문제 적어볼게요. 그리고 교통 혼잡 문제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회 20번까지 함께 해결했고요. 오늘 2회 7번까지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분단으로 나타난 모습을 알맞게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분단으로 나타난 모습. 국방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남한과 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나요? 오갈 수 없습니다. 아니고요. 남북의 언어와 문화가 점차 비슷해지고 있나요? 차이가 커지고 있죠. 아니고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갈등 없이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나요? 갈등이 있는 적도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2번입니다. 다음 장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 장소가 분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맞게 설명한 것 찾아볼게요. 자, 가, 임진각, 정정협정? 이것은 판문점이죠. 자, 6.25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곳은 임진각이 아니라 거제도입니다. 자, 포로를 잡아서 이제 거제도에서 관리를 했는데, 거제도는 섬이다 보니까 이제 좀 탈출하기 어려웠던 그런 점이 있었고요. 자, 나, 비무장지대 전쟁 이후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거 맞죠? 다, 판문점 6.25 전쟁으로 멈춰선 기차 무너진 다리는 임진각 관광지죠? 자, 라, 철원 노동당사, 남한이 세운 건물이 아니라 이 철원이 북한 땅일 때 북한이 세운 건물이에요. 자, 그래서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달을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우리 판문점에서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어떤 거 해요? 뭐, 중간에 첼로 연주하는 사진도 본적 있죠?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이제 음악 연주회, 그리고 여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었죠. 자, 따라서 남한과 북한을 회의 장소로 사용합니다라고 선생님 적어 볼게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다음 사진과 관련된 평화를 위한 노력, 이거 남북 정상회담 정치적 노력이죠. 알맞은 것, 헤어져 살았던 이산가족이 만났다. 이것은 이산가족 상봉이고요. 자, 생태가 잘 보존된 지역을 탐방한 거 아니고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 통일에 대해 논의한 거 맞죠. 남북 선수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함께 입장한 건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말하는 거고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은 7.4 남북 공동성명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5번입니다. 분단으로 달라진 남한과 북한의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함께 연구하며 편찬하기로 한 사전의 이름이 있었죠? 무슨 사전?
결의 말큰 사전이었습니다.

0: 정답은 결의말 큰 사전. 자, 우리 사회문화적 노력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학생이 할수 있는 일로 적절한 것을 두 가지 골라볼게요. 자, 학생이. 자, 평화통일 걷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죠. 북한의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할까요? 학생이? 할수 없어요. 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할 수는 있죠. 자, 박물관을 세우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학생이? 할수 없어요. 자, 남한의 문화가 북한의 문화보다 우수하다고 여긴다? 아니에요. 모든 문화를 존중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1번, 3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눈 군사 분계선으로 남북 대립으로 인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이곳. 자, 군사 분계선을 우리는 다른 말로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휴전선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7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8번 문제 또 해결해 볼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자, 그 미국에서요.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에요.
1: 네.
0: 근데 그때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꽃놀이가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올라옵니다.
1: 네.
0: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에 살았었을 때
1: 네.
0: 거기를 통해서 이제 뉴욕에 있는 막 불꽃놀이를 보는 거 그걸 보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1: 네.
0: 특히나 투어리스트들 같은 경우에 진짜 와 장난 아니에요.
1: 우와.
0: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봤습니다.
1: 그 시기를 맞춰서 또 여행도 오시겠네요.
0: 일부러 그때 맞추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은요.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오,
1: 오,
0: 뭔가 가이드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1: 그쵸. 가이드에게 하는 질문.
0: 나도 보러
1: 맞아요.
0: 가는구나.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1: 그쵸.
0: 그렇습니다.
1: 이거는 눈으로 담기엔 좀 아까워요.
0: 맞아요.
1: 두고두고 봐야죠.
0: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는 좀 카메라 하나 있어서 쫙 당겨서 찍으면 좋겠어요.

0: No.
1: Many, many people.
0: Many, many
1: It'd be very
0: people.
1: crowded.
0: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어요.
1: Camera.
0: Camera. I have to forget.
1: No, don't forget.
0: Don't forget.
1: Don't forget.
0: Yes.
2: Don't forget. 아이고, 날짜 계산 잘못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또 불꽃놀이 보고
3: 아, 뭐 크리스마스에도 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2: 하긴
3: 나는?
2: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3: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2: 안 되겠습니다. 자, 영어 제가 잘 알려드려서 잘 알아듣고 말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3: 부탁드리겠습니다.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치세요.
4: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5: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4: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5: I better not forget my camera.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투어 가이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 네.
2: 이제 불꽃놀이 쇼를 보러 강으로 향합니다.
3: 와우.
2: 네.
3: 아우, 말만 들어도 설레요.
2: Right, 그 맨하탄이 있으면은
3: 예.
2: 뉴저지랑 그 사이에 그 허슨 리버,
3: 아,
2: 허드슨 강이 흐르거든요. 거기서 또 뭔가 이제 잘 보입니다.
3: 말만 들어봤지, 허드슨강 직접 이렇게 뭔가 여행을 한다니 꿈만 같네요.
2: 왕초보 영어로 보는 거죠.
3: 네. We're now heading. 헤딩은 이건데요?
2: 오케이.
3: 헤딩 투더 리버 포더 쇼. 불꽃놀이 쇼겠네요.
2: 그렇죠. 어디서 일단은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3: We are now heading. 뭔가 BING 느낌이고
2: 오케이.
3: 얘가 동사 같아요.
2: Alright.
3: Heading to 강으로 향하네. 아, 향하단가 보다. 그럼
2: 오케이.
3: 이게 여기서 끊을까요?
2: 거기서 오케이.
3: 네.
2: That's good.
3: For the 이거를 위해서. 불꽃놀이 쇼를 위해서.
2: 네.
3: 불꽃놀이.
2: 불꽃놀이. 여러분 먼저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진짜 이거 몇 분이나 맞힐지 궁금합니다.
3: 그쵸. 일단 불이니까 파이어겠죠, 뭐.
2: 오!
3: Fire. 불꽃이니까. Fire flower. Fire flower.
2: 와!
3: Play. 좀 긴데?
2: 잠깐만. 플레이까지?
3: 예. 놀이니까. Fire
2: 가끔.
3: flower playing.
2: 슬기 씨는 진짜.
3: 예.
2: You're different. You're
3: Oh,
2: something else.
3: yes.
2: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
3: 알아들을까요?
2: 아, 못 알아들어요?
3: 왜?
2: So,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3: 응?
2: For what? Oh, for the 불꽃놀이 show.
3: 응?
2: 정답은요?
3: 오?
2: Fireworks.
3: 불들이 일하는 건가 봐요?
2: Yes.
3: 아.
2: Okay, so fireworks. 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 예.
2: S가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됩니다.
3: 불꽃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2: 맞아요. 퉁퉁퉁퉁퉁 막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불꽃 혹은 불꽃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3: 네.
2: 자,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go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3: 예.
2: 조금 색다르게 우리 뭐라고 썼죠?
3: Heading.
2: 아하. 향한다라는 걸 썼습니다.
3: 네.
2: So head가 진짜 머리죠. 근데 보통 이렇게 나가잖아요.
3: 머리부터 가요.
2: Right. 왜냐면 눈으로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3: 예.
2: Right. So, 여러분들이 go to 대신에 head to 쓰게 되면 어떤 장소로 향하다가 되겠습니다. go도 상관은 없어요.
3: 네.
2: Okay. 자, 예를 들어서, 그 게이트 쪽으로 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자가 일단 뭐야? 하자.
3: Let's.
2: Let's. 그러면 향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3: Head to the gate.
2: 그렇죠. Let's head. 어디로? To the gate. Alright.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해볼까요? 그들은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3: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2: 그렇죠.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ead to도 사용빈도가 워낙 높아서요. 죄송하지만 알아야 돼요.
3: 네네네.
2: Alright. So, 아, 그냥 head가 동사구나. 머리가 아니구나. 자, 읽어볼게요. Let's head to the gate.
3: Let's head to the gate.
2: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3: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2: 네. 자, 그리고, 아마,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3: 네.
2: Head to 어디가 있고요.
3: 예.
2: Head for 어디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만약에 굳이 나눠야 되면,
3: 네.
2: Head to는 정확한 마지막 목적지를 보통 쓰게 돼요.
3: Have to.
2: 그리고 head for 뒤에는요,
3: 예.
2: 꼭 그게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어도 그쪽 방향으로 향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3: 예.
2: 그게 좀 옛날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원어민들은 그거 잘 구분도 못합니다. 실제로 본인들.

0: 그래서 그거를 섞어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투 써야 돼, 포 써야 돼 고민 너무 안 하셔도 돼요.
1: 무조건
0: 오케이?
1: 투로 갈까요?
0: 맞아요. 헷갈리면 투 쓰는 거
1: 네,
0: 추천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Okay. Alright. So, head to 어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한마디로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로 헤딩하고 있는다. Okay.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1: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0: 왠지 여기 마이크 하나 달려있을
1: 예,
0: 것
1: 깃발
0: 같아요.
1: 들고요.
0: 그렇죠. Very
1: 네.
0: nice. 자, 이랬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그걸 보게 되는가? Right? So, 우리의 미션. 그 유명한 7월 4일. 그쵸? 독립기념일.
1: 네.
0: 불꽃놀이 말인가요?
1: You mean 당신은 의미하나요? 의미해요. The Fourth of July fireworks. 7월 4일에 불꽃놀이.
0: 네.
1: 그 유명한 그거 말인가요? 그러니까 유명한이 들어가야겠네요.
0: That's right.
1: 그러면 the famous 하겠습니다. famous.
0: 마우스인가요? 이거 뭔가요? 오케이. 자,
1: 뭐라고요?
0: 아니, 마우스가 여기 써 있길래.
1: famous예요.
0: 아, 페이머스입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자, you mean the famous Fourth of July fireworks? 아, 왜 굳이 이를 넣어가지고?
1: 아, 이를 꼭 넣어야 되게 생겼잖아요,
0: 근데
1: 제가.
0: 그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1: 그니까요.
0: 이를 뒤에 넣어줘,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1: 확실히 마우스님께서 마우스냐 뭐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가 길어질 때 제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0: 느낌이 뭔가 세죠?
1: 예.
0: 네. 자, famous 하다는 것은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꼭 그렇다고 해서 popular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popular는 인기가 있는 이고요.
1: 네.
0: famous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에서 솔직히 말해서 Fourth of July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사실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정확하게 The 4th of July, 4월, 7월 4일은요,
1: 네.
0: Independence Day라고 해서 독립기념일. 아마 이제 뭐 뉴스나 뭐 역사 관련해가지고 이 단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영화 제목이기도 했었죠, 한때. 그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이 나라면 불꽃놀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뭐죠?
1: You
0: You
1: mean?
0: mean. 뭘까요? You mean.
1: 당신은 의미하나요?
0: 맞아요. Essentially, 그게 맞습니다. 오케이?
1: 오.
0: 당신은 의미하나요? 좀 의역을 하니까, 혹시, 뭐뭐 말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1: 네.
0: Okay, so, you mean 하고 나서 명사를 그냥 넣어버리면, 혹시, 명사 말인가요? 그걸 뜻하나요? 그쵸?
1: 오.
0: So,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전체가 명사 덩어리인 겁니다.
1: Yes.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왕초보 얘기를 한 거예요.
1: 오?
0: 왕초보 영어 얘기를 한 거예요.
1: 어머,
0: 그래서,
1: 반가워라.
0: 당신 말은 혹시 그 영어 프로그램 말하는 건가요?
1: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0: 그죠?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이렇게 하는 거죠. 자, how about this? 자, 어떤 배우 얘기를 막 하는데,
1: 네.
0: 이래 볼게요. 아, 그 잘생긴 배우 말인가요? 한번 해볼게요.
1: You mean the handsome actor?
0: 그렇죠. You mean the handsome acto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lright.
1: 네.
0: So, 커마를 살짝 쉬어주면은
1: 예.
0: 느낌이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1: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0: You mean the handsome actor?
1: You mean the handsome actor?
0: Alright. 자, 이번에는 본문 가보도록 할게요.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1: You mean the famous Fourth of July fireworks?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네, 그곳은 사람들로 꽉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진짜,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느낀 게한 두세 번 정도가 있었는데, 제일 당연히 많았을 때는 마지막 연말에
1: 예.

0: 다운할 때 아. 맨해튼에 정말 못 걸어 다녀요. 아시겠지만 그냥 가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럼 떠서 가요.
1: 우와. You know?
0: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파이어워크스가 유명한 게 있거나 할 때 네. 정말 사람 많거든요.
1: 오, so, 가보고 yeah. 싶네요. Yes, the will be packed with people.
0: All right.
1: 아, packed with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0: 그렇죠. 어,
1: 사람으로 뭔가 가득 뭔가 팩되어 있는 거.
0: 맞아요. 왕초보 영어에서 몇 번 나온 적이
1: 아,
0: 있기는
1: 그래요?
0: 해요.
1: 팩 될 거예요.
0: 그러면,
1: 그곳은.
0: 아, 저기 그래도 약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Pack with people인데? 요? Pack, 그러면은.
0: Will be.
1: 여기까지 할까요?
0: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그곳이니까 장소를 뜻하는 place를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요?
0: Alright.
1: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0: Alright.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 말하기보다는 그냥, 네. 아, 거기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 place.
1: 예. Yeah.
0: 맞습니다. Alright, 어떤 장소, 어떤 곳. So 여기서는 the place니까 그 곳.
1: Yeah.
0: 내가 방금 말한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곳을 mm-hmm. 얘기를 하겠죠. The place.
1: Yes.
0: 자, 가득 차다, 꽉 차다라고 할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뭐 filled with, 뭐 crowded with 많이 들어봤을 건데
1: 네.
0: 실제로 원어민들이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acked입니다. 그래서 yeah.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거를 건드리고 싶어요.
1: 좋아요.
0: 그래서 이 pack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1: 예.
0: 뭔가가 packed 돼 있다는 건 정말 꽉 차 있는 건데
1: 네.
0: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0: 도대체 뭘로 차 있는지 쓰고 싶다.
1: 그럼 with가 들어가는군요.
0: That's right. So 여기서는 the place will be packed 될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 있죠. 근데
1: 네.
0: 도대체 뭘로요?
1: With something.
0: With
1: people.
0: People.
1: Yeah.
0: 뭘로 찾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쇼핑몰을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5억 명이 있는 거예요.
1: 와우.
0: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해볼게요. 그 몰은 꽉 차 있다. 일단은 현재형 거기까지만.
1: The mall be packed.
0: The mall is packed. 깜짝 놀랐습니다.
1: Yeah.
0: The mall is packed. Okay. 지금 카메라 감독님도 동화 아닌데 이런 느낌. So the mall is packed. 근데 사람들로.
1: With people.
0: There you go. The mall is packed with people. 자, about this.
1: Yeah.
0: 그 방은 꽉 차 있었대요.
1: 예. Yeah.
0: 근데 학생들로 꽉 차 있었대요. 자, 근데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방은 꽉 차 있었다.
1: The 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0: 학생들로 students.
1: Students.
0: 아주 좋습니다.
1: Yeah.
0: 도대체 뭘로 packed 돼 있느냐? 그건
1: with students.
0: 뒤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0: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와우. The mall is packed with people.
1: The mall is packed with people.
0: Mm-hmm. The 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1: The 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0: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옵션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죠?
1: Yeah.
0: 아,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예 말을 못했다가 예전에는.
1: 그죠.
0: 그리고 나서 뭐가 많은 뭐가 있다. Oh, there are many 이런 걸 막 해보기도 하고.
1: Yeah.
0: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장소가 packed with people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1: 우리는 그저 붐빈다.
0: 맞아요.
1: 뭐 crowded.
0: 뭐 그거를 아는 것만 해도 좋은 거지만 계속 여러 가지 중에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뇌가 가장 편하고 익숙한 거를 뽑기 시작합니다. 네, 이 중에서 순간적이죠. 우린 생각도 못 할 때 탁 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1: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0: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Yes.
0: 어?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1: 무조건 찍어야 되거든요.
0: 꼭이네요, 이거는.
1: 예, 왜냐면 이거 좋아요 많이 받아요.
0: 어,
1: 예.
0: 100%인가요?
1: 그럼요. 100개 이상입니다.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써주는데요. Head better이군요. I ha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하겠습니다.
0: Okay, spelling C-A-M-E-R-A.
1: 네.
0: Okay. 자, 카메라라고 아예 그냥 외래어처럼 발음을 해버리면 오히려 스펠링이 더 쉽기는 하죠.
1: 네.
0: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그렇습니다. 카메라. 근데, 솔직히, oh, this is my camera. 라고 할까요?
1: 아니요.
0: 아닌 느낌 있죠?
1: 예.
0: 강세 어디 둬야 될 것 같아요?
1: camera.
0: 맞습니다.
1: 오.
0: 일단은 A에 강세를 주고요.
1: 네.
0: 카로 가지 마시고, 캐로.

0: 가보세요.
1: Cat.
0: 그래서 앞에 강세를 꽝 찍어서 뒤에 강세를 다 끌어오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Camera. Camera.
1: Camera.
0: 오.
1: Camera.
0: 와. 너무 좋았어요, 지금 거. Okay. So camera. 해서 camera. Mra, mra. 얘는 거의 흡수가 되죠, 그렇죠? Okay.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슬기 씨가 여기 헤드군요 한 이유는
1: 네.
0: 저는 알고 있어요. 슬기 씨가 이미 이 패턴 들어본 거예요.
1: 어디서 okay? 많이 봤어요.
0: Right.
1: 네.
0: 자, 우드가 아닙니다.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had better 동사 원형. 오케이. Okay? 오늘은 not이 들어가 있지만 일단 hold 할게요.
1: 네.
0: had better 동사 원형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자, 뭐 예를 들어 you had better, I had better, she had better. 주어에 상관없이 얘는 모양이 전혀 안 바뀌어요.
1: 아.
0: 자, You had better do something. 이거는 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인데 말투가 중요한 게 강해요.
1: 오.
0: 경고 수준.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어.
1: 오.
0: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나 이거 꼭 해야겠다. 나 안 하면 큰일 나겠다.
1: 예.
0: 여기서도 뭐냐면 나 카메라 안 가져가면 나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Had better 동사원형. You had better win. 이거 뭐야?
1: 너는 이기는 게 좋을 거야.
0: When. 너 이기는 게 좋을 거야. 너 지금 계속 졌어. 막 이러면서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헤드 나왔다고 과거형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 네.
0: 하는 게 좋을 거야. 좋을 걸.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였죠? 잊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자, 보통 헤드 배럴 좀 아는 분들도 이건 어떻게 쓰지? 부정 어디다 넣어야 되지? Don't 들어가야 되나? 헤든트인가? 고민하시지 말고 had better not 동사원형.
1: 되게 심플했네요.
0: 심플해요.
1: 네.
0: So you'd better not do it. Oh, she better not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너 이기는 게 좋을 거야는 you better win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지는 건 뭐예요?
1: Lose.
0: Lose. 너 지는 게 좋을 거야. 일단 말이 안 되지만 한번 해보세요. 너 지는 게 좋을 거야. 일단은
1: you had better lose.
0: 그렇죠. 근데 바꿔볼까요? 너 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1: You'd better not lose.
0: 그렇죠. 이러니까 말이 되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걸.
1: 강하게. She had better not lie.
0: 그렇죠. She had better not lie.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발음이나 이런 거 할 때.
1: 예.
0: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head를 주어랑 합쳐버리세요.
1: 아하.
0: 원어민들의 99.999%는 그렇게 할 겁니다.
1: Yes.
0: Okay? So 여기서도 you had better 보다는 you'd better not.
1: You'd better not.
0: Alright? You, do 인데 do 사운드가 거의 안 나요. You'd better. You'd better.
1: You'd better.
0: She'd better. She'd better. 이렇게 하는 거 저 추천드릴게요.
1: Yes.
0: 자, 그렇게 좀 발음이 흐트러져도 한번 그렇게 발음해볼까요? Okay. You'd better not lose.
1: You'd better not lose.
0: Oh, she'd better not lie.
1: She'd better not lie.
0: Alright. 그래서 저는 이것만 연습하는 건 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had better 동사원형을 먼저, 그 다음에 had better not 동사원형으로 부정형도 해보기. 아시겠죠?
1: 점차적으로 뭔가 옵션을 바꿔가면서.
0: Of course.
1: 좋은데요?
0: Right. 그리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할 때 웃으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카메라 잊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강한 느낌이죠?
1: 예.
0: 안 있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I'd better not. 심각하게 가야 돼요.
1: 근데 이게 진짜 표정으로 하지 않으면은, head도 그렇고, better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좋은 표현들이라.
0: 맞아요. 뭔가
1: 하지 않는 게 좋을 걸? 이게 연결이 안 돼.
0: 맞아요. 예. Okay. 액팅을 제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1: Okay.
0: Alright. 읽어볼게요.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1: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네, 미션 복습하겠습니다.
1: 네.
0: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1: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좋아요. 두 번째 미션은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1: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그렇죠. 안 있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2: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3: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2: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자,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자, you mean 뭐뭐뭐?
1: 네.
0: 이런 느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영어 프로그램 말인가요? 당신 아, 말은 그 영어 프로그램이요?
1: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0: 그렇죠. 자, 두 번째.
1: Yes. 어,
0: 그 잘생긴 배우 말이요?
1: 아, you mean the handsome actor?
0: That's right. 자, 하나 더요.
1: 네.
0: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1: 아,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어, 좋습니다.
1: 오.
0: 자, 이 부분 좀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1: 네.
0: You mean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1: Yep.
0: 자, 읽어볼게요.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You mean the handsome actor?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Had better not. 저는 주어랑 붙이는 거 더 추천드릴게요.
1: 네.
0: 아니어도 괜찮지만, 자, 걔는,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1: She'd better not lie.
0: 오, 좋아요. 강하게 들어갔어요. She'd better not lie. 이렇게.
1: Yes.
0: 자, 너 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뭔가
1: yeah.
0: 뭐 코치님인가 봐요. 네.
1: Okay, okay. Hey, hey, hey. You'd better not lose.
0: 저 안 이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
0: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주어를 I로 잡아볼게요. 어,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어, 제 카메라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1: Oh,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오, 카메라도 발음 좋아졌습니다.
1: Yes.
0: Very nice.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had better not lie. You had better not lose.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네, 여기도 she'd better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you'd better 아시겠죠?
1: 네.
0: Alright,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5: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4: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5: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1: Wow!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2: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1: Oh,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2: Oh, yes, don't forget.
1: Yes.
0: Oh, great job, you
1: wow.
0: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ey have been co-workers for 10 years.
0: 아, 굉장히 긴 문장이었습니다.
1: 네.
0: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현재도 결론적으로 그렇다. 이기 때문에 have PP를 썼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had better not
1: 오.
0: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1: 네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 쉬시면서 영어 복습도 조금 해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By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 제목을 이제 하나씩 다 지어내야 된단 말이죠. 5강을 준비하면서 5강의 강의 제목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잡은 게 바로 반대로 말하는 진짜 속마음입니다. 반대로 말하는 진짜 속마음. 5강의 제목을 외우면 오늘 공부할 건 끝이야, 사실은.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멋진 강의명을 만들 수 있을까? 선생님도 감탄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이 강의 제목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적인 내용이 다 여기서 나올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러한지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화면 보면서 로그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장면인데요. 이런 경우 친구들 많이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친구랑, 여자친구랑 갔네, 이 친구는. 친구랑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무려 30분이나 늦게 이 모자라 보이는 친구가 늦게 온 거야. 그래서 이 여자친구 화가 났겠죠? 그래서 막 그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참 빨리도 왔다라고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어? 나 늦은 거 아닌가? 나 빨리 온 건가? 하고 착각했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빨리 왔다고 칭찬해주는 말이 아니잖아. 늦게 와서 나 지금 몹시 화났거든. 이 말을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 학생이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으면 안 되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여학생은 반대로 말했을까? 너 이렇게 늦게 와도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듯 시원찮은 판에 왜 반대로 말했을까요? 반대로 말해서 얻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번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기대가 크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학습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어, 기억하세요. 반어. 반어라는 말을 기억하면 돼요. 반대로 말하는 진짜 속마음이 5강의 제목이었잖아요. 그게 반어야, 반어. 다 이어져요.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런데 겉으로, 밖으로 내뱉은 말이 반대로 나오는 거야.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나오는,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반어라고 합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반대 반자에다가 반대로 말한다. 말 어자. 반대로 한 말. 반어. 쉽죠? 반어. 반대로 말했다. 이렇게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도까지 나오네.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반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역설을 배울 텐데 막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게 왜 헷갈리지? 반어, 반대로 말하는 거 쉽지 않나? 그렇죠? 다음 시간 역설 배울 때도 헷갈리면 안 돼요. 반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반어, 왜 일부러 반대로 말하는 거지? 사람 헷갈리게. 그러면 안 돼요. 그 상황 맥락 속에서 반대로 말했지만 반대로 말하는 내용에 충분히 그 의도가 잘 전달돼요. 예를 들어서 막 장난치다가 복도에 있는 뭘 깼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참 잘했다. 그럼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맥락상으로 아, 우리를 혼내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막 잘난 척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 잘났어 정말.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아, 나 지금 잘났다고 인정해 주는 건가? 칭찬해 주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 맥락상. 그런 나를 꾸짖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맥락이 통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겉으로 표현한 말과 화자의 진짜 속마음이 지금 반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에 반대. 전하려는 말을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래 기억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조할 수 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대상을 비꼬거나 비판하는 태도, 주로 비판의 의도, 비꼬는 태도, 풍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글에서 반어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어법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사용된 문학작품 하나를 감상해 보면서 와, 반어법에 저런 효과가 있었어 라고 무릎을 탁 칠 만한 작품 하나 준비했어요.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인데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기 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 상황을 설정하고 보니까 지금 화자 나와 당신은 지금 어떤 사이에 지금 떨어져 있어. 그렇죠? 헤어져 있는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말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아, 좀 서운하다고 생각할까? 그럼 좀 양보.
무척 그리다가 또 잊었노라. 잊었노라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그래 내가 조금 더 양보. 믿기지 않아서 또 잊었노라. 하지만 잊었노라는 같아.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이 부분이 별표야 별표.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이 부분에 이제 집약돼 있거든요.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아니 있고와 못 있고의 차이가 있어요. 못 있고라고 하지 않고 아니 있고라고 했단 말이야. 못 있고는 어쩌다 보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잊으려고 했는데 잊을 수 없었네 이거고 아니 있고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난 절대 잊지 않겠어. 의지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때 이제 아니라는 부정어를 쓰는 거예요. 나는 절대 잊지 않겠어라고 하고 있는 그 의지가 들어가 있다 보면 돼요.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그러니까 이거를 떠올려 보니까 이건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걸 알수 있죠. 그렇죠? 절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잊었노라라고 이제 말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한 거야. 사실은 당신 절대 나는 잊을 수 없고 늘 그리워하고 있었어요라는 말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때요? 반어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해서 시의 주제를 강조해서 드러내주는 이런 마법이 일어나고 있죠. 반어법은 이렇게 잘 사용하면 멋진 표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 반어법, 반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반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핵심 한컷 순삭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어의 뜻 정확하게 알아도 되죠?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어, 반대로 말한다. 겉으로 표현한 말이 속으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의도, 속마음과는 반대로 말하는 거, 반어, 잊지 않겠죠?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어요? 반대로 말하는 진짜 속마음. 이게 반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일부러 반대로 말하는 거야? 어떤 효과 때문에? 이거죠. 의미를 강조해요, 강조. 그냥 내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인상적으로 오랫동안 남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인상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어를 사용하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해 봐야겠죠? 선생님이 준비한 댓글 미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방 한번 보세요. 이 남학생 아까 놀이공원에 늦은 그 친구인가? 어쨌든 이 방을 보니까 와,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엄청 지저분하죠? 이 모습을 방문을 열고 어머니가 보셨어요. 이런 말씀하시겠죠? 너이 방골이 이게 뭐니? 대체 언제 치울 거야? 하면서 또 화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그대로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반어는 아니죠. 이 상황을 우리 재밌게 반어법을 사용해서 어머니의 이 말풍선 안의 내용을 바꿔보는 겁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 줄게요. 와, 우리 아들 방 특급 호텔 스위트룸이야.

0: 아주 그냥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말하면서 좀 아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을 바꿀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 대사 내용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쌤 댓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부디 제발 꼭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이모 이 선글라스 어때? 굉장히 멋지지? 이모 새로 장만했잖아. 그런데 이 선글라스가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야. 수상한 선글라스야. 수상한 선글라스. 이 선글라스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어떤 능력인지 궁금하지? 이 선글라스를 보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면 우리 친구들 마음의 색깔을 알 수가 있어.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마음의 색깔이 무슨 색일까? 노란색이네, 노란색이야. 호기심이 가득해. 오늘은 혜은 선생님이랑 어떤 국어 공부할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지. 어때? 이모가 딱 맞췄지? 이 선글라스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모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에요. 어쨌든 오늘 우리 문어책방 왔으니까 이모가 책을 추천해줘야지. 어떤 책 읽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응? 응? 물건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이야기책을 추천해달라고? 물건의 소중함이라. 있어. 바로 수상한 선글라스. 이 선글라스도 수상한가 봐. 이모 거와 조금 비슷한가? 왜 수상한 선글라스인지 문어책방에서 읽고 가. 알았지? 자, 그럼 오늘은 더 기분 좋게 혜은 선생님이랑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문어 이모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거예요. 알았죠? 응.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준 수상한 선글라스, 수상해 수상해 수상한 선글라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단원 제목이 짜임새 있는 글, 그리고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이잖아요. 자,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인 수상한 선글라스 읽고 우리 재미와 감동을 발표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런데 이책 읽기 전에 우리가 얘기해 보면 좋은 것이 있어요. 친구들, 혹시 알뜰장터, 알뜰 나눔장터 가보았던 경험이 있나요? 알뜰장터라는 것은요,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파는 곳, 그러니까 중고 제품들을 저렴하게 사고 팔기 위해 임시로 여는 장터를

장터, 알뜰 나눔 장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 갔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조금 떠올려 보고 이 동화를 읽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수상한 선글라스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64쪽이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야 할 것은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떠올려야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수상한 선글라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눈부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나오지요? 토요일 오후예요. 자,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눈부시대요. 날씨가 굉장히 좋나 봐요. 중앙공원에는 초록색 나무가 많아 기분까지 상쾌했습니다. 장소도 나오지요. 어디예요? 중앙공원이에요. 공원이에요, 장소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찾아왔는지 공원은 무척이나 북적였습니다. 자, 우리 북적북적, 북적이다. 자, 이런 표현 이야기 읽으면, 책 읽으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전부 찾아왔는지 공원이 무척이나 북적북적거렸대요. 자, 어떤 인물이 말을 합니다. 와,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게, 물건도 많아. 사고 싶은 게 많겠는걸? 자, 지금 중앙공원에는요,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대요. 공원에서 열린 알뜰장터에 간 은소리와 한소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사람들이 왜 많이 모였는지 알겠어요. 왜요? 중앙공원에서 알뜰장터가 열린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인물 이름이 나오지요? 은소리와 한소리. 자, 여기에서 말한 사람이 각각 은소리와 한소리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은소리와 한소리는요, 둘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자, 그런데 지금 은소리와 한소리가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자, 휘둥그레지다. 이것도 우리가 책 읽으면 많이 만나는 표현입니다. 자, 휘둥그레지다. 어떤 표현이에요?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되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 이런 표현이죠. 자, 우리 휘둥그레지다라는 말쓸 때, 레, 어휘입니다. 휘, 둥, 그, 레, 어휘예요. 어휘, 지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은소리와 한소리가 왜 그런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 공원에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으니까 놀란 것이죠. 공원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눠 쓰고 아껴 쓰면 우리도 지구도 행복해요. 자, 현수막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현수막 알죠? 천인데 문구가 적힌 천. 우리 친구들 학교 입학하는 날 혹은 이제 개학하는 날 입학을 축하합니다. 개학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그 교문에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자, 지금 알뜰장터 현수막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나눠 쓰고 알죠? 내가 썼던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자, 그리고 아껴 쓰면, 아껴 쓰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아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씻을 때 물을 아껴 쓴다면 비누칠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가 놓고 비누칠을 하는 거죠. 자, 화장지 쓸 때, 네칸쓸 것을 두 칸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바로 아껴 쓰는 겁니다. 자, 나눠 쓰고 아껴 쓰면 우리도 지구도 행복하대요. 알뜰장터의 좋은 점을 지금 현수막에 적어 놓은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함께 문제 풀어 볼게요. 이야기의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자, 현수막 부분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이죠. 중앙 공원에는 초록색 나무가 많아 기분까지 상쾌했다. 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찾아왔는지 공원은 무척이나 북적였다. 라, 공원에서 열린 알뜰장터에 간 은소리와 한소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어디였어요? 그래요, 이거죠. 중앙공원에는 초록색 나무가 많아 기분까지 상쾌했어요. 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공원에 전부 왔는지 무척이나 북적였어요. 물건도 많았죠. 그래서 은소리와 한소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 그리고 공원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죠. 자, 이 순서로 우리가 글을 읽은 거예요. 자, 그럼 순서대로 기호를 적는다면 나타라 그리고 뭐예요? 가 이렇게 되겠네요. 17번 됐죠? 자, 잘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글 읽고 풀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18번 문제예요. 공원이 북적인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공원이 왜 북적북적거렸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근데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공원에서 알뜰장터가 열렸기 때문이죠? 1번 음악회가 열려서 아니고요. 2번 알뜰장터가 열려서 맞습니다. 새로운 놀이기구가 생겨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모여서 사람들이 소풍을 가기 위해 모여서 전부 아니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요. 19번 문제도 풀어봐요. 인물의 기분이나 행동에 알맞은 까닭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이 부분은요. 인물의 기분입니다. 자, 그리고 왜 이런 기분이 들었는지 이 옆에 것과 바르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자, 기분이 상쾌했대요. 왜 상쾌했을까요? 알뜰장터에 사람과 물건이 많아서요? 공원에 초록색 나무가 많아서요? 맞아요. 공원에 초록색 나무가 많아서 기분까지 상쾌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알뜰장터에 사람과 물건이 많아서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됐다고 했죠. 자, 이렇게 19번 풀었고요. 20번도 풀어볼게요. 알뜰장터를 열면 좋은 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우리 이글 읽으면서 알뜰장터의 좋은 점 생각해 보았어요. 바로 현수막에 적힌 문구에서요. 나눠 쓰고 아껴 쓰면 우리도 지구도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뜰장터를 연 것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알뜰장터를 열면 나눠 쓰고 아껴 쓸수 있어.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도 지구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글에서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야기 이어서 읽어볼게요. 현수막에는 환하게 웃는 한 아저씨의 얼굴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오늘 행사를 주최한 여러 단체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현수막이 있었어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읽었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나눠 쓰고 아껴 쓰면 우리도 지구도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고, 한 아저씨의 얼굴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저씨의 얼굴도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이 행사를 주최했다는 게 뭐예요? 이 행사를 열었다는 거죠? 이 행사를 연 여러 단체의 이름도 이렇게 현수막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만 읽어도 이와 같은 현수막을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좋거든요. 알았죠? 자, 계속 이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공원 곳곳에 흰색 천막이 쳐져 있고, 천막 안과 밖에는 많은 물건이 놓여 있었대요.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떠올려 보세요. 아, 공원 곳곳에 흰색 천막이 쳐져 있었구나. 우리 친구들 운동회 하면 학교에서 운동장에 흰색 천막 칩니다. 그럼 친구들이 천막 밑에서 다음 경기할 때까지 대기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 천막이 있고, 천막 안과 밖에 물건이 놓여 있었대요. 자, 그런 장면을,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나눔장터, 변신장터, 분실물장터 등 팻말에 쓰인 글씨들이 보였대요. 자, 이제 팻말이 이렇게 있는데요. 팻말에 뭐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나눔 장터, 변신 장터, 분실물 장터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친구들? 알뜰장터의 종류이지요. 지금 중앙공원에서 알뜰장터를 열었는데요. 나눔장터도 있고, 변신장터도 있고, 분실물장터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알뜰장터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 종류를 적은 팻말이 있는 거죠. 땅바닥에 자리를 깔고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사람도 많았대요.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내놓은 벼룩장터를 지나 쌍둥이는, 그러니까 은소리와 한소리는 나눔장터로 향했대요. 장소를 이동했네요. 알뜰장터 내에서 벼룩장터를 지나서 나눔장터로 간 거예요, 쌍둥이가. 자, 여기 벼룩장터 이름이 되게 웃기죠? 자, 벼룩장터는요, 물건을 하도 오래 사용해서 벼룩이 나올 정도로 오래 썼다. 그런 물건을 파는 장터를 벼룩장터라고 해요. 벼룩은 곤충입니다, 친구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알뜰장터의 다양한 종류를 알수 있었고, 지금 쌍둥이는요, 벼룩장터를 지나서 나눔장터로 향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뜰장터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공원 곳곳에 천막이 쳐져 있었죠? 흰색 천막. 맞습니다. 2번, 팻말에는 판매하는 물건들이 적혀 있었어요? 자, 판매하는 물건들이 팻말에 적힌 것이 아니라, 벼룩장터, 분실물장터, 이런 알뜰장터의 종류가 적혀 있었죠? 아닙니다. 3번, 천막, 안과 밖에는 많은 물건이 놓여 있었다? 맞아요. 4번, 현수막에 환하게 웃는 아저씨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맞고요. 5번, 땅바닥에 자리를 깔고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사람이 많았다. 자, 이 문장도 있었어요.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와 같은 문제를 놓치지 않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팻말에는 알뜰장터의 종류가 적혀 있었다. 자, 22번입니다. 이 글에 나온 알뜰장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글에서 알뜰장터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구나 우리가 파악했어요. 나눔장터도 있고, 변신장터도 있고, 분실물장터도 있구나. 아, 벼룩장터를 지나갔다고 했으니까 벼룩장터도 있겠군요. 1번, 나눔장터 있어요. 변신장터 있어요. 벼룩장터 있어요. 한마음장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없었죠. 분실물장터 있습니다. 자, 종류가 아닌 건 4번이 되겠네요. 23번입니다. 기억을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은 벼룩장터입니다. 자, 벼룩이 나올 정도로 오래 사용한 물건을 파는 곳을 벼룩장터라고 하는데요. 함께 볼게요. 재훈, 벼룩장터는 알뜰장터와 따로 있는 곳이야. 자, 따로 있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중앙공원에서 알뜰장터를 열었고, 알뜰장터 안에 벼룩장터가 있는 거죠. 벼룩장터는요, 알뜰장터의 한 종류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소영, 벼룩장터는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내놓은 곳이야. 맞죠? 자,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소영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장소의 이동에 따라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장소의 이동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쌍둥이들은요,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내놓은 벼룩장터를 지나서 쌍둥이는 나눔장터로 향했어요. 자,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내놓은 벼룩장터를 지나 쌍둥이는 어디로 갔다고요? 나눔장터. 자, 나눔장터 적어줄게요. 자, 24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 보았고요. 자, 이어서 글 읽어볼게요. 자, 이제 나눔장터로 쌍둥이가 갔습니다. 자, 누군가 얘기하네요. 자, 나눔장터로 오세요. 여기서 사는 물건들의 수익금은 모두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인대요. 자, 수익금이라는 것은요, 이익으로 들어온 돈을 수익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라는 글자는요, 거두어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추수라고 하잖아요. 이때 수랑 같은 수예요. 거두어들이다. 거두어들이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익은요, 이익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금은 뭐겠어요?

돈을 뜻하는 거죠. 현금 할때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들어온 돈을 수익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 수익금은요, 불우한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인대요. 은소리와 한소리는 나누면 행복해요 라고 쓰인 앞치마를 맞춰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대요. 자, 사람들이 앞치마를 입고 있는데 그 앞치마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나누면 행복해요. 자, 은소리가 말합니다. 우와, 저 가방 정말 예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을 아껴서 모아놓는 건데. 자, 가방을 사고 싶은 은소리의 마음을 알수 있죠. 은소리는 수많은 물건을 훑어보느라 한소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자, 한소리가 말합니다. 은소라, 내 줄넘기를 사기로 했잖아. 그것부터 찾아봐야지. 둘은 어느새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를 파는 곳까지 왔습니다. 판매대 위에는 다양한 선글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지금 쌍둥이가요, 나눔 장터에 와서 가방도 구경하고 물건을 이것저것 훑어보고요. 어디까지 갔어요? 은행나무 뒤에 있는 선글라스 파는 곳까지 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물, 사건, 배경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인물, 사건, 배경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 보지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인물이라는 것은요, 이야기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인물은 맞아요. 은소리, 한소리,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죠. 자, 사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맞아요. 은소리와 한소리가 어디에 왔어요? 나눔 장터에 와서 수많은 물건을 훑어보고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 파는 곳까지 오게 되었죠. 이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쌍둥이들은 어디에 갔죠? 맞아요. 나눔 장터. 알뜰 장터 안에서도 나눔 장터에 간 겁니다. 자,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도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5번입니다. 은소리가 기억과 같이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을 아껴서 모아놓는 건데. 자, 왜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했던 말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와, 저 가방 정말 예쁘다. 그러니까 가방을 사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1번. 가방을 사고 싶어서 바로 정답 나오지요? 정답 1번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적어서 아니고요. 줄넘기를 더 많이 사고 싶어서, 선글라스를 파는 곳까지 빨리 가고 싶어서, 알뜰장터 물건을 판 수익금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여서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럼 26번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를,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1번. 물건을 판 수익금의 일부만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 자, 수익금의 일부만 돕는 데 쓰인다고 했어요?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라고 했지, 일부라는 말은 없었어요. 자, 따라서 틀렸어요. 2번, 나눔 장터에는 나누면 행복해요라고 쓰인 앞치마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맞죠? 3번,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를 파는 곳에 판매대 위에는 다양한 선글라스가 놓여 있었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26번 이렇게 풀어 보았어요. 자, 이어서 27번입니다. 나눔 장터에서 파는 물건 가운데 은소리와 한소리가 본 물건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가방, 앞치마, 선글라스. 이거 다본 건데? 하고 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잘 읽으면 나눔 장터에서 파는 물건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물건이어야 돼요. 자, 가방, 은소리가 사고 싶다고 했죠? 판매하는 물건이 맞습니다. 자, 앞치마. 물론 나눔 장터에서 앞치마를 봤죠. 앞치마를 입은 사람들. 그런데 이 앞치마는 파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면 안 되고요.

선글라스 파는 곳까지 왔죠? 이것도 동그라미. 이렇게 27번 문제 정확하게 읽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28번 문제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인물 사건 배경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이 보기의 낱말을 이용하여 쓰시오. 자, 우리 방금 읽은 부분 인물 사건 배경으로 정리했었어요. 쉽게 쓸수 있겠죠? 자, 이 내용에서 나오는 인물은 은솔이,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건은요, 은소리와 한소리가 나눔장터 와서요, 수많은 물건을 구경하고 은행나무 뒤에 있는 선글라스 파는 곳까지 오게 되었죠. 자, 배경은 어디예요? 자, 지금 어느 장터 간 거예요? 나눔장터 간 겁니다. 나눔장터. 나눔장터. 자,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 어린이용 선글라스도 있단다. 이걸 쓰면 멋쟁이가 되지. 한번 써보지 않겠니? 멋진 콧수염을 기른 아저씨가 한소리와 은소리에게 선글라스를 내밀었습니다. 자, 콧수염은요, 코 밑에 있는 수염. 윗입술 위에 있는 수염을 콧수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콧수염 할 때, 코수염,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시옷받침 꼭 들어가야 됩니다. 콧수염, 알았죠? 콧수염. 자, 이렇게 시옷받침 꼭 들어간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 주세요.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은소리가 말했어요. 은소리는 선글라스를 받자마자 바로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한소라, 나 어때? 어른 같지 않아? 은소리는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자, 은소리는 굉장히 신나하고 있어요. 한소리도 얼른 써보고 싶었지만 그냥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기만 했대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한소리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어요. 줄넘기를 사야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써보고 싶었지만 써보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기만 했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멋진 콧수염을 기른 아저씨가 기역처럼 행동했을 때 은소리가 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기역처럼 한 행동 뒤에 은소리가 한 말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기역이 이 부분이고요. 바로 이어서 은소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기역은요. 멋진 콧수염을 기른 아저씨가 한소리와 은소리에게 선글라스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은소리가 한 대답은 4번.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겠죠? 30번입니다. 니은의 상황을 역할놀이로 표현할 때 은소리의 표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은소리는요, 선글라스를 받자마자 바로 써보고, 한소라 나 어때? 어른 같지 않아? 자, 지금 은솔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신납니다. 자, 그렇다면 표정은 신나는 표정이어야 되겠죠? 자, 31번 문제입니다. 한솔이가 디귿과 같은 반응을 보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한솔이는요, 얼른 써보고 싶었지만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왜? 줄넘기 살 돈밖에 없어서 뒤에 한솔이의 말을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1번, 줄넘기를 살 돈밖에 없어서. 이게 정답이죠? 1번입니다. 자, 선글라스 좋아하지 않아서, 잘 어울리지 않아서, 낯선 사람이 선글라스 팔아서, 선글라스의 가격이 생각보다 싸서, 이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자, 마지막 32번입니다. 작품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가 작품에서 재미와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작품에서는요, 인물이 한 말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이 한 말에서 재미를 느끼고, 또 인물의 무엇을 상상해보며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는 아쉬운 한 소리의 마음이겠지? 선글라스 써봤을 때 은소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그렇게 인물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요, 이 이야기 읽으면서 계속 인물이 한 말을 집중하고 또 인물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읽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3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문어 이모 만나러 가볼까요? 친구들, 오늘 공부 정말 잘했어.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좀 정리해 보자고. 우리가 작품을 읽고 재미와 감동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작품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 지어야 돼요.
작품의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봐.

또 이야기를 읽을 때 인물의 마음을 상상해 보며 재미나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면 참 좋다고.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고 이 문제 풀어서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줘. 수상한 선글라스에서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인가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문어책방에서 재미있는 공부하자.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장훈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나를 표현하는 말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5개의 사진 가져왔습니다. 사진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감정 느껴지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사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니까 어떤 거예요? 눈이 아주 동그래진 그런 사진인데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깜짝 놀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네, 놀란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surprised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Surprised. 한 번 더. Surprised.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한번 넣어 볼게요. 나는 가게에서 친구를 보고 놀랐다. 너 여기 있었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I was surprised to see my friend at the store. Surprised. 이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다. She looked surprised when she heard the news. 네, surprised. I was surprise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놀라 보였다. 뭐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라고 얘기할 때 look surprised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놀란 표정이 보였다. 어떠어떠하게 보였다. look surprised 까지 한번 우리 살펴보고요. 두 번째 감정입니다. 이 친구 표정이 어떤가요? 매우 더운 날씨인 것 같은데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네, 선풍기까지 쐬면서 있는데도 여전히 너무 더워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신경 쓰여서 짜증나는 감정. 네, 짜증난 영어로는 annoyed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annoyed. 한 번 더. annoyed. 좋습니다. 문장 한번 만나볼게요. 밖이 너무 더워서 나는 짜증이 났다. I felt annoyed because it was too hot outside.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누군가가 나를 방해할 때 나는 짜증난다. I get annoye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는 것 when someone interrupts me. 그래서 짜증나는 감정 어떨 때 느껴질까? 뭐 이런 상황이랑 같이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빈칸 뚫어봤습니다. interrupts. 네, 단어까지 방해하다 라는 단어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감정입니다. 이분의 표정 어떤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결과나 상황이 마음에 들어서 만족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네, 만족한 영어로는 satisfied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satisfied. 한 번 더. satisfied.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 볼게요. 그녀는 프로젝트를 끝낸 후에 만족했다. 네, she felt satisfied after finishing her project. 네, feel satisfied.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나는 내 시험 점수에 만족한다. 네, I am satisfied with my test score. 네, 비동사 뒤에 satisfied 쓸 수 있는데요. 우리 satisfied는 주로 be satisfied with 이렇게 한 세트로 같이 잘 쓰거든요. With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 표현 같이.

세트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Be satisfied with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불안한 감정이에요. 네, 걱정하는 영어로는 worried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worried. 한번 더. worried.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시험 전에 걱정하고 있는 그를 보았다. We found him. 그를 봤는데 그가 어떻다고요? 걱정하고 있었대요. We found him worried before the test.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친구가 다시 전화해 주지 않을 때 나는 걱정이 된다. 네, 이 사진 같은 상황이죠. I get worried when my friend doesn't call me back. 나 친구가 전화했는데 왜안 받지? 왜 다시 전화해 주지 않지?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감정 worried입니다. 네, 마지막 감정입니다. 이분 어때요? 자신의 얼굴을 막 가리고 있어요. 실수하거나 뭔가를 잘못해서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부끄러운, 창피한, ashamed입니다. 따라 해볼게요. ashamed. 한번 더. ashamed.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무례한 행동이 부끄러웠다. 내가 무례하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행동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사진. 이 사진을 연상하면서 ashamed 외워두시면 돼요. I felt ashamed of my rude behavior.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실수는 그를 모두 앞에서 부끄럽게 했다. This mistake, 어떤 실수가 made him 그로 하여금 ashamed in front of everyone.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었다. This mistake made him ashamed in front of everyon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감정, 다섯 개의 단어들 우리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라고 짧게 복습하고 바로 퀴즈 풀어볼게요. Quick Review입니다. 오늘 배운 다섯 개 단어 쭉 나와 있네요. 사진과 함께 외워볼게요. 그리고 퀴즈 풀 때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여자분의 감정 어때 보이나요? 네, 뭔가를 마치고 나서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이 보이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satisfied입니다. 이 친구 표정 어떤가요? 매우 더워요. 그래서 표정 좋지 않죠? 네, 매우 기분이 좋지 않고 짜증나는 감정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네, 정답은 annoyed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다시 해주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 감정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worried였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다섯 개 단어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만의 문장 만들기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골라서 이번에도 문장 만들어 보세요. I felt satisfied. Satisfied 어떤 감정이었죠? 네, 사진이랑 같이 외워두면 연상하기 쉽죠? 만족하는 감정이에요. After helping my friend. 친구를 도와주고 나서, 친구를 도와주는 내 자신 아주 뿌듯해. 만족하는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도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공부해 봤고요. 단어 잘 기억하면서 내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15강 유럽의 산업화와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 국민국가 건설운동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좀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특히나 이 산업화와 제국주의라고 하는 걸 넘어가면 현대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근접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산업 전반적인 혁명이 발생했다.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사건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을 볼 때는 배경, 그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흐름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변화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는데, 확실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면서 제국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제국주의는 바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특징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열강들, 보통은 유럽과 아메리카,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 제국주의 열강 대표적인 국가인데, 아시아에서는 나중에 일본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유럽과 이제 미국의 식민지 개척, 제국주의 활동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어떻게 침략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아, 산업혁명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갑자기 등장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할때 언제나 산업혁명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장된 게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경제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초점 맞춰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하면 또 반대급부로 어떤 경제 체제가 있냐면 사회주의가 있죠. 그 사회주의가 등장한 배경도 이 자본주의가 너무 비인간적이야. 너무 돈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 그거에 대한 이제 저항으로 이제 반대로 나오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그것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살펴볼 건데, 일단은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되면서 생산력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나타난 큰 변화를 우리는 산업혁명, 교과서에 따라서는 산업 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발전된,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를 떠올리면 영국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먼저 번영을 이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왜 하필 영국에서 시작됐을까?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 여기가 시험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죠. 딱 시험 문제 내기 좋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시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와 사회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냐면 정치적인 안정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럽 대륙을 보면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쟁도 많고 이제 안에서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하면서 내분도 많이 일어나고요.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명예혁명 이후에 의회 정치가 발달하면서 일단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게 가장 컸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자유주의 확대라든지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위는 많았지만 그게 유럽 대륙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귀여운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공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철과 석탄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게 풍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인클로저 운동의 영향으로 인클로저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클로저 운동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중세 때는요, 여러분들, 공유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땅도 아니고 여기는 이 영지에 사는 많은 백성들, 농로들이 그냥 가서 농사 짓거나 나무 캐거나 할수 있는 그런 공유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서 지주들이 내 영지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서 너 농사 짓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농노들, 농민들이 공유지에서 농사 지으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울타리를 치게 되면서 나 지금 농사 지을 땅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아무거라도 일을 해야 지금 밥 벌어먹고 살수 있으니까 공장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이들이 노동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국은요, 과거부터 식민지를 많이 확보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메리카 식민지도 있었고요, 뭐 인도도 있었고요, 많은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지가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완성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 시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시험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개했는지 볼 건데, 일단 가장 먼저 공업 기술이 들어왔던 그 품목이 뭐였냐면, 바로 면직물입니다. 면직물은, 면에서, 면직, 그, 면화에서 추출해서 이제 옷을 만드는, 그 옷감을 만드는 건데, 원래 이 면직물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인도산, 인도의 면직물이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면직물의 가격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면직물을 파는 사람들이 인도 면직물과 비교했을 때좀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업을 발전시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직물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인도산 면직물을 이제 좀 제끼고 영국의 면직물을 발전시키게 되면서 방적기와 방직기라고 하는 기계를 발명시키게 됩니다. 방적기는요, 실을 뽑아내는 기계고요. 방직기는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신석기 시대 때 가락바퀴와 뼈바늘 기억나시나요? 방적기는 일종의 가락바퀴 역할을 한 거고, 방직기는 뼈바늘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계량한 증기기관을 기계의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생산력이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면, 이전에는 물건을 만들 때집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수공업, 손을 이용해서 만드는 수공업, 간의 수공업이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물건만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기계를 활용한 공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집에서 소규모로 만드는 것보다 기계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고 만들면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있는데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제작하면서 각지에 철도가 부설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선을 운항하는데 성공하면서 교통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유선 전신, 선이 있는 전신과 전화가 발명되고 상품 시장 확대 및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원래 산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 동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됐던 산업혁명이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에 확산되면서 많은 산업 국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서 성공한 국가들은 이제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배경과 전개 모두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산업혁명 이후 사회 변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산업사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풍요로워졌겠죠. 그래서 생활 방식 변화 보면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의가 증대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걸어가거나 말 타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거를 증기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증기기관차를 통해서 좀 빠르게 갈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가 증대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팀들도 이런 시기에 성장한 도시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차리고 기계를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계를 운영하려면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노동자들은 자신이 이제 들어가서 노동, 몸을 가지고 노동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는 그런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귀족과 평민, 이런 계급 구조가 있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공장과 뭐 생산 수단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바뀌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발생됩니다. 당연히 고용을 하고 있는 자본가의 계급, 약간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본이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돈이 좀 으뜸인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자본가들은 이 경제 체제에서 좀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산업혁명하면 자본주의 연결지어서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변화 이제 뒷면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큰 사회 문제는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는데, 자본가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벌고요, 노동자는 내가 먹고 살수 있을 정도의 월급만 받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되게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좀 자본가들, 일부 좀돈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 혜택이 돌아갔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당시 산업혁명의 사회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 문제도 발생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잘수 있는 주택도 부족하고요. 화장실도 부족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행병도 이때 유행을 많이 했다. 아, 전염병도 유행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동 문제 측면에서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노동 환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다 해주는 것도 자본가 입장에선 돈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돈으로 노동자들을 좀 고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런 위험한 노동 환경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낮은 임금, 장시간의 노동, 아동도 이제 노동 이제 현장에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아동 노동 문제도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양의 석탄이 사용되고 공장의 폐수를 그냥 강에다가 버리게 되면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생태계 변화 등의 환경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노동 문제를 한번 좀볼 건데요. 노동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막 그런 교과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 있냐면 아이들이 막 6살, 7살, 8살인데 막 몸이 작잖아요. 그래서 굴뚝에 들어가서 막 석탄 막 이런 거 치우고 하는 그런 그림도 나와 있고요. 되게 어린 아이들이 막 광산에 들어가서 노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많은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아,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라는 자각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가 나중에 정책적으로 변화 포인트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보면 자료 2번 한번 볼게요. 산업혁명 시기 아동 노동의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몇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나요? 6살 때부터요. 뭐 바쁠 때몇 시간 일했습니까?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지금 관점에서도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공부한다라고 하면 진짜 정말 대단한 건데 일을 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조금 지치거나 일이 늦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혁대, 약간 벨트 같은 거예요. 벨트 혁대로 때렸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혹한 노동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보면은요, 이제 런던, 영국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에게 누가 오냐면 디프테리아, 결핵,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옵니다. 이 전염병이 온 이유는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강에 여러 가지 폐수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런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다 보니까 그 옆에서 그냥 빨래하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중세라든지 산업혁명 시기로 가면은 뭐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라도 못 버틸 것 같은 가장 큰 이유가 위생 관념 자체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이거에 대한 원인을 잘 몰랐거든요.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이제 규명이 되지만 이러한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이제 이런 사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이 어디로 가냐면 기계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하냐면 기계로 향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 로봇을 가지고 좀 자동화를 하려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 막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그 기사 제목이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제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자본가에 비해서 힘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착취를 당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힘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본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제 피력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게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영국의 공장법이 제정되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노동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주의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등장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자본주의 체제가 너무 모순적이에요. 자본가만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노동자들은 계속 가난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자.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은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뭐 기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건데 이 공장과 기계는 자본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혜택을 자본가가 다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 소유로 돌리자.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거 하려면 단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거를 막 격렬하게 일어났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협동하자. 자본가도 어느 정도 노동자의 노동 문제 신경 쓰면서 해결해주고 노동자들도 자본가에게 좀 협조하면서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윈윈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잘안 됩니다. 당연하죠. 자본가는 더 많은 돈을 이제 모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협동을 하는 자본가가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등장했던 게 바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대로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자본가가 모든 경제적인 독식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 우리 힘을 모아서 계급투쟁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급투쟁이라고 하면은 혁명을 의미해요.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이 공장과 기계를 우리가 소유하자. 그러면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강조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자본주의가 등장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해야겠죠. 어떤 투자를 하냐면 내 공장에서 원료를 가지고 올수 있는 식민지,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은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하다. 식민지 가서 원료 가지고 오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요구에 발맞춰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경제력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군사력에 재투자하면서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세워서 약소국을 침략하고 해외 식민지를 넓히는 팽창 정책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등장 배경은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이 공장에서 사용할 원료의 공급지, 그리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국내 잉여 자본을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고 싶어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원료를 일반 시장에서 사오면 비싸다 보니까 식민지에 가서 좀 값싸게 가지고 오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국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제국주의에서 이제 등장 배경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등장 배경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산업혁명, 자본주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딱잘 짚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제국주의 열강들은 내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는 되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정당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을 먼저 보자면 일단 진화론의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등의 논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이 뭐냐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다. 많은 동물들은 진화한다라고 하는 학설이거든요. 굉장히 당시에 파급력이 강했어요. 근데 이런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켰던 거죠. 그 많은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서 도태되는 동물과 이제 발전하는 동물이 존재하듯 사회도 마찬가지로 도태되는 사회와 발전된 사회가 나뉘어져 있고 이제 발전된 사회가 약소국을 정복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논리가 사회 진화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어떤 내용까지 가미하게 되냐면 인종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는 주장, 인종주의를 내세웠던 거죠. 아무래도 신앙로 개척 이후에 삼각무역이 전개됐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에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흑인을 되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종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발전된 사회는 약소국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두 가지의 정당한 논리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많은 식민지인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맞는 건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정당한 논리가 되게 강했다. 이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내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자료가 어떤 게 나오냐면 키플링의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백인의 짐을 떠맡아라. 여기서 말하는 백인의 짐이 뭐냐면 정복한 이들의 피로를 채우게 하라. 정복한 이 피로를 채우게 하라. 무거운 굴레를 짊어지고 혼란스럽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발전된 우리가 돌봐야 된다. 새로 정복한 민족들, 반은 악마 같고 반은 아이 같은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백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 착취하고 있는 게 아니야.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너네들을 우리가 보살펴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좀 지배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제 침략하게 되는데 19세기 탐험가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내륙이 이제 탐험되게 됩니다. 이제 발굴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소비 시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유럽 열강들이 거기 가서 원료를 좀 값싼 가격에 가지고 오고 물건을 좀 비싸게 팔아볼까라는 욕구가 들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베를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베를린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분할 원칙을 합의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원칙이 합의된 이후부터 많은 유럽의 열강들이 깃발을 들고 아프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종단 정책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남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세로로 이제 가로지르려고 했던 것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횡단 정책을 실시합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의 알제리, 모로코에서 동쪽의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다음 벨기에 같은 경우는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를 못 살게 굴어요. 아무튼 이게 아까 말했던 베를린 회의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벨기에도 있고요. 독일 등도 참여하면서 많은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깃발을 꽂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후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파쇼다 사건과 모로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쇼다 사건은 지금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이 부딪혀요.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부딪힌 사건을 우리가 파쇼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아프리카 분할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을 의미하고요. 모로코 사건 같은 경우는 독일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 지역을 좀 넘보다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 모두 다 이후 사건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파쇼다에서 충돌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벨기에령 콩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시아도 침략을 했는데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식민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플라시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를 몰아내면서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게 됐고요. 넘어서 말레이반도와 미얀마 등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의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이 수립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 가면 프랑스의 그런 흔적들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일대를 장악했고요. 여기에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했습니다. 동인도가 인도의 동쪽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미국은요, 하와이를 이때 병합하게 되고요.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과 감 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이제 필리핀, 미국이 점령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인도 미얀마 이쪽 지역과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그 다음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열강이 식민지에서 고무나 사탕수수, 커피 등의 원료를 생산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나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콩고에서 고무를 되게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거를 원료를 이제 수급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플랜테이션이 뭐냐면 서양 열강이 자국의 자본과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여 하는 농업 방식이다. 열강은 이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원주민을 착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강들이 이제 식민지를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착취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끝났다고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국중박, 네, 국립중앙박물관 인기가 대단하죠. 해마다 관람객 숫자가 부쩍부쩍 늘어서요. 지금 전 세계 박물관 가운데 3등이라고 합니다. 자,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걸 보존과학이라고 한다는데요. 올해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과학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보존과학센터도 발족을 했고요. 올해는 이 보존과학을 위한 전시회도 또 있었다고 해요. 오늘 보존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부장, 천주연 부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국립중앙박물관 지난해 방문객 숫자가 650만 명이래요.
1: 네, 그렇습니다.
0: 해마다 많이 늘고 있죠?
1: 예, 지금 재작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늘었습니다.
0: 아, 예. 50%?
1: 예, 예.
0: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고 있답니까?
1: 물론 최근에 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캐디언이나 또 저기 아파트로 유명한 그 음악 가시는 분들의 성과가 있다 보니까
0: 블랙핑크
1: 예 그런 분들이 통해 가지고 인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한국에.
0: 그래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1등,
1: 네, 네.
0: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 2등,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 국중박이 3등이래요.
1: 예 맞습니다. 어. 그 전에 지금 400만이 들어왔었는데요. 250만이 갑자기 확 늘어날
0: 그러니까요.
1: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또 일부 언론의 지적에 의하면 루브르나 바티칸 박물관 이런 데는 외국인 관람객이 훨씬 더 많은데
1: 네네네.
0: 우리 국중박은 아직 외국인 관람객의 비율은 많이 높지 않다고 그래요.
1: 예, 물론 그렇게 외국인 관람객만 비교하면 적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해외 박물관들은 주로 관광객 위주입니다.
0: 어.
1: 내부 그 국내에 있는 분들이 역사적인 관심보다는 해외에서 찾아와서 그 유물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국내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0: 예, 예.
1: 오히려 그런 해외 박물관에서

0: 저희들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게 자기들은 국내인들이 자기 박물관에 안 온다는
1: 거죠. 안 오는데.
0: 예,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또 그리고 또 저희 박물관에서 자랑하는 게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을 많이 찾아준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뭐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 진짜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0: 예, 요즘 한 20, 30대 특히 또 젊은 여성분들하고 여성분들이 따라오면 또 남자 친구들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 사유의 방이라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1: 그게 독특한 효자 역할을 하죠?
0: 아, 당연하죠.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네. 그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뭐 여러 문화재 중에 하나로 있었는데 예. 그 박물 특기를 만들어 놓았더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유물이 총 몇 점이나 있습니까?
0: 지금 박물관 내에는 한 45만 점 정도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 국립박물관이라는 조직 하에 그 뭐 경주박물관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50만 점이 국립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중앙박물관에는
0: 45만 점.
1: 45만 점. 네네. 45만 점 중에 전시되고 있는 거는 일부고 대부분 수장고에 있는 거죠?
0: 그렇죠. 예, 예.
1: 보통 이 전시되는 건 몇 프로나 됩니까?
0: 보통 그 한 15,000에서 2만 정도 되는데요. 그 유물들을 이제 항상 상시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1: 물론, 예.
0: 계속 교체를 하고 예, 그런 주기가 있어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한 4, 5만 점을 가지고 계속 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좌우간 그 수장고에 있는 게 훨씬 많은 거군요.
0: 네, 훨씬 많습니다.
1: 그 수장고는 뭐 항온, 항습 뭐 이런 관리는 철저히 잘 해야 되겠죠?
0: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 저희 보존과학부에서 분기별로 가서 또 한 번씩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보존과학에 대해서 제가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만 소개해드렸는데 예, 예. 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0: 보존과학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의학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우리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그리고 인간 우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보존과학도 그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그게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손상이 되어 있다면 왜 손상이 됐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보존과학입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은 대상이 사람과 문화유산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의학하고 제일 많이 비교하고
1: 아주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유물을 진단하고
0: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병이 있으면 치료하고
0: 맞습니다.
1: 건강이니까 병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고
0: 맞습니다.
1: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1: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50주년 되는 해다 그랬어요.
0: 네, 예.
1: 그니까 보존과학이 딱 시작한 무슨 기록이 있나요?
0: 예, 저희가 그 박물관이 197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보존과학 그 당시에 보존과학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1: 복원
0: 예, 수리하자 뭐 이런 의미로 가지고 두 분을 채용을 처음 했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분들을 해외에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해가지고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 네. 예. 그래서 이제 올해가 50년.
0: 네, 맞습니다.
1: 지난해에는 센터로 승격했다고 들었는데
0: 네네네.
1: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였고 센터로 된 어떤 변화가 제일 큰 겁니까?
0: 지난 이전에는 보존과학부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보존과학부이기는 합니다만은 공간적인 면에서 지금 센터로 개편하면서 한 7배 정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1: 갑자기 7배씩이나?
0: 예, 예, 그 독자적인 건물로 만들었죠. 기존에는 사무실을 같이 일반적인 사무실로 같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 개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1: 별도 건물로 7배 늘어났다면 이건 천지개벽인데요?
0: 예, 저희들로서도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1: 그죠?
0: 예. 뭐 갖추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금 세계적인 시설로 갖추어 놨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지금 뭐 다른 박물관들에서도 저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도 여러 가지 네. 하지만 보존과학 센터도 견학을 오기 위해서 지금 많이들 연락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아주 경사났네요, 지난해.
0: 예, 네, 맞습니다.
1: 아까 그 첨단 시설도 있다고 그랬는데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세계 어느 박물관에도 갖추지 못한 게 저희가 CT가 3대가 있습니다.
1: 뭐요?
0: CT요. 우리 병원에서 찍는 CT 장비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게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저희들이 아주 작은 유물들을 보면 옛날 고대 유물 보면 구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작은 구슬을 측정할 수 있는 것부터 대형의 목관 같은 것도 찍을 수 있는 그런 CT 장비가 저희들이 세 대를 갖추고 있는데요.
1: 예.
0: 사실은 CT 한 대 갖추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대를 갖춰서 웬만한 문화유산들은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1: 엑스레이 같은 건 뭐 기본이겠고.
0: 네, 예, 그런 기본 장비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X선 장비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의 내부 구조를 확인한다거나 그렇죠. 할 때는 다 X선을 이용해서
1: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 그 가슴 사진 찍는 그런 크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0: 네, 맞습니다.
1: 사이즈가 뭐 대단할 것 같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CT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지금 한 10평 정도 규모에 한 대당 그렇게 넣어놓고
1: 있어요. 별도의 방이로군요, 그러니까.
0: 네, 아예 방으로 있습니다. 네. 거기는 방사선 구역이라 가지고 외부인들 절대 출입이 안 되고
1: 그렇죠.
0: 전문가들만 들어가서 촬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1: 자, 정말 그 보존과학센터로 별도 건물을 지었고 이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의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고
0: 네네.
1: 뭐 그걸 기념해서인지 올해는 보존과학을 위한 특별 전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0: 네네네.
1: 뭘 어떻게 전시한 겁니까?
0: 저희가 뭐 197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5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전시를 딱 세 번을 했습니다. 뭐 2016년도에 한번 하고 2020년도에 하고 그래서 올해 또 보존과학센터 개관을 하면서 기념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1: 네.
0: 주로 우리나라의 전시장에 가시면 완전하게 정리가 된 유물들만 보시게 되는데요.
1: 그렇죠.
0: 보존과학에서는 그 해부가 된 유물들도 보실 수 있고
1: 해부된 거?
0: 예. 그리고 해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고
1: 아.
0: 그런 좀 밖에서 보지 못하던 모습들을 예. 많이 보게 됩니다.
1: 그리고 손상된 걸 복원하는 과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0: 예,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직접 그 저희들이 일단은 그 전시 케이스를 그 손으로 지금 스마트폰처럼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줄여서 볼 수도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존과학자는 아니지만 보존과학자들이 보는 시각으로 유물을 볼 수 있게
1: 네.
0: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1: 아주 특별한 전시입니다, 이런 거는.
0: 네, 네, 맞습니다.
1: 자, 해마다 이 보존과학센터에서는 이 45만 점 중에 몇 점 정도를 처리하게 됩니까?
0: 저희들이 보통 한 해에 한 800점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년 동안에 그동안 했던 누적 점수가 거의 한 4만 5천 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저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유물을 비교하면 조금 미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존과학이란 역사가 좀 짧았고 그동안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프라를 갖춘 게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800점이 하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도 못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지금 현재 800점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이번에 보존과학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저희들이 좀 더 이런 유물의 처리 기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하긴 이제 좀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누가 봐도 눈에 딱 보이는 이거 빨리 좀 뭔가 복원해야 되는데
0: 네네.
1: 그거 하느라 바빴겠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품을 만들어내야 되기
1: 그러니까.
0: 때문에 그거 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센터를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동안에 저희 박물관 소장하는 그 있는 유물을 전수조사를 쭉 했습니다.
1: 일단 이제 진단을 하셔야
0: 예,
1: 되겠지.
0: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존 처리할 유물을 대상을 좀 선정을 했고요.
1: 예.
0: 예, 그 대상품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처리해 나갈
1: 연차 예정. 계획을 짜서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그랬더니 45만 점 중에 이건 뭔가 보존 처리로 손을 댈 필요가 있다.
0: 예, 예.
1: 그게 몇만 점 정도 나왔습니까?
0: 저희들은 한 45만 점 중에 한 7만 점 정도를 뽑았는데요. 그게 결국은 저기 우리 전체 유물의 18% 정도
1: 그렇죠.
0: 됩니다. 예, 예.
1: 그런데 이미 뭐 연간 한 800점씩 이렇게 뭐 수십 년 동안 한 4만 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0: 네, 예, 예.
1: 남아 있는 게 또 한 3, 4만 점 되겠군요.
0: 네.
1: 예. 다 하려면 정말 끝없는 작업이겠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급한 것부터 하는 거죠, 뭐.
0: 예, 예.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또 유물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1: 그렇죠.
0: 유물들이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 뭐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유물도 있지만
1: 네.
0: 뭐 치료가 오래 걸리는 유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입니다.
1: 우선 분류를 해봅시다. 전체 소장품의 18% 7만 점 정도가 뭔가 이게 손을 대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인데
0: 네.
1: 그 7만 점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예요? 뭐 도자기, 뭐 그림 뭐 어떤 것들이 제일 많습니까? 불상 뭐 이렇게 종류별로 보면.
0: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자기 토기가 제일 많습니다.
1: 예. 아무래도 도자기나 토기

0: 동그라미는
1: 동그라미, 예, 대칭으로
0: 예.
1: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원하는 게 있어서는 좀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0: 그렇죠.
1: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저희들이 가상 디지털 복원이라고 해가지고.
0: 가상 디지털 복원?
1: 예,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4만 5천 점 정도가 50년 동안 처리해 왔는데
0: 예.
1: 그 유물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시품들입니다. 그리고 진품들이고요. 그래서 그 유물에 대한 처리 기록하고 분석한 기록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그렇게 새로운 유물이 나오면 과거에 유사한 유물들을 찾았어.
0: 그렇죠.
1: 예, 이때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면
0: 네.
1: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0: 그렇죠,
1: 수 있을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예. 아무튼 제일 많은 게 대상 중에 한 30%가 도자기나 토기,
1: 네.
0: 그것의 훼손은 대부분 깨지거나 부서진 거.
1: 네, 그런 게 맞습니다.
0: 그걸 뭘로 메꿔요, 그러면?
1: 지금 도자기나 토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재질, 뭐, 목재나 서화류에 비해서 재질적으로는 조금 강한 재질들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주로 요즘 많이 생산되고 있는, 현대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접착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에폭시 수지 이런 걸 많이 썼는데요.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아크릴 수지 좀 다른 제품들을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정말 깜짝 같습니까?
1: 깜짝같이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문화재 처리에 있어서는 완전히 깜짝하게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 세 걸음 정도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세 발자국 앞으로 가서 보면 수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하거든요.
0: 일부러?
1: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진짜 부분과 수리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0: 예, 예,
1: 그렇게
0: 예.
1: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지.
1: 예.
0: 너무 깜쪽같이 하면 그건 일종의 위조가 되는 거니까.
1: 예, 모조범이 되는
0: 겁니다. 그러니까요.
1: 예, 맞습니다.
0: 네. 이거는 원형이 여기까지고 요만큼은 우리가 좀 손댔습니다. 이걸 관람객이 봐도 알 수 있게. 아, 그게 맞네요.
1: 예, 예. 그럼 관람객들도 보시면, 아, 원래는 이런 모습에서 예. 이렇게 복원이 되었구나.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도자기나 토기가 제일 많고,
1: 네,
0: 그
1: 네,
0: 두 번째 대상은 뭐예요?
1: 그 다음에 금속이 많습니다.
0: 금속?
1: 예, 금속도 발굴하면서 같이 나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금속류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0: 녹슨 거 이런 거?
1: 예, 땅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 녹이 많이 쓰여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연의 땅 속에는 염분이 많이 있습니다.
0: 염분.
1: 예. 그래서 금속이 부식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제일 그 부식의 원인이 되는 게 염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0: 그 염분을 따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네, 저희들이
0: 화학약품이 다 있겠죠.
1: 타렴철이라고 해가지고 함침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에 넣어서 이제 조금씩 빼내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녹슨 건 어떻게 해요?
1: 예, 그렇게 작업한 이후에 녹슨 것들을 이제 조금씩 닦아내는데요. 그럴 때는 뭐, 우리 병원에 있어서 메스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메스 같은 걸 가지고 현미경을 봐가면서 조금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0: 일일이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아이고.
1: 또 다른 기계적으로 쓰다가 보면 혹시라도 뭐 처리 중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하루 종일 그거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겠다.
1: 그렇습니다.
0: 아이고.
1: 하루 종일이 아니라 맨날 며칠을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0: 두 번째가 금속.
1: 예.
0: 세 번째가 뭐 서화 이런 거 아닐까요?
1: 예, 그다음부터 뭐 서화, 목재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주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전래된 분들이 많으니까요.
0: 예.
1: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예. 예. 그림 같은 거 이게 뭔가 좀 훼손된 거를 다시 복원하고 이런 거는 뭐 네.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많이 봤는데
1: 네, 네.
0: 그거 참 어렵죠?
1: 아우, 지금 보존 처리 기간으로 보면 다른 재질보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회화류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거의 진짜 바느질하듯이 한땀한땀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0: 네.
1: 보통 뭐 저희들이 그림 복원할 때 최소 1년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0: 한 점에 1년?
1: 예. 근데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은 2, 3년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0: 아까 그 CT 기계랑 그다음 X선 제일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예. X선뿐 아니라 뭐 자외선, 적외선 뭐 이런 걸 다 쓰신다고요?
1: 예, 맞습니다.
0: 그건 뭐에다 쓰는 겁니까?
1: 자외선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그 TV에서 수산물 같은 거 보시면 보셨을 텐데요. 뭐 파란색 불빛이 나와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거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외선이 어떤 물질에 쏘이게 되면 그 물질에서 반사해서 다른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물질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출해서 주로 그 도자기나 이런 데 수리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저희는 눈에 띄게 수리한다고 했는데 깜짝같이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위조처럼 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낼 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0: 아, 그러니까 박물관 손대기 전에 누가 이미 한번
1: 맞습니다.
0: 깜찍같이 예. 손대놓은 거.
1: 예, 예. 그런 거 찾아.
0: 그건 진품 중에 일부는 가짜구나.
1: 예, 그렇죠.
0: 그런 걸 찾는 거군요.
1: 예, 그래서 찾아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새롭게 복원을 하는 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고문서나 그림들. 그러니까 기존에 옛날 전통적으로 쓰던 알료나 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대에 조금 위조를 한다거나 할 때는 다른 알료를 쓰게 되면 자외선을 비춰보면 표가 납니다.
0: 자외선으로 보면 나와요?
1: 예, 예. 그런 작업들을 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적외선 같은 경우는 적외선의 특징이 특히 우리 동양에서 보면 먹을 많이 사용하면서 먹을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먹에서 흡수된 적외선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우리 옛날 그림들의 밑그림이나 그리고 글씨가 지워졌지 않습니까? 지워졌을 때 그 글씨 부분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가 많이 보셨을 텐데 윤두수 자화상이라고 있습니다.
0: 윤두수 자화상.
1: 자화상. 예. 그 보통 보면 얼굴만 그려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험악하게 보이는 그림이 있는데요.
0: 우락부락하게.
1: 예, 예.
0: 수염도 막 삐죽삐죽하고.
1: 예.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졌는데 예, 그런 예. 그림이 있는데 1935년도에 그 일본 총독부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책 중에 조선 사료 집진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면 옷을 다 입고 있겠습니다. 옷까지 다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그동안에 지워지고 이렇게 희미해졌는데 저희가 한 2008년 정도에 그 적외선으로 촬영했더니 아직 그 옷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옷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적외선 사진을 만드는 적이 있는데요.
0: 그러니까 얼굴만 이게 보이는데 밑에는 그냥 백지인 줄 알았는데
1: 맞습니다.
0: 뭐가 있더라.
1: 예, 예. 그러니까 옛날 사진에는
0: 그게 탈색돼 버린 건가요?
1: 예. 시간 지나면서 거기 다 떨어져 나가 버렸는데 그러나 그래도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 적외선으로 옛날 모습을 다 찾아 가지고 예, 옛날 모습은 이랬습니다 하고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험악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체격도 좋으시고 또 좀 더 온화한 어르신으로 보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그런 건 일일이 새로 그려놓아야 되는 거죠?
1: 아, 그려놓지는 않습니다.
0: 그럼요?
1: 그냥 그런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둘 뿐입니다. 그림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0: 네.
1: 위조가 되어버려서 저희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0: 예. 그렇군요. 다만 적외선 같은 걸로 찾아낸 흔적은 볼 수 있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1: 예, 예, 예, 예,
0: 그런 식으로
1: 네, 네,
0: 그런 식으로 뭐 서화나 이런 것의 밑그림이라든지 뭐라든지 찾아낸 게 많죠.
1: 아, 저희들 뭐 그림 서화에서는 밑그림하고 그 다음에 또 불화 같은 경우에 지워진 글씨들이 있습니다. 사찰에서 옛날에
0: 불화인데 원래는 글씨가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 거.
1: 예, 없어진 것도 있지만
0: 덧칠한 것도
1: 덧칠해 버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는 주로 화기라고 해가지고 제작 시기와 소장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0: 음흠.
1: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
0: 그렇게 찾아내서 새롭게 역사 기록도 쓰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까?
1: 그거는 적외선보다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최치원 영정이 이제 기탁된 게 하나 있습니다.
0: 최치원 선생의 영정.
1: 예예. 예.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최치원 선생님은 통일신라 시대 때 뭐 유교, 불교, 도교, 삼교에 능통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불교의 수호자나 이런 걸로 해서 사찰을 많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면 아무래도 숭의 억불 정책이다 보니까 좀 그러기에 대한 장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1793년 정도에 하동 상계사에서 그려진 최초 연적이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은 약간 유학자의 모습으로 지금 초상화가 있는데요. 그 밑에 그림 속에는 불교적인 도상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그 동자상을 덧칠을 해서 가려버리고 그다음에 유학자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거죠. 일종의 누군가가. 아무래도 그 18세기 이때 불교의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그림이 고쳐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0: 동자상이 있었던 것을 그냥 다 덧칠을 해서 다른 그림으로 바꿔버렸다?
1: 예, 문방구로 바꿔, 그러니까 우리 붓하고 이런 걸로 바꿔버려가지고, 불교적인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유학자의 모습으로 그림을, 장식품을 바꿔놨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네.
0: 그럼 그런 거는 엑스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어떻게 그 일반 관람관객한테 보여줄 수는 없네요?
1: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시 자료로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들이 특별전 할 때 보존과학 특별전 할 때 이런 자료를 공개해서 알려드립니다.
0: 그런 식으로 밑그림이 딴 게 있는데 덧칠한 건 많아요?
1: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건 한 두 점 정도까지 했는데 좀 최채원 영정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정곤수란 분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0: 정곤수?
1: 예, 예. 그분은 16세기 말에 그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로 사신으로 가서 이제 지원을 요청하실 때 참여했던 인물로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초상화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분의 초상화에 가려진 아래쪽에서 청나라에 입던 복식들이 나타났습니다. 청나라는 또 17세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도 안 맞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우리가 정곤수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얼굴하고 이런 데 다 덧칠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라고 장담을 못하게 되는 거죠.
0: 그럼 뭐예요?
1: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정곤수 초상이라고 단정을 지었지만 지금은 전이란 붙여서 전 정곤수 초상이라고 해서 지금 그가 누군지 왜 이런 그림이 되었는지를 많은 그 미술사학자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0: 아직 모르겠는군요.
1: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0: 그리고 우리 그 불상들도 참 많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불상들은 그 복장품이라고.
1: 맞습니다. 예, 예.
0: 불상 속 안에 그렇게 뭐 많은 유물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1: 예, 예, 예.
0: 이런 경우는 진짜 엑스레이나 CT를 가지고 찾아야 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찾아낸 거 많이 있습니까?
1: 저희들이 그 매년 한동안은 그 보고서를 시리즈로 냈습니다. 그 불상 조사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상 속에 복장물이라는 게 뭐 종교적으로 그 불교의 어떤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많이 넣어놨는데요. 그런 것들 CT 같은 걸 찍으면 안에 책이 있는지 아니면 구슬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수습할 때도 어느 것부터 먼저 뺄지 그리고 뺄 때 어느 방향에서 뺄지 이런 걸 사전에 계획해서 다 수습을 하는데요. 뭐 저희가 2021년도에 특별전 하면서 한번 수습한 유물에서는 자그마치 253건이 나왔거든요. 불상 속에서.
0: 불상 하나에?
1: 예.
0: 253점?
1: 예.
0: 그 불상이 꽤 큰 거였나 봐요?
1: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0: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1: 예. 예. 조그만 좌상이었는데도 꽉 채워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수습해가지고, 뭐, 저희들 여러 분야 선생님들이 복원해서 전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0: 네. 예. 그럼 그런 거를 꺼낼 때는 어떻게 해요? 불상을 일단 한번 해체를 합니까?
1: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 불상을 복장물을 넣을 때 복장공이라고 해서 넣을 때 하던 구멍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봉을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작습니다. 사람 손 하나 들어갈 정도거든요. 근데 처음에 넣으실 때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차곡차곡 잘 넣어놨는데 그걸 뺄 때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를 통해서 어느 부분도 먼저 빼고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낼지 계획을 다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사람 손으로 꺼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0: 그런 그 불상 속의 복장품 중에 국보급 이런

0: 것도 꽤 많이 나왔습니까?
1: 그게 국고법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그 불상이 국보급이 될 수가 있죠. 그게 보면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불상의 모습을 보고 제작 시기나 이런 걸잘 단정을 못 했는데, 내용을 보면서 시기도 알수 있고, 또 때로는 이 불상을 왜 만들었는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알수 있어가지고,
0: 그렇죠.
1: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0: 네. 그리고 역사책을 새로 쓰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1: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0: 그런
1: 수가 있는.
0: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습니까?
1: 보존과학에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연구자들에게 제공을 하면 연구자들 분께서 그 관련 전공자들이 또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향성이나 역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한것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뭐 제가 처리한 논문 중에도 하나인데 불국사 석가탑이 있지 않습니까?
0: 아,
1: 석가탑이
0: 누구나 다 알죠.
1: 네, 68년도에 그게 무너졌었거든요. 독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 밑에 종이 뭉치 같은 게 발견이 됐었습니다.
0: 석가탑 밑에 종이 뭉치
1: 탑의 2층에서.
0: 2층에서
1: 예, 그 뭉치를 저희들이 복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뭉치가 하나의 문서가 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11세기에, 1세기에 고려 현종 때 불국사 석가탑의 경주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탑이 무너졌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록이었거든요. 예, 그런 기록들도 찾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0: 네. 석가탑 중간 속에 석가탑의 역사를 담은 문서가 있었군요.
1: 네, 맞습니다.
0: 지진 기록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습니까?
1: 네, 또 보면 저희 금속 보존 처리팀에서 처리한 건데요. 금관총에서 발견된 칼이 있습니다.
0: 금관총이면
1: 경주금,
0: 경주,
1: 예. 금관총에서 발견된 칼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그 칼의 금속 장식 부분이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스를 가지고, 그 금속 보존 처리팀에서 하나하나 부식 부분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글자가 나왔습니다.
0: 잠깐만요. 칼 장식 부분에서 글자.
1: 예. 글자가 6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경주의 옛 신라시대 무덤에서 글자가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0: 그거 최초예요.
1: 예, 그게 최초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우리 경주 지역에 있는 무덤들을 보면 금관총, 천마총, 뭐 이런 식으로 그 발굴된 유물이 그 무덤을 대표하는 이름이었거든요.
0: 금관이 발견돼서 금관총,
1: 금관총, 예.
0: 천마도가 발견돼서 천마총.
1: 예, 그렇게 됐지. 그게 누구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무덤이.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사지왕이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현재 그게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이사지왕이 누구신가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밝혀진다고 하면 그 금관총의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지
0: 그렇죠.
1: 않을까 싶습니다. 예.
0: 그러니까 거기 묻힌 왕의 칼의 손잡이 부분에 이름을 새겨놓은 거군요.
1: 네, 그러니까 부장품이라고 하죠 보통.
0: 그러니까.
1: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찾아내가지고, 예, 지금 앞으로 그게 확인이 된다면 옛 신라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주인이 누군지 찾을 수 있는 무덤이 될 겁니다
0: 이야. 부장님은 이 보존과학 분야에 종사하신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1: 앞으로는. 예.
0: 어떤 계기로 이쪽 일을 하시게 됐어요?
1: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제가 회화 복원이 제 전공인데요. 제가 학부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일본은 이런 보존과학에 대해서 인식도 높았고 또 기술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우리나라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연구하고 한 기회도 없고 하니까 저를 그 당시에 일본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선생님에게 일종의 도제식으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학교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보존과학이라는 학과가 없었습니다.
0: 지금은 있어요?
1: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가 없다 보니까 그냥 도제식으로 무릎 꿇고 옆에 앉아서 배우고 시작했습니다. 예.
0: 그래서 주된 전공 분야는
1: 회화
0: 회화.
1: 쪽은.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30명 되는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직원들도 다 전공 분야가 다 있겠어요.
1: 예, 뭐, 금속을 주 전공하시는
0: 그러니까.
1: 분, 석재를 전공하시는 분, 그다음에 목재를 전공하시는 분, 이런 게다 전공 분야가 다
0: 다
1: 다릅니다.
0: 다르죠.
1: 예,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도 다 다르고, 예,

0: 그것도 일단 공부가 끝나더라도 이게 보존과학이라는 게 주로 손을 사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1: 예.
0: 일정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합니다.
1: 필요하죠.
0: 예. 그래서 보통 뭐 저희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좀 국가기관들의 인턴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1: 네.
0: 많이들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실무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1: 여기 직원분들 되려면 일단 성품이 꼼꼼해야 될것
0: 다들 그렇게 말씀을
1: 같아요.
0: 하시는데,
1: 성질 급하면 못할 것 같아요.
0: 예,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다 차분하게들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성품도 꼼꼼하지만 그 문화재에 대한 그 사명감이라고 할까?
1: 사명감.
0: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재는 우리가 항상 전시장에 가면 깔끔하게 복원된 유물만 보지,
1: 예.
0: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그 뒤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1: 예.
0: 그런 걸또 남들이 모르는 우리가 본다는 어떤 그런
1: 그렇죠.
0: 즐거움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예.
1: 문화재 보존과학 복원할 때꼭 지켜야 할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까?
0: 예, 저희들이 보존과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당연히 원형을 유지하는 거죠.
1: 원형 유지.
0: 예. 그렇지만 또 하나는 가역성이라는 걸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가역성인 게 뭐냐면 보존 처리라는 게 대상은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의 생명을 연장하고 더 이상 손상이 안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리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최선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년 지나서 이 기술이 최선의 기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다.
0: 예. 그리고 지금에 사용하는 재료가 앞으로 가서 더 좋은 재료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에 사용하던 재료로 인해서 유물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처리하더라도 곧 지나면 언제 누군가가 재처리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이게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료를 사용하라고 해서 가역성이라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
1: 내가 지금 뭔가 손을 대고 있으면 요 손댄 부분을 따로 떼낼 수 있게끔 한다.
0: 네, 맞습니다.
1: 그거로군요.
0: 누구나 쉽게 할수 있게.
1: 그렇군요.
0: 과거에는 보존 처리가 지금 같은 가역성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원형 복원이란 좀 강하게 접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말에 저희들이 그 시멘트 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콘크리트가 한참 신발명품으로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건축물 이런 데그 시멘트 콘크리트 많이 썼거든요.
1: 맞아요.
0: 예.
1: 어디 약간 허물어진 데다 그냥 콘크리트.
0: 예.
1: 맞아요.
0: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석굴암 같은 경우. 일제 때 석굴암이 무너졌을 때 복원하면서 시멘트로 탁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1: 습도 조절이 안 된다고요.
0: 예, 습도 조절도 안 되고,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때문에 결로가 너무 많이
1: 그러니까.
0: 생기고, 그리고 또그 시멘트 속에서 나오는 탄산칼슘 때문에 백화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데 그걸 제거하면 옆에 있는 유물들도 손상이 되고 해가지고 참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중으로 커버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문제가 안
1: 그렇죠.
0: 생기기 위해서 가역성이라는 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원형 복원과
0: 가역성.
1: 가역성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
0: 맞습니다. 네.
1: 그만큼 겸손해야 되네요.
0: 그렇습니다.
1: 내가 얼마든지 손댈 재주가 있고 자신이 있어도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또 손댄 만큼 흔적을 남긴다.
0: 네, 맞습니다.
1: 세계적으로 이 보존과학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어디를 꼽습니까?
0: 지금은 그 보존과학이 시작은 다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만 어디가 앞섰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게 보존과학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각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만의 특색이 있고 뭐 유럽은 유럽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벽화나 석조물, 건조물들이 많이 있다
1: 예.
0: 보니까 그런 데서 저희보다는 기술력은 좀 있을 겁니다.
1: 그렇겠죠.
0: 그리고 또 우리가 하지 않는 유화류 그런 쪽에서는 그쪽이 기술력이 있고요. 그 동양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동양화 그리는 그림하고 유화가 그림 그리는 방식이 아예 다르거든요.
1: 다르죠.
0: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우리 그림을 복원하지는 못합니다.
1: 못하죠.
0: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어디가 지금 낫다 좋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그럼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 수준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0: 예, 저희들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저희 국립박물관 뭐 보존과학 센터도 있고 그 국가유산청에도 보존과학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문화유산과학센터라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1: 예.
0: 보니까 오히려 요즘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0: 또 단적인 예로 보면 과거에는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주로 동양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 일본이나 중국 분들이 보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한국에서 보존 처리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저희들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좀 처리해달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 한 50점 정도 처리해 보냈는데요. 아직도 해외에는 너무 유물이 많아서,
1: 많죠.
0: 예, 좀 앞으로도 그게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자, 그동안 이 보존 처리한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뭐 베스트 3 이런 게 있습니까?
0: 제가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 분야를 들어왔을 때 처음 접했던 유물이죠.
1: 뭐예요?
0: 그게 고려시대 수월관음도라는 그림인데요.
1: 유명하죠, 수월관음도.
0: 예,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다 보니까 국내에도 수월관음도가 몇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유물을 저도 말로만 듣는데 그 현장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옆에서 하나하나 익혀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또그 손떨어 가면서 했던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좀 최근에 수리한 건데요. 우리 경복궁에 궁궐 장식화를 두 점을 발견을 해서 복원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 걸렸던 거냐면 경복궁 교태전이라고 해서 그 왕과 왕비가 계시는 그 마루에 대청마루에 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복원한 적이 있고 그게 복원된 그림을 가지고 작년에 그 국가유산청에서 거기다가 실제로 모사를 해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궐 그림 중에서 그동안에 궁궐 그림들이 일제강점기 때 많이 사라졌는데 재현하게 된첫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첫 번째 사례군요.
0: 예, 그래서 제가 또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억 남는 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석가탑에서 나온 묵서지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그 당시에 제가 보존 처리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무구정강대 다라는 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가 8세기가 맞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건지 이런 게더 논란이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묵서지 편을 해체해 가지고 문서 내용을 확인한다면 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1: 그렇죠.
0: 이런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너무 사회적으로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복원하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복원하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렸는데 예, 그런 작업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1: 그거야말로 역사책을 새로 쓰게 만든 그런 거니까.
0: 네, 맞습니다.
1: 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예,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보존과학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국립박물관 보존과학부는 국립박물관에 있는 소장품들 중심으로 보존 처리하고 복원을 조사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약 900여 군데의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1: 많죠. 지방마다 다 있잖아요.
0: 그런데 그 박물관 미술관에는 보존과학자들이 없습니다. 그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 국가 대표 박물관인 국립박물관에서 이런 박물관들 소장품에도 관심을 가지고
1: 맞아요.
0: 지원하기 위해서
1: 그렇죠.
0: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확인했던 해외에 있는 문화재. 제가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0년 동안에 50점만 지원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25만 6천 점이라는 수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해외에 있는 유물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수리하기 힘듭니다.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의
1: 아이고.
0: 기술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할 일이 태산이시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박물관들, 해외에 있는 유물까지
0: 관심을
1: 진짜
0: 가지고.
1: 태산입니다. 꾸준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점점 더 인원도 확충되고 계속 해 나갈 작업이네요. 평생에 걸쳐서
0: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1: 후대까지.
0: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박물관에 가셔서 유물을 한번 보시면, 아, 여기 이렇게 손댔구나. 여기 이렇게 금이 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원형이구나. 찾아보시는 재미도 쏠쏠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드려야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자.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챕터 5의 실전 문제 2회차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풀 문제 유형은 바로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26번부터 50번 문제에 해당하는 축, 그 25개의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를 다 풀고 채점까지 끝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게 될지 바로 만나게 될첫 번째 문제는 26번에서 27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표시하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포함된 문장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해석을 한번 한 다음에 이 문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처음은요, invited me. 나를 초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Come to his birthday party.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그의 생일 파티에 오도록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초대를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불렀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과거형이 이미 쓰였어요. 메인 동사가 있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동사가 오면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to 부정사로 바꿔주어서 오도록 초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ome을 to come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일 파티에 불렀다, 초대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7번, The Princess. 공주가요, was to die.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of eating a poisoned apple.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독이 든 사과를 먹어서 죽을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이른바 비투 용법의 하나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맞을까? 자연스럽게 맞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아직 여러분들 수준에 비투 용법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야 할지, 이 문장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교재 설명과 비교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쌓아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어지는 문제 28부터 30번까지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정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to 부정사가 쓰인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본다면 정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한번 보죠. The medical team had lots of patients to take care죠. 그러면 아마도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벌써 무언가 이상하기 때문에 막 망설였습니다. to 부정사를 쓴건 좋아요. take care도 좋은데 우리 누군가를 돌보다라고 하는 표현은 take care of라고 하는 전치사까지 포함되어야 돼요. 그 말은 여기에 무엇을 넣어줘야 한다? of를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바꾼다면 to take care를 to take care of로 바꿔주는 거고, 이렇게 앞에서 해석을 연결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많았습니다. 환자가 많았는데 돌볼 환자가 많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이어지는 29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어디를 봐야 할까? 부정사가 쓰인 부분을 봐야 하는데 부정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왠지 부정사로 바꿔야 할것 같다까지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 감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Miss Brown told her students. 선생님인가 봅니다. 그녀의 학생들에게 뭘 하라고 말을 했냐면 paying attention to her. 그녀에게 집중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집중해라. 이런 맥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에게 무엇 하라고 말하다, 지시하다 의미로 말할 때는 tell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야 하는데 왜 여기에 ing 형태를 써 주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 paying을 to pay라고 하는 to 부정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paying을 to pay로 바꿔주면 된다. 5형식 문장의 일부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30번. 이번에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쓰였어요.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of him. 그가 to take his medicine on time. 제 시간에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꼭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을 제 시간에 먹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미상 주어로 of him을 써주었습니다. 의미는 통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의미상 주어의 형태는 for 다음에 목적격을 쓴다. of를 쓰는 경우는 그 앞에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할 때 쓰는 말에서는 of를 쓰지만 여기서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of him 대신에 무엇으로 바꿔주면 된다? for him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문법은 딱 지금 이 교재 수준에 맞는 것처럼 3학년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문법이에요. 그럴 때 for him, of him 이두 가지 형태의 차이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이어지는 31번부터의 문제는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말 문장을 먼저 보고 그 부분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심판은 그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했대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빈칸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off the field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부분 나가다라고 하는 걸 완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allow라고 하는 동사는 이 뒤에 목적어 그리고 to 부정사를 써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까요? to 다음에 나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go out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to go out이라고 써주면 정답이다. 이어지는 32번 같이 한번 볼까요? 짐은 잠에서 깨어 그것이 단지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걸 영어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다양한 구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주어진 문장을 보면 짐 woke up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만 보면 짐은 깨어났다, 일어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 뒤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아, 그것이 단지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건 잠에서 깨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결과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쓸 수가 있겠구나. 여기에는 to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깨달았다는 영어로 어떻게 완성을 할수 있을까? 그런데 주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realize는 깨닫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빈칸은 어렵지 않게 to realize라고 써주면 되고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깨달았습니다라는 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어지는 33번. 그 토끼는 너무 빨리 달려서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토끼가 실제로 뛰어다니는 걸본 친구들이라면 공감을 할 겁니다. 막 열심히 깡총깡총 뛰어다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뛰어요. 그러면 이 빈칸을 또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 The rabbit ran, 뛰었습니다. 달렸어요. 그리고 catch it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무언가 부정사를 활용해야 할것 같은데 너무 무엇해서 무엇할 수 없다 혹은 없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 구문, to 구문을 활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는 to, to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에 제시되어 있는 부사인 fast를 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건 to 부정사로 완성을 해야 하니까 too fast to catch it 이라고 써주면 된다. 우리

강의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었죠? 이걸 또 so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환하는 것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34번부터는 괄호 안의 말을 배열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언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처음 이 문제 풀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이 단어의 개수를 보고 무언가 좀 당황하거나 이걸 어떻게 풀지라고 고민을 한 친구들 있을 텐데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말을 보면서 문장 구조를 잡아내고 주어와 동사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감기에 안 걸리려면 더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주어를 알려주고 있네요. If you, you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기에 안 걸리려면이라고 하는 게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고, if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를 잡으려고 봤더니, get a cold가 있어요. 그런데 안 걸리려면이라는 부정의 의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무언가 부정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not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봤더니, 비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비투 용법을 활용한 친구들 많을 겁니다. 자,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If you are not to get a cold. 잘 보면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부정해주기 때문에 not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감기에 안 걸리려면 you should wear warmer clothes. 더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문장이 쓰여 있다면 우리는 이 문장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써보라고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 비투 용법을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35번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고를지 내게 알려주세요. Please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부탁하는 말이죠. 내게 알려주세요라고 할때 어떤 표현을 쓸수 있냐면 Let me know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우리가 사역동사의 하나로 let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을 공부를 했는데 let me know라고 하는 건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된 것이다. 그래서 let me know를 시작을 할 겁니다. let me know. 그런데 무엇을 알려달라는 거냐면 무엇을 고를지 내게 알려주세요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지라고 하는 표현 의문사 to 부정사로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what to 부정사죠. 그래서 what to choose. 그리고 다음에라고 하는 말까지 next를 뒤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의문사 to 부정사이다. 36번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다니 그는 틀림없이 성실하다. 일찍 일어나는 시간의 기준이 뭘까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보면은 친구들은 7시요, 6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틀림없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은 이 뒤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to 부정사의 부사적 쓰임 중에서 판단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He must be 틀림없이 성실하다. 성실한 영어로는 sincere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to 부정사구로 근거를 나타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 get up을 활용해서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He must be sincere. 성실한데 분명히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보니까 성실하겠구나라는 판단의 문장이 된다. 자, 이어지는 37번부터는 우리 지금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요. 심호흡 한번 하고 또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제가 지금 괄호 안에 집어넣는 말을 보세요. 전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맞아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투부정사 구인데 좀긴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 비해서 너무 길어요. 영어는 주어가 긴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어를 뒤로 넘기는데 투부정사구 주어를 뒤로 넘기면서 주어 자리에 누구를? is라고 하는 가주어를 채워준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it is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very tricky라고 하는 말을 써주고 그리고 진주어에 해당하는 to 부정사구를 뒤로 미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답인 거고 이 문제의 의도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이용해서 바꿔 쓸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8번 The Iron Man. Iron Man은요 was strong, 강했습니다. 충분히 강했대요. 뭐할 만큼 to save the world. 세계를, 세상을 구할 만큼 충분히 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배웠던 구문이 있어요. 형용사, 그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그

That 그래서요, 그는요, 세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과거 시제로 완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enough to 부정사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주어를 잘 잡아주고 이어지는 조동사와 동사 원형에서 조동사 과거형으로 시제를 분명하게 써주어야 한다. 39번입니다. 이번엔 It seemed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추측의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had pretended라고 하는 과거 완료가 쓰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과거 어느 시점에 한번 보니까 그가 나를 좋아한 것처럼 행동을 했다. 무엇하는 척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pretend to 부정사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과거 완료로 써준 건 판단을 한그 시점 이전에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런 척 했구나라고 하는 시제의 차이를 밝혀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 말은 주어를 he로 바꿨을 때이 뒤에 to 부정사를 쓸 때는 시제의 차이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어떤 형태? have pp라고 하는 형태를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have pretended to like me와 같이 써주면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위의 문장이나 아래 문장이나 had pp, have pp를 쓴 이유는 시제 차이를 밝혀주기 위함이다. 벌써 40번입니다. 40번부터 42번은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제 배열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가 된 거죠. 다른 사람을 돕지 않다니 그는 이기적이다. 그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앞에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을 돕지 않다니 it is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기적인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selfish라고 합니다. 그래서 selfish 먼저 써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 하는데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는 of him이라고 하는 의미상 주어로 써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to 부정사로 완성해주면 되는데 to help others라고 하면은 의미가 반대가 되어버려요. 돕다니와 같은 말이 됩니다. 돕지 않다니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not을 붙여서 not to help others라고 해주어야 한다. 41번입니다. 스티브는 앉을 무언가를 찾고 있었대요. 그러면 스티브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질 동사는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과거 시제인데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할 때는 과거 진행형을 써주는 게 자연스럽다. Steve was looking for. 무엇을 찾고 있었냐면 앉을 무언가래요. 그러면 something을 쓸 거고 앉을이라고 하는 이 말을 to 부정사를 활용해서 완성하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많은 친구들은 to sit 이렇게만 썼을 겁니다. 그런데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on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의미에 따라서 동사 뒤에 전치사까지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자에 앉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나타내면 sit on a chair라고 합니다. sit a chair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의미상 on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애매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sit something과 sit on something 중에서 sit on something, on이 있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on을 놓쳤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to 부정사구에 전치사가 포함된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를 강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다. 42번입니다. 이 주스는 마시기에 너무 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겠어요.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문법 요소는 무엇일까? 당연히 부정사는 부정사입니다. 그런데 무엇하기에 너무 무엇하다라는 것 to 구문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문법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t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의미에 따라서 쓰일 수가 있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쓰이는데 이럴 때는 너무 무엇해서 무엇할 수 없다와 같이 해석을 해도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사하기에는 너무 무엇하다와 같이 해석해도 괜찮다. 주어는 나와 있어요. 마시기에 너무 시다라고 하는 걸 완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비동사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쓰려고 봤더니 다른 동사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잡아보죠. 테이스트는 무엇한 맛이 나다입니다. 그럼 이 테이스트를 활용할 건데 주어에 맞춰서 s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테이스트. 그런데 너무 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냥 sour가 아니라 too sour 써주고요. 이 남아있는 동사 drink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to drink로 써주는 겁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을 한번 보죠. 맛이 너무 쉽니다. 무엇하기에는요? To drink. 마시기에는요? 이거 정말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 t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준다. 그러면 동사하기에 너무 무엇하다와 같이 해석을 해주면 된다. 43번부터 45번은 우리가 항상 열심히 고민하면서 푸는 바로 그 유형입니다. 밑줄 치인 A에서 F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몇 군데, 세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 쓰래요. 그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건 기본적인 해석과 문장 구조이다. 그리고 어떤 문법을 묻고 있는지 그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A부터 보죠. 먼저 질문을 합니다. Do you know? 알고 있나요? How get to the hotel? 벌써 무언가 삐걱거리지 않나요? 묻고 싶은 말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호텔에 가는지 알고 있냐? 그 말은 길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How 다음에 그냥 동사가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다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how 다음에 바로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걸난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 틀렸습니다. 고쳐야 하는데 항상 문장을 고칠 때는 최소한으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하나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의문사, 투부정사예요. 의문사와 투부정사를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 예를 들어 how 투부정사라고 하면 어떻게 동사할지 혹은 동사하는 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을 제가 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도 어떤 말을 추가해야 할까요? how 뒤에 to를 추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어색한 부분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How get을 how to get으로 바꿔주면 돼요.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44번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 가봐야겠죠. 모른대요. 그래서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흠 하면서 It's too far to walk from the station. 걸어가는 게 너무 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부터? 역으로부터 쭉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it 다음에 to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it to 부정사 구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되고요. 비번 문장은 전혀 이상이 없다. 계속 가보죠. 제안을 합니다. Why don't we take a taxi? 혹시 택시를 타고 가는 건 어때? 우리 택시 타고 갈래? 라고 제안을 해요. 자, 이제 C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It only takes 20 minutes 까지 끊어볼게요. take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 이런 말이에요. 20분밖에 안 걸려. walking there. 자,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it이 쓰였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ing 형태가 쓰여요. 이거 맞을까? 아닙니다. 이런 구문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어요. it takes 다음에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to 부정사를 쓰면 동사하는데 이런 시간이 걸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walking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to 부정사를 활용해서 to walk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 부분을 놓쳤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가주어, 진주어 또 활용되는 표현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45번. 그 다음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You once told me. 너한번 내게 말했잖아. You want it? Go on a diet. 이건 쉬워요. want라고 하는 동사는 그 뒤에 목적어를 쓸때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될까? want it go를 want it to go라고 써주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명확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46번에 48번. 자,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또 역시나 세 군데 찾아야 되는데 웬걸 문장 단위로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 물론 뭐 F는 그래도 문장까지는 아니고 살짝 구루의 형태로 되어 있죠.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어디가 이상했나 여러분들은 찾으셨을까요?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C를 보면 in a brave를 brave enough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C번 문장 한번 가봐야 됩니다. He is in a brave. 그는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용감합니다. To speak in front of the crowd. crowd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용감합니다. 라는 말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enough to 부정사는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위치해야 한다. 그래서 순서를 enough brave가 아니라 brave enough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가보죠. 이번엔 또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한번 2를 보겠습니다. 그의 가족은요, will be very proud. 정말로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See him speak. 갑자기 동사가 나왔어요. 형용사 다음에 그냥 동사가 나온다? 아, 이거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우리는 지금 부정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로 바꿔주면 돼요. Proud see 사이에 to를 넣어줘서 proud to see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걸 보고 자랑스러워한다, 자랑으로 여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가보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아마도 F일 텐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하나의 표현으로 다양한 to 부정사구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to not men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봤나요? 살짝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Not to mention이라고 하는 건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라고 얘기할 때 to not mention이 아니라 not to mentio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잘 달려왔어요. 49번에서 50번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조건을 봐야겠죠. seem to 부정사를 사용하래요. 그리고 단어 sick을 사용하고 문장 전체를 10단어로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말을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의 단어는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나머지 다섯 개의 단어로 문장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seem to 부정사 쓸 거니까 벌써 단어 수가 더 제한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sick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써야 합니다. 그는 며칠 동안 팠던 것처럼 보였다. 자, 그럼 일단 보였다라고 하는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러면 seem을 쓸 건데 seemed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to 부정사를 쓸 건데 아팠던 것처럼. 근데 며칠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라는 걸 나타내 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될까? 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Have been sick. 아마도 많은 친구들 놓쳤을 겁니다. He seemed. 과거의 판단을 해 보았을 때 그는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한 것처럼 보였냐면 며칠 동안 쭉 아팠던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할때그 지속의 느낌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have been sick을 써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0번까지 풀면 오늘의 강의도 마무리됩니다. 너는 다음 주까지 그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무를 나타내야 하는데 조건에 비동사 to 부정사를 사용하래요. be to 용법을 쓰라는 거죠. 의무를 나타내는 be to 용법을 써야겠구나. 단어 turn in the assignment를 사용하래요. turn in이는 제출하다라는 말이고요. the assignment, 과제입니다. 문장 전체를 10단어로 쓰라고요. 그런데 3단어는 있으니까 이제 남은 건 7단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7단어를 통해서 완성할 겁니다. 일단 you로 시작을 할 거예요. you 다음에 be to 부정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are to turn in 이렇게 쓰면 될것 같죠. 그리고 그 과제에 해당하는 the assignment를 넣어준다면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잘 보면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 주었는데 사실 이런 문장 아직은 또 익숙치 않을 거예요. 열심히 문제를 풀기까지는 했지만 be to 형법은 아마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지문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 비투 용법의 다양한 쓰임을 떠올려야 한다. 여기서도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활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기한에 해당하는 by next week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따져보았을 때, 사실 여기만 볼게요. 동사로 시작하는 이 부분을 본다면, 다음 주, 까지 그 과제를 제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과 연결을 할 때, 아, 이거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려면 결국 계속 연습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의 문법 무엇이었나요? 부정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기본적인 쓰임부터 다양한 활용까지 적용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워크북 문제 풀어보면서 부정사 개념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와우, 자세하게 살펴요. 드디어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북투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죠? 아닌 친구, 빨리빨리. 북투.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은 핵심을 복습할 겁니다. 복습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잘 복습했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쪽지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습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공기템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반포비였습니다. 기억나죠? 우리가 좋아하는 공기템, 스타트. 반포비. 요거 기억나죠? 이렇게 게임하듯이 게임 스타트하고 반포비 열심히 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반포비가 무엇인지는 우리 4학년이랑 4학년 1학기 우리 친구들만 알고 있는 암호예요. 자, 그다음 관찰. 관찰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다? 아니다. 관찰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어보고, 맛을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는 이 촉감까지가 모두 관찰이다라고 했어요. 관찰을 하고 나면 내가 알게 된 것이 반드시 있겠죠? 그것을 글로 남기는 것이 바로 보고하는 글. 다른 말로 보고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반포비와 관찰과 보고서까지 우리가 복습을 하고 쪽지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네, 음악도 아주 흥겹습니다. 자, 핵심,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첫 번째 단원 공부할 때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이야기 속에는 인물들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있다고 했죠. 어려운 관계. 자, 이것을 우리는 갈등하는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물들 사이에만 이 관계가 되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낱말들 사이에도 관계가 있어요. 자, 그 관계가 무엇이다? 반포비라고 했어요. 포함, 반대, 비. 자,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이렇게 외웠었었죠? 자, 이 반포비 관계가 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노래로 외우시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자, 일단 뜻이 비슷한 낱말들,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낱말들이 있었습니다. 의상, 와! 우리 한복 옷은 참 곱다 할때그 옷, 옷의 비슷한 말은, 낱말은 의상이라고 했죠? 또는 무엇도 있을까요? 의, 복도 있다라고 했어요. 의복, 의상, 옷. 전부 다 뜻이 비슷한 낱말들이다라고 했고요. 아, 참 곱다. 아, 맨들맨들해. 이 말도 있지만, 예, 곱, 거칠지 않고 곱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곱다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뜻도 있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와, 한복이 정말 곱네. 이 말은 한복이 아름답네. 예쁘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색깔, 빛깔. 전부 뜻이 비슷한 낱말이 되겠죠? 자, 이것과 함께 색도, 예, 다 비슷한 낱말이 되겠고요. 어떨 때에는 깔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낱말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곱다, 아름답다, 뭐 예쁘다, 뭐 전부 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낱말들이죠. 자, 중심, 가운데 역시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낱말입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 정 가운데 네가 있어. 이것도 역시 넌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중심, 가운데. 모두 다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중요한 것. 뜻이 비슷한 낱말은 서로

서로 바꾸어 쓸수 있다. 예, 이 낱말 대신 이 낱말을 쓸수 있다. 자, 모습과 모양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 모양, 모습, 네, 예, 비슷하게 서로 가름하면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뜻이 비슷한 낱말의 특징이었어요. 그럼 뜻이 반대인 낱말도 알아봐야겠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아이고, 우리 이거 왜 배운다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거다 아는데 굳이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들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그 예시로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배웠다고 했어요. 자, 아우, 너 지금 덥니? 아니, 추워. 뭐 이렇게. 그다음, 너 이거 알아 몰라? 모르겠는데요. 뭐 이거 뭐예요? 자, 이것도 역시 뜻이 반대인 낱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모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그 다음에는 요 다음에는요. 조금 약간 헷갈리고 어려운 것들도 이제 배워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반포비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 이 낱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구나. 오, 좋아. 재밌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을 즐기세요. 반포비, 지금을 즐기세요. 나중엔 더 어려운 낱말들 사이의 관계가 또 펼쳐질 겁니다. 자,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관계. 자, 뜻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뜻을 합친다, 뜻을 아우른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해해도 된다고 했죠. 자, 포함된다.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포함한다, 포함된다. 어떤 말인가? 한식이란 낱말은 비빔밥, 불고기, 김치라는 낱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뭐랄까요? 그래프로 모양,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한식을 놓고요. 한식을 위에다가 놔요. 예. 위에다가 놓고 그 아래에 무엇을 넣을 수 있어요? 비빔밥도 넣을 수 있고요. 네.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를 더할 거잖아요. 중학교 가서도 공부할 거고,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때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항상 한식이라는 말을 위에다가 이렇게 딱 넣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위에. 위에 딱 쓰시고, 아래쪽에는 비빔밥, 불고기. 자, 나중에 이제 그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선희 선생님이 한식이란 말을 위에다 쓰신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 무릎을 탁칠 거라고. 그래서 위에다 쓰셨구나. 이렇게. 자, 김치.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선생님이 뭘 항상 그려줬어요? 여기다가 손을 딱 그려줬죠? 이렇게 안고 있는 듯한. 한식이란 말이 비빔밥, 불고기, 김치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식은 비빔밥, 불고기, 김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는 한식이란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포함한다, 포함된다 이 말을 자유자재로 섞어서 쓸수 있고요. 색깔이라는 말은 파랑, 빨강, 노랑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고요. 반대로 파랑, 빨강, 노랑은 색깔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가족이라는 말에 엄마, 아빠, 동생, 누나, 언니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족이란 말에 아빠, 엄마, 언니, 누나, 오빠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가족이란 말은 아빠, 엄마, 언니, 누나 이런 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예. 자, 이렇게 포함한다, 포함된다 이 말을 자유자재로 섞어 쓸 수가 있고요. 관찰한 대상을 글로 씁니다. 우리 그래서 관찰한 대상을 글로 쓴거 예를 들면 거미줄 치는 장면. 요것을 글로 썼었죠. 그 다음에 사과 색깔이 변한 것을 보고, 왜 껍질을 깎은 사과는 이렇게 색이 변할까? 자, 그것을 관찰 대상으로 해서 또 글로 쓴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찰한 대상을 글로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관찰한 내용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줄수 있죠. 나 혼자, 와, 거미가 거미줄을 지네, 우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글로 남기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글의 가장 큰 장점이죠. 우리가 그냥 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글로 남긴 것 때문에 나도 잘 기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보게 할수 있고. 자, 그래서 이 글은요, 기록의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가 어떤 사실이나 생각을 기록을 해서 그걸 끝까지 보존할 수 있죠? 수백 년 동안 보존된 글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보존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글의 가장 큰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이 때때로 쓰는 그 일기글 있죠? 일기글은 사실은 이런 기록과 보존과 전달의 장점이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써보세요. 자, 관찰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관찰한 대상의 변화를 자세히 기록해서 남길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한 말, 기록, 보존, 전달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관찰 대상의 무엇을 변화를 기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변화를 볼수 있는 그 대상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얼음. 얼음이 녹는 과정. 그쵸? 얼음의 모습 변화. 얼음 모습. 그 다음 또 기억나는 거 있나요? 꽃. 꽃의 생김새. 꽃의 생김새도 변화를 볼수 있는 대상이 될수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온도 변화, 교실의 온도 변화, 교실의 온도 변화 이것도 아침에는 몇 도였는데 점심 때몇 도가 되었고 오후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더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관찰 대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죠? 또 무엇이 있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낭콩, 그렇죠? 자, 강낭콩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꽃두리가 생기고 거기에 또 강낭콩이 생기고 자 이런 것들 강낭콩의 변화 자랑 그쵸? 강낭콩의 자랑 그 콩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봤어요? 예 네. 콩나물 키우기도 역시 관찰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 됩니다. 또 여러분 선생님은 경험이 있는데 뭐냐면 개구리 성장. 선생님은 진짜로 해봤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정말로 이 안에 올챙이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물론 신기하지만 한편은 또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올챙이도 키울 수 있어요. 그 개구리 알, 개구리 성장. 개구리 알이 처음에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올챙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꼬리가 있어. 이렇게 꼬리가 있다니까 진짜로 이렇게 꼬리가 있어 그래서 막 도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무섭기도 해 신기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래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여기 뭐야 올챙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노래도 나오죠 그 노래 진짜 좋은 노래예요 해올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나오죠 예 뒷다리 진짜로 여기 뒷다리가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뒷다리가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앞다리까지 나오죠. 앞다리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점. 뒷다리 나오고, 그 다음 앞다리 나오고, 그 다음에 꼬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짧아지죠? 짧아지고 나중에는 개구리가 나오고. 근데 나중에는 선생님이요, 키우다가 무서워가지고 정말 개구리가 폴짝폴짝 뛸까봐 무서워가지고 다시 놔줬어요. 진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자, 이렇게 또한 가지 생각나네. 그러고 보니까. 물방개. 물방개가 어떤 생물인지 잘 몰랐다가 물방개랑 물고기랑 같이 놔줬거든? 오, 나중에 그 다음날 보니까 물고기가, 내가 지금 생각하면 물방개가 물고기 잡아먹는지 몰랐었어, 처음에. 근데 내가 같이 놔뒀으니 그 물고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지금도 미안해.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는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 물방개 무서워요. 예. 어쨌든. 자, 이런 변화를 자세히 기록해서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죠? 자, 보고하는 글의 특징. 일단,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찰을 했다. 왜냐하면, 기간에 따라서, 한 달을 관찰했느냐, 두 달을 관찰했느냐에 따라서 관찰 내용이 달라지겠죠?

더 기간을 밝혀줍니다. 어떻게 관찰했느냐? 나는 눈으로 보고 관찰했다. 귀로 들었다. 뭐 촉감이 어떻더라? 자, 이런 방법들을 꼭 써줘야 되겠고요. 뭐 자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 도구도 써줘요. 그쵸? 관찰. 관찰.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도구. 이런 것들도 써주면 좋지요. 뭐, 잎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자를 사용했다. 뭐 이런 거. 뭐 무게를 알아보기 위해 저울도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 자, 대상을 관찰하고 나서 무엇도 쓸수 있다? 느낀 점도 쓸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글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사과 껍질을 벗기고 난그 사과를 관찰하고 나서 보고하는 글을 쓰면서 다음부터는 갈색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좀 써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 연구해봐야겠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내가 관찰을 해봐야겠다. 자, 이런 관찰들, 저 느낌전들, 이런 것들 쓸수 있고요. 또, 내가 관찰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관찰을 했는데 더 궁금한 게 생겼어. 처음엔 이런 거안 궁금했는데, 궁금한 것이 또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자료를 수집하라고 했죠. 이 자료는 옆에 전문가분이 계시면, 아, 우리 아빠가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세요. 우리 엄마가 전문가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잘 알고 계세요. 뭐 경험해 보셨대요. 뭐. 그러면은 다그 전문가가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책, 인터넷에 뭐 사전, 뭐 이런 거다 됩니다. 자,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 요거는 짜임새에 해당하는 거예요. 짜임새. 어떤 글이든 짜임새가 중요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체계성이라고도 해요. 좀 어려운 말 있죠? 체계성. 예. 자, 어떤 글이든 체계성이 있고 짜임새가 있어야 좋은 글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게 글을 쓸까요?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머리 있고 몸 있고 다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짜임새가 있잖아요. 사람도. 그쵸? 글도 똑같아요. 글도 처음이 있고 가운데가 있고 끝부분이 있거든요. 그 짜임새입니다. 일단 대상을 정하고요. 그 대상을 어떻게 관찰할지 계획 세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관찰하지요. 관찰한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자료를 수집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보고하는 글을 완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거고요.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볼까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데요? 자, 일단 관찰하는 내용이 계획과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계획 세우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관찰 내용이 또 달라지니까 관찰한 내용을 과장하면 안 돼. 이거 안 좋아. 뭐 예를 들어서 푸르스름한 색인데 아주 그냥 푸르스름한 색을 더 과장되게 하려고 아주 푸르죽죽했다 막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축소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적이니까 정확한 표현이 맞겠죠. 또 주관적 표현. 이 사람이 생각하면 푸르죽죽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면 빨고죽죽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만 써라. 일단 사실만 써라. 그리고 나중에는 나의 느낀점도 쓸 수는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쪽지시험! 네, 어렵지 않은 문제 1번입니다. 낱말 사이의 관계. 자, 낱말들이 서로서로 어떤 관계에 얽혀져 있죠? 자, 요거 나오면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네. 반포비만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다할수 있어요. 풀수 있어요. 자, 낱말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 보기의 낱말을 구분하여 알맞게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위, 아래, 위, 아래. 뭐죠? 예. 서로 뜻이 반대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워. 겉옷을 입어야겠어. 입다. 갑자기 더워졌네? 벗다. 자, 이것도 역시 뜻이 반대인 관계. 서로, 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겉으로 보는 생김새. 바로 모양과 모습. 자, 그래서 비슷한 관계. 예, 뜻이 비슷한 관계예요. 자, 아래, 밑. 네, 역시 예, 비슷한 관계. 무엇이 비슷하다? 뜻이 비슷하다. 자, 그래서 가와 나는 반대인 관계예요. 그리고 다와 라는
비슷한, 이제 뜻이 비슷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그리고 라, 그리고 여기는 가, 그리고 나,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예, 뜻이 비슷한 관계, 그리고 뜻이 반대인 관계, 요것을 여기 보기에서 골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뭐, 나머지, 예, 뜻이 포함되는 관계, 요것은 여기에 있지 않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꼭. 자, 밑줄 그은 낱말과 바꾸어 써도 뜻이 비슷한 낱말의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 나왔습니다. 아, 아까 우리 그 핵심을 복습할 때 나왔죠? 의상, 의복, 옷, 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자, 전통 의상인 한복은 모양과 색깔이 아름답다. 자, 이 밑줄 그은 낱말과 바꾸어 써도 된다. 바꿔 써도 뜻이 비슷하다. 자, 이거는 비슷한 뜻의 낱말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옷. 옷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빛깔. 요거는 얘와도 바꿔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복. 예, 한복 됐고. 모양과 바꿔 쓸수 있는 거, 뭐, 모습. 예, 모습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낱말이 되겠고요. 다음 낱말과 뜻이 반대인 낱말을 쓰세요. 너 더워? 아니, 너 추워. 춥다. 이렇게. 춥다. 자, 덥다, 춥다. 더웠다가 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다음 낱말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음식 있고요. 한식 있습니다. 아, 뭘까? 맞힐 수 있겠어요? 그다음 생물이 있고요, 식물이 있어요. 오, 여기에서 확실하죠? 이거 많이 봤으니까. 뭘까요? 자, 이 여기에 있는 음식과 한식, 그리고 생물과 식물은 어떤 관계에 있는 낱말들일까요? 바로, 그렇죠. 포함하는 낱말, 그죠? 뜻을 포함하는 관계의 낱말들입니다. 그래서 뜻을 포함하거나 또는 뜻에 포함되는 관계. 자, 음식은 한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한식은 음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꿔서 쓸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들아, 이럴 때 음식을 어디다 쓰라고요? 위에다 쓰라고. 위에다. 아래다 쓰지 마세요. 나중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됐을 때 그게 더 유리해요. 위에다 쓰는 버릇을 들이세요. 자, 여기 음식. 음식을 썼어요. 위에 쓰라고 했죠. 이 안에 한식이 포함되는 거죠? 한식. 또 무엇이 있을까? 네, 중식, 중국식이란 얘기지. 뭐, 일본식 하면 일식. 또, 서양식 하면 서양식. 서양식. 그냥 양식으로 해볼까? 네, 요렇게. 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아니죠. 짜자잔. 자, 하나 더. 요렇게 해줄게. 예. 뭐, 양식,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음식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한식, 중식, 양식, 일식은 음식이란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요렇게 기억하시고. 자, 생물, 식물. 이건 뭘까요? 이것 역시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관계죠? 자, 생물에는 생물을 위에다 쓰라고 했죠? 생물에는 식물도 있고요. 동물도 있어요. 자, 요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동은 뭘까요?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막 움직이고 있는 요런 생물은 우린 동물이라고 부르죠. 그럼 식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식? 요거는 심는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식물은 정말 땅에 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움직이는 생물이다 해서 동물이고요. 또 땅에 심는 생물이다 해서 식물이라고 불러요. 자, 이 생물은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어떤 그 특징이 있죠? 예, 움직이고 자손을 예, 그 남깁니다. 예. 실제로 그렇죠. 식물도 씨앗을 통해서 자손을 남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생물인데요. 가끔 생물, 뭐 생물체 다 비슷한 말이에요. 자,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생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명체도 맞는 말입니다. 생명체.

예, 다 생명이 있잖아요. 예,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체라고도 하고요. 조금 더 어려운 말이 있어요. 유기체. 예. 나 이거 책에서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유기체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다 비슷하게 쓸수 있는 말들입니다. 유기체, 유기물 뭐다 비슷하게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비슷하게 쓸수 있는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낱말들도 정리를 해 주었어요. 자, 문제 4와 같은 관계 있는 낱말 한 쌍을 떠올려 쓰세요. 그래서 한 쌍은 뭘까요? 한 쌍. 한 쌍은요, 여러분, 두개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것.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것. 이게 한 쌍이에요. 예? 그리고 양말도 한 쌍이 있어야 우리가 신죠. 자, 이게 바로, 쌍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책. 여기다 하나 쓸까요? 책 중에 무엇이 있어요? 동화책 있죠? 동화책.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쌍을 떠올렸습니다. 뭐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한복, 뭐 한식. 예. 네. 한식.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김밥.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쓰지 말라고. 여기 중요한 건 여러 개더 쓰지 말라고. 왜? 한 쌍만 떠올리라고 했으니까. 뭐 직업. 아, 회사원. 뭐 이래도 돼. 회사원. 또뭐 있어요? 꽃. 우리 교재 해바라기 이런 거 한번 봤었죠? 해바라기. 이 중에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이게 한 쌍, 한 쌍, 한 쌍, 한 쌍. 아셨죠? 네. 자, 관찰한 대상을 글로 쓰면 좋은 점. 무엇이 있었어요? 관찰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 좋고요. 실험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 과학 실험을 더 자주 할수 있다. 자, 요건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은 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글이라는 건, 예, 기록의 역할이 있고요. 그 기록을 했으니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요.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예, 이런 기능이 있다. 보고하는 글의 특징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쓸까요? 대상을 관찰한 동기를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기간을 써주고요. 내용과 관련해서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써주고요. 대상을 관찰하고 나서 느낀 점도 간단히 쓸수 있습니다.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이래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써볼까요? 일단 대상을 정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관찰할지 계획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관찰을 합니다. 관찰한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하고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을 드디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건 뭐라고요? 자,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확인할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글에 무엇에 맞는, 그렇지. 글의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또 출처가 불분명하면 안 되겠죠?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고요. 자료의 내용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해볼까요?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요. 관찰 대상의 특징이 기억에 잘 남도록 과장하면 안 돼.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요리하다 뜻에 포함되는 낱말 5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을까? 요리하다, 찌다, 볶다, 삶다, 뭐 이런 것들. 그 외에 진짜 많아요. 요리 좋아하죠? 자, 5개만 고민해 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950년대 런던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기오염의 재앙, 런던 스모그 사건 말씀드렸죠. 런던의 명물 2층 버스 이야기입니다. 루트메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2층 버스. 당시에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대를 잡는 운전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버스 1층과 2층을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들의 표를 확인하는 차장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버스 기사와 버스 차장의 신장병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두 사람은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비슷한 식사를 하겠죠? 그런데 연구 결과 버스 기사의 신장질환 발생률은 매년 1,000명에 2.7건, 버스 차장은 1,000명당 1.9건으로 버스 기사가 버스 차장보다 신장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버스 기사는 주로 앉아서 일하고 버스 차장은 서서 움직이면서 일을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심장에 좋지 않다.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선사시대 인류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칼로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은 이 진화론적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먼 옛날처럼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량이 적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16시간 중에서 하루 13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이었던 분들보다 사망률이 거의 2배 높았다는 연구도 있고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이 11%,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8%, 암으로 인한 사망이 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운동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운동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신체 활동은 우리 골격근을 수축시켜서 에너지를 쓰는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운동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계획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하는 운동을 일컫고요. 중요한 거는 돈 내고 큰맘 먹고 헬스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신체 근육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만으로도 우리 몸이 보상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강도 신체 활동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 활동 주 75분 이상. 중강도 신체 활동,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빠르게 걷기, 6km per hour의 속도로 빠르게 걷기, 집안일, 걸레질, 청소기 돌리기, 욕실 청소, 조금 숨찬 집안일, 아이랑 같이 놀기,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반려동물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놀기, 낮은 경사의 등산, 자전거를 16km per hour 미만으로 타는 거,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라켓 스포츠, 가벼운 춤추기, 수영 연습,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폰 게임 말고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게임형 스포츠. 어떤 운동인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크 테스트입니다. 부인이랑 배우자랑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강도는 걸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제 6km per hour 이상의 빠른 걸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걸으면서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 부르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대화를 길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고 약간 숨찬 상태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를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라고 하면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하루 30분씩 주 5회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빠르게 걸어서 15분, 퇴근길 15분 빠르게 걸으시면 30분 채우실 수 있거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말에 골프 나가시면 짧아도 한 4시간, 길게는 뭐 6시간도 걸어 다니시잖아요. 다만 카트 타시면 안 됩니다. 카트 말고 계속 걸으셔야 됩니다. 계속 걸으시면 일주일 신체 활동량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난 정말 바쁘다. 매일 30분 운동 이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신체 활동 추천드립니다. 상자나 가구 등 무거운 물건 옮기기, 달리기, 등산, 16km 파워 이상의 자전거 타기,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라켓 스포츠를 좀 격렬하게 하는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크로스핏, 스피닝 이런 운동들이 고강도 신체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크 테스트 조금 더 쉬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중강도는 옆 사람과 숨은 차지만 대화가 조금 가능한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강도는 거의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할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밖에 말 못하고요. 이건 대화가 불가능한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고강도 신체 활동은 에너지 소모량이 중강도 신체 활동의 대략 2배 정도 돼서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경우는 주 150분 대신에 절반으로 나눠서 75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러닝 유행인데요. 한 번에 한 30분, 40분 정도씩 하신다고 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하셔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소 신체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산발이처럼 천하삼분지계처럼 운동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신체 활동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름 붙인 게 운동 삼분지계인데요. 유산소 신체 활동과 함께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요 세 가지 운동 같이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가장 기본입니다. 심폐지구력, 신진대사 증진, 심혈관 질환 예방, 사망 위험 감소, 좋은 효과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저항성 운동입니다. 예전에는 무산소 운동이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근력 운동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 2회 이상 우리 몸의 주요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리, 엉덩이, 등, 가슴, 복부, 어깨, 팔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드시면 우리 몸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근감소증이라고 표현하죠. 근력 운동은 근육의 일상생활보다 조금 더 큰 부하를 주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이라도 저항을 가해서 이런 신체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거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귀엽게 나온 조그만 가벼운 아령들이 있거든요. 1, 2kg짜리 가벼운 아령 이런 것도 좋고요. 고무밴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저항을 가해주는 운동이고 그 외에도 그런 기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플랭크, 그다음에 스쿼트, 그 내체중을 이용하는 운동 좋고요. 집 앞에 있는 정원 가꾸는 것 이런 거 다 좋은 저항성 운동이 됩니다. 한번 하실 때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한두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셔서 아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 때까지 하셔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 평형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감각하기 쉬운 운동들인데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서 우리 몸이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요가 스트레칭의 대표적이겠죠? 몸이 유연해야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다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운동 방법이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근력이 약해져서도 그렇지만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낙상하시면 골절로 이어지고 고령에서 골절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뒤로 걷기, 태극권이나 요 흔들판 있어요. 밑에는 동그랗게 생긴 흔들판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이런 유연성, 평형성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운동 3분지계,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세 가지 운동 골고루 하시면 가장 좋은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 활동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신체 활동량이 충분하지 못한 신체 활동 미실천율이 31%나 된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들에 제가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심혈관질환 얼마나 좋아졌고 고혈압 조절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역에 오면 신체 활동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지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체 활동 미실천율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신체 활동 실천율 보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 활동 실천율은 채 50%에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신체 활동 부족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청소년 신체 활동률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신체 활동률은 남학생의 경우는 25%, 여학생은 9%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신체 활동률이 너무 낮아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지표가 나쁜 상황입니다. 신체 활동은 공부할 시간을 뺏는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집중을 개선시켜주고 뇌 기능을 올려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잘 증명된 방법입니다. 또 우리 몸의 최대 골밀도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골밀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고, 고령기에도 골밀도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기에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 시기에 농구, 줄넘기, 달리기 같이 뼈에 체중이 실리고 중력이 가해지는 신체 활동을 해야지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 뼈 은행에 저축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칼슘 보충제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골다공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의 운동 습관은 아이의 평생 체력을 결정하고요. 평생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동해도 될까요? 아, 이건 정말 학계에 풀리지 않는 딜레마입니다. 아마 영원히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신체 활동 중요한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신체 활동을 좀 줄여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충돌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연구가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미세먼지를 마셔서 생기는 악영향보다는 신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쪽으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고위험군이 특히 있거든요. 고령, 기저질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 또는 매우 나쁜 날 정도는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고강도 운동 좋다고 하던데요.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고강도 신체 활동이 좋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혈압 강화 효과, 심장 기능 개선, 지질대사, 심폐구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중등 강도 운동보다 고강도 운동이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운동을 갑자기 했을 때 부담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이시거나 그 전에 해본 적 없거나 심장질환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 고강도 신체활동 고려하신다면 일단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면 저는 검사 한번 해보고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질환인데 운동해도 되나요? 네. 과거에 심장질환 있으면 운동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었던 연구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국인 44만 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 150분 하는 양이 요 X축에 있는 500이거든요. 빨간색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파란선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입니다. 500m를 넘어가면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무뎌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파란색에 건강한 분들은 500까지가 제일 큰 이득이고 그 다음에 거의 평평하게 가는 반면에, 빨간색에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물론 500이 제일 경사가 가파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 이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신체 활동량이 정말 많은 분들은

있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신 거 아니고요.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한 30분만 조금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딘 요 힘찬 한 걸음이 100세 시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장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신체 활동 방법과 이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아버린 심장, 다시 뛰게 하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책 속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이 스텝업 되는 것은 읽는 양에 비례하니까요. 오늘도 재밌게 책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거대 오징어죠. 거대 오징어와 전투를 해서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너무나 재밌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진행과 과거 완료 진행을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통해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ith the squid tied up, the divers could enter

0: the ship. When they find the treasure, it is more fabulous than Samuel could have possibly imagined. Skeletons guarded spilling chests of gold and coins, precious jewels, and rare riches from faraway lands. But what were these strange glowing orbs? Samuel held up one of the strange glowing orbs to his dive helmet window. Something tiny and fragile moved inside. These are gems or treasure, he thought. These are eggs. Giant squid eggs. Samuel's father leaned over his shoulder to look at what Samuel had discovered. The Kraken hadn't been guarding the rich golden treasure. Why would a squid bother itself with such things? She was a mother. She was only trying to protect her young.
1: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e squid tied up.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거대 오징어를 누가 잡았습니까? 사무엘이 해냈습니다. 해냈다고요. 이 그물을 위에서 쫙 내려보내가지고 거대 오징어를 쏵 이렇게 그 그물 속에 탁 집어넣습니다. 단순히 성인들이 연장과 도구로서 맞서려고 했지만 안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그물로서 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 오징어를 딱 묶고 난 후에, 맞죠? 그물로 잡은 후에 the divers could enter the ship.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그 거대 오징어, 즉 난파선을 지키고 있는 거대 오징어를 잡아두고 나니까 잠수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난파선, the galleon, 그 범선, 난파선이죠. 난파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When they find the treasure.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보물을 찾을 때 It is more fabulous than Samuel could have possibly imagined. 어땠습니까? 보물을 찾을 때 It is more fabulous. 어땠습니까? 너무나 훨씬 더 fabulous. fabulous는 굉장한, 믿어지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굉장했습니다. 뭐보다 더 굉장했냐면 사무엘이 생각했겠죠. 지금 이 거대 오징어랑 싸워서 안에 들어가면은 보물이 많아 라고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아버지나 삼촌에게 들었겠죠. 그러면 아 이게 얼마나 굉장할까를 사무엘은 분명히 상상을 해봤을 것이란 말이죠. 어떤 보물이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땠다고요? 사무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땠다고요? 굉장했다고요.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Skeletons, 해골들이 guarded, 한마디로 해골들이 지키고 있었다. Guard는 지키다, 보호하다, 막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해골들이 뭔가를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보물들이 막 있는데 해골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해골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Spilling chests of gold and coins, precious jewels and rare riches from faraway lands라고 돼 있죠. Spill이라는 것은 바로 쏟아지다. 쏟아지는 상자들 of gold. gold는 뭐냐면 금이 되겠죠. 금과 동전들. 과거에 옛날 역사적으로 과거에 사용되었던 이런 동전들이 되겠죠. 그래서 금과 동전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precious jewels. 그 다음에 귀중한. precious는 바로 귀중한 보물들과 보석이에요. jewels라고 하면 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귀중한 보석들과 and rare riches. rare이라는 것은 희귀한 흔하지 않은 희귀한 보물들, riches, 보물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먼 곳으로부터 온 이런 귀중한 것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자들을 누가 지키고 있었다고요? 해골들이 주변에 지키고 있었어요. 해골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해골들이 주변에 그런 상자들에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한마디로 지금 포인트는 보물들이 엄청났는데 그걸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But what were these strange glowing orbs?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what were these strange glowing orbs? 그런데 이건 뭐야? 뭐가 뭐냐 하면 these, 이러한 strange, 이상한 glow라는 것은 빛나는,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빛나는 그런데 이 이상한 빛나는 orbs, orb라는 것은 구, 이렇게 공 모양으로 생긴 혹은 구슬도 됩니다. 공 모양으로 생긴 이 빛나는 이건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Samuel held up one of the strange glowing orbs to his diving helmet, his dive helmet wind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held up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물 속에 있습니다. 난파산에 있는데 뭔가 보물들 그 근처에 보니까 이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착 잡아서 이 다이빙 헬멧 그 보면 앞에 유리가 있겠죠. 거기로 이제 가까이 보려고 집어든 거예요. 그래서 one of the strange glowing orbs. 그래서 이 이상한 빛나는 구슬을 하나를 집어들어서 그의 dive helmet 이 잠수 헬멧 앞에 집어들었습니다. Something tiny and fragile. Fragile이라는 것은 연약한, 아주 무언가 작고 연약한 것이 moved inside,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뒷페이지를 보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이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잡았던 그 거대 오징어와의 연관성, 거대 오징어는 왜 이 보물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2: With the squid tied up, the divers could enter the ship. When they find the treasure, it is more fabulous than Samuel could have possibly imagined. Skeletons guarded spilling chests of gold and coins, precious jewels and rare riches from faraway lands. But what were these strange glowing orbs? Samuel held up one of the strange glowing orbs to his dive helmet window. Something tiny and fragile moved inside.
1: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꼼틀꼼틀 움직이는 연약한 그 무언가는 무엇이었을까요? These aren't gems or treasure, he thought. 그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he라는 것은 Samuel이 되겠죠. 이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들은 아니야. 뭐가 아니냐면 gems, gem이라는 것은 보석, 보석들이나 보물이 아니야. 아, 사무엘이 보니까 이제 아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보물이 아닌데. These are eggs, giant squid eggs. 이것들은 알이야. 거대 오징어의 알들이야. 즉 보물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 오징어가 뭘 알겠습니까? 거기에 와서 산란을 한 것이죠. 오징어가 알을 막 놔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징어가 어쩌면은 보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알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은 이 오징어는 보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보물이나 돌이나 오징어에겐 똑같잖아요. Samuel's father leaned over his shoulder to look at what Samuel had discovered 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leaned over, lean over 이라는 것은 너머로 보다, 너머로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보다. 사무엘이 앞에 있다면 제가 사무엘의 아버지라면 뭐야? 라고 이렇게 몸을 살짝 구부리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너머로 보는 것이죠. 그의 어깨, 어깨 너머로 이렇게 몸을 구부리면서 봤습니다. 보려고, to look at, 보기 위해서 what Samuel had discovered. 사무엘이 발견한 것을 보기 위해서, 맞죠? discover이라고 하면 발견하다. 즉, 이 반짝이는 작은 구슬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깨 너머로 쭉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보셨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The Kraken hadn't been guarding the rich golden treasure. 그렇죠.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맞네요. 그 Kraken, 그 괴물, 괴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거대 오징어는 hadn't been guarding,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냐면 그 화려한, 맞죠? 그 부유한, 그 화려한 엄청난 황금의 보물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값비싼 그 보물들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Why would a squid bother itself with such things? 여기 나오죠. 왜 그 오징어가 bother, 신경 쓰냐라는 것이죠. 왜 그 오징어가 신경 썼겠냐? 그 스스로를 with such things,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바로 보물이 되겠죠. 왜 오징어가 그 보물들을 보고 그 보물을 못 가져가게 신경을 썼겠냐라는 것이죠. 왜 오징어에게 보물이나 옆에 있는 돌이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못 먹는 것, 오징어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물이 중요한 거죠. 오징어가 금을 가지고 어딘가에 갖다 팔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그런 보물들을 신경 쓸 이유가 없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She was a mother. 그녀는, 여기서 she라는 것은 바로 거대 오징어입니다. 그녀는 엄마였습니다. She was only trying to protect her young.

0: 그렇죠. 그녀는, 즉그 거대 오징어는 단지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To protect her young. 그녀의 her young. 새끼들을 protect. 보호하는 것,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거대 오징어가 다른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잠수부들을 공격한 거예요. 오징어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 나에게 오지? 나의 알을 해치려는 거 아니야? 난 엄마로서 이 알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법이 하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아주 쉽게 한번 빨리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진행과 과거 완료 진행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I was studying at 8 p.m. 어제 저녁 8시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어제 저녁 8시에 저는 무엇을 했냐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그 순간에 공부를 하는 중이었어요. 쉬는 중이 아니었고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럴 때 과거 진행을 쓰죠. 그 순간에 이미 지나간 일에 그때 무엇을 하는 중이었냐? I was studying at 8 p.m. 8시, 저녁 8시죠. 저녁 8시에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즉, 저는 입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떤 책의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요게 과거 진행이고요. 과거 진행은 was나 were 그리고 ing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had been ing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과거 완료 진행인데요. 과거 완료 진행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과거 완료라는 게두 개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두 개의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무언가가 더 일찍 일어났다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과거 완료 진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A가 일어났고 B가 일어났는데 A가 먼저 일어났어라고 하는 게 과거 완료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러면 두 개의 이벤트가 있겠죠. 하나는 I had been studying, 즉 공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before dinner이라고 저녁 식사 시간 있죠. 즉 저녁을 먹는 것이죠. 즉, 어제일 수도 있고요. 과거일 수, 뭐 이틀 전이나 3일 전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아니에요. 과거니까요. 그래서 어제라고 가정을 하고 어제 저녁 식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식사 이외에도 과거에 일어났던 공부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이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냐? 과거 완료를 통해서 먼저 일어난 것을 알려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I had been studying for 2 hours. 나는 2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뭐 하기 전까지? 저녁 식사 전까지. 아, 그러면 저녁 식사도 어제 일어났고 공부하는 것도 어제 일어났어요. 어제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다? 저녁 식사와 공부하는 것두 개를 비교하면은 공부하는 게 먼저 일어났다. 그게 바로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저녁 식사 전부터 저녁 식사 2시간 전부터 쭉 공부를 한 것이죠. 근데 저녁 식사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했다?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여기서 진행을 집어넣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had pp라는 것이 과거 완료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두 개의 이벤트가 있으면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had pp,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 다음, 과거 완료. 그러면 두개 중에서 먼저 일어난 게 있는데 그 먼저 일어난 것이 그 다음 이벤트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진행 시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저녁 식사 전에 2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저녁 식사라는 그 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갔겠죠. 그 다음에 식사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형태가 나왔냐 하면, had pp가 있고, being, 즉,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두 개를 그대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이죠. pp와 be가 붙었어요. 그래서 be가 pp화 되면 뭐가 됩니까? had been ing가 되겠죠. be의 과거 분사형, 즉, pp가 been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had been ing가 쓰인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다음에 과거 완료가 다시 나오면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se are gems or treasure, he thought. These are eggs. Giant squid eggs. Samuel's father leaned over his shoulder to look at what Samuel had discovered. The Kraken hadn't been guarding the rich golden treasure. Why would a squid bother itself with such things? She was a mother. She was only trying to protect her young.
0: 자, 오늘도 새로운 표현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함께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Precious.

0: precious. She found a chest full of precious stones. Rare. Rare. They discovered a rare type of pearl. Fragile. Fragile. Something tiny and fragile moved inside. Discover. Discover. They discovered a hidden tunnel behind the rocks. Protect. Protect. She was only trying to protect her young.
1: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hought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thought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at thought made me smile. 그 thought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즉, 여기서 that thought이라 그랬으니까 그 무언가예요. 여기서 thought은 바로 무언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개념,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thought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여기서 thought은 바로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thought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ink의 과거형입니다. think의 과거형, 생각하다인데 thought이니까 생각했다가 되겠죠. 생각했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흔히 쓰이지만 그러나 thought 자체가 과거형이 아닌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ink의 과거형인 thought, 철자가 같고 발음도 똑같습니다. She thought he was funny. 그녀는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가 웃기다고 생각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다, think의 과거형도 thought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수학 3단원 함께 공부할 건데요. 와, 우리 친구들 벌써 총 40강 중에 1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달려왔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실력이 조금은 향상된 것을 느꼈나요? 좋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수학 3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핵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3단원은 여러분, 나눗셈과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나눗셈 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눗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 맞아요. 나눗셈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라면 할수 있지요. 자, 그럼 나눗셈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우리 일상생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쿠키 6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하나씩 나누어 주면 되죠. 자, 이거 하나. 자, 그다음 여기 하나 주고, 그다음 이거 하나 넣어 주고, 다시 이건 넣어 주고. 자, 이건 다시 왼쪽 주고, 이건 오른쪽 주고. 더 이상 남는 것이 없게 된 상황. 자, 그러면은 똑같이 나누어 줬죠. 자, 이것을 우리가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나눗셈 식입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쿠키를 2개의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주면 하나의 접시에 똑같이 몇 개씩 줘야 될까? 3개씩 주는구나. 자, 이렇게 길게 말한 거를 아주 짤막하게 숫자로 표현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나눗셈 식의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6, 나누는 게 뭐였으면 나누어지는 게 바로 쿠키였죠. 자, 이 쿠키, 나누어지는 수를 가장 먼저 앞에 쓰고요. 자, 이거를 나눕니다. 나누기. 자, 나누는 수, 몇 개의 접시에 나누었나요? 2개의 접시였죠. 자, 그래서 2가 나누는 수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 하나의 접시에 여러분 몇 개의 쿠키가 담겨지게 되었어요? 세 개의 쿠키가 담겨지게 되었죠. 자, 이세 개, 이것을 우린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몫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읽을 때는 6 나누기 2는 3과 같습니다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나누기는요, 여러분들, 자, 어떤 식으로도 나눌 수 있냐? 빼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사탕 6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 2개씩 빼는 거예요. 자, 2개, 2개, 2개. 자,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남는 게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아, 그러면, 자, 이걸 나눗셈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6에서 얼만큼을 뺐어요? 그렇죠. 2씩 뺐어요. 자, 2개씩 묶어서 빼줬어요. 자, 빼줬더니 몇 번을 빼줘야 0이 되나요? 자, 이걸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6 나누기 2. 자, 6에서 2를 빼주면 몇 번을 빼줘야 돼요? 3번을 빼줘야 되죠. 세 묶음으로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나눗셈을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눗셈은요, 곱셈이랑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들, 덧셈과 뺄셈은 함께 같이 가죠? 곱셈과 나눗셈도 함께 같이 가는 친구랍니다. 자, 그래서 관계를 알아보면 우리 곱셈식은 나눗셈식 두 개로, 나눗셈식은 곱셈식 두 개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7은 14. 우리 곱셈 99에서 배웠죠? 자, 이걸 우리 나눗셈으로 바꾸어 보면 자, 14에서 우리 2를 나눠주면 자, 14개에서 2개씩 나눠주면 그쵸? 7번 여러분들 나누어줄 수 있겠죠? 또는 14개에서 여러분의 나누기 7을 해주면은 2가 될수 있겠죠. 자, 이처럼 곱셈과 나눗셈식은 서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나눗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나눗셈이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곱셈 99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곱셈 99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 나눗셈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눗셈의 몫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5 나누기 3은 네모. 자, 이 네모에 들어갈 몫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나눗셈과 곱셈 서로 여러분들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것을 바꿔보는 겁니다. 자, 우리 15 나누기 3이 얼마지? 자, 이걸 생각할 때는 곱셈을 떠올려서 그럼 3에서 얼마를 곱해야 15가 되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럼 3 곱하기 얼마를 해야 15죠? 그렇죠. 5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네모가 5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자, 내용들,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해가 안될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익히면 돼요. 그럼 단원평가 1회 교재 69쪽 1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볼게요. 바나나 9개를 바구니 3개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자, 바구니 1개 몇 개씩 담아야 하는지 바구니에 동그라미를 그려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화살표로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자,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여기.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로 갈까요? 다시 또첫 번째 바구니 가야겠죠.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두 번째 바구니, 자, 세 번째 바구니. 자, 우리 이 친구는 다시 첫 번째 바구니, 두 번째 바구니, 세 번째 바구니로 가야겠죠. 아,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줄게 없네요. 딱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구니 한개몇 개씩 담아야 되는지 동그라미를 그리면 몇 개씩 담아야 돼요? 그렇죠. 세 개씩 담아야 되는구나. 자, 바구니에 동그라미를 세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바구니 한개 바나나 몇 개? 세 개씩 담아야 한다. 자, 이거를 우리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아홉 개의 바나나를 나눠줍니다. 몇개 바구니예요? 세 개의 바구니에. 자, 그랬더니 한 바구니에 몇 개씩 들어가요? 세 개씩 들어간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 식으로도 나타내 볼수 있겠죠. 자, 우리 2번 볼까요? 수직선을 보고 나눗셈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건데요. 자, 보면 아, 30만큼 여러분들 수직선으로 표시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뺄셈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30에서 자, 빼주는 거예요. 30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크기만큼 빼줍니다. 6만큼 빼줬더니, 자, 6 빼면 24, 6을 빼면 또 18, 18에서 6을 빼면 12, 12에서 6을 빼면 6, 6에서 6을 빼면 0.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네요. 아, 자, 빼기를 해서 다시 0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몇 번? 걸리나요? 5번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30에서 6을 빼줬더니 몇 번을 빼줘야 0이 되더라? 아하, 5번을 빼줘야 0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30 나누기 6은 5라고 하는 몫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나눗셈 식으로 나타내 보는 문제인데요. 40 나누기 5는 8과 같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40. 자, 나누기는 기호 어떻게 쓰죠? 그렇죠. 나누기. 자, 5는 무엇과 같다? 8과 같다. 해서 우리 3번 나눗셈식 쓰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나눗셈식 12 나누기 2는 6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우리 12 나누기 2는 6이라고 하는 것은요, 1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두개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니 한 사람당 또는 한 그릇당 몇 개씩 가질 수 있더라? 6개씩 가질 수 있더라. 자, 이걸 나타내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 문장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아, 숫자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빵몇 개? 12개. 자, 이거를 몇 명한테 나눠줬다? 두 명한테 똑같이 나눠 주었더니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더라? 그렇죠. 6개씩 가지더라. 해서 우리 4번 문제 정답 12, 2, 6 순서대로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곱셈식과 나눗셈식으로 각각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어허, 자, 5 곱하기 네모라고 돼 있네요. 5는 그럼 어디 있을까? 봤더니, 1, 2, 3, 4, 5. 아, 이렇게 세로로 다섯 줄 있구나. 그러면 가로로는 몇 개가 있는 거지? 그럼 세 보면 되겠죠. 자, 가로로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 개가 있군요. 아, 그럼 이건 곱셈으로 나타내면 다섯 줄이 여러분들 아홉 묶음으로 있는 거죠? 자, 아홉 개 세로 줄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 곱하기 9는 얼마예요? 45가 됩니다. 자, 그럼 곱셈과 나눗셈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수에서 5를 나눴더니, 자, 45개, 총 45개가 있었는데, 자, 이것을 다섯 개로 묶었더니, 다섯 개로 묶었더니, 여러분들 그럼 몇 묶음이 나올까요? 아홉 묶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45개를 5개씩 묶었더니 9 묶음이 나오더라. 9줄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9, 45, 45, 9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24 나누기 3의 몫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곱셈식입니다. 자, 24 나누기 3이 그럼 얼마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24 나누기 3은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24개를 3명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면 한 사람당 8개씩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곱셈식, 아, 24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를 떠올렸을 때 3에 8을 곱하면 24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필요한 것 세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볼게요. 곱셈식을 보고 만들 수 있는 나눗셈식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9 곱하기 6은 54예요. 자, 이걸 가지고 두 개 만들 수 있죠. 몫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만들 수, 아, 몫이 아니라 곱셈의 결과값을 이용해서 나눗셈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54를 여러분들 6명한테 나누어주면 몇 개씩 가질 수 있을까요? 9개씩 가질 수 있겠죠? 자, 반대로 54개를 9명한테 똑같이 나누어준다면 한 사람당 6개씩 가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7번 문제의 정답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번 문제 볼게요. 곱셈표를 이용해서 48 나누기 8의 몫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곱셈표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48 나누기 8의 몫을 구해야 되는데 48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자, 48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48 여기 있어요. 아, 48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곱셈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8에 어떤 수를 곱해서 48이 나와야 돼요. 자, 8에 어떤 수를 곱해서 48이 나오는 건 무슨 수예요? 그렇죠. 바로 6입니다. 따라서 우리 48 나누기 8의 몫은 6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제 9번 볼게요. 길이가 25cm인 수수깡을 5도막으로 똑같이 나누면 한 도막 몇 cm인지 구해야 됩니다. 나눗셈 식으로 써볼까요? 25cm를 자, 몇 도막으로 나눈다고요? 5도막으로 나눈다고요. 25 나누기 5가 뭐지? 곱셈을 생각해봅시다. 자, 5 곱하기 뭘 했더니 25가 되어야 돼요. 자, 5에 어떤 수를 곱해야 25가 될까요? 5일은 5, 5.20, 5.35, 5.420, 5.525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몫은 얼마다? 5다. 자, 그래서 한 도막 몇 센티미터다? 5cm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가볼게요. 사탕 27개를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놓으려고 합니다. 접시의 수에 따라 놓을 수 있는 사탕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사탕 총 몇 개? 그렇지, 27개입니다. 자, 그러면 27개를 접시 3개에 놓는다고 합니다. 자, 접시 3개에 놓으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3개에 똑같이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럼 3개 놓을 때 한 접시에 몇 개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하, 한 접시에 몇 개? 9개 들어가는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 접시 9개 놓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9개 놓으려면 이렇게 한 줄씩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9개에 놓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놓으면 한 접시에 몇 개가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3개가 들어가죠. 자, 따라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27개를 3개에 놓을 때 몇 개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곱셈 구구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9를 해야 27이 나오니까요. 자, 이 문제는 9개니까. 자, 9 곱하기 얼마를 해야 27이 나온다? 3을 해야 27이 나온다. 해서 우리 9개 3개 나눗셈 식으로도 곱셈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묶어보면서 3개씩 묶어보고 9개씩 해보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11번 문제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 나누기 4예요. 자, 곱셈을 생각해 봅시다. 곱셈 구구를 떠올려 보세요. 36, 4에 얼마를 곱했더니 36이 되어야 돼요. 자, 4 곱하기 얼마를 해야 36이 되더라? 그렇죠. 9를 해줘야 36이 됐었죠. 자, 그래서 36 나누기 4의 몫은 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6 나누기 6을 해볼까요? 자, 6에 어떤 수를 곱해줘야 36이 나왔죠?

맞습니다. 6을 곱해줘야죠. 따라서 36 나누기 6의 몫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7단 곱셈 구구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7단 곱셈 구구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7, 1은 7, 7이 14, 7, 3에 21, 7, 4, 28, 7, 5, 35, 7, 6에 42, 7, 7에 49, 7, 8에 56, 7, 9, 63. 어우,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14에서 나누기 7을 내줬습니다. 자, 공통적인 건다 나누기 7을 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에 얼마를 곱해야 14가 나오죠? 그렇죠. 7, 2, 14니까 여긴 2가 들어가야 되겠고, 자, 21은 7, 3에 21. 자, 그럼 42는요? 7, 6에 42. 자, 그럼 56은 어떻게 해야 나오죠? 7, 8에 56.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 8. 그래서 12번 정답 3, 6, 8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몫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어느 쪽이 더 큰지 아니면 같은지, 자, 이것을 써 넣으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보니까 곱셈 구구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나눗셈?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 문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단 곱셈 구구, 5단 곱셈 구구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4단 곱셈 구구를 생각했을 때, 자, 3어 32. 자, 그러면 이 뭐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숫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4, 8에 3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의 몫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한번 볼까요? 35 나누기 5예요. 자, 5단에서 5, 뭐, 35가 돼야 돼요. 자, 뭐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뭘까요? 그렇죠. 5, 7에 35죠. 자, 그러면 우리 35 나누기 5의 몫은 무엇이다? 7이다. 그러면 8과 7 중에 어느 쪽이 더 크죠? 당연히 8이 더 크죠? 그러면 우리 어느 쪽으로 벌려줘야 돼요? 그렇죠. 왼쪽이 더 커요라고 이렇게 기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나눗셈의 몫의 차를 구해 볼 거예요. 아, 목도 구해야 되고, 차도 구해야 되는, 좀두번 생각해야 되는 문제구나. 하지만 어렵지 않죠? 목만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6 나누기 6. 6 나누기 6? 똑같은 숫자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초콜릿 6개 가지고 있어요. 여섯 사람한테 선생님이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럼 선생님이 한 사람한테 몇 개씩 줘야 될까요? 그렇죠. 딱 하나씩만 줘야 6개를 모두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6 나누기 6. 얼마일까요? 몫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81 나누기 9는 얼마일까요? 우리 곱셈 구구를 생각해 볼까요? 자, 9 곱하기 얼마를 해서 81이 나와야 돼요. 잠깐만. 9, 뭐, 81.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 뭐에 들어가는 숫자. 생각해 봅시다. 자, 9, 뭐, 81. 그쵸. 바로 9, 9, 81이죠. 자, 그래서 81 나누기 9의 몫은 얼마다? 9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몫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 차라고 하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9에서 1을 빼주면 얼마?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눗셈의 몫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풀이 과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몫이 얼만지를 계산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럼 기역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역. 10 나누기 5예요. 자, 10 나누기 5. 우리 곱셈 구구 떠올려 보세요. 자, 5, 10. 그쵸? 5, 2, 10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목 2가 되겠고요. 자, 20 나누기 4. 4단 곱셈 구구. 4의 곱셈 구구 생각해 봅시다. 4. 그렇죠. 4, 5, 20이죠. 그럼 몫이 5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건 8단 8의 곱셈 구구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자, 8 72.
역시 훌륭합니다. 8, 9, 72가 되겠죠. 자, 다음 우리 리을 볼까요? 36 나누기 9예요. 자, 9, 4, 36이 되겠습니다. 오호라. 자, 그러면 우리 무엇부터 쓰라고 했어요? 몫이 작은 것부터 쓰라고 했어요. 정답 다 찾아놓고 여러분들 큰 것부터 쓰시면 큰일 납니다. 자, 문제 잘 보시고 작은 것부터 써야 돼요. 그럼 작은 거는 그렇죠. 기역 먼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 니은 써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디귿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우리 풀이 과정을 쓰면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각각 구했을 때 값이 얼마인지를 적어주시고, 자, 어떤 것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적어서, 기역, 리을,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답을 찾아내면 이 서술형 문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6번 문제 볼게요. 교실의 가위가 몇 개? 그렇죠. 24개. 자, 풀몇 개? 18개가 있습니다. 가위와 풀을 6개의 모둠이 각각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대요. 자, 한 모둠이 가질 수 있는 가위와 풀의 개수를 각각 구해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합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구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실수를 할수 있어요. 틀린 친구들 중에 아마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 가위랑 풀이 이렇게 있다고? 아, 근데 이거를 6개의 모둠한테 준다고? 자, 이 뒤에 부분을 안본 거죠. 각각 똑같이 나누라고 했는데, 아, 이거를 6개로 한다고? 그럼 24 더하기 18 해서, 그럼 42개구나. 42개를 6개의 모둠에 나눠줘야 되겠네? 그럼 8개인데? 그럼 정답이 8개, 8개인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24개를 그럼 6모둠으로 나눴을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가위 24개, 6모둠으로 나누면? 6, 4, 24니까, 자, 4개 필요하겠죠. 4개씩. 자, 풀은 18개예요. 자, 풀은 18개인데 이걸 6모둠에 나눠주면? 6, 38이니까 풀은 3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6번 정답 가위 4개, 풀 3개 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17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사과를 도경에는 몇개 땄나요? 31개 땄습니다. 성우는 몇개 땄어요? 32개 땄네요. 두 사람이 딴 사과를 한 바구니에 7개씩 담으려면 바구니는 몇개 필요한가요? 자, 이번 문제는 각각이 아니네요. 도경이가 딴 거, 성우가 딴 거, 자, 이거를 합쳐야 되겠죠. 자, 합치면 여러분들 총 사과가 몇 개가 되나요? 31 더하기 32니까, 그렇지요. 63개가 됩니다. 자, 63개를 여러분, 7개씩 담는다라고 해요. 자, 63개를 7개씩 똑같이 나누어 담는다. 자, 나눗셈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몫을 구하려면 곱셈 99를 생각해 봅시다. 7 곱셈 99 생각해 볼까요? 7, 뭐를 곱해줘야 63이 나올까요? 그렇죠. 7, 9, 63이죠. 따라서 우리 바구니 몇개 필요합니까? 9개가 필요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물통에 일정한 빠르기로 4cm만큼 물을 채우는데 28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같은 빠르기로 빈 물통을 가득 채우려면 모두 몇 초가 걸리는지 구해보세요. 왠지 되게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들? 자,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파고보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파고볼까요? 자, 물통이 일정한 빠르기로 4cm만큼 물을 채우는데, 얼마가 걸렸대요? 아, 28초가 걸렸구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알수 있느냐? 그럼, 1cm를 채우는 데는 몇 초가 걸렸을까? 우리가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1cm를 채울 때는 몇 초가 걸릴까요? 자, 이걸 나눗셈식으로 해볼까요? 똑같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자, 일정한 빠르기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겠죠? 자, 그러면 28초를 똑같이 나누면, 자, 4cm로 4등분하면, 4개로 나눠주면, 자, 1cm당 몇 초가 걸릴까? 자, 우리 곱셈 99 생각하면 4, 7에 28이죠. 아하, 1초에 여러분들 1초가 아니죠? 자, 1cm당
7초가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빠르기로 빈 물통을 가득 채운다고 해요. 자,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총 길이가 6cm입니다. 6cm를 꽉 채워야 돼요. 자, 그러면 1cm 채울 때 7초니까 6cm를 채우려면 7 곱하기 6을 해줘야 되겠죠? 자, 7 곱하기 6 얼마입니까? 42가 되죠? 자, 그럼 걸리는 초몇 초? 42초가 되겠죠? 자, 어려운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 막상 하나씩 배운 거 이용해서 풀어보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19번 가보겠습니다. 수카드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중에서 두 장을 골라서 네모 나누기 네모의 나눗셈식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만들 수 있는 나눗셈식 중에서 가장 큰 몫은 얼마인지 구해봐야 된다. 자, 나눗셈에서 가장 큰 몫을 나오게 해라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나눠줘야 여러분들 몫이 가장 크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수 카드 어떤가요? 49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이에요? 7이네요. 아하, 그럼 49 나누기 7을 하면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7, 7에 49니까 정답 19번 7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수를 4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서, 아, 여러분들 정말 힘들죠? 왜 맨날 잘못 계산할까? 제대로 계산하지. 자,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못 계산하는 거 거꾸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어떤 수를 4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여러분들 2로 나누었대요. 자,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다? 8이다. 아, 그러면 바르게 계산했으면 몫이 얼마일까? 자,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네모를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에서 2를 나눴더니 8이 되었다라고 해요. 곱셈 구구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2 곱하기 8을 해줘야 되겠죠. 2 곱하기 8을 해주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16. 아, 그럼 네모는 얼마다? 네모는 16이다. 자, 그런데 이건 바르게 계산한 걸 찾아야 되니까 16에서 또 4를 나눠줘야 되겠죠. 자, 16에서 4를 나눠주면 얼마다? 4다. 자, 그래서 우리 풀이 과정 정리를 해보면요. 자, 잘못된 건 이건데, 제대로 찾으면 16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4가 나온다. 자, 이 풀이 과정 써주시고, 정답 4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수학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미션은 바로 이건데요. 48 나누기 6은 8에서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몫이 각각 무엇인지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눗셈에 대해서 또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길었던 2단원 공부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대단원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이 핵심 키워드들로 이 대단원을 정리하는 연습하기로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 많았던 2단원 전체 내용을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핵심 키워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2단원의 제목은 직권의 변화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냐면, 가장 먼저는 가장 큰 틀에서 지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먼저 지구계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출발을 해서 크게 봤을 때 이 지구계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권역은 바로 직권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직권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추법과 화산 분출물 조사법 그리고 지진파법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조사 방법의 이 내용과 한계점 이런 것들 특징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지진파 분석법으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가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바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었습니다. 각 층의 특징들도 잘 정리 해두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의 지구의 구성은요, 어떤 복잡한 원리를 다루기보다는 크게 개요식으로 이러이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 이거를 기억해두자, 이 정도의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작은 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이 중에서도 가장 겉에층, 우리가 살고 있는 층인 이 지각을 지금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각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광물과 이 광물이 모인 암석을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광물하면은 항상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 이 광물의 고유의 특성을 확인하는 실험이 항상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색, 좋은 색, 굳기, 자성, 염산 반응이라는 이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지고 실험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광물과 암석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예시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광물이 모인 암석이 등장을 하는데요.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암석들의 이름들은 우리 친구들이 암기를 해두셔야지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화성암 외울 때 선생님이 꿀팁 줬었죠. 심화반에서 공부하는 화이팅 유현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 내용도 선생님이 본강에서 다루었고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친구들 체크하면서 본강에서 내용을 채워오셔야 합니다. 자, 특히나 화성암에서는 이 화산암과 심성암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퇴적암의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역암이 가장 입자가 컸었고요. 그 다음이 사암, 그 다음에 이암 순서대로 이렇게 입자의 크기별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퇴적물의 종류가 특이했을 때 예를 들면 석회암처럼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를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적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특징인 측리와 화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변성암에서는 편암, 편마암, 교암, 대리암이 대표적인 변성암으로 등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성암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특징인 염리와 재결정에 대한 내용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은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순환한다라는 내용 등장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각들은요,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표면에서는 풍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 우리 물, 식물 지어서 공기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었고요. 그 결과 생성된 이 토양 항상 생성 과정을 같이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유념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큰 변화를 살펴보시면 대륙 이동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대륙 이동을 하는 순서대로
붙어 있었던 것부터 멀어지는 순서대로 찾아주는 것, 그리고 네 가지 증거와 한계점까지 함께 세트로 묶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륙이 이동한다기보다 현재는 판이 이동한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판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큰 틀에서 이단원의 구성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이미 이거 공부를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선생님이 이 파일을 게시판에 올려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운받으셔서 이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놓고 백지를 꺼내서 반드시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안 보고 직접 다 써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헷갈렸던 거, 혹은 빼먹었던 거다 꼼꼼하게 체크를 할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과학 공부법 꼭 연습을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 대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쭉 볼게요. 개와 지구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 2단원의 출발을 이 개, 지구계라는 단어부터 출발을 했었죠. 개라고 하는 것의 뜻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향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이 개로 묶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외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닐,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 이것이 옳은 정의고요. 이 대기에는 질소, 산소, 아르곤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질소, 약 78%였고요. 그 다음이 산소, 약 21%고, 나머지 모든 기체가 약 1%를 구성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니은디귿 4번입니다. 3번입니다. 그린 가나다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예시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이 주어지면 일단 각각이 지구계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권역인지 바로 캐치를 할수 있어야겠고요.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예시도 올바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닷물이 보입니다. 당연히 수권에 해당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달이네요. 지구 바깥에 있는 그러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권역이므로 외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과 말들이 보이네요. 생물권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예시도 올바르게 짝지어야겠죠. 자, 가부터 볼까요? 수권에 해당하는 예시는요. 일단 지하수, 물이잖아요. 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빙하 또한 수권의 구성 요소도 됩니다. 자, 빙하가 얼어있는 얼음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니까 땅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했었죠. 하지만 담수가 얼어있는 형태인 빙하 수권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자, 나는요, 외권이에요. 지구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양이 올바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권은요, 이 중에서 생물권에 포함되는 예시는 귀여운 고양이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볼게요.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중 지구 내부의 전체 구조가 층상 구조라는 것을 알아낸 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우리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 중에서도 시추법이 있었고, 그리고 화산의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 지구 깊은 곳까지 6,400km 되는 그 반지름까지 모두 다 파헤쳐 볼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직접 파고 들어가는 것은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압력과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추법의 한계였죠. 화산 분출물도 이 상대적으로 지구 겉에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 그 깊은 곳까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구 내부의 전체 구조를 알아내게 되었죠. 그 방법이 바로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층상 구조가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된 것이죠. 따라서 1번부터 5번 중에서 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5번,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분석해서 조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ABCD 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게요.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 층 찾아보죠. 가장 바깥쪽, 얇은 층은 지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부피가 큰 층, 맨틀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핵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층을 외핵으로 따로 구분을 했었고, 다시 고체 상태가 되는 D가 내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A층 지각 가장 얇은 층 맞습니다. B층 멘틀 가장 두꺼우면서도 80%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는 층이었고요. C, D층은요, 모두 다 철과 니켈로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6번. 이 중에서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 유일하게 한 층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C층 외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핵의 아주 대표적이고 유일한 특징이기 때문에 외핵하면은 액체 상태 떠올리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암 광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몇천여 종의 광물들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몇 종들이 대부분의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이라고 했었죠? 그 주요 광물들을 따로 떼서 조암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암 광물들이 보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조암 광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밝은색 광물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보면서 이 1번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한번 지워볼까요? 휘석, 어두운 광물입니다. 석영,

흙은 무색 투명한 광물입니다. 흙은 뭐 이름에도 흙이 들어가 있어요. 어두운 광물입니다. 장석도 흰색이나 핑크색처럼 밝은색 광물입니다. 감람석 어두운 광물이죠. 아, 그러면 2번과 4번만 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장석이었습니다. 몇천여 종이나 되는 광물 중에서도 이 장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많은 거 하면은 장석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이 이제 석영이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입니다. 광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먼저 광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실험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탐구활동을 통해서 배웠었죠. 자, 그럼 기억. 자성은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될까요? 자성이 뭐였어요?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이었어요. 이 자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느냐로 고유한 특성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성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성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광물 하나 있었죠? 바로 자철석이었습니다. 니은, 묽은 염산과의 반응을 이용해서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염산 반응을 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도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내용 맞습니다. 우리 광물 중에서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 광물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었죠? 바로 그렇죠. 석회암이었었죠. 디귿, 위접 시저울로 광물의 질량을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양이 많으면 질량이 그만큼 크게 측정이 될 것이고, 양이 적으면은 질량이 적게 측정되겠죠. 그 광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광물의 특성이 될수 없다.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리을,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굳기라고 하는데요. 이 굳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광물을 서로 긁어봐가지고 누가 긁히는지를 확인했었죠. 이것 또한 광물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광물을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특성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리을인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색이 같은 세 광물을 조은판에 긁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색이 나타났대요. 이것이 바로 흙은 뭐 적철석, 자철석. 겉으로는 다 검게 보이는데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샘플이었죠. 이것과 함께 가장 또 많이 등장하는 세트가 바로 금, 황동석, 황철석이었어요. 이두 종류의 세트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좋은 색을 잘 암기해 두면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광물의 특성은 무엇인가? 바로 좋은 색이었죠. 겉으로는 똑같이 색깔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흰색 자기판인 조은판에다가 긁어서 확인하는 이 가로색이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광물들을 구별할 수 있다. 좋은 색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인데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암석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그마 출신의 암석, 화성암이 생성되는 그림,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화성암 하면은 그냥 좀 반자동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밝은 순서대로 우리 응원을 할 때는 밝게 응원을 해야 되니까 밝은 순서에서 어두운 순서대로 하고 깊이에 따라서 아래쪽에 깊은 심성암을 아래쪽에 두고 지표로 흘러나와서 빠르게 식은 위쪽에 화산암을 둡니다. 자, 그러면은 광물의 크기가 결정이 되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을 때 광물 결정의 크기가 충분히 성장할 시간이 있어서 결정의 크기가 커지고요. 화산암은 반대로 결정의 크기가 성장할 시간이 적게, 빠르게 식기 때문에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A와 B를 적용을 시키면은 이 화산암이 바로 A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성암이 바로 B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자, 우리 암기법 있었죠? 심화반, 심성암, 화감암, 반유암에서 공부하는 유연이에게 응원을 해줘야겠죠? 파이팅 유연아! 자, 그래서 화이팅 유, 현아 할때 유문암과 현무암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A에서는 화산암 생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밝은색 암석을 뭐라고 불렀냐면 밝은색 암석 유문암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 그렇다면 B에서는 심성암이죠? 마그마가 천천히 냉각된다라고 했어요. 아래쪽은 아직 지열이 남아 있잖아요. 따뜻하고 그리고 차가운 지표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냉각돼서 그래서 심성암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B 중에서도

어두운 색을 띠는 암석. 이것에 해당하죠? 반려암이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볼게요. 층리 또는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암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층리와 화석이 어떤 암석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층리는 퇴적물들이 층층이 쌓여서 생긴 줄무늬였어요. 화석도요, 층층이 쌓일 때그 사이에 생물이 끼어 들어가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했었어요. 자, 모두 다 뭔가 퇴적물들이 쌓였을 때볼수 있는 특징이죠? 즉, 퇴적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기에서 퇴적암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바꿔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암, 뭐였죠? 진흙처럼 굉장히 작은 입자가 쌓여지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의 한 종류였죠? 이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가 바로 석회 물질이 쌓이고 다져져서 굳어진 암석, 석회암도 퇴적암에 해당하는 종류였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찾아볼까요? 편마암은요, 줄무늬가 뚜렷한 우리 변성암 중에 한 종류였고요. 화강암, 현무암은 화성암의 대표적인 예시였죠. 그리고 대리암은요, 이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된 변성암의 한 종류였습니다. 따라서 퇴적암은 기역과 미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은 암석에 나타나는 줄무늬의 생성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자, 기역과 미음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실험을 통해서 기역에 나타나는 줄무늬인 니은이 생성되는 원리를 알수 있다. 자, 먼저 보니까 손을 식빵 위에 올리고 그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 놓은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눌렀어요. 압력을 줬네요. 압력을 줘서 이 모양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암석은요,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변성암의 생성 원리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 변성암에서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 줄무늬가 바로 염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염리는요, 압력을 준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란하게 생성된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풍화가 일어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번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지하수는요, 약간 산성을 띄어서 석회암 지대를 흐르면 석회암을 녹입니다. 풍화작용이고요. 암석의 틈 사이로 스며든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암석을 부서지게 합니다. 또 식물의 뿌리 또한 이 틈에서 자라면서 암석을 또 부수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틀린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ABCD 중에서 가장 나중에 생성된 층의 기호를 쓰래요. 자, 항상 토양 하면 이런 그림 딱 주어지고 생성 순서 많이 물어본다 했었죠? 그럼 우리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가장 아래쪽에 기반암부터 출발을 해서 이 기반암이 부서지고 잘게 쪼개져서 암석이나 혹은 모래 정도의 크기가 되는 모질물층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한다 했었죠? 가장 겉에 층인 표토. A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서 녹은 물질이 아래에 쌓여서 B층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나중에 생성되는 층은 B층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겠죠. 15번입니다. 그림은 과거와 현재의 대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요. 대륙 이동설에 따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많이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굉장히 쉽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한 대륙, 바로 판게아였죠? 판게아로부터 출발해서 걔가 갈라지고 계속해서 이동해서 현재의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대륙 이동설이잖아요. 따라서 판게아부터 점점 멀어지는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판게아일까요? 지금 완벽하게 하나로 딱 붙은 것은 없지만 판게아로부터 출발을 해서 조금 벌어진 나, 더 벌어진 가, 그리고 더 많이 벌어진 다 순서대로 그냥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쉽게 찾아줄 수 있고요. 1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을 한번 찾아볼게요. 20세기 초 독일 과학자 베헤겐어가 주장한 거, 이미 이 순간부터 우리 대답할 수 있겠지만 계속 볼게요. 과거에 하나로 모여 있었던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했다. 그래서 현재의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륙을 움직이는 그 힘, 힘의 근원을 설명 못해서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했던 그 이론,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해서 대륙 이동설이었죠. 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림은 전 세계 판의 분포와 경계를 나타낸 것이에요. 이전 세계의 이제 지구의 겉부분은 이렇게 크고 작은 판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판들이 이동을 함에 따라서 판끼리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요. 벌어지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겉부분은 딱한 개의 판이 아니라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고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계에서 지각이 변동되는 화산 활동이라든지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까지 연결을 해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화산대와 지진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지도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한번 보시면 기억,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거의 일치한다. 네, 지금 빨간 점과 파란 점이 거의 일치한 것을 통해서 맞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화산대와 지진대는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나요? 고르게 분포한다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니은은 틀렸고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단원 서술평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설명한 것인데요. 이 현상을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에 어떤 요소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은 것인지 그 요소를 찾아보래요.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화산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화산이 뻥 하고 폭발했어요. 그랬더니 대기로 지금 분출된 화산재가 기온을 떨어지게 했대요. 왜냐면 태양빛을 위에서 차단을 해주니까 아래쪽에 기온이 낮아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구계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가 있었죠.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었어요. 이 중에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은요,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권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기로 분출된 화산재가 기온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대기의 기온 낮아지게 했으므로 기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권에서 먼저 일어난 변화가 기권의 기온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지권, 그리고 기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케이스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처럼 지구계의 구성 요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예시를 한 가지 이상 찾아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무엇과 무엇을 뽑아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오든 간에 다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할때 다섯 개를 적어놓은 쪽지를 한번 뒤집어 보시고 랜덤하게 섞어가지고 두 개를 딱딱 꺼내가지고 얘네들의 상호작용을 연결짓는 그런 연습 몇 번만 하시면은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 대답을 할수 있을 거거든요. 자, 우리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해안가에서 파도가 치면서 해식 절벽을 만드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안가의 파도는 수권이라고 볼수 있겠죠. 수권에서 파도가 치는데 절벽을 만들었네요. 우리 이것은 지형 이름이잖아요. 따라서 지권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수권이 지권에 영향을 준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보니까 가장 겉에 층을 감싸고 있는 지각부터 출발을 해서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층상 구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외핵 그리고 내핵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다 핵자가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겠죠. 핵자로 붙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셔야죠. 외핵과 내핵은 둘다 모두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이 일단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그냥 핵이라고 하나로 묶으면 되는데 왜 굳이 외핵과 내핵을 또 분리를 했을까요?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겠죠. 그것은 바로 맞습니다. 외핵이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층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요. 외핵, 내핵은 모두 철과 니켈,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돼서 추정되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좋은 판에 대고 석영, 황동석, 흑무를 긁어서 광물가루 색인 좋은 색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 광물 중에서 좋은 색을 확인할 수 없는 광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서술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황동석의 좋은 색은요, 황동석이잖아요. 동석은 그쵸? 구리죠. 그래서 약간의 청록색을 띠는 어두운 색을 띠게 되고요. 흑음모는 반전으로 흰색의 좋은 색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석영은요, 아무리 긁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긁어서 가

우가 나오려면 이 좋은 판보다는 더 굽기가 작아야 되는데 더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판이 긁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석영은 좋은 판에 긁어서 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요. 정답은 석영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판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긁히지 않아서 가루의 색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인데요. A에서 생성된 암석을 주로 이루는 광물 결정이 작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서술하래요. 자, 우리 화성암 하면은 항상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라고 했었죠. 화성암은 둘다 마그마 기원의 암석이에요. 그런데 지표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빠르게 식은 이러한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다시 한번 분리를 한 거고,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은 암석을 심성암이다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A, 화산암의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 이유는요? 식는 속도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빨리 식으면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A는 지표 근처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냉각된다. 그래서 결정이 커질 시간이 없어서 작거나 아예 결정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패턴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B에서 생성된 이 심성암 의 광물 결정의 크기를 마그마의 냉각 속도와 관련지어서 서술합니다. 자, 심성암은 광물 결정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죠? 이것 또한 냉각 속도와 관련지어야 되죠. 지하 깊은 곳에서 냉각이 되게 되면은 비교적 천천히 서서히 냉각되게 됩니다. 그러면 광물 결정이 커질 시간이 충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B는 지하 깊은 곳이므로 천천히 냉각된다. 이 빠르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고, 그래서 광물 결정이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커진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대단원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새로운 단원인 3단원 공부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30강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그냥 살짝 기분이 좀 좋아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휘 공부하시는 날인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 시작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에너지와 관련된 어휘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오늘 살펴볼 예정이고요. 공부할 순서는 단어 공부, 그 다음에 마무리 퀴즈,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문장들에 대한 자,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기 세 가지로 구성이 오늘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에너지와 관련된 어휘들 자, 어떤 것들이 제시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해볼까요? Energy crisi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은 crisis 이렇게 됩니다. 자, crisis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중학교에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될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어휘이기 때문에 에너지 크라이시스 전체를 하나의 말뭉치로 여러분께 드렸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제적인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caused는 뒤쪽에 목적어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수동의 구조란 얘기겠죠. 자, 그러면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약이 된 이런 얘기죠. 뭐에 의해서? Decreasing supply. ing가 어디 사이에 있어요? 관사와 명사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 역할이겠네요. 그럼 분사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supply죠. supply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지만 여기선 명사로 쓰였고요. 자, 무엇에? 에너지의 점점 줄어드는 공급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제적 문제를 에너지 크라이시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사실은 쉽게 해석도 할수 있는데요. 중등용 단어이기도 하다고 이미 강조드렸기 때문에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이시스는 위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어서 발생되는, 유발되는 경제적 문제를 우리는 에너지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너지 크라이시스는 바로 에너지 위기로 여러분들 암기해 두시고요. 자, 아주 중요한 단어였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에너지와 관련된 그 어휘들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지문 안에 주제로 자주 등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점점 에너지에 대한 관심, 그죠? 혹은 공해와 관련된 관심, 환경과 관련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어 지문도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어휘니까 기억 잘 해두시고요. 자, 이제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rime Minister. 자, Minister는 원래 왕이 있는 국가의 대신을 말한다고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왕이 실제로 통치하는 나라는 별로 없고 그냥 형식적인 왕이죠. 영국도 그렇고 실제로는 수상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왕의 대신 중에서 최고의 대신이에요. Prime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그래서 자, 우리는 보통 Prime을 빼고 나면 장관이라고 하고요. 장관 중에 최고니까 어때요? 바로 수상이라고 하죠. Prime Minister는 바로 왕이 있는 국가에서 내각제 국가에서 자, 보통 수상을 의미한다. 꼭 왕이 있는 건 아니죠. 내각제 국가가 꼭 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왕이 있는 나라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니 자, 착오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그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Prime Minister Benny With라고 하는 이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약속하다가 타동사니까 이 아이는 목적어가 나왔을 텐데요. 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Solve는 풀다, 해결하다. 뭐를요? 세네갈. 세네갈이라는 나라 알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고요. 자, 국가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예문 다 마무리 짓고 자,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rely.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강조할 수 있는 수단이 만약에 100개만큼 주어져 있다면 100개만큼 강조하고 싶은 단어예요. 자, 그만큼 rely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 중등과정, 고등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실 단어니까 자, 빨리 여러분들 암기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는 뭔가요? 자, if you rely on, 당신이 만약에 on 이하에 rely 한다라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나 사물 다 가능하고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사물에 rely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In order to는 자 부정사인데 이제 이거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부사적 용법이다. 의미는 뭐뭐 하기 위해서. Live or work properly. Properly는 적절하게, 적합하게 그런 뜻입니다. 적합하게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rely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의존하다의 뜻이고요. 또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 이 녀석은 뜻만 기억하지 마시고 항상 일형식으로만 쓴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하에는 on이 거의 거의 on 플러스 명사의 부사적 수식어가 rely 다음에는 거의 따라 나오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라고 할때 rely on a라고 아예 말뭉치를 외워두시면 전치사구가 뒤에 따라 나왔으니까 일형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안 외우셔도 되겠죠. 그리고 동의어 표현으로 Depend on도 엄청나게 쓰일 거예요. 앞으로 지문 안에서.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rely도 예문 한번 보셔야죠. These days. 요즘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this와 that이 뒤쪽에 시점의 명사를 만나게 되면 앞쪽에 자, 단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On these days에서 on은 생략되는 거예요. This morning. 이라고 할 때, 앞에 in this morning에서 in이 생략되듯이. 자, 그래서 이 앞에는 전치사가 없지만, 얘네들은 형용사 명사지만, 부사적 수식어로 보실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의존한다. 심하게 의존한대요. heavily. 어디에 의존합니까? 아이고, 예상대로 on이 따라 나왔다.

컴퓨터에 의존하는 겁니다. 바로. 근데 뭘 하는 데 의존하는 거예요? Organize our work. 이렇게 돼 있죠. Organize는 여러분들 조직하다. 뭔가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조직화한다는 얘기는 우리말로는 업무를 진행하다, 업무를 하다도 organize로 자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요번 기회에 이 organize도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Organize our work. 우리 업무를 정리하고 조직화하고 업무를 해내는 데 있어서 컴퓨터에 심하게 의존한다라고 해서 세 개의 부사, 부사구, 부사구 이렇게 부사적 수식어가 세 개가 rely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rely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강조 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강조하고 싶은 단어였어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3번입니다. windmill. 자, 대충 윈드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바람과 관련돼 있는 그런 단어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mill이라고 하는 단어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저거 원래 재분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바람을 이용해서 재분소가 뭐냐면 쌀 같은 것들을 방아를 찧어갖고 이렇게 빻는 거죠. 그죠? 짓이겨서 이렇게 빻는 장소를 우리가 mil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windmill은 뭘까요? structure.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물 다음에 이렇게 수식어구가 와 있네요. 어떠어떠한 구조물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 단어도 좀 주목하세요. parts라고 하는 단어가 부분의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품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문을 보시면서 직접 부딪히셔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부품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다. 그런데 그 부품이 또 지금 관계대명사절로 설명되고 있네요. 부품이 돌아간대요. turned around. around는 여기서 지금 부사로 쓰였어요. 여기서 around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뒤쪽에 명사가 없죠. 그래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닌대요.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부품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대충 느낌 오죠? 자, 그리고 또 형용사절이 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용되는 구조물인데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이용됩니까? 전력을 만든다라든가, 혹은 물을 퍼올린다든가. 근데 뭔가가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뭔가 부품을 가지고 있다. 종합 정리하면 뭐예요? 풍차죠, 풍차. 그래서 풍차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이게 막 돌아가면 안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방아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방아를 찧어서 재분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우리가 windmil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우리가 뭐랄까요? 관광지에 가면 이런 풍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날개를 이렇게 쭉 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자, 이런 것을 전부 다 windmill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windmill의 정의도 알아봤고요. 자, 그러시면 예문 볼게요. People enjoy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을 즐긴다. 자, 이번에는 얘가 타동사니까 뒤쪽에 taking이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take가 또 타동사니까 자신의 목적어를 데리고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찍어요? 바로 in front of가 되겠습니다. 자, in front of는 여러분들 전체를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의 구전치사로 암기하시죠. 뭐뭐의 앞에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풍차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사람들이 즐기더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풍차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그냥 풍차를 만들어 놓고 관광지에다가 좀 세워놓는 경향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3번도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Renewable Energy Source. 자, 글쎄요. 요 단어만 잘 아시면 나머지는 다된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요 Renewable Energy Source도 우리 지금 강의를 통해서 한두 차례 정도는 제가 예문 안에서 사용했어요. 자, 예문 안에서 사용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보통 일

읽기와 쓰기의 예문들은 어디서 주로 뽑아온다 그랬어요? 지문 안에서 뽑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런 어휘가 지문 안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자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Renewable은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 이렇게 되겠죠. 자, 영영사전상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Source는 원천이에요, 여러분들. Such as는 예시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자, wind or solar power. 자, 태양력이나 자, 혹은 바람과 같은 그런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데요. 자, 그 에너지 원천은 또 어떤 것이에요? is not depleted. 자, 이 단어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depletes라고 하는 단어는 고교용 단어예요. 그래서 고갈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고갈되지 않아요. 뭐 했을 때? 우리가 사용했을 때 고갈되지 않는 그런 에너지 소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국말로는 재생에너지원이라고 번역해요. 자, 다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는 줄임말로 RES하고 줄임말 뒤에는 보통 저렇게 dots를 일반적으로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점을 여러분들 또 붙인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RES도 앞으로 이제 만나실 수 있어요. 물론 중등 과정에서는 이게 다 나오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추후를 위해서 필요하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예문으로 갈까요? 자, wind power. 풍력이잖아요. 풍력이 뭐예요? Totally renewable energy sour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재생 가능한 자, 그런 에너지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ith no가 나와 있는데요. with no는 뭐랑 똑같냐면 without의 뜻이에요. 자, 뭐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no니까. 그래서 뭐뭐이 없는 의 뜻입니다. 자, greenhouse gas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자, 바로 온실가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greenhouse가 바로 온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emission이라고 하면 우리 강의를 통해서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요. 방출의 뜻이 되겠습니다. emit가 원래 원형이고요. 원래 meet가 자, 보내다의 뜻이고 e가 바깥쪽이에요. 우리가 in하고 x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in이 안쪽이고 x가 바깥이잖아요. 그래서 emit가 바깥쪽으로 보내다기 때문에 방출하다고 거기에 명사형이 emission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온실가스의 방출 없이 온실가스의 방출이 없는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방출이 없는 완전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 이제 renewable energy source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예문까지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마지막 sufficient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sufficient는 뭐 어떤 에너지가 뭐 충분하다, 부족하다 뭐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한마디로 enough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ufficient의 정의는 다시 한번 충분한입니다. 자, 이 단어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문 바로 가죠. Clean Energy Complex. 오히려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 단어는 컴플렉스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복합 단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하면요. 경기장들이 막 여러 개 있는 단지를 말해요. 종합 운동장, 아파트먼트 컴플렉스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클린 에너지 컴플렉스라고 하면 뭘까요? 바로 청정 에너지 단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청정 에너지 단지가 제공해 줍니다. 자, 뭐를요? 충분한 전력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구에게 제공해 주나요? 요거는 이제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nearby죠? industrial cities라고 하니까 산업 도시들이에요. 근처에 있는 산업 도시들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예문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자, 그러면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fficient 어때요? 충분한. Windmill, 풍차. Rely는 의존하다죠? On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고요. Energy crisis, 에너지 위기. 그다음 renewable energy source는 재생에너지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시면,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집어넣는데요. 충분한 전력입니다. 충분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Offers, 자, sufficient pow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시면요. 컴퓨터에 아주 많이 의존한다. 심하게 의존한다. 라고 했을 때,

0: 했을 때,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뒤쪽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까지 같이 좀 해보시라 라고 해서 두 개를 드려봤어요. rely o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요. 자, 오늘 어휘 강의 마무리 짓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다시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Energy crisis. Energy crisis. Prime Minister Benawide promised to solve Senegal's energy crisis. Rely. Rely. These days we rely heavily on computers to organize our work. Windmill. Windmill. People enjoy taking pictures in front of the windmill. Renewable energy source. Renewable energy source. Wind power is a totally renewable energy source with no greenhouse gas emissions. Sufficient. Sufficient. The clean energy complex offers sufficient power to nearby industrial cities.
0: So,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어휘학습 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필요한 단어들 잘 암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시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토가 황폐화되던 시기 쓸모없는 성리학적 탁상 공론에 맞서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학이 탄생했다. 백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경세치용학파의 이익과 이용후생학파의 홍대용.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며 세상을 바꾸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성호 이익의 철학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본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로도 일하고 번역가로도 일하는 임자헌이라고 합니다. 17세기에 비했을 때 18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려는 시기였어요. 서양에서는 정치나 경제적으로 근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조선에서도 여러 이제 변화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시기에 나왔던 학파들을 실학파라고 부르죠. 첫 시간에는 좌절을 딛고 공부로 일어선 철학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 사는 게 만만치가 않죠. 원하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0: 많은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원했던 자리일까? 물어보면 그렇다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원했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또 많이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력을 쌓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내가 도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시련을 겪고 좌절하고 또 나의 배경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지 못할 때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너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많잖아요. 저도 맞습니다. 좀 더 잘 됐으면 좀 더 멋있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 때 사실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옆을 보면 나보다 노력 안 한 사람이 잘 될 때도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생각해보는 철학자가 있는데 성호 이익 선생님이 그 철학자예요. 사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중농주의 주장한 실학자 정도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번역원에서 번역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글이 너무 예쁘고 고와서 성호 선생님을 다시 보게 된 글이 있어요. 상진권 명이라는 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떡을 반죽해서 기름에 튀기고 쌀을 볶아 꽃송이처럼 만들어서 엿을 발라 곱게 부쳐내니 노인을 봉양한다는 명분 아름답구나. 무엇으로 그것을 담아냈는가? 버드를 잘라 만든 그릇이라네. 낮이고 밤이고 생각날 때마다 집어먹으면 몸을 부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니 여기에 의지해 여생을 보내보리라.
0: 어떤가요? 이게 어떤 글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그릇이 있고 거기에 과자가 담겼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호 선생님의 며느리가 항상 성호 선생님이 연세가 드신 뒤에 좀 우리도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달달한 걸 먹어주잖아요. 그래서 아, 시어버지께서 좀 달달한 걸 드시면 힘이 나시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산자를 작은 과자 그릇을 준비해둬서 거기에 항상 담아뒀나 봐요. 성호 선생님이 그걸 즐겁게 드셨고 그래서 그 예쁜 며느리의 마음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그릇에 이름도 남겨주고 또 명이라는 글도 새겨주고 이렇게 된 거죠. 상진이라는 상진권에서 상진이라는 이름은 얘기에 나오는 글인데 80이 되면 항상 진미를 드시게 해서 봉양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항상 진미를 드시게 해야 된다. 그런 상진, 그걸 가져와서 상진권이라고 그릇에 이름을 붙여주고 거기에 명이라는 글을 써준 거죠.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우리 보통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사이가 좋기 어려운데 시아버지를 생각하는 며느리 마음도 예쁘고 또 그 예쁜 마음을 줬을 때 아 그냥 나를 봉양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호 이익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이 마음이 정말 곱구나 아 이게 귀찮고 힘들 텐데 나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런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서 두 마음이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은 참 대단하겠다 대단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호 이익 선생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그 정도로 명에서 만족하지 않고 성호사설, 성호 선생님이 쓰신 유명한 글이죠. 성호사설에 보면 산자에 대해서 산자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으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1: 산자란 것은 볶은 벼를 말한다. 찰벼를 껍질 그대로 솥에 넣어 볶으면 속에 들었던 쌀이 꽃송이처럼 튀어 흩어지는 까닭에 산자라고 한다. 지금 풍속에 혹 기름으로 볶은 찹쌀을 통칭 산자라고 하는데 이는 올바른 명칭이 아니다. 산자는 별도로 떡을 네모나게 10개 만들어 기름에 볶고 엿을 발라서 튀밥을 부친 것을 말한다.
0: 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죠. 거의 지금 산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꼼꼼하게 며느리의 정성을 보답하는 거죠. 이 정도로 따뜻한 유학자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전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신 실학자, 중동주의 실학자, 그 정도로만 알았던 성우익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색다르게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됐는데 처음에 이 글도 보면 이제 좀 왠지 넉넉한 분위기일 것 같잖아요. 우리들이 대체 조선 선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가난했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는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이랬나 보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찾아보게 되니까 성우익 선생님의 인생은 평이함? 평온함? 이런 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인생을, 신산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일단 이분은 숙종 7년에 1681년이죠.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나십니다. 일단 평안도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곳이죠. 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 여기에 아버지께서 유배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성우 이익 선생님의 집안은 되게 유명한 남인 집안이거든요. 남인 중에서 되게 잘 나가던 집안인데, 그래서 대사관 벼슬도 하고 잘 나갔었는데, 숙종 시대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국의 시대잖아요. 그 일당 전제, 한 당이 한 시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형태로 전국을 운영했었죠. 그래서 이제 남인과 서인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숙종의 분위기인데, 이때 경신 대출첩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우 이익의 아버지도 이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좌천, 목사로 좌천됐다가 평안도 운산으로 유배를 가고 거기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2살 때 성우 선생님은 아버지를 여의이죠. 게다가 본인 자신도 굉장히 허약하게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항상 약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아들을 돌봐야 했을 정도로 병약해서 어렸을 때 공부는 꿈도 못 꿨다고 해요. 그래서 10살 때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성우 선생님의 둘째 형이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형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거든요. 이잠이라는 분인데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기도 하고 스승님 같기도 한 그런 형이었죠. 그 형에게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과거에 응시를 했는데 시험 잘 봤는데 이름을 격식에 맞지 않게 썼다는 이유로 이제 취소가 돼요. 회시에 응모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겪게 되거든요. 성우 익 선생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겠죠. 근데 그 이듬해 이 정도의 슬픔은 될 수도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아버지이기도 했고 스승이기도 했던 둘째 형 이잠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숙종의 시대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로 유명하잖아요. 장희빈 쪽이 남인이 되고 이제 인현왕후 쪽이 서인이 되는데 인현왕후가 폐비가 됐다가 다시 복권이 되죠. 그리고 나서 장희빈은 사사가 되잖아요. 근데 장희빈은 이미 아들을 낳죠. 그 세자가 이후에 경종이 되잖아요. 근데 인현왕후가 복권이 되고 희빈 장씨가 사사가 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세자는 세를 잃은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 세자가 계속 왕위를 이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잠이 상소를 올렸죠. 지금의 세자, 즉 다음에 경종이 될 동궁을 보호하셔야 하며 갑술옥사를 일으켰던 그래서 남인들을 억압하고 서인 정권을 들어서게 했던 김춘택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셔야 한다는 이잠이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근데 이 상소를 보고 숙종이 대노하죠. 아주 크게 노해서 침묵을 엽니다. 18번의 국문을 받다가 죽게 되는 거죠. 완전한 역적으로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형을 잃은 슬픔도 대단하지만 아버지도 그렇게 연루돼서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성우 이익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위치가 되는 거죠. 역적의 집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이 이게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더는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익 선생님은 당연히 깊은 절망과 깊은 방황을 하게 되겠죠. 내가 공부를 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런 꿈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하나도 할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깊은 방황을 하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청량산도 가고, 도산서원도 가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깊은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되죠.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우 선생님이 써놓은 글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 저는 젊은 시절에는 제대로 학문을 할줄 몰랐고, 과거 공부를 그만둔 뒤로는 두문불출한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 정말 후회하지는 않지만, 돌이켜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0: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의 어떤 심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몇 년간 시리에 차서 깊은 방황을 하다가 그래도 결국 성우 이익 선생님은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계속 방황만 하다가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성우 선생님은 뭘 했을까요? 공부를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셨을까요? 경서 공부를 시작해요.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동안 경서에 몸을 담아 진짜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는, 아, 당연히 유학자니까 방황이 끝났으면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공부에 바친 세월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20년을 공부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감히 공부할 엄두가 안날것 같거든요. 근데 성우 선생님은 방황을 마치고 돌아온 그 자리에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죠. 논어에 보면 공자가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년을 공부하고도 바깥 세상 출세에 눈을 돌리지 않는 제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공자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 저도 그렇지만 제 공부한 거 알아주기 바라거든요. 어떻게 좀 썼으면 좋겠지. 그걸 내리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성우 선생님은 20년을 공부를 하시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성우 이익이 그 자체의 공부로 끝나지 않고 성우학이라는 학파라는 어떤 큰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나 보구나. 이때의 저력이 그걸 만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 공부를 하실 때 경서들을 공부를 하는데 사서삼경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리고 삼경, 시경, 서경, 역경,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소학하고 심경하고 근사록, 그렇게 11책에 대해서 질서라는 책을 편찬을 하시거든요. 질서 라고 할때이 질자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병들 질자를 쓰고 있는데 이 질자에는 빠를 질이란 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질서라고 하면 빠르게 썼다라는 뜻이잖아요. 글씨를 빨리 썼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이 빠르게 썼다라는 건 생각이 날 때마다 바로바로 곧장 그 자리에서 기록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메모를 했다는 뜻이죠. 이 질서라는 거에 대해서 성우 선생님이 정의를 내려두신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 질서란 무엇인가?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적는 것이니 돌아서면 잊어버릴까 염려해서이다. 익숙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다시 생각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제일 좋고 생각난 것을 급히 적어두는 것을 그 다음으로 친다. 그러나 기록하는 건 역시 익숙해지는 한 방법이다.
0: 이제 질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 중에서도 성우 선생님은 맹자를 가지고 질서를 시작해요. 왜 맹자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부로 돌아오셨을 때 경서를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왜 경서를 공부했을까? 이게 유학에서 공부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선경후사라고 해서 먼저 경서를 하고 역사서를 뒤에 하는 방식을 주희가 가르쳤거든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른 거죠. 왜 먼저 경서를 공부하고 그다음 역사서를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주희가 어류에 남겨놓은 게 있는데요.
1: 먼저 논어 맹자를 읽은 연후의 역사서를 보면 마치 밝은 거울이 바로 앞에 있어서 곱거나 추한 것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과 같다. 만약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읽지 않고 역사서를 본다면 마음속에 하나의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미혹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0: 여기 마지막에 미혹당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체 왜 미혹을 당한다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들 살다 보면 현실을 겪게 되면 인간을 대체로 선하다고 느끼게 되나요? 악하다고 느끼게 되나요? 대체로는 사실 좋은 분들도 많지만, 아, 인간이 이런 존재인가? 라고 실망하게 될 때가 되게 많죠. 특히나 성우 이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세파에 시달려서 자신의 모든 꿈이 좌절됐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우 이익 선생님의 눈에 그렇게 긴 방황을 해야 될 정도로 좌절을 안겨준 세상이라면 어떻게 보였을까? 당연히 인간은 믿기에는 힘든 존재, 또 세상은 그렇게 밝지 않은 곳이라고 느끼게 됐을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경서라고 생각하면 정말 딱딱하고 어렵기만 한 어떤 책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서의 분위기는 의외로 밝아요. 맹자, 가장 먼저 성우 선생님이 맹자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맹자가 무려 성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라는 전쟁의 시기대거든요. 중국에서 200년이 넘게 계속 전쟁을 하던 시기였어요. 오늘도 전쟁, 내일도 전쟁. 그런 전쟁의 시기의 한복판에서 맹자는 몇 년을 관찰을 해보더니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다만 우리가 그 본성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본성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찾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경서는 생각보다 분위기가 밝습니다. 바로 성우 이익 선생님은 이런 경서를 기준에서 다시 마음에 틀을 세우는 거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걸 경서에서 얻겠다고 본 거죠. 여러분들도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경서를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문의 사서들이 고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긍정하게 되는 대단한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 선생님은 경서를 통해서 학문을 보는 눈을 제대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기준을 세우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또한 가지 이 질서를 쓸때 성우 선생님에게 우리가 한번 배워야 하는 좋은 훌륭한 자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질문하는 자세예요. 성우 선생님은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권위가 있더라도 그거에 반해서 그게 아닌지 그런지 정말 그런지 너는 질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는 주자가 한 말, 그 송나라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라는 인물을 높여서 주자라고까지 부르잖아요. 그 주자가 한 말이라면 절대로 더 이상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토를 달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조선의 학문을 했음에도 성우 선생님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맹자 질서에 이분이 써놓은 글을 한번 볼까요?
1: 혹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으면 강습할 때 물어보거나 공책에 적어두었다가 깨우쳐보려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번번이 윗사람을 비난한 죄로 다스린다.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애써 연구하는 습성은 사라져서 점점 학문이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지금 학자들의 잘못이다. 옛글에 스승을 섬길 때는 숨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의심을 품는 것을 금하지 않은 것이다. 배우는 입장으로 공부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 스스로 의심나는 점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지 않으면 아부하는 사람이니 나는 진실로 이러한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0: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하죠. 의심 나는 건 질문하는 걸 그만둘 수 없는 건데.

0: 않았을까?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걸 세상에 들고 나가려면 그래도 주류에 부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가 쉽겠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공부를 하기가 쉽지. 근데 성호 선생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통을 받았으면서도 학문을 제대로 하는 자세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자 선생님도 맹자를 주석을 달면서 맹자 집주를 하면서 아, 이 부분은 의심스럽다. 정확히 알수 없다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질문을 던질 것이고 주위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런 나의 자세를 보고 참 힘들게 애썼다. 인정해 줄 거다라고 대담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질문하는 자세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권위가 우리를 내리누를 때또 우리는 세상에 지금 어떤 라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타고 있을 때는 거기서 하고 있는 어떤 얘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길 따라가기도 바쁘죠. 내가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까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호 이익 선생님은 학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세류에 부합했던 사람들의 학문은 많이 사라졌지만 성호 이익 선생님의 학문은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안겨주고 있잖아요. 그건 성호 이익 선생님이 세상에 아부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정직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호 선생님에게 가장 깊게 배워야 하는 점은 신선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나의 삶의 축을 세우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세상에 다시 영합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해 기꺼이 세상을 향해 질문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정약용의 스승이었고 농업을 중시한 중농학파의 선구자 이익. 그의 어린 시절은 고단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20년에 걸쳐 학문에서 길을 찾았다. 그리고 실용을 뿌리에 둔 창조적인 학풍인 성호학파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익의 공부는 자신만이 아닌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백성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백성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진심을 다해 방법을 찾았던 선비였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오늘 이익을 배우는 까닭이다.

0: 학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토가 황폐화되던 시기. 쓸데없는 성리학적 탁상 공론에 맞서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학이 탄생했다. 백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경세치용학파의 이익과 이용후생학파의 홍대용.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며 세상을 바꾸었다. 백성의 고통을 연민하고 공감하던 실학자 성호 이익의 철학을 들여다본다.
1: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유학자들의 삶이라는 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방황을 하든 뭘 하든 여튼 돌아와서 공부를 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아는 유학자들하고 같은 거잖아요. 성호 이익 선생님이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그는 실학자로 불리는 인물이잖아요. 실학이라고 하면 경세치용, 이용후생, 즉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호 이익 선생님은 그 공부만 11권의 질서를 썼다고 했는데 그런 경서 공부만 했던 것이 아니고 본인의 학문을 현실에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키는 공부로 자신의 학문을 확장시켜 나가죠. 그렇게 해서 써진 책이 성호 사설이거든요. 40살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40여 년 동안 썼던 모든 아주 다양한 잡다한 지식들을 집대성한 책이 이제 성호 사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일이겠죠. 맹자 질서를 쓰고 11권의 질서, 경서들을 공부하면서 인간은 선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익혔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인간이 악해지는 순간

0: 순간이 있죠. 그게 언제일까요? 이익이 충돌할 때죠. 내가 살기 힘들 때, 내가 살기 힘든데 선하고 착하기 쉽지 않잖아요. 인간을 선하고 착하게 만들어 주고 싶으면 맹자도 항산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듯이 성호이익도 백성들한테 이익이 날수 있는 수단을 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선에 대한 질문으로 이익은 왜 인간은 악해지는가 질문을 했을 때 백성들을 먹고 살수 있게 해주어야만 그들은 선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성호이익이 살았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농촌 사회였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살아야 된다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즉 농토가 되겠죠.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토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호이익 선생님은 중농주의 실학자로 이름이 높은 이유가 그 자신이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봤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농민들인 거죠.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어야만 나라도 건강해지고 이 사람들도 선한 본성을 회복해서 아름답게 살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토지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조선의 토지를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인구가 엄청 많이 줄었겠죠. 전쟁을 크게 겪었으니까. 인구가 많이 줄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묵은 땅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숙종 시기에는 개간하는 문제가 되게 큰 나라의 주요 사업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이양법이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들이 많이 개간이 되고 이양법도 알려지고 그리고 대동법도 시행이 되죠. 그래서 소출도 늘어나고 백성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고 그러면 먹고 살만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큰 난리가 나고 나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땅을 개간해야 할때 뭐가 있어야 개간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 개간 사업에 뛰어들고 자신들이 개간한 땅을 자신의 땅으로 갖겠죠. 그러니까 양반 대지주들이 훨씬 더큰 지주들이 되게 되고 조그만 땅을 자기 혼자 가족들이 붙여 먹고 살던 자기들이 농사지어 먹고 살던 자격 농민들은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때는 자연재해도 심했거든요. 그래서 성호이익이 만난 농민들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일구기에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참한 현실이죠. 그래서 성호사설에 보면 이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랑하는 농민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법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 하루는 내가 문을 나서니 어린이와 장정이 뒤섞인 거지들 4~5인이 모여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제 한창 다시 봄이 돼서 농사지을 시기인데 너희들은 어째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타양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인가? 라고 나무라니 그 사람들이 나를 빤히 보더니 답했다.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는 말씀입니까? 종자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비록 고향에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를 세상 물정의 어두운 자라고 보는 듯했는데 생각해보니 과연 그럴 만했다. 이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수 없는 법이다.
0: 여기서 보면 이익이 처음에 나가서 이제 봄에 농사지어야 될 때인데 장정도 있고 애들도 있는 막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호 이익의 입장에서는 노동을 해서 열심히 밭을 갈아서 먹고 살아야지 왜 구걸을 하느냐라고 나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호 이익을 빤히 보다가 도대체 뭘로 농사를 지으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몰라도 모르는, 아유, 학자입네 하시는 분이구만요. 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성호 이익이, 아, 정말 그럴만하구나. 이 얘기를 듣고 다시 그들을 나무란 게 아니고 내가 현실 감각이 없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0: 돼지주 아래서 밭을 붙여먹고 살다가 그러면 지주한테 세를 바쳐야 되잖아요. 나라에도 뭐 내야 되고 여기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년을 먹으려고 1년 농사를 짓는 건데 다 주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없고 그래서 수세에 몰리고 몰리다 보면 농사를 짓는 것보다 유랑해서 구걸하는 게더 나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현실을 봅니다. 성우 이익은 당연히 토지 개혁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의 과부록에 보면 한전론이라는 토지 개혁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전론이라는 건 영업전, 그래서 한 가구에서 이 정도면 한 가구가 먹고 살겠다 하는 일정 정도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영업전, 즉 영구히 업으로 삼을 밭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절대로. 그 일정 정도로 구획을 해서 떼준 그 토지들은 절대로 팔수 없고 대신에 남은 논밭은 팔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자들 것을 빼앗아서 균일하게 토지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고 일정 정도로 사람들한테 한 가구당으로 토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토지들은 사고 팔수 있게 해주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대체로 소작농이 되고 유리걸식하는 농민이 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토지를 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자가 토지를 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영업전을 만들어서 팔지 못하게 하고 부자들은 자유롭게 토지를 팔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가난한 농민들은 토지를 팔수 없고 게다가 열심히 노동해서 조금 저축이 생기면 땅을 조금 더살 수는 있겠죠. 근데 부자들은 상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땅을 쪼개는 일들이 생겨나겠죠. 그럼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거의 백성들이 균일하게 토지를 갖게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게 한전론이죠. 성우 이익은 이 한전론을 내놓으면서도 과연 이게 인간의 욕망에 비추어 잘 될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반드시 토지를 개혁해야만 미래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를테면 성우 이익은 가난한 백성들을 보면서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머리에 살던 이 있잖아요. 머리에도 살고 몸에도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살 뜯어먹고 이런 그 해충인 이를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거든요. 성우사설의 내용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 어리석은 백성이 추위와 배고픔에 못 이겨 도둑이 되어 삶을 구한다. 마치 이와 같다고 할까? 옷 속에 숨은 이는 사람을 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미 생명을 지녀 살고 있으니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의 입장에서 볼때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람을 물지 않겠다고 할 리가 있겠는가?
0: 이건 뭐냐면 도둑을 이에 비유한 거예요.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겠다. 그래서 도둑은 마냥 나쁘다라고 본게 아니고 그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익이 볼 때는 정말 현실에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아, 농민들이 유리걸식하는 사람도 될수 있고 살려고 도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참작할 부분이 있구나라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우 이익에 대해서 중농주의 실학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종종 내리곤 해요. 사실 지금은 상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우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볼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보는 건 성우 이익이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을 한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업을 지키자고 했다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성우 이익이 지키고자 한게 농업일까? 그게 아니죠. 성우 이익이 지켜주고 싶었던 건 생산수단이죠. 백성이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업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선은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농사를 짓는 농업국가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개혁을 얘기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로 성우 이익이 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상업과 기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즉,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민들이 노동력을 농업에 다 투자했으니까 그 결실은 누구께 돼야 됩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돼야 되죠. 그런 것처럼 노동하는 사람이 그 이윤을 가져가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럼 지금 기업을 봤을 때,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기업이 얻은 소득이 합리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나, 그 부분을 성호 이익은 살피지 않을까. 위쪽에서는 이익이 마구 났다고 하는데, 그 이익들이 곧이곧대로 정작 일한 사람들에게 오고 있지 않다면 그 구조의 모순을 날카롭게 직시하고 문제 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학파의 어떤 이론을 볼때그 시대와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걸 무엇을 위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성호 이익도 중농주의 실학자로라고만 일컬어질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새로운 입장에서 그의 이론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이 자기 토지를 가지지 못해서 백성들은 열심히 노동을 해도 자기 소득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 모순이, 그런 불합리가 있는 그 반면에는 그럼 노동하지 않는데 소득을 얻는 부류가 있다는 거죠. 이익은 거기에도 시선을 당연히 주겠죠. 그 이익의 글에 보면 여섯 종류의 좀벌레라는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과거 준비를 하는 유생을 한 좀벌레로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여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또한 부류의 좀벌레라고. 그러니까 나라를 좀먹는 거죠. 좀벌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노동하지 않았는데 소득을 얻는, 이득을 얻는 사람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 과거 시험에 매달리는 유생들은 효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생업을 포기한 채 날이 가고 해가 바뀌도록 붓끝이나 빨고 종이쪽이나 허비하니 이는 결국 마음 공부를 망치는 재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다가 유행이 벼슬을 얻기만 얻으면 곧장 스스로 뽐내서 사치와 교만이 끝이 없고 백성의 것을 약탈해서 자신이 바라는 것과 욕심을 채우려 한다. 벌열이란 자신이 어떤 자랑할 만한 공로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양반집 자손에 대해 통틀어 벌열이라 말하면서 서민층과 구별한다. 그러므로 그 선대의 업이 끝나고 자신은 재주가 부족한 자도 이치에 어긋난 일을 해가면서 삶을 구할 뿐. 농사일을 부끄러워하여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천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며 심지어 한번 농기구를 잡으면 바로 농부로 지목되어 혼인을 청하는 곳도 없고 사귐에도 남에게 늘 뒤떨어진다. 이 때문에 어쩌다 자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다.
0: 그러니까 벌여를 내세워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게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버리니까 보편적인 생각이 되어버리니까 벌여 때문에 나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해보고 싶어도 가문의 먹칠이 될까봐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익은 좀벌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호 이익은 현실로 나가면서 본인이 글 읽는 선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됐거든요.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유학자였어요. 대개는 유학자들은 자기 삶을 돌보지 않거든요. 근데 성호 이익은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런 유학자였죠. 그러니까 더 현실을 냉정하게 볼수 있었던 거죠. 성호 이익은 그래서 자기 집안의 그 토지를 전부 책임지는 노비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굉장히 관대하게 그리고 규칙대로만 대했고요. 그리고 노비가 죽었을 때는 제문을 써주기도 했고요. 거기에 보면 노비제를 비판하는 내용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도 쳤고요. 그리고 과일나무도 많이 심어서 제사에 자신들이 키운 과일을 해서 가서 시장에서 사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기도 했고요. 수입과 지출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서 그 안에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양봉구였고요, 심지어. 대단하죠? 그렇게 자기 살림을 다 살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래도 꽤 괜찮아졌다고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0: 본인이 대대로 양반이어서 받은 토지가 있어서 그걸로 먹고 살수 있는 거, 그러면서 남에게 도움도 별로 되지 않는 학문을 하고 있는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자신의 글 속에 남겨둡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1: 나는 천성이 글을 좋아해 종일 공부한다며 버티고 앉아서 끙끙거린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배한 올이나 쌀한 톨도 내 힘으로 마련한 적이 없다. 그러니 어찌 천지 사이에 한 마리 존벌레가 아니겠는가? 조상의 음덕으로 몇섬몇 마리의 곡식을 받고 있으니 식량을 절약하여 많이 먹지 않는 것을 나라를 위한 방책으로 삼는다. 한 그릇에서 쌀한옵 덜어내는 걸 남들은 아무 소득 없는 한심한 행동이라 비웃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루 두 그릇을 그렇게 하면 두 홉이 되고, 한 집에 딸린 식구가 열이라면 두 대가 되며, 한 고을 가구가 1만 가구라면 2천 말의 많은 식량을 저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0: 이거 제목이 적게 먹는 것을 권함이라는 글이에요. 절약하고 또 절약한 거죠. 내가 노동할 수 없으니까 이익이 할수 있는 최선은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도 절약의 규칙을 마련을 해뒀어요. 절대 많이 먹지 않았고요. 자손들도 심지어 아들이 이제 벼슬에 나가게 됐을 때 벼슬에 나갔으면 조금 더좀 나라에서 대주는 거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굉장히 크게 혼난 일이 있거든요. 사치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신의 먹을 것까지 이렇게 절약하면서 농사 짓지 않는 대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자신에게는 근데 이렇게 엄격했지만 타인들한테는 굉장히 따스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성호 이익 선생님의 강의를 상징권으로 시작했잖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따스한 모습이지만 성호 선생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직접 자신의 피부로 자신이 일을 해가면서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아까 그렇다. 도둑도 될수 있고 걸인도 될수 있는 거구나 라는 시선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글을 하나 볼까요?
1: 30년 전의 일이다. 어느 저녁 나는 서울 거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몹시 추운 날이었다. 어떤 눈이 먼 거인을 보게 되었다. 낡은 옷에 며칠은 굵은 티가 역력한 그는 남의 집문 밖에 앉아 울면서 하늘에 하소연하고 있었다. 죽여주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죽고 싶지만 그조차 마음대로 이룰 수 없는 처지였다. 지금도 그 풍경이 잊히지 않는다. 생각만 하면 저절로 눈물이 쏟아진다.
0: 어떤 거린이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호 이익은 또 다른 글에서는 전염병에 걸려서 스스로 거적을 둘러쓰고 죽은 어떤 이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음식을 차마 넘기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이런 애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성호 이익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봤죠. 공부만 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그때 성호 이익은 가서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현재하는 농업에는 지혜롭지만 이거를 잘 분석하고 정리해서 다음 세대 지혜로 넘겨주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한 학자로서 이걸 이론적으로 정리해주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그게 학자의 할 일이다. 실용적으로 해줘야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각종 벼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요. 벼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벼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도보, 벼 도자를 써서 도보라는 책을 쓰기도 했거든요. 물론 안타깝게도 지금 전하지는 않는데 그걸 썼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각종 품종을 다 정리한. 농민들은 할수 없는 일. 또 때로는 아까 성호 이익 선생님이 병아리를 길렀다고 얘기했잖아요. 병아리를 기르면서 이제 거기서 농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자신이 관찰해서 얻은 지혜들, 그리고 양봉을 할때또 어떤 해로운 벌레들이 양봉을 망치는가. 그래서 그런 벌레들을 정리해서

0: 글로 남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식인으로서 내가 현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일이다. 이런 걸 보면, 아, 공부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론과 실제가 늘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장에 뛰어들게 되면 다른 시선을 얻을 수 있구나. 실제로 내 공부가 어떻게 현장으로 가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거구나. 고민을 한 사람만이 이런 이론을 정리하고 도움을 줄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성우 이익 선생님을 보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기만 하고 실망하기만 하고 주저앉지 않았던 위대한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시끄럽지 않게, 전혀 과장되지 않게, 자신이 할수 있는 걸음으로 가장 진지하게 걸어서 성우 이익 선생님이 세상을 봤던 따스한 시선은 그분이 세상에 참여해서 스스로 노동했기 때문에, 겪어봤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안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때 공부란 차가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론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감성 있길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우 이익 선생님의 공부를 보면 공부라는 게 얼마든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거구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사랑이 넘치는 공부는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렇게 나눠버린 게 아니고 내가 한 공부가 과연 현실에서 무엇일 수 있을까?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빛나는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게 답답하고 각박하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아, 내가 이 공부해서 잘될 거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공부가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 현실을 더 치열하게 들여다보면서 공부한다면 공부를 통한 성과도 얻으면서 동시에 내 공부가 타인에게 사랑이 되는 기가 막힌 방법도 발견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 20년의 공부를 끝내고 백성을 돌보았던 성호 이익. 그는 직접 집안 살림을 돌보면서 백성의 고달픔을 피부로 느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백과사전 성호사서를 집필했다.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하며 제도 개혁을 꿈꾸며 철저하게 행동하는 선비였다. 이익은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공부를 통해 돌파했으며 민생을 위한 학문을 펼치며 사랑을 실천했다. 성호 이익. 그는 우리의 공부가 나와 세상을 위한 공부가 될수 있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은 아닐까?

0: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토가 황폐화되던 시기. 쓸모없는 성리학적 탁상공론에 맞서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학이 탄생했다. 백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경세치용학파의 이익과 이용후생학파의 홍대용.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며 세상을 바꾸었다. 허가 아닌 실을 추구하던 실학자 담원 홍대용의 철학을 들여다본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을 보는 눈 실학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담원 홍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허가 아닌 실을 추구하는 이를 위한 철학이라고 제목을 잡아봤거든요. 오늘은 이제 허가 아닌 실, 빈 것이 아닌 꽉 차 있는 정말 내실을 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철학으로서의 실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거든요. 살다 보면 왜 공부하고 있나 그걸 물어볼 겨를조차 없이 우리들은 막 달려가고 있죠. 남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나면 우리의 시간은 남의 시간이 되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중학교 가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고등학교 가야 되고 남들 다 대학 갈 때 나도 가야 되고 또 취직 잘했나 싶으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애기 낳아야 하고 끊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내 시간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사회가 규정해주는 시간, 남들과 같이 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실을 추구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은 그걸 추구해왔던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홍대용 하면 여러분들은 북학파 철학자로 가장 먼저 아실 텐데요. 저도 당연히 학교에서 이제 북학파라고 하면 홍대용 이름이 들어가니까 홍대용은 북학파 철학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열하일기를 보면서 홍대용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됐어요. 홍대용이 혹시 음악천재라는 거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홍대용이 음악천재거든요. 홍대용에게 어느 날 1772년 그러니까 영조 48년에 어느 날 연한 박지원이 찾아옵니다. 여름에 한 저녁 6시쯤 이제 해가 좀 기울까 말까 할 때 이제 놀려고 찾아왔겠죠. 놀려고 찾아왔는데 챙챙챙챙 하는 소리가 뭔가 악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홍대용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어떤 악기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됐다고 이제 드디어 조율을 했다면서 기뻐하면서 한번 들어보겠나 이러면서 연주를 하는 거죠. 연한 박지원이 깜짝 놀라서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번금이라는 악기라고 얘기를 해주죠. 지금으로 하면 양금이에요. 이게 철사줄을 매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챙챙챙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한 거죠. 원래 중동 지역의 악기인데 이게 이제 청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테오 리치 라는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이제 조선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조선에도 소개가 됐는데 서양악기하고 조선악기는 음계가 달라요. 그래서 조율을 해야 돼요. 우리식으로 조율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곡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금이 들어오기는 일찍 들어왔는데 홍대용이 처음 그 악기를 본 게 1765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1772년, 7년 만에 그 악기를 조선에 맞게 조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은 언제나 명주실로 악기들의 실이 돼 있잖아요. 현악기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양금 같은 경우는 철사줄로 돼 있으니까 소리가 맑고 청명하고 색달랐겠죠. 그래서 그날 조율하고 나서 9년 만에 전국에 현악기를 다루는 주자치고 이 양금을 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됐다고 할 정도로 크게 조선에 유행하는 악기가 된 거죠. 너무 역사적인 순간이었겠죠. 그냥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이 양금을 조선의 악기로 조율을 해내고 자기가 처음 그 악기로 연주된 조선의 음악을 듣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짜랑 다 기억해서 적어놓는다면서 열하일기에 그게 이제 수록이 돼 있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홍대용은 그래서 아 이런 음악 천재인 사람이었구나 라면서 저한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조선에서 선비들이 악기를 하는 게 낯선 풍경은 아니에요. 논어에서 공자가 항상 얘기하지만 얘는 항상 악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항상 공부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음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음악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선비의 집에는 거문고 하나 정도는 두면서 정신을 수양하는데 악기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를 수양하는 목적 정도니까 현란한 연주 실력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다 싶을 정도로 했었는데 홍대용의 특별한 점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던 거죠. 그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고 홍대용은 나의 개인적인 마음을 수양하는 음악에서 함께 즐기는 음악, 여러 사람이 함께 연주하면서 진짜 연주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음악, 서로 음악을 아는 사람끼리 소통하는 음악, 그런 음악으로 한 단계 높이 정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대중이 쓴 청성잡기에 보면 그 홍대용이 여러 악공들과 또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실내악 연주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홍대용의 집에는 유춘호라는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서 이제 실내악 음악회를 연 거죠.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0: 대용은 가야금을 앞에 놓고 성경 홍경성은 거문고를 잡고 경산 이한진은 퉁소를 소매에서 꺼내고 김억은 서양금을 들고 장학원 악공 보안 역시 국수로 생황을 연주하였다. 성습 유학중은 노래로 거들었다. 효효제 김용겸은 나이가 많아 상석에 앉았다. 맛있는 술로 살짝 취기가 돌 때쯤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되었다. 깊은 정원 고요한 낮에 떨어지는 꽃잎이 솜돌 위에 가득했다. 궁조와 우조가 번갈아 연주되면서 곡조는 더 깊고 오묘한 경지로 들어갔다.
1: 지금 이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정원에 이런 악공들이 모여서 실내악 연주를 하고 지금 섬돌에는 막 꽃잎이 떨어져 있고 궁조와 우조가 번갈아 연주되고 더 깊고 오묘한 경지로 음악은 들어가고 이렇게 멋있는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정말 멋있는 실내악 연주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계층이 섞여 있어요. 양반도 있고요. 김억이라는 인물은 중인이고요. 장학원, 악공도 등장을 하죠. 모두 다 섞여 있잖아요. 어쩌면 이제 당연한 일이겠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모여야 실내악 연주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주자들이 모이니까 계층이 섞일 수밖에 없겠지만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담원이 사람을 가려 사귀지 않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많이 비난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에 홍대용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주자들 모아야 연주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연주하기를 바랐고 또 그 자신이 이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잘 연주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는 거문고 명인이기도 했거든요. 늘 거문고를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로 연주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음악 이론에도 굉장히 빠삭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장면에서 말했던 것처럼 양금을 조율을 해서 우리의 악기로 만들고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국에 갔을 때 천주당에 갔을 때 파이프 오르간을 보게 돼요. 처음 본 거거든요. 근데 이리저리 이렇게 살피고 악기 소리가 나는 방식을 배우고 이러더니 바로 우리 곡을 연주했다고 해요. 뭐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이 사람이 이걸 처음 봤을 리가 없다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홍대용 자체도 나라에서 지원만 해주면 난 우리나라에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홍대용의 성품이 약간 드러나죠. 그 사람은 그냥 세상을 시류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시를 채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공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부수적인 거에 신경 쓰지 않는 성품. 홍대용은 앞 시간에 저희들 성우 이익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처음에 출신은 되게 좋았지만 굉장히 비운의 사람이었죠. 근데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홍대용은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내 좋았어요. 알아주는 노론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나주 목사도 하고 뭐잘 나갔고 집도 되게 부유했어요. 그래서 홍대용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주에 있는 호남의 철학자 나경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늘의 천체 운행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혼천이라는 거를 이 사람과 함께 만들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돈을 다 대주고요. 나중에 영경에 갔다 올수 있는 자금도 다 대주죠. 굉장히 집이 부유했고요. 그리고 또 노론 낙론의 영수인 김원행의 제자로 들어가서 12살부터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알아주는 곳에서 하게 됐죠. 그 석실성원에서 했죠.

0: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말로 하면 금수저 엘리트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출세를 따라서 그냥 허명을 쫓아갈 법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홍대용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홍대용의 삶의 자취 자체가 이 사람의 기질 자체가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질문이 들면 전혀 막힘없이 이제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당시에 당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영조가 탕평책을 얘기를 하면서 선비들 간에 토론이 붙었었는데, 그때 이제 채생이라는 인물하고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홍대용의 인물됨이 좀 드러나는데요.
1: 선입견을 주장하지 말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며 우물거리지 말고 옳고 그름을 밝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0: 라오는 편지를 채생에게 보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입견을 주장하지 말고 새로운 지식에 있거든? 정말 우물거리지 말고 기탄 없이 자신을 얘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홍대용의 성격을 볼수 있는 측면이죠. 의견 충돌이 빚어지더라도 기탄 없이 얘기를 해야 새로운 장면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채생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홍대용 삶에 있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또 재밌는 건이 스승 김원행도 낙론의 영수로서 당연히 노론 낙론의 영수가 되면 당신 당파가 심했으니까 여러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김원행의 조상이 걸려있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심한 당파 싸움이 있었는데, 홍대용이 그 상대당 영수의 글을 보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요. 합리적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홍대용은 내실을 기하려고 한다면 부딪히는 것 따위는 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의 성품 자체가 어쩌면 그래서 과학을 되게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유학에서는 공부하는 방식을 경물치지라고 해요. 그래서 사물에 나아가서, 외물에 나아가서, 바깥 일에 나아가서 네가 직접 경험해 보고 그것을 지식으로, 알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자고 보면 과학은 매우 중요한 알매 도구일 수 있겠죠. 내가 외물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홍대용은 그 방법으로 자신의 지식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도 하죠. 아주 기껍게 과학과 수학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학문책에 실을 다지게 되죠. 또 이렇게 실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과거 시험하고 잘 맞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그런 목적 지향적인 공부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수험생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나를 위한 공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홍대용에게는 이거는 조금 견디기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도 그렇듯이 과거에 도전을 하기는 했지만 낙방을 하고, 근데 낙방을 했으니까 나는 공부를 못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천문과 수학, 그리고 악기들,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면서 정말 실을 추구하는 공부를 오히려 과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홍대용은 35살에 굉장히 큰 기회를 얻어요. 자신의 숙부가 사신으로 뽑혀서 가게 돼서 자제 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꿈의 여행인 연경에 가보게 되는 거죠. 중국의 북경, 당시에 이제 연경이라고 부른 거죠. 거기에 가게 되는데, 이제 사신단이 결정이 되면 그 사신들의 군관을 자기의 지인이나 뭐 자제들 뭐 그런 쪽에서 골라서 정부에 얘기하면 승인이 나면 데리고 가거든요. 홍대용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차출돼서 자제 군관으로 중국 여행을 가게 된 거죠. 지금이야 뭐전 세계 어디 못 가는 곳이 없지만 이 당시에 북경에 갔다 왔다 이런 건 굉장히 큰 일이겠죠. 그래서 한번 사신단의 여행을 떠나면 6개월이 걸려요. 두달 동안 가고, 두달 동안 머물고, 두달 동안 오는 거예요. 체류 기간은 두 달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체류 기간 두 달을 위해서 홍대용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준비를 합니다. 35살에 가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흥분을 해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김창업이라는 인물이 이전에 한번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사신단에 갔다 오면서 연행록을 낸 적이 있거든요. 노가제 연행록이라고 그거를 아주 열심히 독파를 하죠. 잘쓴 연행록이라고 해요. 여행기인데 거기 이제 당시에 이제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청나라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선에 있으면서 홍대용은 공부를 해서 어떤 모습이겠다, 뭘 준비해야지, 막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매우 재밌는 건 홍대용의 중국어 공부예요. 두 달을 머물고 올 건데 중국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당연히 서점에 가면 각종 외국어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어 교재에는 언제나 음성이 지원되잖아요. 발음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걸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중국어의 생생한 발음을 얻어듣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많은 외국어 학습책들을 홍대용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회화가 안 됐던 거예요. 당연하겠죠. 발음이 이제 굉장히 자기도 안 되고 듣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기록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홍대용이 갔다 와서 이 연행을 갔다 와서 을병연행록이라고 한글로 쓴게 있고 연기라고 해서 한자로 쓴게 있는데 그 여행록들을 보면 이 중국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풀어놨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1: 내가 오래전부터 한번 외유할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어 책을 가지고 말을 익힌 지 여러 해였다. 그러나 책문에 들어서자 평범하게 하는 말까지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서 당황하고 답답했다. 이때부터는 수레를 타게 되면 홍대용의 수레몰이꾼 왕문거와 하루 종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여관에 들어서면 주인 남녀에게 억지로 말머리를 끄집어내어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심양에 이르러서는 심양 부하의 조교인 나병수 부자와 온갖 이야기를 다 하였으나 필담은 하지 않았다.
0: 이 필담이라는 건 글씨로 쓰는 거거든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한문을 하고 또 했으니까 필담을 하면 글로 쓰면 다 통해요. 근데 글로 쓰면 말이 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종일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는 아무리 답답해도 쓰지 않은 거예요. 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도 시를 추구하는 홍대용이 보이는데 17살짜리 수레몰이꾼하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관 주인 남녀하고도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붙여서 얘기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어를 엄청 빠른 속도로 익혀요. 나중에 이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 북경에 있을 때에는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일이 닥치는 대로 이야기를 주고받아 말의 억양이 더욱 익숙해졌다. 그러나 문자나 내용이 깊은 말, 그리고 남방 사람들 말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귀머거리나 벙어리 같았다.
0: 라는 얘기를 해놓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억양이 익숙해졌다고 하잖아요. 억양이 익숙해졌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굉장히 지적인 말, 내용이 깊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사투리, 이거는 알아듣기 어렵다라고 했죠. 지금도 중국 쪽은 땅이 커서 아래쪽은 잘못 알아듣잖아요. 북경어와 광둥어를 나뉠 때 광둥어는 잘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홍대용도 사투리까지는 두달 안에 해낼 수 있는 뭐가 아니었겠죠. 그러나 두달 안에 이만한 실력을 이뤄냈다는 건 홍대용이 얼마나 그 전에 준비를 많이 해갔는가 알수 있는 지점이겠죠. 이렇게 하니까 홍대용한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우호적이었겠죠. 이런 자세에서도 알수 있지만 홍대용은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정말 중국을 잘 보고 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나가서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조선에서 사신다들이 선주당에 가면 이제 선교사들이 서양의 여러 과학 문물들을 주니까 많이 구경을 가기도 했었는데 거기서는 서학을, 그러니까 천주교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사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조선의 사신단들이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홍대용은 여러 선물들을 챙겨가가지고 막 그것들을 나눠주면서

0: 하는 자세부터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홍대용의 자세를 보면서 기회가 왔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준비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환영받았고 홍대용에게는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색다르게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신다면 그것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언가 멋진 일을 하고 싶으면 새롭고 낯선 것을 다시 준비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느라고 지금 나에게 온 기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죠. 이게 지나가서 정말 이게 효과적이었거든? 그때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무언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오늘에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정말 멋진 결과? 그걸 가지고 갔을 때 상대방들이, 아, 이렇게까지 함께하는 일들을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했을 때 나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거? 그 모든 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대용은, 을병 연행록에 보면 말을 준비해 갈거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1: 창문을 들어간 뒤에는 중국어를 못하면 곳곳에서 남의 입을 빌려야 해서 답답한 구석이 많고 구경도 잘할 길이 없으니 부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온갖 물품의 이름을 물어보고 약간 아는 말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자연히 익혀지니 나는 돌아올 때 여권의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0: 무려 여권의 신세를 지지 않을 정도로 해냈잖아요. 홍대용이 이런 자세 정말로 배워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대용은 정말 열매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빈껍데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내실을 다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홍대용이 보여줬던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빛나는 내일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청나라의 실용적인 문물을 받아들이고 상공업을 통해 나라와 백성이 잘 살기를 꿈꿨던 이용후생학파의 선구자 담원 홍대용. 그는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강했다. 또 처음 본 서양의 악기를 단번에 다루는 음악 천재이자 우리 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던 과학 사상가이기도 했다. 홍대용은 편견 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고, 그의 공부는 거칠의 탁상공론이 아닌 삶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홍대용은 내 일을 위해 준비된 지식인이었던 것이다.

0: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토가 황폐화되던 시기. 쓸모없는 성리학적 탁상공론에 맞서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학이 탄생했다. 백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경세치용학파의 이익과 이용후생학파의 홍대용.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며 세상을 바꾸었다. 국경에서 새로운 문물을 경험한 홍대용. 풍요로운 조선의 백성을 꿈꾸던 홍대용의 철학은 무엇이었을까?
1: 세상을 보는 눈시락, 이번에 이제 벌써 마지막 4차시인데요. 허가 아닌 시를 추구하는 일을 위한 철학 담원 홍대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어까지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간 연행이라면 연행의 내용은 어땠을까? 지금부터는 홍대용하고 함께 연행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군데를 다 가고 어디든지 가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달 동안 볼 수 있는 건 다 보자는 주의였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두 달 동안 그 있는 걸 위해서 중국어도 그렇게 해갔는데 천천히 여행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도 많이 챙겨갔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전에 사신단들이 잘못해서 좀

0: 인심을 잃었던 천주당의 신부들도 그래서 처음에 홍대용이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찾아뵙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절하거든요. 많이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그 전에도. 근데 홍대용이 또 선물도 막 구비해가지고 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겸손하게 접근을 하니까 결국 천주당에서도 허락을 해서 세 차례 들려서 서양화도 볼수 있었고 앞서 말했던 파이프 오르간도 연주해 볼 기회를 얻었고 또 여러 가지 원했던 과학 측량 기술들, 기구들도 얻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깊게 나눌 수 있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홍대용이 연경에 갔을 때 청나라에 대해서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조선은 명나라가 한족이 세운 나라라고 해서 존숭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만주족들이 명나라를 치고 청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또 조선에서는 그러면 문명국의 위상을 우리가 문화가 출중한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중화가 깨졌으니까 우리가 중화가 되겠다라고 해서 소중화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월한 어떤 자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그 전에 소위 오랑캐라고 불렀던 나라 그 민족들이 세웠던 금나라나 원나라 같은 경우가 100년 정도 가고 더 이상 나라가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대용이 북경에 갔을 때 그때가 딱 100년 정도 될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도 국운이 쇠할 것이다. 오랑캐가 세운 나라니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점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지 않죠. 잘 나가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은. 물론 홍대용이 몸담은 그 노론의 낙론은 인물성동이라고 해서 사람과 물은 본성이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론을 가져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이 외물, 동물 이런 것도 금수도 의미하지만 오랑캐도 의미하죠. 그래서 조금 열린 입장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튼 가기 전까지의 홍대용이 가질 수 있는 입장은 청나라를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죠. 청나라를 어떻게 봐야 할까? 실제로 청나라를 경험한 홍대용한테 가장 크게 주어진 과제는 이거였죠. 기존의 가치를 끌어와서 억지로 짜맞추듯이 청나라를 평가하는 건 이제 실제를 본 이상, 그 실체를 본 이상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홍대용은 과학과 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에서 보게 된 것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당시에 청나라는 망하기는커녕 굉장히 번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의 4대 황제 강희제가 정치 체제를 완성하고 나서 옹정제와 건륭제가 들어서면서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루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전성기를 가지고 있는 부가하는 청나라를 보면서 홍대용은 아, 괜찮은 나라다. 국민들한테 매기는 세금도 적고 또 나라가 검소하고 여러 체제가 합리적으로 정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강희제가 지었다는 장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하거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 60년 동안 천하가 받들던 궁실이 이처럼 낮고 검소하였으므로 천하를 복종시키고 중화와 오랑캐가 은혜에 젖어 오늘날까지 그를 성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오늘날 북경에 궁궐이 그토록 많고 화려한 것도 모두 명나라 300년간 풍요와 안정을 통해 짓고 꾸미고 한 것들이다.
0: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 거대한 청나라가 지었으니까 장춘원도 굉장히 화려한 건물들, 화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소하고 소박하죠. 홍대용은 이 건물을 보면서 아, 이런 검소함, 이것이 백성들에게 먹혔고 청나라가 융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거구나, 라고 해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시선이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가면

0: 가면 가서 보이는 대로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나라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면 화려하게 보이는 거고, 괜찮은 나라인데도 내가 무시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좋은 것도 끌어내려서 좋지 않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홍대용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당시 소중화를 엄청 부르짖으면서 청나라를 굉장히 무시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가서 있는 그대로 보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구나. 이 점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것들을 덤덤하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여행기에 써서 발표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진짜 학자다운 행동인 거죠. 그러나 또 이면에 홍대용은 명나라 유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측은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또 혹은 청나라에서 사귄 친구들에게 청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보지 말라고 이제 권할 정도로 어떤 명나라에 대한 의리, 존중 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복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명나라풍을 존중했고,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서 청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특히 명나라 유민들의 경우, 또 선비들의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조선처럼 좀 좋지 않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 일면도 있었는데, 청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아서 당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제 약간 갈등하는 시선을 가지고 청나라 여행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이 홍대용의 여행에서 가장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은 현지인을 사귀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들 뭐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행을 가서 그 지역에 머물고 싶어 하는 이유는 거기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홍대용이 조선에서 그 길을 열었던 거예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이게 이후에 청나라에 가는 후배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거든요. 홍대용은 이미 연행에 가기 전부터도 거기에서 사귈 만한 선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신단들한테도 끊임없이 괜찮은 선비가 있는지, 사귈 만한 선비가 있는지 좀 찾아봐라.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했거든요. 대체로 역관을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관들은 그 나라 말에는 능통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살피고 있는 선비만 한 식견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진솔한 대화 같은 게 어려운 거예요. 역관이 끼어서 역관이 잘 전달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자꾸만 하나 건너서 얘기하고 또 하나 건너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가 지지부진해지기 쉬우니까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비 대 선비가 교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청나라를 직접 볼수 있게 되는 내부의 눈을 갖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홍대용이 그렇게 청나라 선비들을 사귀고 싶어 했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의 응답이 오는 건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반정균, 엄성, 육비 이렇게 황주의 세 친구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만나서 밤을 새면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주로 필담이었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각종 궁금했던 것도 묻고 대답도 하고 아주 바짝 우정을 쌓아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필담했던 내용들을 이제 홍대용이 묶어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선 선비들한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모두 다 흥분했어요. 아, 청나라의 선비들을 사귀고 돌아오더니. 그래서 박제가 같은 경우는 이건 조선 3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완전히 흥분했고, 이후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 특히 이 사건은 연합학파, 박지원이 주축이 됐던 연합학파한테 큰 영향을 미쳐서, 뭐, 이덕무, 유뚜껑, 박제가 모두 청나라의 선비들하고 엄청나게 교류를 벌이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북경에 갔다 오려면 6개월 걸린다 그랬잖아요. 다시 만나기가 힘든 사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편지 선물 교환은 9년이 걸려서 도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도 홍대용은 자신의 사상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정말 조선 성리학이 말하는 대로 초충화, 그들은 오랑캐고 이렇게 볼 것인지, 그런 갈등을 벌이다가 홍대용의 말년에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주혜수용이라는 수학책하고 굉장히 유명한 과학철학서인 의산문답을 쓰게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과학서로 알려지면서 홍대용에게 과학자의 옷만 입혀줬는데 제가 읽기에는 과학을 토대로 한 철학서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과학서로 많이 알려진 게이 책에서 의산문답에서 홍대용은 지전설하고,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 라는 설하고 지원설,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우주 무한설, 우주는 이런 우주가 무한하게 많다 라는 주장을 해요. 파격적이죠. 일단 주인공이 허자와 실홍이에요. 이름부터가. 허자는 빌 허자를 쓰는 거고 실자는 찰 실자. 그래서 허자와 실홍이 대화하는 내용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허와 실을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죠. 대체로 허라고 하면 허학, 공론, 쓸데없는 공리공담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실이라고 하면 실사, 실제적인 일, 실용, 실학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 책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 자허자는 숨어 살면서 독서한 지 30년에 천지의 조화와 인간 본성의 은밀한 이치를 궁구하고 오행의 근원과 삼교의 진리를 통달하여 사람의 도리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통했다. 심오한 이치를 근원에서 말단까지 환히 안 다음에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듣는 자마다 웃었다. 이에 허자가 말하기를 작은 지혜와 더불어 큰 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비루한 세속 사람과 더불어 도를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하고는 서쪽에 연도에 들어갔다. 거기서 선비와 더불어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여관에서 60일 동안이나 있었으나 마침내 알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0: 이름이 허자예요. 빈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들어보신 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치를 나름대로 다 터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북경까지 가서 선비들을 만나서 거기서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알아줌을 받지 못해요. 이 사람은 결국 주공이 상징하는 중화문명, 철인이 상징하는 공자맹자,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러니까 유학, 이게 이제 끝나버렸는가? 알아주는 사람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돌아가는 길에 의무려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실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바탕 이제 진솔한 대화를 둘이 나누면서 실홍은 네가 배운 걸 한번 다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허자는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부지런히 실천했던 내용까지 전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다 듣던 실용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1: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귀하고 물이 천하지만 물의 관점에서 보면 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물이 똑같다.
0: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성리학은 대체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각이 변동이 된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너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하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너와 나를.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겠죠.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등급, 인간이 쌓아놨던 존비와 귀천과 그런 모든 등급들이 부서지겠죠. 상하의 관념이 부서지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허자는 기존의 사고방식대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1: 천지간 생명체 중에 사람이 가장 존귀합니다. 저 금수와 초목은 지혜와 지각이 없고 예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금수보다 귀하고 초목은 금수보다 천합니다. 그대는 참으로 사람이로다. 오륜과 오산은 사람의 예의이고, 떼지어 다니며 서로를 부르고 먹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고, 떨기로 무성하게 자라고 가지까지 뻗치는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0: 각자에게 합당한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동물은 동물로서, 초목은 초목으로서의 예의. 인간 중심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 중심의 세계도 아니고 너 중심의 세계도 아니고 세계관 자체가 뒤집히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홍대용이 담아왔던, 담지했던 자신의 모든 철학의 관점을 정리할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되는 거죠. 홍대용이 주장했던 지원설이나 지전설, 그리고 우주무한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홍대용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걸 입증했다, 이런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그 한역 서학서들, 한문으로 번역된 서학서들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얻고 그거를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지전설 등을 얘기하고, 서양에서는 구중천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 정도도 넘어서서 홍대용은 우주 무한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상의 평등함을 얘기하기 위해서인 거죠. 홍대용이 몸담고 있던 노론의 낙론에서는 인과 물의, 사람과 물의 성은, 본성은 같다. 그래서 인물 성동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홍대용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우주가 무한하다면 모든 게 같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과 물은 평등하다, 인물 균론을 펼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지구 중심으로 보면 다른 것들은 전부 타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주가 무한하다면 나도 우주고 거기도 우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평등하게 되겠죠. 이제부터 성리학이 가졌던 어떤 자기중심성, 우리는 중화이고 그걸 갖지 못한 너희들은 오랑캐이고 금수이고 그랬던 모든 세계관을 전복시키는 거죠. 사실 무언간 중요하고 무언간 안 중요하고 무언간 높고 무언간 낮고 무언간 귀하고 무언간 천하다, 이걸 규정 지어놓으면 제대로 된 학문이 불가능하잖아요. 성우 이익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문은 기존의 생각에 도전해야 되는데, 어떤 선을 확실히 그어놓고 이 선은 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그건 학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평하면 순서가 생길 수 있지만 둥그러면 어디 있든지 같은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진짜 학문이 가능해지겠죠. 서로를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할 것도 없이, 높고 낮을 것도 없이 서로는 서로의 문화를 갖고 예의를 갖는 거라고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1: 악라, 러시아인은 러시아를 정계로 삼고 진납, 캄보디아를 횡계로 여기며 진납 사람들은 진납을 정계로 여기고 악라를 횡계로 여긴다. 또 중국과 서양의 경도차는 180에 이르니 중국 사람은 중국을 정계로 여기고 서양을 뒤집어진 세계인 도계로 여기지만 서양 사람들은 서양을 정계로, 중국을 도계로 여긴다. 그러나 그 실상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는 것으로 계에 따라서 그러할 뿐 옆으로 누운 것도 뒤집어진 것도 아닌 모두 고르게 똑바른 정계일 뿐이다.
0: 지구를 똑같이 놓으면 내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뒤집어진 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뒤집어졌고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 똑바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철학, 과학의 증명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굉장히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비로소 홍대용이 젊은 날 가졌던 성리학의 한계가 극복이 되는 거죠. 중심부와 주변부가 사라지면서 비로소 진정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학문도 없고, 사겨서는 안 되는 사람도 없고, 중화도 없고, 이적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조선의 성리학이 끝없이 중화와 이적을 갈랐고 또 정학과 사설을 나눠서 이단을 갈라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청나라에 가보지 않았던 홍대용이 가졌던 생각들이 이제 기존 성리학으로 빚어졌던 생각들일 거잖아요. 그게 청나라에 가면서 직접 보면서 인정하고 변화시켰던 모습들, 근데 그 안에서 빚어졌던 갈등들이 직접 보면서 해소돼 어떤 모습들, 그게 어떻게 진행

0: 되었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를 의사문답을 보면 잘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 갈등들이 해소되면서 의사문답이 태어나게 됐고 그 의사문답을 통해서 홍대용은 징병이라도 하듯이 청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장자나 묵자의 내용들을 가지고 변화된 자신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논의는 끝으로 치다르면서 더욱 멋있어지는데요. 마지막 종장에 이르러서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죠.
1: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주왕실이 날로 비천해지고 제후들이 쇠약해지면서 오나라와 초나라가 중원을 어지럽히고 외적의 침략이 끝이 없었다. 춘추는 주나라 역사책이니 내부와 외부를 엄격히 분리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만일 공자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구이 지역에 들어가 살았다면 중국의 예양 문물로 오랑캐를 변화시켜 주나라의 도를 역외에서 일으켰을 것이니 내부와 외부의 구분과 존양의 의리상 본래 마땅히 역외 춘추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공자가 성인인 까닭이다.
0: 원래 존왕 양위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을 높이고 오랑캐는 내치는 거죠. 원래 성리학 질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대용은 그건 공자가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주나라 왕실을 높였어야 되니까 그렇고 공자가 구이 지역으로 왔다면 그곳에서 예양 문물을 일으켜서 이쪽을 전계로 삼았겠지. 그래서 여기가 올바른 게 되는 역외 춘추가 생겼겠지. 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하고 싸워가면서 자신의 철학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될 때까지 공부해간 모습을 의산문답을 보게 되면 볼수 있거든요. 처음에 노론낙론에서 시작한 공부. 그러나 그게 청나라에 가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내가 깊이 공부해서 과학의 이론들을 배운 것을 가지고 끌어와서 아, 인과물은 모두가 평등하구나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정. 홍대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그 가치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 이유로 공부할 텐데 남이 원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게 과연 그러한가 도전해보고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얻어내고 그 결론에 맞춰서 내 생각을 바꿀 수까지 있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가는 공부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홍대용의 과감한 도전은 중국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는 실전을 통해 중국어를 깨우치고 당시 오랑캐로 불리던 청나라 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이며 시야를 넓혔다. 홍대용은 청나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산문답을 펴내며 만물평등 사상을 외쳤던 개혁가였다. 또 지전설과 우주무한설을 주장하며 과학을 통한 철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꿈을 펼치기 위해 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이 시대를 내다보는 안목과 창의성으로 개혁을 꿈꿨던 홍대용의 철학을 배우는 이유는 아닐까.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진수 안피인들레이 자피인들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간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뽕기 뽕기 뽕기 뽕기.
1: 왜? 모기가 있었어?
0: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웽 여기서도 웽 너무 웽웽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1: 어휴, 힘들었겠다. 그래서 모기는 잡았어?
0: 아니, 엄청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
1: 아휴, 널 보니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0: 응? 언제?
1: 응, 내가 유치원 다녔을 때.
0: 아, 그때?
1: 응, 그때 모기를 잡으려고 모기 캐치 특공대를 만들었었어.
0: 와, 모기 캐치 특공대? 우와, 멋있다.
1: 그래, 그럼 내가 모기 캐치 특공대 이야기 해줄까?
0: 우와, 좋아, 좋아.

0: 고기는 왜 웽웽 소리를 낼까? 우리 때도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
1: 친구들, 이번 시간은 동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2: 네네, 선생님!
1: 좋아요.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0: 잘했어요. 노래 시간이 끝나고 낮잠 시간이 되었지.
1: 자, 모두 잘 자요.
0: 유나와 친구들이 쿨쿨 낮잠을 자는데